산동 동화 아교 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 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종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 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 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0: 가능하십니까? 잊고 살기 쉬운 일상 건강 팁을 알아보는 건강 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생방송실에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네,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네, 먼저 우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뇌 보신환 5곽 구매하시면 3곽을 더 드리고 10곽 구매하시면 10곽을 더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 혹은 상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아래의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먼저 우대활동 이제 상세 말씀드렸는데 우대활동 진행 중이라 말씀드립니다. 예, 우대활동 이용한다 할 때 우리 이런 진귀한 약도 부담이 없이 써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들 소개해드리고 있는 동화악요제약공장에서 만든 이 근뇌보신환에는 25가지 드러나되는 진귀한 약재가 들어갔습니다.
0: 네.
1: 이거 그냥 말하기 좋아서 진귀한 약재, 진귀한 약재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시간 될 때면 방송 중에다 딱딱 이 약종이 이름을 다 말하고 그 작용을 시간 될 때마다 소개해드리지 않습니까? 예.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모두 약들을 쉽게 올려온다 말입니다.
0: 네.
1: 내 약에 대한 무수가 아, 그래서 좋다니까 믿고 쌌지. 쓰고 보니까 그렇게 뭐 혈압이 내린다는 약인데 혈압도 안 내리고 뭐 별다른 효과를 못 보지 아무리 비싼 거 써도. 예.
0: 네.
1: 그런데 어떤 약종이 들어갔는가 이건 내가 잘 듣고 또 약을 싼 다음에 그 통에 확실히 방송 중에서 말씀드리던 그런 약종이 들어갔는가 이거 자꾸 약종이 그 효능을 듣다 보면은 알깁니다. 누구나 다 모르던 데서부터 배워서 알게 되지 않습니까? 예? 확실히 저희들 이 근뇌보신환에는 25가지 진귀한 약종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약이 많이 들어갔대서 다 좋은 게 아닙니다. 보통 약을 30종 이상 초과해야 합니다. 큰 처방으로 되면 한 20몇 가지씩요. 25가지가 딱 좋죠. 예. 약도 들어가서 쓰여 3분 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약은 약 처방을 잘했다는 것이 바로 병을 치료하면서 우리 몸이 손상받지 않고 도로 그 약을 쓰면서 나오는 부작용들을 메워줄 수 있게끔 군천좌실이라는 조제 원칙이 있습니다. 중약에는.
0: 네.
1: 그런데 그런 몇 가지 약이 들어가서는 이 군작용을 못 날고 이 천이작용을 못 날고 좌이작용을 못 날고 실이작용 못 놀죠. 이게 다 딸탄 말입니다. 군천좌실 요 작용이 다 다른 거 말한다. 이게 옛날 그 황제의 그런 그 제도 하에서 나온 조제법이죠. 군이라는 건 황제를 말하고 천은 그 아래 보화를 말합니다. 예. 좌실, 좌실이라는 거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걸 다 그거 소모해 버리고 그다음에 약이 들어가서 흡수될 수 있게끔 인여 약을 받아 우리 몸이 받아들일 수 있게끔 하는 약 거정 들어가면 이 약은 군천좌실이 조제 원칙.

0: 식에 결합되는 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1: 예.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2: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2: 저는 건네 보신 한의 어버는 6개월 남짓이 먹고 있습니다.
0: 네.
2: 예, 어째 먹었는가 하면, 나이 들고 보니까 심장이 나빠서 늘 가슴이 이렇게 침침하고 답답하고 또 이렇게 조금 움직이고 숨이 차고.
0: 예.
2: 그 다음에 또 거기다 또 혈압이 높아갖고, 예. 혈압약을 하루에 두세 번 먹어도 잘 조절해야 되고, 예.
0: 네.
2: 어째서나, 예, 손도 저리고, 어떤 때는 마목이 오고.
0: 네.
2: 또 소리 자꾸, 어째서나, 예, 불편하자는 데 없었습니다.
0: 예.
2: 그래서 이 건네 보신 한의, 선생님께서 강의를 하시는 거 여러 번 듣고서, 이거 얻어 먹어보자고 선택해서 이렇게 얻어낸 7달 거의 되게 먹는데 정말 좋습니다.
0: 지금. 좋습니다. 이 약이 종합적으로 좋습니다.
2: 예.
0: 예.
2: 그래서 이 초점이 이 가슴이 답답하고 침침하던 게 지금 가슴이 별로 이렇게 시원한 감이 나고, 예.
0: 그렇죠.
2: 숨이 차던 게 많이 나아졌습니다.
0: 예. 잠도 잘 깹니다.
2: 예.
0: 그 다음에 오래 쓰다 보면은 이 손발저림이 싹 해결됩니다.
2: 예, 정말 그렇습니다.
0: 네.
2: 그리고 이 혈압이 조절이 안 되던 게 지금은 그저 아침에 한 번만 먹으면은 그냥 이렇게 140에 90에 그 바늘로 돕, 그 아래로 돕니다.
0: 두둥하고 네. 이 우술이 들어가면 이 동맥경화 땅땅하게 굳어주는 걸 나른하게 탄성을 가강하는 약이기 때문에 혈압이 잘 내려옵니다.
2: 예. 그리고 예, 또 이 섭외 잤던 것도 오전에 하룻밤에 한 번, 혹시 어떤 때는 두 번 일어나고.
0: 맞습니다.
2: 그리고 잠을 잘 자니까 예, 아침에 일어나면 예, 정말 때라 하기도 예, 영 쉽습니다.
0: 몸이 전체적으로 거뿐하고 힘이 납니다.
2: 예.
0: 예.
2: 그리고 또 허리도 영, 오전에 예, 7달 채 먹으니까 예,
0: 예.
2: 허리 너무 아프고 이래던 게 예, 그것도 많이 나아졌습니다.
0: 콩팥이 제가. 좋아지면 따라서 좋아지는 게 골가병입니다. 낫지 말래도 나사집니다.
2: 그것 같습니다.
0: 예, 쓴 주구란 말입니다. 콩팥이가 예. 뼈를 주관하는 장기입니다.
2: 이미 전에도 예, 힘드니까 나 약을 많이 썼는데
0: 예.
2: 효과를 이렇게 못 봤는데 이번에 이 건네 보신 한에 이렇게 7달 꾸준히 먹어보니까 예, 확실히 예, 효과 좋습니다.
0: 확실하게 효과 봅니다. 이 약은.
2: 예.
0: 예.
2: 그래서 저 우리 집에 아바이도 저는 연세 많고 예, 정말 뭐 내가 같이 연세 많으니까 다 이렇게 불편해하니까 예.
0: 예.
2: 저만의 또 이런 약을 강과하는 약을 말 안 듣는단 말입니다.
0: 예.
2: 그런데 너, 그 내가 좋아지는 거 보고서리
0: 그렇죠. 눈앞에서 봤으니까
2: 예. 예. 그 이번 활동에 많이 사가지고 우리 둘이 영감같이 다 먹자고 그래 떠나드렸습니다.
0: 네. 이번 활동이 좋습니다. 열곽 싸도 열곽 드리고
2: 예.
0: 이게 좋습니다.
2: 예.
0: 우리 배달 전화번호 적고 배달 받으십시오.
2: 예.
1: 배달 번호 5012797번입니다.
2: 5012797번.
0: 네.
2: 선생님 좋은 약을 알선해서 감사합니다.
0: 건강하십시오.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두분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1: 네. 네.
3: 예, 제가 건네보신 한 이전에 3달 넘어 먹었습니다.
0: 네.
3: 그러니까 이제 효과가 아주 상당히 좋습니다.
0: 예.
3: 이 제일 좋은 게 심혈관이 정말 영 좋습니다.
0: 네.
3: 예, 심장이 항상 두근거리고 예, 답답하고 침침하던 게 지금 많이 나사졌습니다.
0: 이 약이 효능에다 그거 썼습니다. 예. 심장이 나쁜 사람들, 심근물란 있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쓰면 좋다고 그런 효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효과 또 신지라는 게 우리 각종 서에서 말함 좁어 팡찬 것은 다 말합니다. 신둥고수의 그걸 치료하는 약입니다.
3: 예, 그래서 예. 움직이면 숨이 차든지 그게 지금 많이 나서도
0: 그렇죠.
3: 예, 그리고 예, 혈압이 자꾸 파동이 심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해서 마음이 항상 불안하고 이러던게 지금 혈압이 엄청 잘 되니까 예, 우지럼증이 그리 나던게 안 나고
0: 네.
3: 경력이 없었어서 만나 이제 빙장 뭐 갔으나 갔다가 한참씩 효과던게 그게 지금 많이 나서졌습니다.
0: 맞습니다. 다 같이 나서진다 그거는.
3: 예, 그리고 예, 손발이 저리고 예, 마목이 오고 하던 것도 지금 많이 낫고 예,
0: 네.
3: 허리 아파 걷기 바쁘고 예, 이 다리가 미네 힘이 없어서 다리 좀 정글만큼 무거워 나이 같기다.
0: 네.
3: 그래야 게 지금 다리에 힘이 온단 말입니다.
0: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 약을 잡으면 기와 혈이 보충되는 데는 아주 좋단 말입니다. 예, 예, 늙으면서 저런 약, 이런 약 써봐도 효과 없던 분들, 이 홍삼 로경이 들어간 약을 쓰십시오. 그러면 못 보던 효과를 봅니다. 몸에 피가 적으면 아무리 그거 뭐 혈액순환 좋게 한다 어찌돼도 몸에 피가 원체 적은데 어디서 어떻게 좋게 하겠습니까? 이 약을 쓰면은 혈액이 많아지면서 혈액순환이 팍됩니다.
3: 예, 그래갈까요? 다리 맥이 오면서 걷기 용 좋단 말입니다.
0: 네.
3: 지금 잘 걸어댕긴다. 겨울에 콩팥이 나빠서 나는 이 소변이 불편해 용고성만 했습니다.
0: 네.
3: 소변이 자사가지고 하루 전에 다섯 여섯 번 일어나고 뭔 자지 못하겠단 말입니다.
0: 네.
3: 그러던 게 지금 소변 자수가 줄어드니까 이거 하루 지나게 극상해야 한 번, 혹시나 두 번 일어나면 통감 난단 말입니다.
0: 네.
3: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면 정말 정신이 남답니니.
0: 네.
3: 잠이 홍자로 온다.
0: 이 산조인이라든가 원지라든가 룡골이라든가 로구이라든가 이런 실면증을 치료하는 데서 몇천 가지 중약재 가운데서 제일 좋은 약입니다. 이게 원지나 산조인이 거기 룡골 귀지 다 들어갔단 말입니다. 잠 아마 이 약 쓰면 폭 잘 겁니다.
3: 예. 저 통산자가 아침 일어나면 막 정신하고 맥이 납니다.
0: 네. 그런 약재가 들어가야 그런 효과를 보죠.
3: 예, 그래, 약이 하도 효과 좋고, 예, 내 몸에도 맞고,
0: 네.
3: 방송 들어보니까 할도 영조스피다, 예.
0: 네.
3: 제 오늘 열각 좀 배달 받다고 전화드렸습니다.
0: 네, 그렇게 하십시오. 배달 전화번호 아시죠, 예?
3: 예.
0: 네.
1: 안녕히 계십시오. 남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0: 네.
4: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4: 저도 이, 건네보진 않으시는 환자입니다.
0: 네.
4: 저는 주약에 녹음체 부족이 심하네. 그리고 시원한 월수도 있다가지. 그 다음에
0: 네.
4: 기억력이 많이 감퇴되고, 머리가 어지럽고, 귀에서 소리가
0: 나고. 나고.
4: 예. 예. 그리고,
0: 잠도 잘
4: 아요. 예. 콩팥이 안 좋아갖고, 소변이 자꾸 해. 어쨌든 지랄이 나이 드니까 여기저기 아픈데 없었어요.
0: 그렇습니다. 그게 꼴가병이 네. 따라가 콩팥이 나쁘니까 무조건 꼴가병도 나온단 말입니다.
4: 네.
0: 콩팥이 나쁘면 뇌 조직 위축이 빨리 오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4: 아.
0: 예, 콩팥이가 골수를 만들어내고 예, 쓴 주구 성수이합니다. 뼈를 주관하고
4: 예.
0: 골수를 만들어내는 게 콩팥이고 그 골수가 뇌수에 척수를 통해서 뇌수에 올라간다 말입니다. 뇌수가 적으면 그 나오의 소람에 빨려 옵니다.
4: 예, 그래서 선생님 강의하는 것은 여러 번 들었습니다.
0: 네.
4: 그래서 이 약을 쓰고 우선 몇 달간 먹으니까 이때까지 쓰던 중 이 약 효과가 기중 잘할 때다.
0: 저도 그렇습니다. 약을 한 예. 10년 넘어 소개해드렸는데 이 약만한 게 효과 좋다는 소리가 많이 듣게 됩니다.
4: 예, 그래서 하도 효과가 좋고 하니까 계속 좀 더 먹으려고
0: 네.
4: 오늘 좀 배달 받다고 그래서 놔두셨어요.
0: 예, 그렇게 하십시오. 어디 할 때 있습니다. 예.
4: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네, 말씀 주시죠.
0: 약 종이가 25가지 들어가면서 이 약, 이 배합이가 아주 잘 됐습니다.
1: 네.
0: 예. 약종이, 진귀한 약종이 들어간 것 뿐만 아니라 약이 배합이 잘 됐고 그 처방이가, 진짜로 우리 건룡황제가 쓰던 처방으로 잘 기록되어 있는 거. 확실히 이거는 건룡황제가 쓰던 처방이다. 기록되어 있는 약이고 따라서 제약공장이 아주 믿을 만한 우리나라, 중앙 양치 기업 산동 악요 제약공장에서 만든 약이다. 이만한 약을 쭉 다 살펴보십시오. 뭐 아프보나 두보나 방송보나 뭐 신문보나 뭐 텔레비 보나 광고에서 쭉 보십시오. 이만한 약을 찾기 좀 바쁩니다. 예. 오늘은 좀 호르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예. 호르몬. 호르몬 하면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대부분 우리 머리에서 분비됩니다. 특히 우리 수면과 관계되고 있는 멜라토닌 분비 이거 좀 아시는 게 좋습니다.
1: 네.
0: 예, 우리 지금 사람들은 얼마나 이게 다 이 기본 상식이 갖춰져 있습니까?
1: 네.
0: 예. 특히 이 노인분들 방송이라든가 텔레비라든가

0: 이런 거 세게 보면서 인간한 전문가들을 따라갑니다.
1: 그렇죠.
0: 예. 우리 그 젊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과 의학에 대해서 혹은 의학상식에 대해서 말하자면 더 답답합니다. 알아 못 들었어요.
1: 네.
0: 예. 우리 이런 방송을 통해서 멜라토닌이란 무엇인가, 도파민이란 무엇인가, 엔돌핀이란 무엇인가, 세라토닌이란 무엇인가, 이런 몇 가지 호르몬을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1: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2: 예, 우리 오빠가 이미 중풍에 걸렸습니다.
0: 예.
2: 그래서 이 반신 발은 못 쓰고, 발, 다리가 다 무력합니다.
0: 네.
2: 예. 그래서 걸린 것도 예, 아, 이 발바닥이 하늘질 같은 이런 감도 나오고, 예. 이래서 이 걸린 게 좀 힘들었습니다.
0: 네.
2: 그리고 항상 그래서 머리가 예, 어지럽고 어쩌면 또 미스거워도 하고 그런단
0: 예.
2: 말입니다.
0: 예. 예,
2: 그런 증상도 있고 그러면 원래 저기 뭐니까 혈압이 올라간다면 막 양도 씹어져 올라가고 아래 혈압이 또 힘물이 찌는 게 막 입대공 오차로 막 돼서 그래서 시험 힘들어한다.
0: 예.
2: 그 다음에 심장도 왜 안 좋습니다. 심장도
0: 그렇죠. 중풍고정 왔다 할 때는 이 심내혈관 계통이 다 종합적으로 다 나쁩니다.
2: 예.
0: 예.
2: 아, 그래서 그 다음에 거기다 또 경력도 없지. 아, 그리고 또 아침에 잤었고도 또 안 잤었다고 또 그런 피란도 있지.
0: 예.
2: 아, 이게 참 답답하답니까.
0: 예.
2: 그래서 그 다음에 내그 내보수하는 이 중풍 환자에게는 딱 지으니까 이거 그저 어떤 날씨도 추워하고 예방하고 치료하고 이러니까 이거 그저 누누리 쓰십시오 하고 내가 자꾸 권장했습니다.
0: 네.
2: 쓰인 게 어떤 건 2-3개월이 됩니다.
0: 중풍 후유증이 빨리 치료됩니다. 이거 쓰는 사람하고 안 쓴 사람 우리 기회가 있으면 대비해서 보십시오. 예, 우리 남편은 썼는데 또 우리 남편처럼 저렇게 푹 맞았던 옆집 남편을 보면은 벌써 이 회복이 되는 게 늦단 말입니다.
2: 예, 예. 그래서 이게 뭡니까? 이거 쓰니까 요즘 병원도 안 가고 해마다 병원에 가서 그냥 이맘때만 보름씩 견디라고 또 나와도 한동안 또 들으려면 이거 누르고 있으니까 지금 이걸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0: 제품도 잘 아옵니다. 이런 거 쓰면은
2: 아옵니다.
0: 원기가 딱 회복되면서 제품도 아옵니다.
2: 예, 예, 예,
0: 이 원기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2: 아, 그렇지요. 그래서 예, 이 선생님 지도하에서 이래 물어보면서 이렇게 쓰고 이래 다 좋습니다. 지금
0: 예.
2: 막대기도 좀 버리고
0: 예, 시간이 돼서 그런데 예. 내일 예. 또 전화 주십시오.
2: 예,
0: 예. 예. 건강하십시오.
1: 네, 예. 안녕히 계십시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우대 활동도 있습니다.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고요.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별은 영원히 빛나리를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는 1931년 9.18 사변 후 나라와 민족의 위기 앞에서 결연히 항일무장을 조직해 전장에 나선 대만령과 그가 이끈 대가군의 충절을 담았습니다. 이름 없이 희생된 수많은 항일 열사들의 넋을 기리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0: 일상의 여유로움 그리고
1: 듣고 싶은 연년노래
2: 듣고 싶은 연면노래 들려주고 싶은 연면노래 안녕하십니까 안홍철입니다. 첫 곡은 리하 작사 류영근 작곡의 당신과 나 함께라면입니다. 함께하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사랑과 우정의 힘을 전달해주는 곡입니다. 리진아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가슴 속에 품고 있는 꿈을 향해 떠난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김영택 작사 방화 작곡의 꿈을 찾아는 희망찬 울림이 가득합니다. 임영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여서 김동호 작사 송율 작곡의 누나입니다. 어린 시절 나를 감싸주던 그 넉넉한 품, 변함없는 사랑을 추억하는 곡입니다. 장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재원석 작사 허룡근 작곡의 하얀 벚나무는 순수한 자연의 모습 속에 깃든 그림과 기다림을 성적으로 그리는 노래입니다. 지춘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배소연 작사, 박경만 작곡의 아버지의 고향길은 자식에게는 말하지 못했을 아버지의 깊은 속마음을 조용히 들여다봅니다. 고령역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한결 같은 마음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보석입니다. 김영실 작사 백희남 작곡의 순정은 변하지 않는 사랑과 약속의 소중함을 따뜻한 선율에 담았습니다. 변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전옥선 작사 김태란 작곡의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는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과 평범한 일상에 감사하는 마음, 그 자체로 풍만한 삶을 노래합니다. 황매화 임양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0: 계절의 흐름에 맞는 건강 비결과 자연과 어우러진 건강 이야기가 매일 여러분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사계절 양생일기.
1: 새로 승급한 국약혈배강은 네 가지 경전방과 15종의 진귀한 천연 종약제를 사용했습니다. 그 중에는 원대 몽골적 의학자 사투무수가 편집한 서적 서족당 경험방에 수록이 된 기혈을 보충하는 경전방, 즉 기를 보충하는 사군자탕과 혈을 보충하는 사물탕을 합친 팔진탕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 양시 가장방에 수록이 된 풍사를 제거하고 경락을 소통시키며 담을 없애 경련을 못게 하고 신경세포를 수복하는 견정산, 성대 왕청임이 저술한 의림개착의 기록이 된 중풍후유증에 사용이 되는 대표 처방인 부양환 오탕 및 당대 명의 손사묘가 저술한 천금방에서 유래된 진근세포를 활성화하는 생매금도 들어있습니다. 또한 700여 명의 의학 박사가 현재 최신 초임계 유체 추출 여과 기술을 사용하여 만들어진 혈배강은 중풍마비, 반신불수, 다발성 뇌경색,

의비축, 파키슨병, 소아마비 후유증, 구안와사, 안면신경마비, 3차 신경통, 편두통, 안면근경염, 각종 마비 증상,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 숨이 차고 말하기 싫어하는 증상, 걷기 힘든 증상, 당뇨병, 전립선 비대증, 기관지 천식, 요추간반 탈출, 경추병, 손발경직, 건망증, 고혈압, 관상동맥질환, 협심증, 심근경색, 식욕저하 등 각종 질병에 뚜렷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혈배강 문의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판매지점은 원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2층 중위과와 중관촌 1층 우기대학과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건강에 도움을 드리는 건강자문 프로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0: 아래 전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0: 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먼저 우리 국경절하고 추석 명절을 맞이하면서 공장 측에서 특대 우대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새로 승급한 혈배강은 두 가지약 조합입니다. 하나는 황진수한 타이고 하나는 혈배강입니다. 그래서 약곽을 본다 할 때 앞뒤면에 황진수한 타의 혈배강 다 써놨습니다. 앞면에는 황진수한 타의 뒤면에는 혈배강. 예, 그래서 우리 환자분들이 분별하기 쉬워라고 소리 황진수한타의 혈배강 달러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황진수한타에는 한곽에 698원입니다. 그래서 한곽에 9g짜리 큰 알로 된 겁니다. 예, 왈지. 그래서 모두 30알 들어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6곽 사는 분들 3곽을 더 드립니다. 그냥 135일 복용할 수 있는 양이고 10곽에는 10곽 더 드리고 15곽에는 20곽을 더 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 15곽 사는 분들부터는 우리 침구려법이 따라갑니다. 침구 8번 놔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한테는 침 맞는 환자분들을 자기 가족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이 길에서 사고나 날까봐 그래서 잘로 다 못에다 드립니다. 네, 안전하지요. 예, 그래서 우리 침은 전면적으로 놔드립니다. 제가 고대 침구려법을 개발해내가지고 서링이 한 몸에서 여러 가지 질병이 나타나는 거 제가 몽땅 같이 놔드리기 때문에 이게 일주일에 한 번밖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지의 분들도 능히 다닐 수 있습니다. 혈배강은 전문 우리 관심병 협심증 심장 질환을 치료하는 이런 약이죠. 그래서 10곽에는 10곽 더 드립니다. 한 곽에 398원입니다. 그리고 20곽에는 40곽을 더 드리고 30곽에는 70곽을 더 드립니다. 그럼 100곽 가게 되죠. 거기다 침구가 8번 따라가고 지금 이 자문전화에 자문하시고 2880018번에 전화채서 예약하시는 오늘이 딱 결정해서 하겠다. 예, 이런 분들 혈배강은 20곽부터 드리는 게 있습니다. 10곽을 공장 측에서 더 증송해 드립니다. 오늘이 딱 결정하는 분들이 그래서 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구분기를 많이 걸었다는 분들 자기 질병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정확한 치료를 받고 싶다 하는 분들 개인적으로 저한테 직접 문의해도 되고 그리고 원래 차약점 맞은 캔 우기병원 2층 중의과를 찾아와도 됩니다. 그래서 무턱대고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제가 너무 바쁘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전화하고 예약해야 됩니다. 288-0018번에 전화치면 예약도

0: 방문도 가능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황진수산타에 들어있는 부양황후탕 여김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펜털 거김에서 소개하다시피 부양황후탕이란 거는 우리 그 진구요리 거김에서 나온 겁니다. 전문 중풍을 치료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고대로부터 중풍 치료하는 처방 딱 두 가지 있습니다. 부양황후탕 한 가지, 예, 그다음에 그 이짝에 또 한 가지 그런 그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이런 처방이 또 한 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두 가지 처방 이외에 따로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병을 치료할 때 항상 무식이 있는가 보니 주도적으로 치료하느라 너무 세게 그러게 되면 예, 사람이 기혈도 많이 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의각도에서는 진짜로 어떤 분들은 이런 첨약이라면 자꾸 써봐도 별로 적가면은 효과 보는 같은데 후에 가서는 점점 못해지고 왜서 그런가, 이것이가 그 처방 원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방에 꼭 전면적으로 고려해 봐야 됩니다. 이 사람이 이 부양황후탕 오래 씀으로써 기혈이 많이 빠지지 않겠는가, 그러면 그걸 우리 생각해서 또 기혈을 보충해주는 이런 처방이 또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우리 이 황진수산타이가 좋다는 게 뭔가, 부양황후탕도 있겠지만 쇼쉬밍탕 그것도 중풍을 치료한 처방입니다. 그리고 여기면서 그 천정산이라는 게 또 들어갔습니다. 이 처방이 천정산이라는 거는 주약이 머리 끝자기 신경 끝작을 수복해주는 작으로 봐야 봅니다. 예, 그리고 빠전탕이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보통 대부분 이런 중풍 치료하는 약들이 빠전탕을 보통 거두지 않습니다. 예, 주도적으로 중풍 치료하는 게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쓰면 기혈이 많이 상합니다. 그러면 이럴 때 빠전탕 들어가서 四君子汤, 四物汤 합해서 빠전탕이랍니다. 하나는 기를 보충해주는 네 가지 약, 그 다음 하나는 四物汤이라는 건 피를 보충해주는 네 가지 약. 그래서 이렇게 결합하게 되면 예, 안전하고 장기적으로 쓸 수 있고 병도 치료가 잘 되고, 그리고 우리 이 황진수산타의 본신과 약과에다 직접 명백하게 썼습니다. 편탄 후연와라고 소리, 편탄 반신 못 쓰는 거, 예, 그다음에 중풍 탕환, 예, 이런 분들을 후연 회복해 준다, 예, 이런 약이죠. 예. 그럼 부양황후탕 본다 할 때 이거는 청나라 때 유명한 이런 그 위이 있습니다. 위이란 거는 황궁에서 전문 황제를 병받으려는 이사죠. 예, 왕칭런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왕칭런이 쓴 책이 이림개초라고 있습니다. 예, 이림개착. 예, 그래서 여김에 아주 유명한 이런 중풍 후유증을 치료한 처방이 있습니다. 그것이가 우리 부양황후탕이란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양황후탕 이 이름은 어떻게 돼서 왔는가? 기실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첫간부터 반신이 막 절에 나거나 그 다음에 점차적으로 나가서 반신이 말아야 되거나, 이것이가 오른쪽 왼쪽 이것을 우리 중에서는 각기 50% 50%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하늘로는 우정 우정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5 같이 합해서 10이다 그럼 100이죠. 그래서 이것이가 기실은 오른쪽 왼쪽을 병행하자면 예, 그 모자라는 50%를 빨리 회복해줘서 병행을 만들어준다. 그래서 제일 첫째는 부양, 양치를 먼저 돌가셔줘야 됩니다. 양기가 모자라게 되면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부양, 환우란 건 50%를 회복해준다 해서 환우, 그러니까 반신을 못 쓰는 거 그 50%를 회복해준다. 이런 뜻이죠.
1: 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말씀 주세요.
2: 예, 나도 예, 이 혈배강 그 무슨인가 하고 황진산다에 같이 어서는 쓰는 환단다.
0: 네.
2: 예, 나는 이거 옛날에도 써봤습니다. 먼저 2년 전에 예, 써봤다가서 네, 약이 끊겨서 네, 다시 나오 출시를 하니까는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0: 그렇죠.
2: 예, 그 약이 용 좋습니다. 혈배강도 좋고요. 그 다음에는 황진산다에도 두 개 같이 써놓으니까는 종합성적인 약이거나 예, 더 좋은 것 같습니다.
0: 네.
2: 예, 나는 원래 이 약을 선택하기 전에는 예, 그런 노공사에서 이미 왔다 합대단에 선생님들과 진단 다 받은 게 예,
0: 네,
2: 네, 그리고 신당도 엄청나 빠서리 항상 가슴이 가슴이 켜오고 뒷담들이고선도 켜오고 마지막에는 뭐 이빨 것은 다 아프대다.
0: 네.
2: 그리고 이 피해도 나는 결절도 있었습니다.
0: 네.
2: 그리고 예, 그리고 이 그런 무슨 얘기가 그 위궤양이도 있고 그다음에는 네. 그 담낭염도 있고 이랬습니다.
0: 네.
2: 무슨 동아병 오인다.
0: 아.
2: 예, 그래도 이게 이 증상이 하나도 나타나는 증상이 없습니다 지금.
0: 예.
2: 예, 내 선생님 돼서 이 효과는 정말 선생님을 만나서부터 내 이렇게 생명을 구하고서리 예. 이렇게 일어서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0: 예.
2: 예, 지내 맥이 없어서도 이 숨이 차서도 걸기도 바쁘고 이 내 솔로도 어떤 데 내 발짝 소리에서 막 놀랄 때도 한두 번도 아니었습니다 지내.
0: 네.
2: 예, 그런 게 무슨 문소리나 무슨 전화소리나 이런 건 더 말할 것도 없고 놀라고 이래든지 나는 선생님한테서 친구도 하네 그 무슨 게니까 달걀도 하는 약도 쓰고 그래갖고 한 게 지금 신당도 용서화됐길래 하나도 놀라지 않지.
0: 맞습니다. 예, 이건 우리 그 황제 내경의 사람 다 나온 겁니다. 특히 이런 그 자꾸 놀라거나 울적거나 이거는 예, 사람 심장 거기에 그 한 방울의 피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동맥의 혈하고 정맥의 혈이 자꾸 심장에서 바뀌지 않습니까?
2: 예.
0: 이래 바뀔 때마다 그 한 방울의 피는 항상 거기에 보존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한 방울의 피 안에 사람이 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션이라는 게 뭔가 싫은 사람 정신세계를 말하는 게죠. 예. 이것이가 잊어버린다고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젊었을 때 뭐 큰 일이 생겨서 시기 놀랐댔거나 예, 예 이럴 때마다 요 한 방울의 피를 잊어먹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중에서는 이샹 그러니까 시향 가족설이 그거 병 치료한다 이런 걸 통해서 예, 거기에 리로는 뭔가 우리 그 허공에 떠 있는 물체 기실은 우리 생달걀 예, 보게 되면 그 달걀 노란자씨가 중간에 허공에 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걸 통해서 이런 치료하는 게죠. 예, 그러니까 이걸 같이 해주게 되면 예, 특히 이런 우울증이라면 있거나 그다음에 정신질환 좀 있거나 그다음에 자꾸 이렇게 놀라거나 예, 이런 방면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특히 또 어떤 분들은 예, 뇌위축이라고 와서 뇌위축이라는 분들이 좀 치매 끝장을 넘어가지 않습니까? 예, 이것도 다 그런 부류에 속하는 겁니다. 이런 분들이 오게 되면 제가 그걸 또 알려드립니다. 요거 약을 잡술 때 약을 잡술 때 꼭 그 노란 깨거나 그 생달걀 노란 자실을 같이 이래 잡수게 되면 효과 빨리 본다 그 뜻입니다. 예.
2: 예, 내 다른 데서 예, 치료를 아주 많이 했습니다. 정말 약이란 약을 다 써봤지.
0: 예.
2: 예, 낫지 못해서 그랬던 게 내 선생님한테서 진단받고 그 방법을 같이 이래 하니 친구도 하니 한 게 야, 이래서 효과 볼 수 있는 게 알았겠어.
0: 그렇습니다. 약 먹는 거 다 이게 예. 관건이 있습니다. 예, 그 중점 딱. 예, 예를 들어서 우리 오늘 아침에도 제가 집에 부모가 말했는데 아, 어머니 한 장으로는 아, 정말 맛있습니다. 나는 어째 아무리 해도 제 그게 아예 맛이 아예 나오는가 그것이 그 딱 비법 있지 않습니까?
2: 맞습니다. 맞습니다.
0: 예, 예, 예.
2: 예, 그래 나는 더 맞췄습니다. 나는 해서 몽땅 다 갈라 터졌대니까 지금.
0: 그렇죠. 예, 예.
2: 예, 고개살이 어서는 이롭지. 예, 다시 재발이라고 아야지. 머리에서부터 땀이 탕탕탕탕 떨어져서 딱 머리에서만 떨어집니다.
0: 예, 예, 예.
2: 예, 그래서 이게 그래고 나무 영 이래 불편하다 말입니다. 예, 또 맥이 떨어지네. 어쨌든 내숙내숙거리네 힘들고 이래던 게 예.
0: 네.
2: 그런 증상 하나도 없이 올 여름에는 지금 거서 어떤 가을이 돼도 까딱 그 이롭습니다.
0: 네.
2: 예,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그리고 아이 그런 놀라던 것도 어떤 사람이 이래 좀 대단해지고 예.
0: 네.
2: 네, 나도 충격을 많이 받은 사람이지 않을까. 그래서
0: 맞습니다.
2: 나는 병원에 예. 가게 되면 신경이 칼라처럼 서고 있는 사람이란다.
0: 예, 예.
2: 그래도 요새는 신경도 다 온정되고 예.
0: 그렇지.
2: 이렇습니다. 영 이렇게 이, 자연스러워지고 영 사람 마음이 편안해지고 예.
0: 예.
2: 예,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그래서 내 항상 선생님한테 영 감사합니다. 내 그래서
0: 예,
2: 정말 이래
0: 예.
2: 모든 환자들도 예. 이렇게 선생님들 가서도 좀 진단 받아보면 좋게 너무 좋아지 나쁘지 않겠습니다.
0: 그렇죠. 그래서 예. 자꾸 강조하지 않습니까? 뭐 약을 사고 먼저 떠나서 먼저
2: 맞습니다.
0: 자기 질병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게 좋습니다. 예.
2: 맞습니다. 나도 그래. 지지 구분기도 많이 돌다가 서리 이제라도 내 선생님을 만나서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그렇지. 예.

0: 저도 잘 보고 건강 타줬으니까나 또 이래 이번에도 활동 용 줬을 때다이.
1: 네, 이번에 활동에 너무 좋습니다. 예, 농당숙에서 많이 들지 않습니까? 예.
0: 맞습니다. 야도, 예, 그래 또 살려고 한다, 예.
1: 예, 예. 2880018번, 빨리 전화 치시.
0: 예, 예, 예 전화 이내 하겠습니다.
1: 예, 예, 예. 예,
0: 안녕히 계십시오.
1: 예,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예.
1: 네.
3: 네.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예 안녕하세요. 예.
3: 예, 수고하십니다.
1: 네.
3: 예. 저는 저기 이 혈배강을 쓰고 있느니
1: 네.
3: 저기 그 환자입니다.
1: 네.
3: 예. 예, 그래가지고 몇 해 전에 이래 풍습성 이래 심장이
1: 네.
3: 예, 심장이 나쁘다는 이런 진단도 받고 저한테는 예, 이 갑상선이라는 그것도 있어요.
1: 네.
3: 옛날에 어렸을 때 이 갑상선이라는 명 이름은 모르지만은 어차피 이게 옛날에는 이거 다의 돼지병이라 했는데 그래가지고서 항상 좀 맥이 없고 이래 이런 증세가 많이 이렇게 생겼댔습니다.
1: 네.
3: 네. 그러면서 약도 이렇게 여러 곳에 약을 이렇게 많이 써봤는데
1: 네.
3: 또 약이 효과가 그렇게 잡지 못했습니다.
1: 네.
3: 네. 네. 그 다음에 저기 숨이 차고 병이 발작한다면 막 어떤 데는 입에서 막 피가 더하고 이런 증세가 있으면서 예, 까무러치는 이런 현상도 있어가지고 예, 정말 안개라 급할 때는 막 열림도 불러보고 그랬댔습니다. 그래서
1: 네.
3: 병원에 막 그, 예, 이런 약도 다 써봤는데 그렇게 효과가 나지 않았습니다. 예. 지금 보면은 이래 간이나 이 비상이나 다 커져서 예, 복수까지 왔댔습니다. 예.
1: 네.
3: 그러다 보니까네 이래 관절 두 다리가 예, 부끼면서 아파나고
1: 네.
3: 예, 정말 듣고 싶은 생각도 예, 어차피 있었단 말입니다. 너무
1: 네.
3: 고통스러우니까네. 예.
1: 네.
3: 그러던 참에 정말 안개라 이 선생님이 강의도 듣고 비록 약을 써봤는데 정말 많이 정말 예, 영 내가 부어 뭐 그렇던 것이 영 많이 좋아졌단 말입니다.
1: 네.
3: 그러니까네 예, 병원에 가서 이래 진단을 확실하게 내고 중독하게 이래 침구하고 그래 하다 보니까니 정말 안 선생님이 이 약과 이 침구가 결합돼서 이 혈배강하고 풍습방이 된 것만인가에 그거 같이 예, 썼는데 지금은 우선은 예, 쓴지 몇 달 된다 예.
1: 네.
3: 예. 그래가지고서 우리 집이 지금 보면은 예, 용 높습니다. 5층이 되는데 옛날에는 조금 심해서 계고 올라가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1: 네.
3: 지금은 약을 쓴 이후에 보면 자기 모르게서 단숨에 이렇게 올라갈 때도 정말 있단 말입니다.
1: 네.
3: 아니 제설로도 어떤 때는 웬일인가 하는 생각도 막 듭니다.
1: 네. 네. 네.
3: 혈압도 또 높고 이래 되는데 혈압도 엄정돼가지고 혈압약을 어둔에
1: 네.
3: 몇 달째 끊어봤습니다.
1: 네.
3: 예, 그런데 병원에 가서 이렇게 검사한 것이 간하고 이 비장이 다 이렇게 예, 좋아졌다는 걸로 결과 나왔단 말입니다.
1: 네.
3: 아, 그러니까 얼마나 나도 예, 힘이 나고 맥이 없고 그렇던 것이 지금 보면은 진짜 자기 모르게서만 나와서도 예, 걸음걸이가 아주 좋고 이럴 정도 됐단 말입니다.
1: 네.
3: 아니, 정말 약은 예, 진짜 정말 좋아가지고 이번에도 또 이런 활동이 좋은 게 있다니까니 그 기술 재미설이
1: 네. 네, 예.
3: 계속 어떻게 약을 먹을 예산입니다.
1: 좋죠. 예. 예. 이번에부터 예. 활동 크게 합니다. 예.
3: 예. 그렇습니다.
1: 예. 예.
3: 예.
1: 네. 네. 네.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0: 회사의 핵심적인 이런 그 슬로우를 본다 할 때에 주약이 기를 보충해준 거 주도로 넣고 그 다음 허쉬하는 걸 보조적을 하고 이런 짝으로 하는데 약 처방을 본다 할 때 단삼, 삼칠, 홍화, 천숑하고 타월을 약 처방이 너무 좋죠. 예, 근데 우리 여기서 본다 할 때 준천조시 보게 되면 예, 준여가 주약이 성황치입니다. 환기가 생깁니다. 이것이 우리 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기를 대량 쪼올렸습니다. 120g씩 이렇게 넣는 거 대단히 많이 넣죠. 보통 우리 뭐 처방에 한 번에 몇 g 이렇게 넣는데 여기서는 환기를 대단히 많이 넣습니다. 그래서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해주고 한 방면에는 이런 혈전을 빨리 녹이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천여가 당구입니다.
1: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말씀 주세요.
2: 혈외관하고 근심고를 쓰는 환자입니다.
0: 예.
2: 이 두 가지 약은 정말 효과 좋은 약입니다.
0: 네.
2: 저는 혈외관 약을 먹고서는 새로운 생명을 정말 구한 것 같습니다.
0: 예.
2: 이 혈외관 쓰고 많은 효과를 봤는데, 새로운 네. 약이 황진산 타이를 같이 쓰니까 나 더 정신합니다.
0: 예, 그렇지.
2: 예, 저는 이 약 쓰기 전에 내 측도 있고 항상 혈압도 높고 기억력도 없었습니다.
0: 네.
2: 이 약 쓴 다음부터는 기억력이 많이 돌아오고 이전에 한 일도 전 다 생각은 나고 이렇습니다.
0: 네.
2: 예, 그리고 이 약 쓰기 전에는 혈압이 온정치 못하고 계속 혈압이 높고 했습니다.
0: 네.
2: 그리고 이게 우울증이 심하던 게 벌써 부위가 됐습니다. 치료도 많이 하고 이거 이변 치료도 하고 약도 뭐 광고약이 좋다는 건 다 써봤습니다.
0: 네.
2: 그래도 잘 낫지 않아서 이 혈변강 쓰면서 선생님을 찾아가서 친구를 몇 번 하니까 나 일관농이 인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0: 네, 어머님 명품 왔지 않습니까? 여기 네. 황진수산 타연이 천정산이라는 처방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천정산이가 주약이 얼굴 그 짝으로 약 효과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얼굴 거김에 신경계통 그 주위에 낀 가래들을 빨리 녹여 내보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강의할 때 설명드리다 했는데 우리 지금 뭐 보통 중풍이란 반신 못 쓰거나 얼굴에 그 마비가 오거나 이게 다 신경이 죽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신경은 통하는데 신경 거김에 이런 가래가 깨가지고서 신경 전달이 제대로 안 돼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 중의에서는 주요하게 그 신경 수복이라는 게 별게 없습니다. 그 주위에 있는 가래를 빨리 녹여 내보내줘야 되죠. 거기면 제일 중요한 약재가 백부자라는 겁니다. 바이푸즈. 여기면 바이푸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정산 이 처방이가 면풍 맞은 분들한테 또 특별하게 좋죠. 예.
2: 그래요. 그 약을 쓰기 위해서는 친구를 같이 하니까
0: 네.
2: 친구가 어찌나 효과 빠른지
0: 네, 당연하죠.
2: 저는 옆에 내서는 선생님 친구를 따로 의사는 없는 것 같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예.
2: 예, 지금 황진산 타이 이게 너무 효과 좋아서 우대에서 올 때 내 오늘의 약을 좀 많이 써야겠습니다.
0: 예, 예. 이번에 우리 우대 활동 엄청 크게 합니다. 예. 그래서 288-0018번 빨리 전화 치시.
2: 네. 네, 알겠습니다.
0: 네, 건강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0: 당구이라는 거는 예, 허쉬 통로하는데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허쉬할 때 이 새로운 피를 상하지 않게끔 하는 게 당구입니다. 예. 그리고 황치가 결합되거나 혈액순환이 잘 되고, 그 다음에 주요란 게 진천조시 주요란 게 있지 않습니까? 주요가 여기면 치사, 천숑, 타월, 홍화. 네 가지 약재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약재가 결합하게 되면 어혈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뜨거운 피를 차갑게 만들어주고 특히 이런 천궁이라는 약재는 싱치호쉬 기를 잘 통하게 해주고 호쉬해주고 타월이라는 약재하고 홍화라는 약재가 전문 혈관 안에 이런 혈전들을 녹이는 작용 있죠. 그 다음에 조시药 그러니까 시药라는 게 있습니다. 시药는 띠룡입니다. 지렁이 우리 치우인이라죠. 그러니까 우리 그 지렁이. 지렁이는 전문 그 땅속을 깊은 곳에까지 파고 들어가는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 효과가 깊은 곳에까지 병의 그 위치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이래 이끌어주는 이런 작용이

0: 작용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사지가 감각이 무뎌지거나 이 운동 공능이 잘 안 되거나 이걸 회복해준 게 엄청 좋은데 또 제일 중요한 것은 띠롱 많이 쓰게 되면 예, 오히려 피가 많이 상합니다. 그래서 제가 첫감에 말씀드린 그게입니다. 중약 처방이 잘 되는가 안 되는가 하는 것은 예, 여러 가지 방면을 다 고려해가지고서 나온 것이 잘 된 겁니다. 그래서 띠롱이가 피를 많이 상할까나 우리 여기에 빠전탕이 스우탕 딱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스우탕이라는 기실은 네 가지 약재. 이거는 고대로부터 유명한 피를 보충해주는 처방. 이거 대표 처방입니다. 뭐 다른 약 가지고 뭐 이거 뭐 이런 대체하겠다 절대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경전방이죠. 그래서 네 가지 이런 약재가 뭔가 당귀, 천숭, 바이설하고 숙지가 들어갑니다. 이것이 사물탕이라는 겁니다. 기실은 쓰우탕 하게 되면 중이들은 다 압니다. 그럼 물어보세요. 그래서 이것이 전면적으로 결합됐고 그리고 한방면에는 대부분 우리 중풍 반신불수 이런 분들은 심장에서 어디까지 피를 잘 공급 못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심장작을 또 같이 도와줘야 되죠. 그래서 우리 혈배강에 생맥음이라는 처방이 또 들어갑니다. 혈배강은 전문 심장의 양기를 북돋아주면서 심장을 잘 뛰게 해줍니다. 이래가지고서 머리에 그 다음에 손 발끝에까지 피를 잘 공급되게 해주고 특히 혈배강은 이때까지 우리 여기 연변에서 경영하면서 심장 주자를 해야 된다. 이런 분들 주자를 안 할 수 있고 특히 우리 심장이 막 바쁠 때 우리 주심활하고 개체하면 단선디활 입에다 물지 않습니까? 우리가 500돌든 작은 분자를 냈기 때문에 직접 우리 이약 안에 단선 37, 천숭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을 물고 있기 때문에 인차 효과를 볼 수 있죠. 심장이 편안해지고 그리고 여기 기혈 보충해주는 빠전탕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초를 든든하게 닦아주죠. 그래서 우리 건강을 찾아주고 제일 중요한 것은 재침구려법이가 들어가서 경락이 막힌 거 빨리 열어주면서 약 효과가 들어가기 때문에 효과 고배나는 것이죠.
1: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장국도는 손으로 귀 주위의 패인 자리를 만지면서 한숨을 내쉬었다. 이게 바로 아계완섭의 덕후요, 전섬섭의 덕후요, 사방명군 일을 다 맡느라고 지난 몇 년 동안 남은 기념이랍니다. 날마다 일어나면은 밥 먹을 새도 없이 전화가 옵니다. 당정군에서 벌어진 크고 작은 일을 모두 챙겨야 하니 바쁠 수밖에 없어요. 전투가 벌어지면은 서양전이 앞에서 지휘를 한다지만 혹시 사고라도 생길까봐 마음이 놓이질 않아서 몇 시간씩 전화를 걸 때도 있으니 새로 만든 귀가 아닌 이상 어찌 자국이 안 생기겠습니까? 졸레가 허허 웃으며 말을 했다. 그럼 일을 도로 남한테 맡기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 그럴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동지들이 수준이 너무 낮아 형편없단 말입니다. 졸레는 말없이 웃기만 했다. 장국도가 갑자기 눈을 반짝이더니 고개를 쳐들고 물었다. 오는 길에 했다는 그 준우의 말입니다. 우리가 본 자료는 너무 간단한데 자세하게 이야기해 줄 수가 없겠습니까? 아, 그러지요. 졸레는 지원스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준의회의 과정을 간추려서 들려주었다. 문제를 모두 해결했습니다. 모태동의 군사지휘에 참여했기에 망정이지 귀조에서는 상황이 얼마나 복잡했는지 모릅니다. 졸레는 다행이라는 얼굴로 말을 맺었다. 문제를 모두 해결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박구동지는? 박구동지도 대국적이어서 그 뒤로 다시는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장국도는 눈을 크게 뜨고 들었는데 어딘지 떨떠름한 눈치였지만은 더 묻지는 않고 말머리를 돌리었다. 나중에 회의에서 또 회의를 열었다던데요? 그랬지요. 졸레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주로 림표를 비판했는데 그것도 잘 풀었습니다. 장국도는 한동안 말이 없더니 갑자기 고개를 쳐들고 졸레를 바라보았다. 지금 일방명군은 얼마나 됩니까? 졸레는 기민한 눈을 반짝이며 웃으면서 되물었다. 사방명군은 얼마나 됩니까? 우린 10만이 됩니다. 장국도는 목을 꼿꼿이 세우며 물었다. 당신들은? 일방명군은 사상자가 아주 많습니다. 아마 지금 3만이 안 될 겁니다. 졸레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장국도의 낯빛이 확 변했다. 3만이 안 된다. 장국도가 매서운 눈빛으로 중얼거리었다. 그는 오만하게 고개를 건듯 쳐들더니 더 말이 없었다. 방 안은 쥐죽은 듯 조용하였다. 졸레는 괜히 말했구나 싶었지만은 하는 수 없었다. 오늘은 피곤하니 이만 쉽시다. 장국도가 담담하게 말했다. 졸레도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섰다. 이튿날 오전 9시 중앙청 축국회의가 관제묘의 대전에서 열리었다. 방 가운데 탁자 몇 개를 놓고 사방둘레 마을에서 빌려온 각양각색의 의자와 긴 걸상을 놓았다. 졸레가 보고를 하느라 주요 위치에 앉고 모태동 주적 장국도 장문천 왕가상 박고 류속이 등발 하계풍 림백거도 모두 앞줄에 앉았다. 류백승 팽덕회 림표 서병진 리부춘 같은 고위급 장군들은 여기저기 편한 자리를 찾아 앉았다. 회의 분위기는 여전히 즐거웠다. 먼저 졸레가 보고를 했다. 그는 엄숙한 얼굴로 수염을 한번 어루만지더니 침착하게 준비한 회의 자료를 펴놓았다. 그는 1사방면군이 합류하고 나서 어느 지역에 새로운 소베트 구역을 세울 것인가 하는 문제를 이야기하였다. 새로운 근거지를 세우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첫째, 작전을 하기 편리해야 하지요. 독의 방면군이 모여 힘이 커졌으니 재빨리 움직일 수 있도록 지역이 넓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송본, 리현, 무현 지역은
작지는 않지만은 길이 저거 적한테 둘러싸기 쉽고 반격하기 불리합니다. 둘째, 반드시 사람이 많이 사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번, 리현, 무현, 문천 지역은 인구가 겨우 20만 명밖에 안 되고 대부분 소수민족이 살고 있어서 홍군수를 늘리기가 어렵지요. 셋째, 반드시 양식을 자급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앞에서 이야기한 지역은 양식이 부족한 데다가 소와 양도 모자라고 천은 더 구하기 어렵습니다. 주울래는 적의 상황도 분석해야 한다. 이제 장계석이 직계 부대도 우리 쪽으로 올 것입니다. 적들은 대도하를 봉쇄하고 강 남쪽과 서강 방향에서

홍군을 막을 겁니다. 그러면 홍군은 조원에 몰리게 됩니다. 만약 홍군이 송번, 리현, 무현 지역에만 머물러 있는다면 미래가 없지요. 부대는 반드시 전진을 해야 합니다. 지금 가장 알맞은 지역은 사천, 섬서, 감숙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땅이 넓고 길이 많은 데다가 인구가 많고 물산이 풍부해서 홍군이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두 주력부대는 우선 북쪽으로 나아가 감숙 남부를 빼앗아야 합니다. 이어 주울려는 분명하게 말했다. 남쪽으로 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민강을 건너 동쪽으로 가려 해도 적 130개 탄이 진을 치고 있어 역시 불가능한 일이죠. 서쪽은 넓고 큰 조원이 있어서 안 되니까 나갈 수 있는 길은 북쪽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선 송분을 빼앗기 위해서 호종남 부대와 싸워야 합니다. 늘 그랬듯이 기동 전술로 적들을 무찔러야 합니다. 장국도는 주울대 보고를 듣고도 별로 놀라지가 않았다. 며칠 전 중앙혁명군사위원회에서 보낸 전보에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장국도도 전보 내용을 참고해서 보고서를 준비했다. 하지만 그는 주울대가 지휘권을 하나로 모아야 하고 그것을 군사위원회가 갖도록 해야 하며 이것이 최고 원칙이라고 잘난 말하자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다. 장국도는 딴 생각을 하느라 주울래가 마지막에 말한 군사기술 문제, 정치 담보 문제, 물자 보급 문제, 군대를 몇 개 종대로 나누는 문제들을 그만 통째로 놓치었다. 장국도가 정신을 차렸을 때는 주울래가 보고를 마친 뒤였다. 사람들이 모두 장국도를 바라보았다. 장국도는 가볍게 기침을 하고 나서 입을 열었다. 그는 사방면군이 거둔 성과를 오랜 시간 이야기한 뒤에야 행동 방침에 대한 내용으로 넘어갔다. 장국도는 일사방면군이 함께 남쪽으로 나아가 성도를 쳐야 한다고 주장을 했다. 그는 동쪽으로 진군하면 길이 적어서 안 되고 서쪽은 조원에서 불리하다는 점은 인정을 하였다. 하지만 북으로 전진하면 호종남을 만나게 되는데 그들이 오면은 쳐야겠지만은 오지 않는데 굳이 치러 나설 까닭은 없다고 했다. 송분을 치려면은 적어도 20개 탄이 있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니라면서 성급하게 호종남을 치는 것은 승산이 없다는 것이었다. 그는 생각을 거듭 해보아도 역시 서강을 후방으로 삼고 남쪽으로 내려가는 것이 낫다고 하면서 이 방안을 실행해보고 안 되면은 다시 북진해도 늦지 않을 거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처럼 중대한 문제는 빨리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주울래는 곁에 앉은 장국도를 힐끗 보고는 담담하게 고개를 돌리였다. 못했동은 만담배 한 대를 꺼내어 툭툭 치더니 피우던 담배꽁초에 이어놓았다. 장문전의 얼굴에는 약간 조급한 기색이 돌았다. 회의장에는 삽시의 긴장감이 감돌았다. 팽도끼와 림표가 발언을 했다. 두 사람은 모두 북쪽으로 진군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다. 림표는 기동전으로 싸워 적들의 힘을 완전히 없애야만 근거지를 세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고의 발언은 간단하고 시원스러웠다. 그는 반드시 근거지를 세워 모범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천섬감 근거지를 세우려는 계획이 바람직하기에 인민들을 충분히 동원하여 유격전을 벌려야 하며 하루라도 빨리 송분을 빼앗고 북쪽으로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모태똥은 담배를 연속 두 모금 빨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모태똥은 장국도를 직접 비판하지는 않았지만은 할 말은 다 했다. 모태똥이
사방면군 동지들이 아직도

송도를 치겠다는 생각에 빠져있기 때문에 충분히 설명을 해줘야 한다고 말을 하자 장국도 얼굴이 보일락 말락 붉어지었다. 모 대똥이 말을 이었다. 우리가 하려는 것은 방어를 위한 싸움이야.

0: 올 수가 없습니다. 서강으로 물러나려는 장국도를 겨냥하는 것이었지만 듣기에 따라서는 그저 원론을 되짚는 발언이기도 하였다. 나중에 그는 송본을 쳐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지적하였다.
1: 국도 동지가 송본을 치려면 20개 탄이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맞습니다. 우리는 병력을 더 모아야 합니다. 저는 20개 탄도 적다고 봅니다.
0: 무대동은 전세 대하여 자세히 말한 뒤에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
1: 우리는 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겨울이 오면 초지를 지나기 더욱 어려울 겁니다. 오늘 결정하면 내일은 행동에 옮겨야 합니다.
0: 모 대통령의 얘기가 끝나자 팽팽했던 분위기는 어느 정도 가라앉았다. 이어 왕가상, 등발, 주덕, 서병진, 류속이, 하계풍, 류백승이 나서서 졸레의 보고의 힘을 실어주었다. 왕가상은 오늘도 들것에 실려 회의에 참석하였다. 얼굴은 여의고 몹시 수척해 보이었다. 그래도 무공에서 며칠 쉬면서 몸이 많이 나았는지 한마디 한마디 아주 힘이 있었다. 그는 숨기지 않고 지적했다.
2: 만약 적이 없어야 안전하다고 여기면서 물러설 생각만 한다면 잘못입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서둘러 송본으로 진격하는 것이며 가장 좋은 방법은 송본 지역에서 호종남의 주력부대를 무찌르는 것입니다. 늦어질수록 싸우는 게 어려워지고 빠를수록 어려움이 적습니다.
0: 주덕의 발언은 간단하고 힘이 있었다. 그는 졸레가 보고한 내용에 동의를 하면서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송본을 치고 감숙남부를 점령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주올레가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 북지를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었다. 장국도는 풀이 죽어 숙소로 돌아왔다. 황초가 얼른 다가와서 나직한 목소리로 물었다.
3: 장주석 동지, 오늘 회의는 어땠습니까?
0: 장국도는 맥없이 의자에 앉으며 화가 나서 말했다.
3: 엉망이야. 나는 아예 안중에도 없어서. 결정을 내렸습니까?
2: 내렸지. 역시 북상하는 쪽으로 결정이 났어. 우리 힘으로 기어이 호종남하고 붙어보겠다는 거지.
3: 남하하자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2: 이야기한 날 무슨 성의 있겠나. 다들 한편인데 모스크바에서 온 작자마저 모태동한테 붙었더군.
3: 그럼 공격을 받았습니까?
2: 은근히 찌르기도 하고 원해놓고 찌르기도 하더군. 생각해보면 그래도 모태동이 좀 나은 것 같아.
3: 이대로 둘 겁니까? 고작 1, 2만 병력을 가지고 8, 9만 명을 좌우지하겠다는 겁니까?
2: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소.
3: 졸레가 말끝마다 집중해야 한다, 통일해야 한다고 부르짖는데 누가 누구를 통일하고 누가 누구를 지휘한다는 건지.
0: 장국도는 한참 말이 없다가 갑자기 뭐가 생각난 듯 황초에게 속삭이었다.
3: 시킨 일은 다 했나? 무슨 일 말입니까?
2: 아래서 뭐라고들 하는지 알아보지 않았나?
3: 예, 이야기를 더러 나눠봤는데 알아낸 것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2: 주류회의나 회리회의에 대해서 아래서는 잘 모르더군요.
3: 좀 더 애써보게.
2: 예.
0: 이때 밖에서 누군가 장국도를 불렀다.
1: 국도동지, 있습니까?
0: 조울레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장국도가 급히 일어나 맞았다. 조울레가 호주문에서 서류를 꺼내 건넸다.
1: 이건 주왕이 무공에서 결정한 겁니다. 금방 찍어냈습니다.
0: 장국도가 등산 서류를 얼른 받아들였다. 글씨는 아주 깔끔하였고 잉크 냄새가 확 풍겨왔다. 서류에는 다음과 같이 씌어져 있었다. 중앙상무위원회 결정을 거쳐 장국도 동지를 중앙혁명군사위원회 부조석으로 임명한다. 장국도는 흐뭇해 났지만은 얼른 마음을 가다듬었다. 조울래가

웃으며 말했다. 내일 출발해야겠습니다. 빨리 움직일수록 좋겠지요. 좋습니다. 그럼 출발하지요. 장국도는 마지못해 대답하고는 한마디 덧붙였다. 하지만 나는 하루 이틀 좀 늦을 겁니다. 졸려는 큰 돌덩이를 내려놓은 듯 홀가분하게 숨을 내쉬었다. 흑수 노화를 잊은 홍군 전사는 없다. 굶주림과 저격의 총소리는 시시각각 그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었다. 어디가나 백성들이 도망가고 텅 비어있는 마을. 적막함은 사람을 소름 끼치게 한다. 홍군 일방명군은 양하구에서 북쪽으로 전진하여 해발 4,100여 미터나 되는 몽필산을 넘어 조크지에 이르렀다. 장정길에서 두 번째로 만난 큰 설산을 넘은 것이다. 원래 홍군은 길을 빌려 북상하려는 일련뿐 서장 병사들을 공격하려는 생각은 전혀 없었다. 그런데 그곳 도사가 국민당과 아주 단짝이 되어 한사코 홍군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다.

장편 소설 대장정 78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별은 영원히 빛나리를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는 1931년 9.18 사변 후 나라와 민족의 위기 앞에서 결연히 항일무장을 조직해 전장에 나선 대만령과 그가 이끈 대가군의 총재를 담았습니다. 이름 없이 희생된 수많은 항일 열사들의 넋을 기리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0: 수골패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북경 동림당 특별처빙 전문가인 류가보 의사는 중리세가에서 태어나 30여 년간 의료사업에 종사하면서 풍부한 림상 경험을 쌓고 환자 한 분 한 분의 체질과 병에 맞춰 개인 맞춤형 진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로 관상동맥 질환, 협심증, 폐심병, 고혈압, 뇌혈전, 뇌경색, 불면증, 담결석, 심결석, 담낭염, 간경화, 위염, 위궤양 등 질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합니다. 또한 경추병, 요추간판 탈출, 골관절 질병, 풍습성 관절염, 류풍습성 관절염 외에도 각종 전립선 질환, 월경불순, 요선염, 습진, 대상포진, 여드름 등 질병을 정확하게 치료해드립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종의원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2: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투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0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이었습니다. 그날 육합동풍 당대발의 정효 공주묘 벽화 폭식 폭운 성과전의 연변박물관에서 전시됐습니다. 전시는 변강대지에서 오랜 세월 여러 민족이 함께 거주하고 살며 문화적으로 서로 소통해온 역사적 맥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계열보도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육합동풍 문맥 장백에서는 계속해 발해와 중원이 문맥을 같이하고 서로 교류했던 문명의 비밀을 찾아보겠습니다. 왕정 기자입니다. 연변박물관 육합동풍 주제 전시청에 들어서면은 천년 역사가 눈앞에 펼쳐집니다. 얼룩진 표화와 한폭 한폭의 사진, 대조 도표들은 발해국과 당나라가 문맥을 같이하고 리악이 통했던 역사적 사실을 조용히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이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1300여 년 전 옛 연변대제는 해동성국으로 불린 발해국이 흥기했습니다. 발해국은 송말 말갈족을 주체로 기원 698년에 동무산 일대에 나라를 세우는데 모두 15대왕을 거쳤으며 229년간 존속했습니다. 옛 연변지역은 발해국 전기와 중기의 정치, 경제, 문화 중심이었습니다. 건국 이래 발해국은 장기간 당나라의 책봉을 받고 정기적으로 조공하고 왕래했으며 정치, 례제, 문화, 경제 등 여러 면에서 중원지역을 전면적으로 본받아

0: 현상 중국의 문명 면모를 보여줬습니다. 정치 제도에서 발해국은 당나라의 삼성 육부제, 중추 정치 체제 구조를 계승을 하고 당나라 제도를 본받아 경부주 현제를 실시했으며 오경을 설치하고 그 아래에 15부 62조 132억 의 현을 두었습니다. 발해국의 오경 가운데 연변 지역에는 두 개가 있었는데 활용 서고성의 중경현덕부와 훈춘 팔련성의 동경용원부입니다. 발해 정권은 유학교육을 매우 중시하여 중원지역을 본받아 비교적 완비한 유학교육체계를 건립했습니다. 이는 화룡시 룡두산 정효공주묘에서 출토된 정효공주묘지비에서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연변박물관 사백교양무주임 리해글입니다. 이 묘비에는 비문이 새겨져 있습니다. 비문은 해서체로 비석이 음각되는데 모두 728자로 되어 있으며 한자입니다. 당시 발해국에서 한자를 통용했음을 알 수가 있지요. 레제면에서 발해국은 당나라 레제를 본부기로 자체 레제 질서를 세웠습니다. 전시청에 진열이 된 당나라와 발해 품계별 복색 대조표를 보면 복식면에서 량자의 품계별 복색이 매우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리해글입니다. 당나라에서는 관원의 품계에 따라서 복장 색상이 모두 달랐습니다. 발해국 역시 마찬가지죠. 이런 면에서도 발해국의 뇌제가 당나라의 깊은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연길 주민 한효정입니다. 복식만 봐도 문화와 정치 교류가 매우 밀접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발해국 문화를 깊이 요약해 냈습니다. 철강 관광객 류서랑입니다. 연변 지역은 여러 민족의 문화 융합이 가져온 적극적인 영향을 아주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발해국의 정치 문화 레제면에서 전면적으로 당나라를 본받은 것은 바로 당나라 신 온정균이 읊은 강력은 비록 멀리 떨어졌지만 문화는 본래 한 집안이라는 식구의 생동한 구현입니다. 백산 흑수 사이의 천년 역사는 동북변강 문명이 예로부터 중화문명에 갈라놓을 수 없는 한 부분이며 여러 민족의 왕래 교류 융합이 이미 역사 깊숙이 뿌리내렸음을 보여줍니다.
1: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해독입니다. 오늘에는 신시대 당의 민족 사업 구도와 제도 기세 명확히 해라는 내용으로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는 것은 전당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의 공동한 임무입니다. 이에 대해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제5장 보장과 감독에서는 신시대 당의 민족 사업 구도와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민족 단결 진보를 촉진하는 제도 기제, 보장 조치와 감독 기제를 명확히 했습니다. 첫째, 당의 통일적인 용도, 정부의 법에 따른 관리, 통전 부문의 통괄 협조, 민족 사업 부문의 직책 이행, 여러 부문의 협력, 전사회 공동 참여를 견지 완성하는 민족 사업 구도를 명확히 하고 민족 사업 협조 기제를 건전히 했습니다. 둘째,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중화민족 공동체 건설을 추진하는 면에서의 국가기관, 공직인원, 각급인대, 군중단체조직, 기업사업조직과 사회조직, 종교단체, 기층군중성 자치조직, 군대 등 관련 주체 직책과 요구를 명확히 했습니다. 셋째, 간부인재, 재정, 사회치리기재, 위험 경계 및 처리, 모순 분쟁 해소, 사회 감독과 검찰 감독 등 면의 보장 조치와 감독 기제를 명확히 했습니다. 넷째, 민족 단결 진보 건설과 표창 등 내용을 명확히 하고 매년 9월 넷째 주를 민족 단결 진보 선전 주간으로 규정했습니다.
0: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전문란입니다. 올해 9월 셋째 주는 2026년 국가통령 언어문자 보급 선전 주간입니다. 국가언어문자사업위원회에서 주최하고 교육부 언어문자응용관리사 국가언어문자사업위원회 판공실 신화사 중국 사진사에서 주관했으며 길림성 언어문자사비위원회, 길림성 교육청, 연변주인민정부에서 협조한 언어문자와 인민대중 사진전이 14일 연변노동자문화공에서 펼쳐졌습니다. 이번 전람은 인민의 시각과 대중 이야기에 입각해 우리나라 언어문자사업이 인민의 뿌리를 내리고 시대를 위해 봉사해온 발전 노정을 체계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람은 인민대중의 언어생활에 초점을 맞춰 4개 장을 설치하고 역대 표준어, 보급선전주간회고, 국가관건분야, 언어과학기술 역량 강화 사례특별 전시도 마련했습니다. 전람회는 100여 개의 진귀한 역사 영상과 신시대 기록사진에 집중 전시됐습니다. 전시된 작품들은 당의 용도 안에 언어문자사업이 이룩한 발전 성과를 전면적으로 보여주고 언어문자사업이 대중을 위해 봉사하고 민생의 혜택을 가져다준 실천 성과를 생동하게 반영했습니다. 이를 통해 광범한 관객들이 작품들을 보면서 언어문자의 온기를 느끼고 분발 전진의 힘을 얻도록 인도했습니다. 이번 전람은 9월 하순까지 이어집니다. 이 기간 제29회 전국 국가통영언어문자 보급선전주간 연변성과전도 내오고 성류우편함, 편지모집선시 등 대중성 활동을 전개하여 국가통영언어문자가 덕으로 인재를 양성하는 근본임무를 관찰하는 데 봉사하고 조화민족공동체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는 것을 촉진하는 가운데서 발휘하는 역할을 보여주게 됩니다. 주교육국 부국장 장정일입니다. 우리 조에서는 이번 활동을 계기로 법에 따라 국가통영언어문자를 보급하고 국가통영언어문자의 보급 정도, 규범화, 사용 수준과 응용 능력을 1층 높이며 주화민족 공동저식을 1층 확고히 수립하고 민족 단결 진보를 촉진하여 변강의 장기적인 안정을 추진하게 됩니다.
1: 중국부녀발전기금회에서 조치하고 길림성부녀아동기금회에서 주관한 어머니 창업순환금 프로젝트 30주년 전국사업교류회의 및 역량강화 양성활동이 근일 우리주에서 개최됐습니다. 전국 8개 성자치구와 신강생산건설병단의 부녀연합회, 부녀아동기금회 책임자와 여성창업선도사, 애심기업 대표, 업계 전문가 등 근 100명의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어머니 창업 순환금 프로젝트는 1996년 전국부녀연합회 지도하에 중국부녀발전기금회에서 발기했으며 소액대출, 가구별 지원, 순환 사용의 공익 모식을 채택하고 각급 부녀연합회 조직과 애심기업, 사회각계 역량을 연동시켜 향촌 여성의 창업과 취업을 유력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성은 2020년부터 해당 프로젝트를 받아 로계로 순환금 1,600만 원을 쟁취했으며 7개 합작사와 기업을 부축해 4천여 명 여성이 혜택을 보게 했고 농가 소득을 2천여만 원 늘렸습니다. 이를 통해 연변주 광동촌, 도산촌의 농업, 문화, 관광산업과 성내 요수의 집공예산업, 구태와 연길의 녹색입설산업발전에 효과적으로 조력했습니다. 길림성 부녀아동기금회 비서장 리선화입니다. 이번 활동은 경험교류, 역량강화양성, 현지참관 등 3개 부분으로 나누어 진행됐습니다. 프로젝트를 집행하는 부녀연합회 대표들은 각기 프로젝트 규범화 관리, 특색산업 육성, 여성 정밀 방조 부축 등 여러 면을 둘러싸고 복제 보급이 가능한 사업 경로와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8명의 프로젝트 수혜 여성 대표들은 자신의 경력과 결부시켜 순환금 프로젝트 지원 아래 창업하고 취업한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활동 기간 중국 농업과학원과 길림대학 전문가들은 각기 농업 혜택 정책 해독, 향촌에서의 디지털 지능 기술 응용, 향촌 특색 제품 브랜드 구축 등 내용을 둘러싸고 특강을 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우리소 안도현 두산촌과 화룡시 광동촌을 찾아 여성 민박, 리마 경제와 농업, 문화, 관광산업 융합 발전 실천을 참관 학습했습니다. 연변 빙위 자동차 무역성에서 조치하고 주공상업연합회 자동차 업종상회가 여러 자동차 4S점과 공동 주관한 2026년 연길 가을철 자동차 전시회가 일전 연변 빙위 자동차 무역성에서 펼쳐졌습니다. 홍소함 기자입니다. 이번 전시회는 100여 개 참가 업체와 63개 주류 자동차 브랜드가 모였는데 그중 신에너지 자동차 브랜드가 25개로 40% 가까이 차지합니다. 덴자, 방정표 등 인기 신에너지 자동차 브랜드와 벤츠, BMW, 랜드로버 등 고급 자동차 브랜드가 모두 등장했고 새차, 중고차, 자동차 부대 봉사까지 전면적으로 아울러 주민들의 다양한 차량 구매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연길 주민 왕 선생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찾는 차종은 여기에 거의 다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봤던 몇 가지 차종도 대부분 있습니다. 한 바퀴 돌아보니 마음에 든 차종들이 다 있어서 이제 가격을 비교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자동차 전시회는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주민들의 실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새차 참가업체 56개, 중고차 참가업체 43개, 기타 자동차 관련 참가업체 10여 개가 참가했습니다. 인기 신에너지 자동차 브랜드가 집중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외에도 일부 전통적인 조류 브랜드도 여러 가지 주력 신에너지 차종을 선보였습니다. 연변 괭위 자동차 무역 유관회사 총경리 류문군입니다. 이번 활동의 가장 큰 특점은 우대 폭이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자동차 기업의 현금 할인과 대출 우대 외에도 나라의 폐차 보조금, 길림성의 교체 보조금, 그리고 연결시 정부에서 발급하는 658만 6천 원의 자동차 소비권을 모두 같은 기간에 함께 향수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 혜택을 토대로 각 대형 자동차 기업과 판매 업체들도 서로 다른 우대 활동을 내놓았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9월 16일까지 이어져 주민들을 위해 일괄식 차 구매 활동을 마련하고 정책 효능을 충분히 방출해 지역 자동차 소비시장 활력을 일정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0: 연변주 진달의 은용 동침급 중노년 축구 초청 경기가 일전 용정에서 막을 내렸습니다. 전국 15개 성시 자치구의 21개의 대표팀에서 온 500여 명 종로는 축구 애호가들이 연변에 모여 시합에 참가했습니다. 이번 경기는 주노인체육협회에서 주최하고 주민족사무위원회, 주체육국, 주료룡사업위원회 판공실에서 지원했으며 A조 55세 이상, B조 60세 이상, C조 65세 이상, D조 70세 이상 등 4개조로 나뉘어 9인제로 진행이 됩니다. 경기장에서 노장들은 능숙하게 패스하고 공수 전환을 하면서 노련한 실력을 보여줘 박수 갈채를 받았습니다. 연변 켈미팀 참가 선수 고정훈입니다.
2: 한종 씨,
0: 우리 연변에서 전국 노인 축구 경기를 개최하게 돼 아주 영광스럽습니다. 이런 경기를 개최해 준 우리 주 노인 체육협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연변인으로서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북경 운사 원로팀 참가 선수 하선상입니다. 이번에 연변에 와서 60세 이상 조별 경기에 참가하게 되어 아주 기쁩니다. 연변은 축구 분위기가 아주 짙죠. 우리도 어릴 때부터 축구를 좋아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경기가 있으면 또 오겠습니다. 경기에 참가하지 않더라도 미식을 맛보고 풍경을 감상하며 인문 분위기를 느끼러 오겠습니다. 9월은 연변주 민족단결진보선전월입니다. 이번 경기는 민족단결에 힘을 부여하는 체육경기의 독특한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다지역 문화체육 교류 플랫폼을 마련하고 여러 민족 중노년 축구 애호가들이 경기를 통하여 우위를 돈독히하게 함으로써 서민건강 운동과 민족단결진보사업의 심층융합을 추동하는 데 취지를 두었습니다. 주노인체육협회 부주석 문향입니다. 이번 경기는 마침 민족단결진보선전놀이 열렸습니다. 모두는 축구로 붓을 삭이며 민족 간의 정을 함께 이어가고 있습니다.
1: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2026-2027 시즌 국가쇼트트랙팀 집중훈련이 14일 국가체육총국 동계운동관리중심 종합훈련관에서 진행됐습니다. 전국에서 도합 33명 선수가 참가한 가운데 우리주의 리우형, 장간영, 남가연 등 선수 3명이 집중훈련 명단에 들었습니다. 국도 화남선 화룡 남평 류현톤 구간 공사 대상이 가로수 벌채 작업을 진행하는 관계로 화룡시 용성진 화남촌에서 남평진 류현톤까지 구간은 10월 15일까지 도로 절반 폭을 봉쇄하고 차량을 교대로 통행시키게 됩니다. 해당 구간을 통과하는 자동차들은 현장 사업열군의 지휘에 따르고 속도를 줄여 천천히 통행하기를 바랍니다. 연변대학 부속병원에서는 병원 설립 80주년을 경축해 17일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병원 진찰 청사 앞 광장에서 다학과 연합혜민 공익무료 진찰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국내 유가의 다음번 조정은 24일 24시에 진행됩니다. 현재 국제 원유 변화율은 8.75%까지 상승했습니다. 이에 따라 계산하면 국내 유가는 1톤당 510원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며 휘발유와 디젤유 가격은 1리터당 각기 39전과 46전 더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연변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서태문, 김춘이었습니다.
3: 연교 사시절이 아름답습니다. 연변 문화가 살아있습니다. 연변 맛이 일품입니다. 연변 생기로 넘칩니다. 매력으로 가득 찬 연변이

0: 깊은 도심 속의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0: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1: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0: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2: 안과질병 치료약품 명사방은 진례, 매미껍질, 황연, 염차, 전자 등 21가지 동물성 약재와 식물성 약재의 조합으로 된 OTC 치료약품입니다. 특히 진례, 매미껍질 등 진귀약재의 조합은 간을 도와 눈을 밝게 하고 심장을 도와주며 상처의 열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증상과 안과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눈이 마르고 텁텁하며 바람 맞으면 쉽게 눈물이 나고 안통이 느껴지며 시력이 점점 모호하고 빛이 싫어지며 비문점, 물체가 변색돼 보이고 빗돌게 보이는 등 여러 가지 안과 질병 증상들을 개선시켜주며 백내장, 녹내장, 황반구 병변 및 황반변서,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안과 질병 치료에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점, 연길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역 우기대약방 2호 매대, 방송회 문의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0: 몽소통은 전련자 방해, 해금사 침략, 딜바의 육계, 인공사향 인공우황, 진주 수곽농축분 등 29가지 진귀한 중약재로 조성된 큰 처방입니다. 일약 2제로 된 처방으로 부복과 침혈을 따라 붙이는 고약이 따라갑니다. 약 효과성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오래 치료해도 효과가 잘 나지 않고 중한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잘 치료하는 우수한 몽약입니다. 오염없는 몽골태 촌에서 자란 중약재로 조성된 몽소통은 청열 해독하고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하며 경락을 소통시키고 근육과 골격을 튼튼히 하며 피부를 윤활하게 합니다. 또한 백내병, 즉 대뇌 척추주의신경염과 반신불수 풍습, 류머티즘 관절염, 근육 위축 신경마비, 간과 신장 이상하고 온욕 열병 등 오래 치료해도 잘 낫지 않은 난치병을 해결해줍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매 됩니다. 방송 및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1: 장수루우방은 순중약으로 된 OTC 감육국약입니다. 맥동, 천동, 숙지황, 텍사, 산수유, 진주, 구편 등 28가지 진귀한 약재로 된 장수 제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근본을 다지고 원기를 회복시켜주며 간기가 막히고 비장이 허해서 생기는 입마름, 야간 식은땀, 수족심, 열감 증상과 손발이 차고 반응이 둔하며 허리다리가 시큰거리고 신장 기능의 저하로 나타나는 증상과 일찍 백발이 생기는 등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장수루우방은 건강하게 장수시켜주는 진귀한 약재들로 구성이 된 큰 처방입니다. 9g으로 된 환약으로 하루 식전 한 번씩 저농도 소금물 혹은 따뜻한 물로 복용하시면 빠르게 기운이 차오르고 머리가 맑아지며 숙면에 도움을 드립니다. 장수루우방 무료 배달 번호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매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몽석통 약품은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다섯 곽을 사시면 두 곽을 더 드리고 열 곽을 사시면 여덟 곽을 더 드립니다. 안과 질병 치료 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네 곽을 사시면 두 곽을 더 드리고 여덟 곽을 사시면 일곱 곽을 더 드립니다. 장수로방 약품은 한 곽의 가격 198원이고요. 열 곽을 사시면 다섯 곽을 더 드리고 스무 곽을 사시면 열다섯 곽을 더 드립니다. 이외로 방송에 문의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아이패치 두 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지금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장수로방, 장수의 기본 방법이 어디에 있는가, 어떤 처방으로서 장수를 보상할 수 있는가, 누구나 장수를 하면 멀리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장수를 원하지 않는 사람 거의 없는 걸 알고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그 해답이 나오는 처방이 장수로방에 속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리고 몽속통, 몽고라는 몽에 빠르다는 속에 통한다는 통자인데요. 몽속통 이 제품 바로 몽약으로 되어 있는 막힌 걸 빨리 풀어주는 제품 자체가 몽속통입니다. 우리가 지금 나이가 들면서 누구든지 심장과 심근, 노공 때문에 모든 경락이 막히면서 심지어 골격통까지 포함될 수 있는데 이런 걸 풀어주는

0: 쓰는 제품이 바로 멍석통인데, 그러니까 그리고 눈병치료, 약품, 명사방 이 세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모두 말하게 되면 장수로방, 멍석통, 명사방 이 세 가지 제품을 본 이 시간당에 여러분들한테 구체적으로 설명 올리게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우대 활동을 이제 위에서 설명드렸는데요. 장수로방 이 제품 자체는 지금 우리 지구에 나오느라 많은 분들이 열렬한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이미 한 두어 주, 이삼 주 그 여러분들한테 교대한 경력이 있게 되었기 때문에 한 가게 198원인데요. 엿새를 복용할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딱 하나 완약입니다. 우왕상치완처럼 그런 완약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하루에 하나씩 식전 한 시간 전에 공복에 드는 겁니다. 그래서 식전에 드신다는 것은 30분 좌우에 드시는 것 식전에 드신다고 공복에 드시는 것은 완전히 빈속에 드는 걸 말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식전 한 시간 전에 드세요. 그러면 20각을 싸면 15각을 드립니다. 이 제품 자체는 드시게 되면 금방 효과가 알리게 되어 있을 겁니다. 어떤 효과나 아래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해도 그리고 이때 한 가게 평균 가격은 100원 좌우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수한 제품이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한테 전달되게 되어 있으니까 잘 이용만 하시게 되면 장수가 내 몫이다, 내 몫이다 이 정도까지 느끼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멍석통 이 제품 자체는 한 가게 498원인데요. 15일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 자체는 10각을 싸면 8각을 드리거든요. 이때 한 가게 평균 가격은 270원 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나이가 드시면서 모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영양전달, 로페물이 배출 이걸 누가 교통, 운수 역할을 하게 되어 있는가 하면 바로 심장과 뇌혈관이 이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게 막혀서 어느 순간에 쓰러지거나 어느 순간에 갑자기 어쩌네게 금방 거지도 주위에 그 이웃의 분들과 이야기 나누는데 아침에 일어나지 못했다는 심경으로 이런 힘든 분들도 계시고 있는데 이 제품 자체는 포함된 성분이 우수한 성분이니까 빨리 효과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명서방 눈병치료약품은 598원인데요. 야드가게 7가게 드리니까 이 제품은 30일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가게 300원 좌우밖에 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잘 이용하시면 눈병에 대해서는 기본 근심 걱정 없이 넘어가는 제품 바로 명서방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인정합니다.
1: 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안녕하세요.
2: 집에 남편도 지금 방송 듣고 소리 장수로방 어서 먹고 있습니다.
0: 장수로방 너무 선택이 잘 됐을 겁니다.
2: 효과 너무 좋습니다.
0: 그렇죠.
2: 예, 저녁에서 저녁이면 귀에서 너무 소리나 자지 못해서 잘 자지 못하는 힘도 있습니다.
0: 아, 건파지 원기 부족입니다.
2: 예. 예. 그런데다 제가 또 소변까지 차수 너무 많지. 아이 오늘 전화 걸고 일어나다라고 자지 못하는 힘도 했습니다. 그러다 지금 장수로만 먹었는데 두 달 먹으니까 증상이 많이 좋아졌어요. 요즘에 소리도 덜 나고요. 막 귀도 슬 돌린다든지 잘 돌린답니다.
0: 그렇죠.
2: 소변 차수도 하루 전에 7번, 6번씩, 8번씩만 일어나도 그래서 두 번씩 밖에 안 일어난다고 좋답니다.
0: 이 제품의 특점은 제9번 배회해준다는 건 근본을 지켜주고 원기를 돋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먼저 느끼는 게 컴파치 효과가 먼저 도달하게 되실 겁니다.
2: 그러니까 맥이 난다 아침에 일어나면.
0: 그렇죠.
2: 그리고 뭔가 소화 안 돼서 위가 더부룩하든지 소화 잘 돼서 무슨 배가 부끄러워서 그냥 편하단다.
0: 로중이 처방은 기본으로 소화 공능을 아주 중요한 위치에는 어느 처방이든지 소화 공능 이 문제에서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이런 성분이 들어가는데 이 제품 자체가 바로 그런 특점을 충분하게 갖고 있습니다.
2: 그런데 눈도 좀 건조하고 까까라든지 이게 없어졌답니다.
0: 바로 그렇죠. 간을 도와주게 되는 부간선 해소가 되어 있으니까 눈이 토사자, 복분자, 뚜중 눈이 좋아집니다.
2: 이렇게 눈이 까까라든지 좋아지면 별일이 다 이랬대다.
0: 눈이 어둡고 눈이 많은 문제를 동반하는 전자에서 장수를 벗어가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2: 그래 이렇게 효과 잘 보고 있는데 내 하나 물어볼 거는 그 몽석 턱 물어보기셔.
0: 말씀하세요.
2: 우리 저 언니가 뉴욕에서 환자입니다.
0: 아.
2: 근데 심장이 그 안에 떨리고 침침하고 황황하다. 이 아이 들러 선생님이 강의한 이야기 몽석통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의합니다.
0: 몽석통은 그런 걸 풀어주는 데는 빨리 통하게 해주는 이런 역할이 있습니다. 모두 29가지 진기약제 네. 조합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들어간 성분들 가운데서 7개 향이라는 게 들어갔습니다. 치그향, 다시 띵향, 토목향, 목향, 담향, 침향, 인공사향, 천향. 이게 모두 쉽게 말하자면 막힌 것 뚫어주는 데는 아주 빠르게 뚫어줍니다. 심지어 네. 이 그 텔레비카 그 각본이 나온 거 제가 한 60페이지 되는 거 요 시간에 깊이 봤는데 네. 어떤 분들은 심지어 사흘 만에 침대에 누워있던 게 계속 남게 들게 댕기던 게 침대에서 내려오게 되었다. 일주일, 열흘, 보름 이렇게 되는 분들도 계시고 있으니까 네. 막힌 걸 심근, 노근, 심장과 뇌가 막힌 걸 열어주는 데는 이 제품을 능가할 제품이 많이 있는 것 네. 같지 않습니다.
2: 먹기는 지지가냐 그냥 먹기 먹어도 아예 낫는다 미랬다. 그냥 황하다 미랬다. 그런데 우리 언니가 이렇게 말해서 싸게 하겠습니다. 우리.
0: 그렇게 하셔. 예. 예.
2: 도와주게 대답하겠습니다. 나도 우리 집에 남편 주머니가 장수로방 싸고요. 우리 언니는 이왕 싸게 하겠습니다.
0: 아, 그렇게 하셔. 선택이 잘 예. 됐으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2: 네.
0: 예.
2: 감사합니다.
0: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는 이 몽석통 이 몽골약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0: 예. 예.
3: 아, 이거 쓰니까 효과 참 빠르고 효과 좋습니다.
0: 몽석통 하루에 한 번 드시면 됩니다. 기본으로 네. 한 번 내지 두 번 이랬는데 처음에는 한 번씩 드세요. 저녁에 식사하시고 한 30분 전에 드시게 되면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팍팍 네. 뚫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3: 머리가 예, 자꾸만 이 아프고 예, 머리 절반이 벤토서리가 자꾸 아파나고 그리고 예, 이게 모기부터 자꾸 항상 뻣뻣해나면 그러니까 예, 얼리 뻗치는 것
0: 경동맥이 막혀서 그런 겁니다.
3: 예, 쭉 예, 뻗치고 이러고 그 다음에 하나는 또 뭐 그런가 이러게 되면 손발이 예, 많이 저립니다.
0: 예, 신경말초염이 저 막혀서 그렇습니다. 예,
3: 예 그리고 저녁에 다시 찍으니 다리도 마목이 막 오고 이럴 때도 있고 예, 하여튼 그리고 많이 전신이 많이 차갑습니다. 그러니까 피가
0: 그것도 다 예, 순환이 잘 되지 않아요. 순환 장애죠. 예.
3: 예, 전신이 많이 냉하고 예, 항상 그렇고 그다음에 예, 이 저기 인간이 되면 숨이 자꾸만 차서 꼼짝 못합니다.
0: 아, 그게 큰 그 문제입니다. 호흡계통의 문제가 혈액 가운데는 100분제 98 이상이 산소가 포함되어야 될 숨이 차다는 것은 당신의 혈액과 심장 혈액 산소 부족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숨이 찹니다. 예.
3: 그리고 혈압이라는 게 예, 어떻게 돼서 온전하게도 뭐 과도가 많고 그랬는데 이번에 내 이 약 먼저 예, 전번에 이제 다섯 가구 먼저 싸서 썼습니다.
0: 아, 써보면 알릴 겁니다. 예.
3: 써보면 양인제가 효과가 참 빠릅니다.
0: 빠릅니다. 속통이라는 게 바로 도리가 있습니다. 몽속통 예, 도리가 예. 있습니다.
3: 며칠 아이 때까지 효과 아기 때라 맞죠.
0: 그렇죠. 예.
3: 그러니까 이 고로 좋아지고 지금은 내 지금 이 거진 다섯 통 다 거진 먹고 있습니다.
0: 예.
3: 완전 요즘간에 영 편안합니다. 지금 잠도 잘 자고 예, 이 숨이 차거나 그다음 머리 아프던 정도도 완전 이렇습니다 이 시간에는 지금.
0: 아 통하니까 아프지 않습니다. 예 예. 예.
3: 선생님, 내 이런 좋은 약, 요번에 예, 써보니까, 확실히 약이가, 그리고 보니까 내 설명서 보거나 좋은 약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0: 아, 야, 좋은 약재가 여기 많이 들어갔습니다. 예, 예. 네, 예.
3: 다 보니까, 그, 기본적으로 그 약재가 좋은 약재 들어가는데, 나도 예. 이렇게 빠르고, 좋고, 이럴까. 이번에 내가 오늘 할 때 이렇게 솔직히 여기까지 오늘 더 배달 받겠습니다.
0: 그렇게 하셔. 이 제품 자체는 드시고, 붙이고 하는 제품까지 따라가게 돼 있는데, 드시는 방법 드시고 또 어제 불편하면 당뇨하면 당뇨 전열선 지치과엔 그 반신불수 유선에 문제가 있다면 어디에 딱딱 붙이는 그 혈의를 거기다 표시해놨습니다. 붙이고 드시고 하게 되면 이 몽석통은 지금 인기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잘 쓰시기 바랍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0: 예, 안녕하세요.
4: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4: 저도 이 장수로방 쓰고 있는 환자입니다.
0: 예, 예, 예.
4: 전 주약에 음식을 조금만 먹으면 인증 배가 부르면 가스가 차고,
0: 예.
5: 그러면서도 소화가 잘 안 되고 무슨 많이 먹지.

0: 못하고
1: 예.
0: 그 외에도 무슨 소배 잡거나 시력이 못해지거나 어쨌든 나이 드니까 여기 이쪽이 아픈 데 없었습니다.
1: 예.
0: 그래서 이야기 방송 명심에 들어서든 아마 이 장수로 봐 거의 한 달 됐게.
1: 아, 예.
0: 예, 그래서 이거 방송에서 선생님 강의들 그때 인천 사서 쓰기 시작했는데 지금 내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1: 예.
0: 지금은 이 소화계통도 좋아지고 밤소변도 그리 잦지 않고 예. 시력도 지금 예, 그전 보고 좀 낯선 감이 나
1: 시력이 좋아집니다. 여기에 포함된 예. 성분들 자체가 기본으로서 부간선 해주면서 시력을 도와주는 이런 성분이 충분하게 여기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력이 좋아지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복분자라든지 토사자라든지 뚜중이라든지 시력에 부간선 해주면 간이 좋아지고 눈이 좋아지고 빨리 알게 되어 있습니다. 예.
0: 예. 그래서 하드 약 먹고 효과가 좋으니까 이번 기회에 좀 더 싸서 쓰려고 그러면서 이 몽속토 좀 자문하려고.
1: 하하, 예, 말씀하세요.
0: 예, 저희 친구가 중풍이 걸려서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어서는 수련한 지 한 보름 됩니다.
1: 예.
0: 근데 이 설명 들으려니까 이런 데군 이야기 좋다는데 선생님하고 문의하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이 약 사서 좀 쓰게 하려고.
1: 아, 그 친구분이 이미 중풍에 걸렸으니까 빨리 그 네. 후유증이 해결받고 2차, 3차로 새로운 중풍이 오는 걸 막아줘야 되는 건데 이 몽속통이 바로 그런 환자들한테는 효과성을 나타내지 않을 이유가 거의 없을 정도로 우수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도 위에서 네. 말씀드렸지만 해도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 자체가 7개 향, 치그시 향 들어간 이런 성분이 여기 들어갔다 하지 않았습니까? 7개 향이 네. 들어간 이 성분 자체는 기본으로 막힌 걸 풀어주는 데는 특수한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네. 몽약, 장약에서 우리 보통 알아주는 특수한 성분 29가지가 여기에 들어갔다는 건 처방 자체에서는 큰 처방에 속합니다.
0: 네. 네,
1: 호시에 화위해주고 그 피가 잘 수통되게 하고 한데 어혈이 붙었던 게 그게 한낚시 그 떨어져서 혈관 수통하는 그 과정에서 충분하게 머리끝부터 발끝에까지 영양분이 잘 전달되고 로펴물이 잘 빠져나가게 되었고 종합 공능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특히 막힌 걸 빨리 풀어주는 데는 몽속통은 지금 시장에서 열렬한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예.
0: 예, 알겠습니다. 그러게 내가 잘 전달해서 사도록 하겠습니다.
1: 아, 예. 건강 좋습니다.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제가 장수로방을 먹고 있는데 효과가 정말 예. 좋습니다.
1: 예.
3: 소변이 잦아서 연고생 많이 했습니다.
1: 예.
3: 한시간에 5-6번 일어나고 난 일 밤 자지 못하겠더라 말입니다.
1: 예.
3: 근데 이하고 먹음에부터 지금 사변 자수가 줄어드니까 이 밤 비날 잘수 있을까 아침에 일어난 정신하고 예. 그리고 따라서 저기 이 허리 아파 걷기 바쁘던지 지금 이 예, 통증이 많이 완화되니까 나 지금 잘 걸을 수 있어 얼마 전지 모르겠습니다.
1: 아, 장수로왕의 특점 자체는 부선 텐징 해주는 데는 곰팥을 도와주는 특수한 성분들이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화가 잘 될 뿐만 아니라 간도 좋아지게 되어 있고 근본을 쳐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도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제일 핵심은 뭐인가? 곰팥을 든든하게 해주는 차원에서 이제 위에서 말한 그런 여러 가지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장수라는 것은 곰팥이 든든해야 장수해진다. 이게 중의설법입니다. 예.
3: 그리고
1: 위축성
3: 위험을 위해 소화 안 돼가지고서 밥 먹은 날 먹은 날 배고픈 것도 모르고 먹기 싶은 생각도 없고 아까 날 밥 먹을 지는 맥이 없어 저기 자꾸 이렇게 눕기 싶더란 말입니다.
1: 그런데
3: 지금이 저 소화가 잘 되니까 나 밥이 자꾸 당겨온다.
1: 그렇죠. 소화가 잘 되는 성분 여기 충분하게 들어갔습니다. 예.
3: 그러니까 밥 잘 먹으니 맥이 나고 예. 그리고 기관지 염물소리 염 저기 감기만 없는 것을 감기 또 허리했습니다.
1: 아, 예.
3: 예, 그러면 또 기침가래가 심해가지고, 소리, 너무 가슴 딱 목에부터 도로도 안 주고, 이거 하기 힘들더란 말입니다.
1: 그렇죠.
3: 그러니까 이약 먹음에부터는 이게 저기 많이 나서가지고, 예. 지금 기침가래가 지금 싫어합니다.
1: 아, 여기 맥독이나 성분이 들어갔으니까, 윤폐의 역할하고 소염의 역할하는데 충분합니다. 예.
3: 예, 그러니까 얼마 전

0: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 약을 먹어보니까는 이렇게 여러 면으로 효과 좋고 하니까 계속 쓰려고 하고 뭐 계속 통 좀 잡납시다.
1: 예.
0: 우리 남편이 좀 심장이 많이 나쁩니다.
1: 예.
0: 항상 식기 놀라.

0: 등이 왔다 갔습니다.
1: 아, 그렇죠.
0: 그게 나 그 좀 봉이 좀 말이 좀 나기 바빠합니다.
1: 아, 어느 중수마비가 왔습니다. 신경세포가
0: 이런 뛰는 것 간에서 좀 자문합니다.
1: 아, 그런 데 쓰는 약입니다. 멍석통 이 제품 자체를 쓰게 되면 언어가 불편하거나 걸음걸이가 불편하거나 밥 먹는데 자르하기 화장실 가기 불편하거나 이러한 거는 모두 문제가 중풍 후유증으로서 신경세포가 막혔습니다. 어떻게 막혔는가? 기본 그 심장동 심장 그 관상동맥하고 뇌 경동맥을 포함해서 뇌 동맥 경화로 인해 가지고 그게 충분하게 전달되지 못하니까 막혔으니까 자연적으로서 맥의 신경세포의 모세혈관을 통해서 영양이 공급되어야 되겠는 게 그게 영양이 공급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이제처럼 그런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났는데 이걸 빨리 통하게 해주는 제품이 바로 멍석통입니다. 저희 그 텔레비 각본이 나왔는데 한 60페이지 되는 거 봤는데 제가 놀랐습니다. 이 제품을 받아보고 와 이렇게 빠르구나. 그래서 한 곽 안에는 모두 300알이 들어있는 셈이 됩니다. 10곽인데 한 곽 안에는 그러니까 30알씩 들어있으니까 이래서 한 번에 20알씩 하루에 한 번 드시는 차원을 먼저 하는 걸 권합니다. 그러면 15일간 복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 정도 복용하게 되면 많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어떤 때는 여기 조금 더 필요하다면 20알 내지 25알 해도 되고 여기 그 영어 범위에는 20알 내지 30알이라 했는데 한 번에 드는 양이 처음에는 20알씩 시작하는 걸 권합니다. 이래서 하루에 한 번 저녁 식사 후에 30분 좌우 후에 드시고 좀 산보하면 좋습니다.
0: 예, 알았습니다. 한번 솔직히 배달 받겠습니다.
1: 네, 멍석통 이 제품 자체는 부담 없이 쓸 수 있는 우수한 제품이 여기 포함되어 있으니까 열심히 견제하면 그런 일이 있었던가 싶게 잘 열리게 되어 있을 겁니다.
0: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1: 예, 건강기원입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수고하십니다.
1: 예.
3: 저는 이 장수로방이 선생님께서 강의를 하시는 거 듣고서 며칠이 아이래서 이내 먼저 조금 샀습니다. 그래 사서에 어때 싸서 썼는가 하게 되면 콩팥이 나쁜지 어째서 나의 소화도 안 되고 그냥 미네 밥을 먹지 못하고 너무 맥이 없고 예 그래서 다리만 보면 눕기 쉽고 그 다음엔 또 예 원래 이 기관지 옛날에 젊어서부터 나빴습니다.
1: 예.
3: 그런 게, 어제는, 늙어 오니까, 더구나 이렇게 기침이 심하고, 정말, 모든 데 나가기, 영, 싫었습니다. 남한테서 기침이 있다면 얼마나.
1: 그렇죠. 지금 그렇죠. 예. 옛날과 다르지 않습니까?
3: 예. 그리고 또, 어제는, 배 어디나 다 아프지, 허리 아프지, 너무 불편하고, 손에서 좋다는 약도 많이 써봤습니다.
1: 예.
3: 그런데 어제 낫지 않고 그래서 이번에는 이 장수로바이라는 약을 좀 써보자고 선생님이 강의를 말씀해 듣고서리 따다가 이제 한 25알을 먹었는가
1: 예.
3: 기억 느낌이 좋습니다.
1: 아, 그렇죠. 이 제품이 예. 빨리 효과를 봅니다. 특히
3: 첫번째 예. 알기는 게 소화 잘 되니까 밥을 잘 먹고 맥이 없어서 그래서 자꾸 집에서 누워만 있고 이러던 게 지금 그래도 밭에 좀 나갈 수 있습니다.
1: 소화가 잘 될 예, 겁니다. 소화 잘 돼야 됩니다. 오는 게는 예. 봉영, 텍사, 석거부 예.
3: 예. 기침이 있으니까 예. 많이 나서줬습니다.
1: 아, 그렇죠.
3: 예. 예, 예. 그래서 그 나가면 정자에 로인들이 앉는 데 가서 얘기해서 좀 앉아있어도 예, 괜찮습니다. 지금.
1: 그렇죠. 예.
3: 예. 그래, 효과 너무 좋을까나 지금 또 활동이 좋습니다.
1: 예, 좋습니다.
3: 그래, 이 약을 더 싸먹으려고 하면서 한 가지 담원하겠어요. 우리 예, 동서 한 분이 계시는데 지난해 보 왔단 말입니다.
1: 아, 예. 예.
3: 그래서 예, 이거 내 첫날에 강의하는 거 열심히 들었습니다.
1: 예.
3: 우리 언니 그러니까 나 근데 별로 우리 언니한테 맞을 것 같아 문의합니다.
1: 예.
3: 지금 정말 어떤가 하면 주수나 병원 치료도 하고 나와서 뭐 약을 밥 쓰는답니다. 그런 것도 어제 내 전화해서 또 물어봤지 뭐. 그래 어떻는가 했거나 그냥이 관심 쓰는 것도 불편하고 그다음에는 심장이 약 나빠 놓을까나에 늘 이렇게 가슴이 답답하고, 그러면 또 이 말하는 게 있지 않을까?
1: 예.
3: 말하는 것도 예전을 하면 들어보면 어떤 때는 잘 알아먹

0: 듣겠다.
1: 그렇죠. 말씀소리가 명철하지 예, 못할 수 있습니다. 예.
0: 그렇기라고 또 혈압도 잘 엄청 알 된다. 예. 그래서 전날에 강의라는 것도 군에 먼저 약을 저런 조금 싸서 답답을 하고 가지라도 썼습니다.
1: 아, 예.
0: 한 나흘 잡쌌는가.
1: 예.
0: 그런 게 느낌이 좋다면서 또 오늘 아침에 전화 왔을 때.
1: 예.
0: 동서 이거 약을 그런 활동이 좋은가도 물어보고 자기 동안도 말해보고 내 이거 계속 먹기 싶다고 전화 왔더라만.
1: 아, 예.
0: 예, 그래, 예, 그래서 전화 드립니다.
1: 아,
0: 예.
1: 제가 말씀드릴게요. 몽석통 예. 이 제품 자체 선택이 너무 잘 됐습니다. 이 제품 예. 자체 이분이 우대 정착이 좋으니까 막힌 걸 통하게 해주는 제품 자체에서는 이게 앞선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지고 있으니까 지금 복용할 때 연상으로 복용하면 많이 빨리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
0: 예. 그래 본인도 예, 지금 더 싸서 잡수겠습니다. 아. 그래서 전화드렸습니다.
1: 예, 그렇게 하세요.
0: 지금 활동이 좋을 때.
1: 예. 50177, 501776에 전화 넣으세요.
0: 예, 501776. 예.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0: 안녕하십니까. 문학살롱 진행을 맡은 남설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 계속으로 연변 시가학회 전임 부회장 림금선 시인을 모시고 조선종문단 시인 시작품 소개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수고합니다.
0: 예, 오늘 소개할 시인은 어느 분입니까?
1: 예, 오늘은 예, 연예기획위원회사에서 사업하면서 동시, 성인시, 수필 등 작품을 창작하고 있는 남송화 시인을 소개하려 합니다.
0: 네, 그럼 오늘도 먼저 남송화 시인의 프로필부터 소개해 주십시오.
1: 예, 남송화 시인은 예, 1972년 3월에 안도현에서 출생했습니다. 안도현 동풍소학교를 거쳐 안도현 제4중학교와 안도현 고급중학교를 졸업한 후 연변대학 외국어학부 1호 전업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1995년 12월에 중앙당교 경제관리전업 본과를 또 졸업했습니다. 그 후에 안도현 제4중학교에서 1호 교사로 사업하다가 연변대학 류학 양성중심에서 한국어과 과장으로 사업했으며 그 후 연변 청소년 문화예술 발전 촉진회 부회장, 연변 아동문화학회 부회장 등직을 역임하고 길림성 엘리트 연예기획위원회사 총경리직을 맡아 사업했습니다. 2024년과 2025년에 연속 두 번이 샛별 아동문학상을 수상했고 그 외 중국조선족 중소학교 교사수기 응모대회, 전국조선족 어린이 이야기 대회, 조선족 중소학교 세 가지 언어 랑송대회 이런 그리고 또 조선족 어린이 동시랑송대회 이런 활동들을 한 번도 아니고 수년간이 진행했습니다. 그는 또 성인시도 각 공개 간물에 수십수 발표했습니다.
0: 네, 그렇다면 남송화 시인의 문학에 대한 리에는 어떠한지요?
1: 예, 본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문학의 문턱에 발을 들여놓아서부터 지금까지 아직 10년이 되지 않는다. 젊어서는 부모가 그려준 그림에 따라 맞추느라 정신이 없었다. 결혼하고 아이 낳고 출근하느라 내 꿈이 무엇이었던지 생각할 길을 조차 없었다. 그러다가 아이도 어느 정도 커서 나의 손길에서 벗어나자 나의 마음속 깊이 새겨져 있던 문학의 꿈이 꿈틀대기 시작했던 것.

0: 것 같다. 나의 아버지는 1960년대 북경대학 중문학부에서 공부했다. 그 후 그렇게 좋아하셨던 교육사업을 그만두고 정치사업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문학만은 그만두지 않으셨다. 그렇게 생활이 곤란하던 70년대, 80년대에도 우리 집에는 책이 많았다. 아버지가 늘 입버릇처럼 하시는 말씀이 있었다. 꼭 책을 써낼 거라고. 그러면서 짬짬이 글을 쓰셨다. 하지만 끝내 꿈을 실현하지 못하고 일찍이 뇌출혈로 급작스레 하늘나라로 가셨다. 이 막내딸이 시집가는 것도 못 보시고. 그래서 남몰래 결심한 적이 있었다. 언젠간 내가 아버지 꿈을 이어갈 것이라고. 사실 아버지 영향을 받아서인가 어려서부터 나의 글쓰기 능력도 늘 선생님들이 칭찬을 받았다. 학창시절엔 늘 나의 장문이 모범장문으로 뽑혀 방금마다 돌아다니며 읽혔다. 그런 내가 사춘기였던지는 몰라도 대학교 때 부모님이 하라던 조문학부를 선택하지 않고 기어코 일본어 전공을 선택했던 것이다. 내가 문학을 시작하게 된 건 2018년에 다른 선생님과 함께 연변 청소년 문화발전 촉진회를 성립하여서부터였다. 우리 청소년들에게 민족문화예술을 선양하고 교류하는 무대를 제공하고자 이렇게 청소년들에게 언어의 중요성을 되새겨준과 동시에 나 또한 문학에 대한 공부를 놓지 않고 꾸준히 하였다. 연변일보, 연변문학, 송화강 등 간행물이 성인수를 수십수 발표함과 동시에 중국 조선족 소년보와 아동문학작품집에도 꾸준히 동시를 발표했다. 문학은 모든 미완성과 아쉬움을 포옹해주는 공간이다. 내가 경험하지 못한 세상, 만나지 못한 사랑, 느껴보지 못한 감정을 글을 통해 간접적으로 체험하며 시선을 넓히고 마음의 폭을 키울 수 있게 해준다. 나는 아동문학을 통하여 세상의 순수한 모습을 배우고 지금은 동시와 성인시를 함께 쓰며 두 가지 시선으로 삶을 바라보고 있다. 단순한 취미를 넘어 글쓰기가 삶의 일부가 된 나에게 문학은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문학은 나에게 현실의 무게를 견디게 하는 힘이자 잃어버리기 쉬운 감성을 지켜주는 소중한 터전이다. 그래 내가 특별히 동시를 쓰기 시작한 마음은 순수함에 대한 갈망에서 비롯되었다. 세상이 복잡해지고 어른의 시선에 익숙해질수록 아이들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되었다. 아동문학을 공부하며 배운 순수하고 따뜻한 감성은 지친 내 마음을 위로해주는 근본이 되었다. 동시는 화려한 수식이나 깊은 철학이 필요한 글이 아니다. 작은 꽃, 바람, 별, 아이들의 웃음 같은 평범한 것들 속에서 숨겨진 행복과 순수를 발견하는 일이다. 나는 동시를 쓰며 어른이 되어 잊어버린 어린 시절의 감성을 다시 되찾는다. 현실의 스트레스와 걱정을 잠시 내려놓고 세상이 가장 따뜻하고 맑은 모습을 글로 기록한다. 결국 나에게 문학은 두 개의 마음을 품게 해준 존재다. 성인시로 삶의 깊이를 배우고 성장하며 동시로 세상의 순수를 지키고 따뜻함을 간직한다.
1: 네, 그럼 이제부터 남송화 시인의 구체 동시들을 감상하면서 더욱 가까이 시인한테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먼저 감상할 동시는 제목이 먹보입니다.
2: 먹보 남송화. 달력은 먹보래요. 햇님을 꼴깍 삼키고도 성차지 않아 달과 별도 꿀꺽 삼켜버리죠. 어제를 먹고 나서 오늘을 먹고 오늘을 먹고 나면 내일도 먹지요. 이렇게 하루하루 365일 먹고도 배가 고픈가 봐요. 또다시 새해를 먹을 준비를 해요.
0: 예, 이 동시는 달력을 인격화해서 먹기를 좋아하는 먹보로 화하고 달력이 먹보가 되어 해님도 꼴깍 삼키고 달과 별도 꼴깍 삼킨다고 하면서 달력이 시간을 잡아먹는 그 어떤 동물처럼 표현시켰습니다. 시인은 달력을 통해서 어린 독자들한테 시간의 류수처럼 빨리도 흘러감을 강조하면서 이런 시간을 물처럼 써버리지 말고 아껴서 실제를 하도록 귀띔하고 있습니다. 동심을 잘 살리기 위해 먹보한테 먹히는 시간을 형상적으로 그려내므로써 시간의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 네, 이어서 감상할 동시 제목은 구름 이야기입니다.
2: 구름 이야기 남송화. 송이 송이 하얀 구름 노름이 만

0: 탐하다 쨍쨍 햇빛에 까맣게 타버렸어요. 어머나, 이걸 어쩌나. 깜쟁이 되어버린 제 모습에 너무도 슬퍼 주르륵 주르륵 눈물을 흘렸대요.
1: 이 동시는 날이 흐려 구름이 까맣게 되는 걸 쨍쨍 햇빛에 타서 까맣다고 하고, 그렇게 깜쟁이가 된 구름이 또 제 모습이 너무도 슬퍼 주르륵 주르륵 눈물 흘린 것이 바로 비로됨을 애들로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햇빛이 타서 까맣게 된 구름이라든가 또 깜쟁이 된 모습이 슬퍼서 눈물 흘린다는 표현이 아이들의 동심에 잘 어울리는 표현이라 하겠습니다.
2: 네, 이어서 감상할 동시 제목은 아이스크림입니다.
0: 아이스크림 남성화. 엄마 사준 아이스크림 꽃밭에 앉아 냠냠. 나 한 입 먹고 햇님 한 입 먹고. 더위의 도벌이 빨갛게 달아오른 해당화도 뒤질세라 한 입 슬쩍. 서로서로 사이좋게 나눠 먹어요.
1: 예, 이 동시는 엄마가 사준 아이스크림을 꽃밭에 앉아 냠냠 먹는 아이를 묘사하고 있는데, 나 한 입 먹고 한 입 한 입 먹고. 더 발휘해서 또 이 더위에 두 볼이 빨갛게 달아오른 해당화도 한 입 먹는다고 상상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서로서로 사이좋게 나눠 먹는다고 칭찬합니다. 더운 햇빛에 아이스크림이 덜어 녹는 것을 아예 해님도 한 입 먹는다고 한 것이 묘합니다. 그리고 주인공을 꽃밭에 앉혀놓음으로써 꽃과 햇님과 나와 함께 아기자기한 모습을 그려낸 게 또 특이합니다.

0: 예, 이어서 감상할 동시 제목은 소문입니다.
1: 소문 남성화. 혼자서는 너무 심심하나 봐요. 쉿할수록 궁금증이 커지나 봐요. 친구가 많을수록 신나한데요.

0: 말아야 할 소문을 퍼뜨리고 싶은 아이들이 그 허영심을 동심의 반죽에서 아주 섬세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소문이라는 놈은 혼자서는 너무 심심해합니다. 누가 옆에서 소문을 퍼뜨리지 말라고 쉿 할수록 더욱 궁금증이 커진다고 합니다. 안절부절 못하는 소문이란 그 놈이죠. 이놈은 친구가 많을수록 더욱 신나한데요. 참 동심에 꼭 들어맞게 잘 표현한 동시 식군. 이 동시에서 소문이란 흥체도 없고 냄새도 없는 추상적인 사물을 인격화해서 묘사해낸 부분이 묘합니다.
1: 이 시는 그 뭐 동시로 썼지만은 어떻게 보면 또 이 소문은 또 어른들 세계에서도 역시 이 소문은 똑같은 그런
0: 그렇죠.
1: 퍼지지요.
0: 그렇죠.
1: 네. 예, 이어서 감상할 동시 제목은 작별 인사입니다.
2: 작별 인사. 남성화. 자박자박 들리네 계절 밟는 소리. 이갈 조용히 떠나는 소리. 은행잎 우수수 바람딸이 깊을 때 내 맘 사푼사푼 눈꽃 되어 내리네. 잘가 안녕. 인사도 곱게 입맞춤하며 수줍게 수놓는 매화꽃 사랑. 오는 봄 언제면 다시 만날까. 스스로 잡아보는 차가운 악수. 효리바람 울며 울며 들판 누빌 때 친구야 다시 한번 안아보자. 떠나도 잊지는 말자. 하늘도 땅도 하얗게 웃으며 작별의 눈물 소리 없이 부릴 때 눈물은 얼어 터져서 향기 날리고 내 맘 내 맘 망부석 되어 천지간에 하얗게 비석으로 나무리.

이 신흥이 어린이들의 눈높이에서 계절과 리별이라는 무거운 주제를 감각적으로 풀어낸 수작입니다. 시에서 살펴보면 청각적 이미지가 생생하게 안겨옵니다. 자박자박 들리니 계절 밟는 소리, 은행잎 우수수 바람 따라 깊을 때. 동시에 소리와 리듬이 중요한 장르인데 이 시는 발걸음 소리, 낙엽 소리, 바람 소리를 의성어로에 살려 아이들이 귀로 듣는 듯 상상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동시에서의 추상적 감정을 구체화한 것도 돋보입니다. 19에서 보면 내 마음 사푼사푼 눈꽃대요 내리니, 내 마음 망부석대요, 슬프다고 직접 말하지 않고 마음이 눈꽃이 되고 돌이 되는 동심, 동심 특유의 환상적 비유를 사용해서. 그리고 이 동시에서 또 반복과 후렴구의 그 리듬감이 잘 표현되었습니다. 잘가 안녕이라든가 떠나도 잊지는 말자 등 부분에서는 동요가사처럼 반복되는 짧은 구절이 아이들에게 친근감을 주고 따라 부르기거나 외우기 쉽게 만들었습니다. 전적으로 이 시는 어른이 읽어도 공감되는 동시 혹은 아이와 어른이 함께 나누는 동시로서의 의미가 깊습니다. 순수한 동심만을 위한 시라기보다는 이별의 경험을 처음 겪는 아이에게 슬퍼도 괜찮고 기억하면 다시 만날 수 있어 라는 위로를 전하는 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네, 다음 감상할 동시 제목은 가을의 향기입니다.
1: 가을의 향기 남성화. 가지마다 초롱초롱 춤추는 풍선들, 빨강 우유 먹고 빨갛게, 노랑 우유 먹고 노랗게, 오색룡룡한 향기에 발목 잡힌 기러기들 가던 길 멈추고, 하얀 양떼 몰고 가던 바람 나비 등이 올라 땀 훔친다. 저만치 가을이 뒷짐지고 미소 짓는다.

0: 예, 이 동시는 1년에서 가을이 향기를 빨간 풍선, 노란 풍선에 비해서 향기가 둥둥 날아다니는 모습을 형상적으로 그려냈습니다. 여기서 우유는 풍요로운 그 가을이 여러 가지 영양소를 말하겠죠. 리 하면 땡빛이라든가 시원한 바람이라든가 가을비가 보내주는 수분이라든가 하여간 등등을 우유에 비유했는데 아주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이 연에서는 오색 영롱한 향기에 날아가던 기러기가 발목 잡힌다고 합니다. 그 향기가 너무 극하니까. 그리고 3연에서는 양떼를 몰고 가던 바람이 나비등이 올라땀을 훔친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4연에서는 진짜 가을이 완연한 모습이 저만치서 뒷짐지고 미소 지낸다고 합니다. 전반세가 가을의 향기를 느끼기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1: 네, 다음 감상할 동시 제목은 봄비입니다.
2: 봄비 남송화. 톡톡 튀는 음표들 깔락깔락 리듬 타는 소리. 하얀 살구꽃 작은 허리 배시시 비탈고 기지개 켠 아지랑이 보슬보슬 긴 단을 실실이 잡아당긴다.
0: 예, 이 동시는 이 봄비를 여러 가지 상관물로 잘 그려내고 있습니다. 즉 봄비를 그 상관물인 음표로 그려서 음표들이 깔락깔락 리듬 타는 소리라 하고 또 봄비 내리는 소리를 형성했습니다. 또 봄비가 내릴 때 하얀 살구꽃이 동작과 아지랑이 동작을 이끌어내는데 이 동시 가장 정체로운 백미는 바로 마지막 부분이 아지랑이가 긴 한을 실실이 잡아당긴다는 것입니다. 와, 이건 진짜 아주 잘된 표현입니다. 아지랑이가 보슬보슬 그 긴 하늘을 잡아당긴다는 결국 하늘을 끈처럼 실실이 잡아당겨서 당겨울 때의 그 끈이 바로 봄비라는 것입니다. 기발한 상상을 발휘한 그 빼어난 표현입니다. 시인이 재치가 잘 보이는 대목이라 하겠습니다.

0: 네, 이어서 감상할 동시 제목은 왜입니다.
1: 왜 남성화 꽁은 포도득 꼬리는 훨훨 모두 모두 잘 나는데 닭은 왜 높이 못 날지 오리는 왜 먼데 못 날지 같은 날개 다른 신세 알고 보니 울타리 때문이구나.
2: 예, 지금 이 꽁이나 꼬니는 훨훨 모두 잘도 나는데 닭은 왜 못 날까? 라고 반문하면서 그 원인을 울타리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시적 요소가 다분합니다. 시인은 이 동시에서 울타리를 강조하면서 사람의 의식이 관건임을 강조합니다. 짐승들이 무슨 의식이 있겠소만 여기서는 울타리 속에 갇혀있는 의식을 말합니다. 좀 더 시야를 넓히고 울타리를 깨고 나올 때만이 저 높은 하늘을 훨훨 자유롭게 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같은 날개에 서로 다른 신세는 결국 의식 때문이라고 지금 그걸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 동심적으로 썼지만 은근히 그 리면이 천리를 깔아준 그런 동시라고 생각합니다.
0: 그러니까 이 시 제목이 왜가 바로 그 애들한테 어떤 그 의문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2: 네. 그렇죠. 반문법 썼죠.
0: 왜에서 그런 현상이 나타날까? 그 이신도시. 그리고 그 여기서 보면 우리가 그 이전에 1960년대, 70년대 그 중국의 그 여병렬 그 과학작가가 쓴 책 있죠. 뭐 때문에.
2: 아, 예. 예.
0: 그때 그 그러니까 그 한어로는 뭐 스왕거우였어. 예. 그런데 모든 자연 현상이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걸까? 그래서 그 원리를 아주 그 예, 뭐 차근차근 설명해서 하는 그지. 그때 아마 그 책이 아마 전국 각지에 많이 그
2: 그랬겠죠. 그렇죠. 예. 그래요. 그거 통해서 또 아이들이 많은 걸 배웠고.
0: 예.
2: 그러니까 뭐 격장법이라 할까?
0: 그러니까 이 애들한테는 아 어떻게 저런 현상이 생기는가에 대한 그 의문 여기서 이 호기심이 유발돼서 또 예, 그걸 알아나가는 예.
2: 그렇습니다. 역시 동시 창작이 한 개의 방법이지.
0: 예. 그러니까 어떤 의문표를 가지고 사물을 관찰하고 또 누구의 해설을 들은다면은 어
2: 그 해답을
0: 터득하는 예. 네, 이어서 감상할 동시 제목은 초승달입니다.
1: 초승달 남성화 울 할매 등 옆이면 조근조근 들려오는 옛이야기 저 개수나무에 숨겨진 많고 많은 울 할매 옛말 보따리 강아지 뚝 떼어먹었다는 저 빵조각 오늘따라 어쩐지 구부정한 울 할매 등 같다
2: 예, 이 동시는 예, 초승달을 우리 할매 그 굽은 등에 비유하면서 많고 많은 우리 할매 옛말 보따리를 끄집어내고 또 강아지가 뚝 떼어먹었다는 빵조각에다도 또 예, 초승달을 비유했습니다. 이래서 초승달을 예, 아주 형상적으로 묘사해냈습니다. 그 초승달은 예, 지금도 계속해서 조근조근 옛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마음 짠하면서도 묘하게 엮은 동시입니다.
0: 네, 한창 무르익는 이 가을에 남송화 시인의 재미나는 동시를 감상하고 또 님 선생님의 해설 잘 들어보았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2: 예, 수고하셨습니다.

0: 나에게 독서란 더 나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참 고마운 존재인 것 같아요. 사실 기억하고 표현하고 또 상상을 하는 건 사람의 본능이나 다름없잖아요. 하지만 독서를 하게 되면 이런 소중한 능력들의 향상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1: 나에게 독서란 가장 좋은 스승을 만나서 나라는 제자가 성장 발전하는 과정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2: 독서는 나에게 생활입니다. 다양한 경험을 선물하고 제자리보다는 앞으로 나아가게 등을 떠밀어주는 힘입니다. 독서가 있어서 항상 자신한테 배포유했고 자신을 선대했습니다. 함께 독서해요.
3: 여러분에게 독서는 어떤 것입니까? 독서를 통해 우리는 성장하고 힘을 얻으며 더 나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독서가 일상이 되는 삶을 갖고 갑시다.

아침이면 새들의 지속임 소리가 정다운 이곳, 싱그런 사과 배꽃 향기가 그윽한 이곳, 정신한 공기에 마음까지 상쾌해가는 이곳, 문명하고 아름다운 이곳, 화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 더욱 매력적입니다. 이곳이 바로 우리 모두의 삶의 터전이요, 아름다운 미래가 약속된 곳, 연변입니다.

장략 심리방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에 수십 명 국위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입니다. 장약 심리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파핵용지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영해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개뇌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약 심리방은 기와 혈을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삐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소,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변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판매 지점 연결시 상강중리관 원천성 슈퍼마켓, 지금의 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떨어진 곳, 문의 전화 2417979, 2417979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건강잠은 불어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허 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아래 허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먼저 장약 심리방 우리 활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0: 봅시다. 예. 예, 지금 추석 명절하고 국경절 이 두 가지 큰 명절을 맞이하면서 전례없던 특별 우대 활동합니다. 예. 예, 장약 심리방 한 과기 가격이라 할 때 330원입니다. 예. 예, 아홉 과기를 사시는 분들 100일 드실 수 있는 양을 드리는 이외에 현금 500원도 드리고 장약 심리방 본약 한 과도 증송해 드립니다. 예. 예, 그 외에 나미 능량 락타털 이불 한 채를 증송해 드리죠. 예. 17곽을 사시는 분들 6개월 하고도 9일 드실 수 있는 양을 드리는 이외에 현금 1610원도 드리고 아 장약 심리방 본약 4곽도 증송해 드립니다. 예. 예, 이때까지 지금 아 장약 심리방을 강의 드리면서 아 그 이게 구격이 바뀐 후로는 한 번도 이 장약 심리방 본약 4곽을 증송해 드려 본 적이 없습니다. 예. 이 한 곽이 지금 100알짜리인데 예, 이번에 우리 활동 정말 아주 큰 우리 활동 두 가지 우리 활동을 맞이하는 하기 때문에 이렇게 4곽 본약 증송해 드리는 겁니다. 예. 예, 36곽을 사시는 분들 아 또 이제 9곽을 사시는 이 17곽을 사시는 분들한테 또 이 여러 가지 공능을 가지고 있으며 가열도 할 수 있는 믹스기 한 대를 증송해 드립니다. 36곽을 사신다 할 때 13개월 하고도 5일 드실 수 있는 양을 드리는 이외에 현금 4752원도 드리고 장약 심리방 본약 6곽도 증송해 드립니다. 장약 심리방 본약 6곽을 증송해 드려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36곽을 사시는 분들한테 에 그 외에 양스산타에서 추천하는 브랜드 제품이 개카노 공기청정기 한 대를 증송해 드립니다. 예. 에 생방송에 참가해가지고 문의하시고 약을 선택한다 할 때 남경 동인당 양이서지에서 추출한 이게 유기농입니다. 예. 유기농 양이서지에서 추출한 단백질분 900g짜리 한 통하고 또 남경 동인당 유기농 고칼슘 단백질분 가운데서 한 가지를 선택해 가질 수 있습니다. 예, 이게 다 900g짜리인데 옛날에 단백질 분들은 한 통에 다 400g짜리였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번에 그 드리는 단백질 분은 한 통에 900g짜리입니다. 예, 예, 분량이 아주 크죠. 예, 예 이번 이런 우대활동 기회 아주 큰 우대활동인데 예, 이런 우대활동에 참가하려면은 이제 1년을 더 기다려야 됩니다. 예, 아주 절호의 기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예, 예 우대활동 참가하실 분들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예. 예, 우리 지금 현대의학에서는 관상동맥이 75% 이상이 막히게 되면은 심장이 지자를 넣으라고 권장합니다. 예, 예 심장이 지자를 넣었다 해서 후에 나이 심장병은 완전히 잃었다 이런 보상이 없습니다. 예, 예 앞으로 2개, 3개, 5개를 더 넣어야 될 확률이 아주 높죠. 예, 예 심장이 지자를 넣은 이런 분들 보면은 그 막혀 있는 그 심장이 그런 혈관 그 부분이 딱 한가 뭐 두 개를 였으면 그 두 곳이 예, 그 심장이 심장 지자를 넣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결해 줬을 뿐 완전히 심장병이 치료된 거는 아닙니다. 예, 예 그래서 이 돈을 많이 쓰면서 또 지자를 넣은 분들 보면은 종신토록 그 지자를 쓸 수 있는가고 생각하는데 절대 종신토록 쓸 수 없습니다. 예, 예 혈액 중에 혈지가 계속 높아지고 독소도 끊임없이 생성되고 노폐물이 또 끊임없이 산생되면서 지자의 그 구물 모양으로 된 부분이 계속 달라붙게 됩니다. 예. 예, 지자를 어디로부터 넣는가 하면은 파리 요골동맥을 통해 넣습니다. 예. 그러면 이 조그만 심장 지자가 들어가서 심장 혈관이 쫄바진 부위에 이르러 펴지면서 그 좁은 곳을 활짝 넓혀준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타의 허진 지자거나 이게 진격하면은 태합금 지자라고 하는데 또 결국 금속이 또 노출된 지자가 또 있습니다. 예, 이렇게 모두 구물 모양으로 됐습니다. 예, 이 지자가 이 지자를 넣은 분들 시간이 가면서 노폐물하고 독소가 그 구물 모양으로 된 부분이 계속 달라붙게 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예, 심장을 지자를 넣은 후 이사는 계속해서 서약인 아스피린하고 바이 아스피린이 버리웨이 타딩리약을 먹으면서 한일 먹으면서 살아야 된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타딩리약을 몇 년씩 드시고 나면 어떻습니까? 간이 쪼안비가 올라가가지고 대퉁근 근육이 위축이 오면서 흥건지가 소실되기 때문에 사바에 앉아서 백에서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 사파에 앉아도 심지어 어떤 분은 깐화이스까지 오는 이런 분들도 있죠. 서약이 부작용이 아주 크다는 걸 모두 다 아십니다. 이렇게 우리 몸속이 빵콸이 형성됐거나 혹은 심장 지자를 넣어야 되는 변두리에 있는 분들, 심장이 이미 지자를 넣은 분들, 수선 먼저 꼭 환자분들이 혈액 중에 혈질을 낮춰주고 혈전을 녹여주고 혈액 중이 이래 혈지를 녹여주고 어혈을 풀어줘야 해서 밖으로 내보내야 됩니다. 혈액 중에 혈지가 내려가면은 노폐물하고 독소가 쉽게 산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쉽게 혈관 내벽에 손상을 주지 않기 때문에 잉빵콸이 이게 단단한 빵콸을 말하는데 이런 빵콸이 생겨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노폐물하고 독소가 산생하지 않게 하고 또 이게 우리 또 란빵콸도 있는데 이 란빵콸이 혈관 내벽에 손상을 주지 않고 우리 몸속이 저밀도 지단백하고 혈액 속이 대량이 유익한 지방산을 혈관이 상처받은 위치에 놓지 않고 혈관 중막층으로 침투시켜주기 때문에 란빵콸이 이런 부드러운 빵콸도 쉽게 산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장약 심리방을 쓰면은 그래서 이미 형성된 이런 단단한 빵콸도 좋고 란빵콸도 좋고 이런 걸 없애주려면은 꼭 혈액 중에 혈질을 낮춰주고 그리고 혈전을 녹여주고 혈을 풀어줘서 밖으로 내보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약을 보면은 혈지를 내려주고 혈전을 녹여주고 어혈을 풀어줄 수 있는 이런 성분들이 들어갔습니다. 예.
1: 네, 예.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수장님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저는 장량 신방 약을 먹는 환자입니다.
0: 예.
2: 나는 이 약을 먹고 예, 너무 효과 좋고 너무 좋아서 예, 오전 순지 3년 채 되는데 너무 신체 건강이 좋아가지고 자꾸 말하기 쉽습니다.
0: 아, 예.
2: 예, 이 약 먹고, 예. 야, 아때부터 심장 나쁘다. 오래 못 산다며, 어둠 76을 먹는 것도 끄떡없습니다, 진짜.
0: 아, 예.
2: 예. 그래, 예. 아이, 가슴 답답하고 놀라고, 예. 밤에 잘 땐 이불도 몰래 놓고 자고. 아이, 그냥 올리 숨도 올라와요. 서너 번, 다섯 번 앉았다 누웠다 고생하다가. 그러던 차에 내 한 번 라디오 들은 게 또 선생님이 이 약에 대해 강의라는 게 처음엔 모르고 어쨌든 강의라는 거 들었는데 내 병에 별 맞는 것 같아서 내 선택해서 하는데 먹은 게 그렇게 효과 좋지 않을까?
0: 아, 좋죠.
2: 예, 예. 그때 내 효과 좋았어요. 목구슬이 안세 또 괜찮게 까이 먹었습니다. 그 후에 또 광고를 또 하니까 그 다음에 하도 좋고 또 쌌습니다.
0: 예.
2: 그래 먹은 게 지금까지 아무런 증상도 없고 그런
0: 끊임 없이 우리 예. 활동했습니다. 오간이 끊은 예. 게 아닙니다. 우리
2: 예, 옳습니다. 예. 그래 딱 사서 그런 증상 다 사라졌습니다.
0: 예.
2: 그래서 이 약 먹고 내 너무 좋아서 우리 영감 아래에 갔다 녹음 걸려서 알았는데 이차 이 약을 대주시해서 우리 영감도 지금 예 그런 개운한테 10달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 참 좋다고 매일 놀아댕기고 예, 아무런 이상도 없이 지금 정상적인 사는 것 똑같습니다.
0: 회복이 잘 됐죠.
2: 예, 예 회복이 잘 됐습니다. 예. 그리고 이 주변에 우리 동네 그 주변에 사람들 다 소개를 했지 활동실에 댕기는 사람들도 많이 소개를 이래서 어떤 사람도 두 번씩 왔겠구만.
0: 아, 맞습니다. 예.
2: 예, 예, 그 사람 너무 좋아하고 나십니다. 지금 예, 매일 우리가 맞아서 노는 게 네, 또래해서 정신 어찌 좋은데 이 약 먹고.
0: 예, 이 정신 바짝 나옵니다, 원래.
2: 예, 이게 진짜 얼마나 좋아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사람들이 우리 이 동네에서 놓고 온 사람 일곱입니다, 당연히 겨울에.
0: 아.
2: 그게 예. 가슴에 내 약을 지금 쓰는 게 효과 좋아서, 다 사람 효과 없어. 그냥 그 맵실로 그 정도인데, 이 아줌마 효과 좋아서, 다투도 댕기죠, 주방일 다 하지요. 저는 지저주도 다 빚고 이래. 너무 정상적이 돼가지고. 너무 좋아서 그랬다.
0: 아, 예.
2: 그래, 굳이 좀, 우리, 지석이 또 하나 있는 게 뭐, 고모하고 내란다 하는 게 주제 다섯 개 했답니다.
0: 아.
2: 근데 이분이 이렇게 하도 좋다고 그 이미전에 사는 그 사람과 그 아줌마가 말하니까 그것도 진짜가 말했답니다.
0: 아, 예.
2: 이게 하도 이분이 너무 좋으니까 그 집에서도 이거 싸먹겠답니다.

말을 다섯 개를 한 이런 분들은 꼭 이 약을 쓰십시오. 이 지자를 그 이게 관상동맥이 75% 이상이 막히게 되면은 지자를 현대의학에서 넣으라고 권장한다 말입니다. 이 우리 이 약은 네. 관상동맥 경화를 딱 치료한다고.

0: 그래, 그 약이.
1: 예,
0: 예. 예 그분 보고, 예.
1: 이 약이, 그런 병에 좋다 할까요?
0: 아주 좋지요, 예.
1: 답대다.
0: 지자를 한 분들, 여러 가지 예. 원인으로 인기된 심장병이 있는 분들, 그리고, 아, 중풍이 이미 왔거나, 중풍이 변두리에서 헤매는 이런 분들, 이런 분들 다 이 약을 쓰면은, 그 치료에서 효과를 볼 수 있는 이런 약입니다, 예. 저희가 이거, 예. 어서는 오랫동안 이거 강의 드리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는 어서는 실 천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우선은 그렇죠. 알고 있습니다. 이거 예. 그렇기 때문에 예. 꼭 이 약을 쓰십시오. 이 집에 주치 공능에 예. 적혀 있을 뿐만 아니라 치료된다고 예. 많은 사람들이 쓰고 효과 본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예. 이게 예. 그래 그렇기 때문에 아주 파워가 있죠. 예. 2417-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1: 예, 알려 드릴게요.
0: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수고하십니다. 저도 당연 시내방을 못 한답니다.
0: 예.
3: 아, 이 묻기 전에, 네, 어째 먹으니까 하면, 신경외과 진단을 받고 서래. 그 다음에 내게 해도 두 번이 왔어요.
0: 예.
3: 이 당연 시내방을 묻기 전에, 네, 1년에 몇 번씩은 이어 하는 게 있어서 병원 입원을 하고, 길이 입원하고 나오면 또 딱 반복이 오고, 반복이 오고, 그런데 지금은 반복이 없습니다. 저는 병이 심해질 때는 그냥 어지럼증이 세게 나고, 심장이 통쇠나지, 뒷전증이 아프지, 나 앞쪽 가슴 조임이 아프고, 숨이 차면서 입원 아야만 아야 되지, 뭐. 그래서 이럴 때는 병원을 꼭 입원해서 그 관 놓고 놓고 했는데, 그런데 이 선생님이 감기 듣고서는 내 장작 신내방을 선택해 먹은 다음에 이 약을 먹은 후에는 지금 병원이라고 바로 병원에 입원해야 한다.
0: 예.
3: 병원에 입원하니까 단도 전락했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0: 그렇지.
3: 그리고 나는 또 고혈압 환자 되니까 고혈압 약을 소약을 한 30년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작 신내방을 몇 달 먹은 후에는 선생님이 지도하여서 이틀에 한 번, 사흘에 한 번, 다시 한 번씩 혈압약을 감량하면서 먹고, 선생님이 또 한 가지 그 리서드려파 이렇게
0: 엮어 마시고
3: 이 방법으로 먹었는데 혈압도 저를 정말 신기합니다. 혈압 저를 그래서 해야 되지 그러니까. 영사스 그래서 아홉 달 만이지만 이 장약 신내방을 먹고 지금 혈압도 저를 영사 잘 되지 않을까.
0: 그렇게 잘 됩니다. 원래
3: 예. 예, 그래서 우리 둘이는 지금에 이 약을 먹고서 많이 또, 호강하게 살고 있어요. 우리 아바이는 나이는 3시까지, 이 병, 저녁만 단다는데, 특히 심호흡생활병이, 심호흡생활병이 있지, 또 심장이 그냥 아이소지, 혈압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 그냥 고리서 소리 나지, 고리 아픈 소리, 어지럼증이 생긴다, 아니, 녹음이 왔지.
0: 예.
3: 그래서 이제 이 약 잡수는 게 지금 효과 영차 못하고 나왔습니다. 지금 요즘은 이 약 잡수고 너무 좀 심해서 그냥 놀라댕긴다.
0: 예.
3: 우리들은 그럼 이 약 먹고 여러 번 효과를 얼마나 잘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0: 독특한 약이지 않습니까? 이 약.
3: 예. 계속 먹고 들어가 이번에 활동이 얼마나 좋았을 거예요.
0: 맞습니다. 이번 우리 활동, 아주 큰 우리 활동, 이런 우리 활동 장가하사미 1년 기다려야 됩니다.
3: 약에서 약을 주지, 현금을 가면주지, 선물도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학교에 참가하면 정말, 이 기회를 놓치기 아깝습니다.
0: 예.
3: 그래서 이 활동을 참가해서 그날 받아왔습니다.
0: 예.
3: 예. 그날 받아왔는데, 나는 우리는 그래서, 우리 처럼 우리 약을 먹고 저거를 사람, 보는 사람마다 친구, 친척, 활동실 동무들 다 소개해서, 쓴 사람마다 저 여기 효과서 더 칭찬이 대단합니다.
0: 이 약은 그렇죠.
3: 그래서 오늘도 내 친구 한 분 소개했는데 이 성분이 거기 지금 먹고 있습니다. 그 친구는 혈압이 높고 남편도 혈압이 낮답니다. 그래서 그냥 심장이 아이졌고 그 다음에 두 분이 다 이 약을 들고 들었는데 여러 번의 효과를 영차를 보고 있습니다. 혈압 조절이 그래서 해야 되고 혈압이 높아서 높고 하나는 높고 하나는 약고 하는 게 이 약 먹는 게 혈압 조절이 정상 수치도 봤답니다 지금.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그렇지. 심장이 그렇게 두근두근 두근두근 그래서 여러 번의 효과가 좋아서 이번 활동이 좋다니까 이번 활동 이런 활동에 참가하고 어떻게 하는가 나 우리는 건강을 계속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느게 이분들이 36까지 가져가다
0: 예, 그렇게 하라 하십시오. 2417-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3: 예, 2417-7979번에. 예.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4: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수고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선생님 강의 다 듣고 있습니다.
0: 예.
4: 예. 우리는 이 신내방이 어떤 약인가 이거에 많이 연구라고 서 이 약을 선택해서 이제 엄마 지금 마

0: 이렇게 보면 선택이야 중요합니다.
1: 그렇죠. 예, 약이 예. 얼마나 많습니까?
0: 예, 약들은 예. 많고 많지만은 정말 내병이 정말 치료될 수 있다는 약과에 딱 써 있는 거, 주치료원에 써 있는 거 써서 낭패였겠다 이거 이게 대상 느끼게 됐고 예.
1: 그게 원래 기본이 기본입니다. 예.
0: 예. 예. 그리고 또 예, 이거 예, 수탄약 다 써도 어째 그렇게 중풍환자가 배에 어째 한음하에 되는 그런지 무슨 약을 써도 예, 잘 말을 듣지 않으니까 예, 정말 예, 상심하고 본인 어서 나 죽음의 길밖에 없댔습니다. 그래도 세 번 병원이 입원한 게 나온 게 혈압이 조절해가지고 계속 혈압이 높은 혈압이 올라가니까 이 사람 제풀이 얻고는 사실이지 그러니까 예. 그래서 선생님 강의를 듣고 이게 도대체 어떤 약인가 이렇게 생각해볼까 이거는 서장 집단에서 산 게 서장 약이지 그러니까 선생님
1: 예. 지금 어서는 이제 며칠만 있으면 5년 6개월이 됩니다. 5년 6개월 줄곧 그래서 이 약은 이래 보면은 그 국약 비순 번호가 변하지 않습니다. 계속 그 국약 비순 번호가 치료약입니다. 중약입니다. 예, 국가위생부에서 비준한 약입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다 말입니다. 예.
0: 예
1: 그리고 이 예, 장약 집단이라는 게 변하지 않고.
0: 그렇죠. 예, 예.
1: 그렇게.
0: 그리고 이 약은 예. 세계에서 승인한 그 청장거원에서 제일 높은 해발이 높은 그 뭔가 그 4,500m 이상 되는 약이 뭔가 이게 난금으로 된 약이 네 가지가 들어갔다가 나니 거기서 정말 야 이 약이 정말 썼으면 되겠다 이 약이만 좋은 게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쓴 겁니다 선생님.
1: 네, 이 서상약이 예. 원래 유명한.
0: 약재가 예, 이게 우리 쓰다 보면 약재가 도와야 된다 말입니다. 결국 또 전면적 약재인가 아닌가 이것도 봐야 되고 예. 또 홍등선 5,400m 이상 되는 게 이 네 가지 영양으로 들어간 게 이래 약수가 약이 힘이 세가지고 기어버튼 바람인 소리 그다음에 혈압이 내리고 선생님도 기도해서 그렇게 하니까 나 야 그다음에 그래서 차차차 쓰기 시작한 게 혈압이 그다음 조절돼서 예, 어서는 그저 예, 아, 이 약만 먹고 해도 예, 혈압이 올라야 간다 선생님.
1: 맞죠 예.
0: 야 그러니까 이 혈압이란 게 정말 올라가면 이게 재풀이하고 부여하고 예, 정말 심리혈관 질병에는 이만한 약이 없습니다. 그래 우리
1: 써본 사람이고 사암다 정말 예. 약이 좋구나
0: 그래,
1: 하는 거.
0: 보니까 확실하게 이게 예. 정말 천의학대 그것도 15년 동안 또 국내 전문가들이 연구를 한 약이
1: 15년 동안이나 연구를 해서
0: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수탄소만 발달한 이런 저기 나라들이 또 이야기 돼서
1: 얼마나 관심 가진다고
0: 예. 충실하고 있지 않습니까
1: 이 약이 예. 그렇게 부속하면은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관심 돌리면서 그러겠습니까
0: 예, 그리고 또 우리 연대에서 5년 반 동안 어머니 이렇게 들어보고 다 내가 먹어보고 하머니 정말 심혈관 질병이 중풍 맞았다니 수리로 왔다 정말 이런 환자들이
1: 결국 각종 여러 가지 원인으로 예, 인기된 심장병 아니, 여기서 예, 정말 좋네요
0: 15개 올랐다가 그분들 다 이렇게 좀 다 보장하고 방송에서 이런 약이 정말
1: 그분은 암 환자입니다 암 환자인데 이게까나 이 약을 그 아홉 달 쓰고 분향하신 적 있는데 한국에서 딱 그저 이렇게 그 한국 서울대병원에서 한 달밖에 못 산다 했습니다. 그런 게 그랬는데 그 사람이 그래서 다 약 아이 쓰고 우선 오라지면 죽겠는데 하고 이거 쓴 게 아홉 달 만에 그 사람 나와서 분향하신 적 있는데 열다섯 개 거의 올랐답니다. 간암 환자가.
0: 그러니까 예. 이 약이 우리는 남의 이 우리 남편이 좀 잡수는 거 보고 확실히 병이 중하다 말입니다. 그래서 예. 이게 살아나는 거 보고 또 암 환자도 그런다 볼 때는 이게 네 가지 내 항문으로 들어간 약이니 정말 누구나 다 써 필요 있다고 이걸 내 생각하는 거
1: 항산화 작용을 크게 하는 약이길래 약이 그렇습니다. 주요하게.
0: 뭐는 예. 병이 고수제 구멍인가 그래 예. 좀 어쩌면 나 이렇게 다세서니 구멍인가 36과 사소의 전기 동력기도 야 영동수비자 선생님 집안이 그래서 시원하게
1: 지금도 그렇죠 예.
0: 그러니까 예.
1: 그게 그래서 공기가 그래서 예. 그렇게 정화되면 예. 좋다 말입니다 집안에
0: 그렇습니다 집안에 예. 그래서 시원하게 그래서 공기 무슨 다 떼잖아서 예. 공기 증류를 캐놓을까 예. 이제
1: 얼마 좋습니다
0: 예, 용기 그래서 깨끗한 게, 예, 우리 중에 어춘 아줌할 때, 녹고에 한번 왔는데, 우리 야, 이제 일주일 썼는데, 매일 혈압 조절되는 것 같아, 싸겠단다. 막 놀란다. 이게 무슨 일이냐면, 먹은 게 혈압 조절된다.
1: 네, 그렇죠. 예. 집이 예, 공기가 좋지. 기침이라면 색이 나고 이러던 사람들도 공기 너무 좋고, 그 집에 또 예, 미세먼지들이 또 많습니다. 예, 그래도 예, 아무리 닦아도. 근데 그게 그렇게 공기를 정화하니까나, 그렇게 마른 기침이라면 깊든 사람들도 알기 있습니다. 그것을 예, 그렇게 해놓으면
0: 자꾸 말라든지
1: 예. 그래서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0: 예. 수고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3: 저는 당약 10내방 먹고 있는 환자입니다.
1: 예.
3: 이 당약 10내방 먹고 예, 정말 해라거거리 앉아서 예, 몇십 년 동안 고생하던 거 예, 몇 달 만에 선생님이 알려준 다세 일주일 열흘에 한 번씩 해라비하고 감량하고 예. 또 선생님이 알려준 녹색요법을 사용했는데 예. 야도 딸매날 해라비하고 안 먹고 지금 예 당약 10내방만 먹고 있어도 예, 해라도들이 그렇게 잘 되니까
1: 잘 됩니다.
3: 예, 그리고 신경성으로 귀에서 소리 나서 예, 12여 년간 고생했는데 예, 지금 반년 먹고 예, 소리 나는 것도 나지 않아 너무 이러와가지고 항상 좋아지고 있습니다.
1: 아, 좋지요. 예.
3: 예, 항상 다리 저리고 예, 어지럼증이 나고 예, 다리 아래 다리도 차갑고 발도 차갑고 예, 소화도 안 되던 것이 예, 여러 면으로 지금 효과 보고 있습니다.
1: 예.
3: 우리 남편도 지금 나이가 있으니까 예, 심혈관 질병이 있어가지고 고생했는데 지금 이약 같이 먹고 있는데 우리는 예, 다른 거 먹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1: 예.
3: 이약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번 활동에 두 사람이 먹자고 예, 배달받아 왔습니다.
1: 예, 배달받아 갔습니다. 예.
3: 예, 그리고 우리 또 친구 한국에서 금방 왔는데 하루 저녁에 잠이 오지 않아 3시간 밖에 못 잔답니다.
1: 아.
3: 그래서 예, 선생님한테 문의해 달란다. 이런 사람도 될 수 있겠는지.
1: 이 약을 쓰면은 아주 좋습니다. 예. 우리 예. 실면에서 잠을 자지 못할 때 우리를 잠을 잘 자게 할 수 있는 뇌세포가 손상받아 잠을 못 자는 겁니다. 예. 그런데 예. 그 옆에 손상받지 않은 그 뇌세포는 다 휴식하죠. 예. 그러나 잠을 잘 자게 할 수 있는 이 뇌세포가 손상받았으니까 잠을 자지 못하니까 나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예. 예. 예. 그래서 잠을 못 자는데 이럴 때 손상받은 그 부위 뇌세포를 수복해줘서 아, 잠을 잘 잘 수 있게 그 만들어야 된다. 예. 예. 예. 그래서 우리 이 그 장약 10내방 보면은 세계상에서 제일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 활성 효소를 추출해가지고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주고 손상된 대뇌신경망도 소통시켜주고 아, 또 신경전달도 제대로 해주면서 신경을 강하게 해주기 때문에 또 우리 대뇌 뇌세포가 손상받아 잠을 자지 못하는 이런 원인을 치료해주고 예. 이 장약 10내방은 또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기된 심장병을 치료하는 데서 제일 앞자리를 차지하는 이런 약이지 않습니까? 예. 심장병이 있는 분들 심장의 안정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또 잠을 못 자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우리 이 장약 10내방 보면은 소홍화라든가 당귀라든가 소목이라든가 홍경천이 심장경락에 들어가가지고 심장기능을 높여주면서 심근세포도 격화시켜준다. 예. 예, 그래서 심장이 안정을 찾게 해주는 이런 약이기 때문에 실면증으로 고생하시고 있다면 예, 장약 10내방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예.
3: 예.
1: 예, 그분 보고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예. 하십시오.
3: 우리 보고 하면 얘 딱 지금 찍어놓고 그래 이 약밖에 먹는
1: 아, 좋습니다. 이렇게 예, 잡사도 됩니다.
3: 예, 이 약만 먹고 건강 차지
1: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건강하십시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우리 아버지 이 약 쓰고 많은 호전 받습니다.
1: 예.
4: 신내방, 예, 원래 중풍에 걸려가지고 저희 반신장 못 썼습니다. 그러다가 예. 소리, 이 선생님이 방송 간 거 듣고 소리, 예, 이 신내방 쓰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예, 밤을 못 자고, 그 다음에 혈압이 조절이 돼가지고 이러고, 소변이 살고, 그 다음에 예, 꿈이 많고, 바로 반신 쓰지 못하고 바깥에 못 나왔습니다. 예, 굉장히 예. 이 약 쓰면 소리, 예, 선생님 강의, 듣고 소리에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예고 저기나 약 처방대로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방법을 쓰고 이러니까 나 야득달 만에 예, 정말이 잘 됩니다. 예, 야득달 만에 해라면 약을 안 먹어도 예, 그렇게 운동 잘 됩니다. 이 신경 마셔도 예, 그래서 예. 예,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바깥에 자유롭게 소리 다닐 수 있고 잘 자고 잘 먹고 변비서 그래던 게 잘 누고 이랍니다. 지금
1: 예, 좋은 일.
4: 예, 그래 나도 심장이 나빠서 예, 신경질이 많고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머리 얼빤해서 그렇게 뜨끔뜨끔 아프고 어리버리 하는 게 팔팔해졌습니다. 예. 예. 이게 우리는 이것만 먹어도 이렇게 좋습니다. 이 약 쓰고 다른 약 쓰는 게 없습니다. 예.
1: 아,
4: 그래서 우리는 저번에도 예, 이 활동이 좋으니까 배달받아 왔습니다. 예. 예. 그런데 우리인데 입했는데 우리 언니 되는 사람 있는데 저번에 얘 주제는 하나요. 그 얼음지 나고 아프고 빤하고 머리 아프고 이래서 우리 머리에서 녹음이 왔다면서 이래던 게 선생님과 물어보고 이 약 써서 된다고 해서 썼는데 얘 저번에 한번 쓰고 소리 얘 조금 많이 좋아졌답니다. 얘 이렇게 똘똘해지고 얘 빤하던 게 얘 좀 똘똘해진 것 같습니다. 내 보기에도 얘 이래서

0: 그렇게 하십시오.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1: 예, 2479, 예, 알겠습니다. 예. 예.
0: 우리 이 장약 심리방에는 혈전을 녹여주고 오혈을 풀어줄 수 있는 성분이 들어갔습니다. 예, 예, 그 소홍화, 예, 그 다음 당귀하고 소목, 지룡이랑, 아, 들어갔기 때문에, 예, 결국 또 우리 장약 심리방 자체가 소분자로 나온 이런 중약입니다. 예, 예, 때문에 방화를 소분자로, 만들어가지고 이산화탄소와 물로 변화시켜가지고 호흡을 통하고 땀을 통하고 또 그 대소변을 통해서, 아, 그 밖으로 배출시켜준다. 예, 그러기 때문에, 예, 방화리 있는 분들한테, 예, 이, 우리 이 장약심리방위가 아주 좋은 이야기죠. 예.
2: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회로는 241-7979번, 241-7979번입니다.
3: 복경 시간으로 12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이었습니다. 성당의 상무위원이며 주당의 석인 호가복이 15일 왕정에서 대성건설과 산업발전, 재해후 재건 등 정황을 조사 연구했습니다. 중저 왕청 그리드형 에너지축적발전소는 우리주에서 처음으로 착공 건설하는 에너지축적발전소 대상입니다. 이 대상에 깊은 관심인은 호가복은 재차 시공 현장을 찾아 대상 진척 정황 살펴보고 나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에너지 축적 발전소를 건설하고 신형 에너지 비축 산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국가에서 중점적으로 지지하는 신흥 산업 발전 방향에 부합되며 전력망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운행을 보장하고 신질 생산력을 육성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다음에 시공의 유리한 시기를 다 잡고 역량을 통괄 배치하며 작업반을 증가하고 공사 진도를 다그쳐 공사가 조속히 완공돼 조업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주현 양급 정부에서는 주동적으로 봉사하고 대상 수요와 정밀하게 연결하며 인력 에너지 사용 등 요소 공급을 강화하여 대상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하루빨리 운영에 투입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길림 금옥 현대 농업 과학기술연회사 생산 작업장을 찾은 호가봉은 원료 공급원, 시장 주문 등 정황을 상세히 문의했습니다. 호가봉은 기존 시장을 깊이 개척하는 도대에서 대형 슈퍼마켓 전자상거래 플랫폼 음식 기업과 주동적으로 연결을 하고 판매망 배치를 다그치며 시장 점유율을 지속적으로 높여 제품이 더 많은 소비자들의 식탁에 오르게 함으로써 꾸준한 판매 증가량으로 기업 발전 장대를 지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무부질 유산균 옥수수 가루 대상은 옥수수 가루와 옥수수 국수를 생산하게 되는 데 현재 설비 조립과 도건 부서를 하고 있습니다. 호가봉은 원료 공급, 인력 수요, 조업 계획 등 정황을 상세히 문의했습니다. 대상이 올해 9월 말 시험 생산에 들어갈 예정이라는 것을 요해한 호가봉은 기업이 시간대를 주시하고 설비 설치와 시험 조정을 다 거쳐 완수해 대상이 제때 조업하도록 확보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상품 공급 경로를 적극 넓히고 반동네 샘즈클럽 등 선두 소매 기업과의 생산 판매 연결을 강화하여 기업 효율에 지속적이고

상품 공급 경로를 적극 넓히고 반동네 샘즈클럽 등 선두 소매 기업과의 생산 판매 연결을 강화하여 기업 효율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장성을 추동해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왕청의 뉴수화 100만 마리 산란닭 중량 양식 기지 대상은 현재 토지를 다지고 있으며 올해 11월에 주체 건설을 끝낼 예정입니다. 호가복은 대상 친척 정황을 살펴보고 나서 당면 달걀 시장 시세가 호전되는 유리한 시기를 다잡아 병아리 사육장, 사료 작업장 등 건설을 다그치는 한편 설비 설치와 시험 조정을 다그쳐 추진해 대상이 일찍 준공돼 조업하며 효익을 내도록 추동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왕청 목단강 고속도로 대흥구진 구간 대상 시공 현장을 찾은 후가봉은 로선계획, 공사 추진 등 정황을 상세히 요약을 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왕청 목단강 고속도로는 지역교통 도로망을 완성하고 대중출행 조건을 개선하는 중대공사로 길림성 동부와 흥룡강성 동남부의 연동 발전을 추진하는 데 중대한 전략적 의의를 가집니다. 시공 단위에서 시공 역량을 통과하고 건설 절주를 다그치며 공사 진도를 전력으로 틀어주어 더 많은 실물 산량을 형성하기 바랍니다. 현 정부에서는 기다리거나 의존하지 말고 과감히 책임을 담당하며 토지 증용과 철거 과정에서 봉착하는 난제를 심서 해결해 시공을 다그치는 데 조건을 마련해야 합니다. 호가봉은 왕청 북방세멘트 유한회사를 찾아 철도 전용선 복구와 공장 구역의 생산 운행 정황을 살펴봤습니다. 기업이 이미 생산을 회복하는 것을 본 호가봉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기업이 시장 수요를 단단히 주시하면서 생산력을 전면 높여 주문을 적극 확보해 이번 손실을 백방으로 만회함으로써 전주 공업경제 안정장성에 더 많이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기업 본부의 지지를 쟁취하는 동시에 심양철도 국가의 연결을 다그치고 기획설계 기술 표준등 면에서 소통과 연결을 강화해 전문 지도를 쟁취하며 철도 전용선이 빨리 건설돼 개통되도록 추진함으로써 기업의 물류 비용을 낮춰야 합니다. 기존 신형 건축 자재 년산 10만 립방미터 신형 친환경 건축 자재 대상 앞서 수재 충격으로 일부 설비가 침수돼 파손됐습니다. 최근 적극적인 긴급 복구를 거쳐 대상 건설은 이미 정상 궤도에 들어섰습니다. 후가봉은 조업 체계 정황을 살펴보고 나서 기업이 공사 기회를 주시하고 인원과 기계를 증가 배치해 대상이 기한 내 사용에 도입되고 하루빨리 효익을 내도록 보장하길 바랐습니다. 조사인구에서 호가봉은 왕청현의 대상 건설과 투자 유치 사업 정황 회부를 청취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경제발전은 대상 견인이 필요하고 산업 전환은 대상 지탱이 필요합니다. 더 많은 큰 대상, 좋은 대상이 조업하고 효익을 내야만 실물 경제를 장대시키고 도약 추월의 후송 동력을 강화할 수가 있습니다. 왕청현에서는 새 착공 대상 진척이 느리고 중대산업 대상이 적으며 투자 유치 책임이 불명확한 등 두드러지는 문제를 직시하면서 마음을 대상 유치에 두고 힘을 대상 추진에 쏟으며 신속히 추진하고 난관을 돌파하여 대상 건설의 새로운 성과로 현역 경제 발전을 위해서 힘을 축적하고 동력을 부여해야 합니다. 대상 건설을 다그쳐 추진해야 합니다. 목록화 관리, 플러스 전담반 추진, 사업 기재를 엄격히 집행을 하면서 미착공 대상에 대해서는 막힌 부분을 힘써 해결하여 조속한 착공을 추진하고 진도가 뒤처진 대상에 대해서는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찾아 목적성 있게 난관을 돌파해야 합니다. 계속 건설 대상에 대해서는 배치 빈도를 늘리고 연속적으로 시공을 추진하여 더 많은 실물 3년과 요효 투자량을 형성해야 합니다. 대상 기획과 포장을 다그쳐야 합니다. 상급의 정책 방향을 정확히 파악하면서 재해 후 재건 6가지망 건설, 도시 갱신 등 분해를 둘러싸고 대상 비축, 포장, 신청 등 사업을 세밀하고 착실하게 잘하여 정책 기회를 실속이는 대상 지탱으로 전환시켜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외지에 나가 대상을 유치해야 합니다. 각급 지도 간부들은 책임을 짊어지고 주동적으로 외지로 나가 목적성 있게 기업을 방문하고 협상을 하며 기업의 종합 실력과 투자 성의를 깊이 분석 판단해 더 많은 제조업 대상이 배치되고 낙찰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재해 후 재건을 효율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수해로 파손된 기초시설을 다그쳐 복구하고 피해를 입은 주택을 보강하는 동시에 배수와 침수 방지, 하천 정비 등 홍수 방지 체계의 부족점을 보완하여 홍수 방지 안전 장벽을 1층 튼튼히 하고

0: 세종의 안그락업을 수호해야 합니다. 부주장 문금찰, 주직속 관련 부문과 왕청인 4개 지도부 주요 책임자들이 각기 상소나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1: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해독입니다. 오늘에는 신시대 당의 민족사업구도와 제도기세 명확히 해라는 내용으로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중화민족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는 것은 전당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의 공동한 임무입니다. 이에 대해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제5장 보장과 감독에서는 신시대 당의 민족사업구도와 중화민족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민족단결 진보를 촉진하는 제도기제, 보장조치와 감독기제를 명확했습니다. 첫째, 당의 통일적인 영도, 정부의 법에 따른 관리, 통전부문의 통괄협조, 민족사업부문의 직책이행, 여러 부문의 협력, 전사회 공동참여를 견지완승하는 민족사업구도를 명확히 하고 민족사업협조기제를 건전히 했습니다. 둘째, 중화민족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중화민족공동체 건설을 추진하는 면에서의 국가기관, 공직인원, 각급인대, 군중단체조직, 기업사업조직과 사회조직, 종교단체, 기층 군중성 자치조직, 군대 등 관련 주체 직책과 요구를 명확히 했습니다. 셋째, 간부인재, 재정, 사회치리기제, 위험경계 및 처리, 모순분쟁 해소, 사회감독과 검찰감독 등 면의 보장조치와 감독기제를 명확히 했습니다. 넷째, 민족단결진보건설과 표창 등 내용을 명확히 하고 매년 9월 넷째 주를 민족단결진보 선전주간으로 규정했습니다.
0: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전문란입니다. 올해 9월 셋째 주는 2026년 국가통령 언어문자 보급 선전주간입니다. 국가언어문자사업위원회에서 주최하고 교육부 언어문자응용관리사, 국가언어문자사업위원회 파는공실, 신화사 중국 사진사에서 주관했으며 길림성 언어문자사업위원회, 길림성 교육청, 연변주인민정부에서 협조한 언어문자와 인민대중 사진전이 14일 연변노동자문화공에서 펼쳐졌습니다. 이번 전람은 인민의 시각과 대중 이야기에 입각해 우리나라 언어문자사업이 인민의 뿌리를 내리고 시대를 위해 봉사해온 발전노정을 체계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람은 인민대중의 언어생활에 초점을 맞춰 4개장을 설치하고 역대 표준어, 보급선전주간회고, 국가관건분야, 언어과기술 역량강화 사례특별전시도 마련했습니다. 전람회는 100여 개의 진귀한 역사영상과 신시대 기록사진에 집중 전시됐습니다. 전시된 작품들은 당의 영도 안에 언어문자사업이 이룩한 발전성과를 전면적으로 보여주고 언어문자사업이 대중을 위해 봉사하고 민생의 혜택을 가져다준 실천성과를 생동하게 반영했습니다. 이를 통해 광범한 관객들이 작품들을 보면서 언어문자의 온기를 느끼고 분발전진의 힘을 얻도록 인도했습니다. 이번 전람은 9월 하순까지 이어집니다. 이 기간 제29회 전국 국가통영언어문자 보급선전주간 연변성과전도 내오고 성유우편함, 편지모집선시 등 대중성 활동을 전개하여 국가통영언어문자가 덕으로 인재를 양성하는 근본 임무를 관찰하는 데 봉사하고 조화민족공동체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는 것을 촉진하는 가운데서 발휘하는 역할을 보여주게 됩니다. 주교육국 부국장 장정일입니다. 우리 조에서는 이번 활동을 계기로 법에 따라 국가통영언어문자를 보급하고 국가통영언어문자의 보급 정도, 규범화, 사용 수준과 응용 능력을 1층 높이며 주화민족공동저식을 1층 확고히 수립하고 민족 단결 진보를 촉진하여 변강의 장기적인 안정을 추진하게 됩니다.
1: 연변 빙위 자동차 무역성에서 주최하고 주공상업연합회 자동차 업종상회가 여러 자동차 4S점과 공동 주관한 2026년 연길 가을철 자동차 전시회가 일전 연변 빙위 자동차 무역성에서 펼쳐졌습니다. 홍소함 기자입니다. 이번 전시회는 100여 개 참가 업체와 63개 주류 자동차 브랜드가 모였는데 그중 신에너지 자동차 브랜드가 25개로 40% 가까이 차지합니다. 덴자,

0: 장정표 등 인기 신에너지 자동차 브랜드와 벤츠, BMW, 랜드로버 등 고급 자동차 브랜드가 모두 등장했고 새차, 중고차, 자동차 부대 봉사까지 전면적으로 아울러 주민들의 다양한 차량 구매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연길 주민 왕 선생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찾는 차종은 여기에 거의 다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봤던 몇 가지 차종도 대부분 있습니다. 한 바퀴 돌아보니 마음에 든 차종들이 다 있어서 이제 가격을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 자동차 전시회는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주민들의 실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새차 참가업체 56개, 중고차 참가업체 43개, 기타 자동차 관련 참가업체 10여 개가 참가했습니다. 인기 신에너지 자동차 브랜드가 집중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외에도 일부 전통적인 조류 브랜드도 여러 가지 주력 신에너지 차종을 선보였습니다. 연변 괭위 자동차 무역 유관회사 총경리 류문군입니다. 이번 활동의 가장 큰 특점은 우대 폭이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자동차 기업의 현금 할인과 대출 우대 외에도 나라의 폐차 보조금, 길림성의 교체 보조금, 그리고 연결시 정부에서 발급하는 658만 6천 원의 자동차 소비권을 모두 같은 기간에 함께 향수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 혜택을 토대로 각 대형 자동차 기업과 판매 업체들도 서로 다른 우대 활동을 내놓았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9월 16일까지 이어져 주민들을 위해 일괄식 차 구매 활동을 마련하고 정책 효능을 충분히 방출해 지역 자동차 소비 시장 활력을 일정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1: 연변주 진달의 은룡 동침급 중노년 축구 초청 경기가 일전 농장에서 막을 내렸습니다. 전국 15개 성시 자치구의 21개의 대표팀에서 온 500여 명 종로의 축구 애호가들이 연변에 모여 시합에 참가했습니다. 이번 경기는 주노인체육협회에서 주최하고 주민족사무위원회, 주체육국, 주료룡사업위원회 판공실에서 지원했으며 A조 55세 이상, B조 60세 이상, C조 65세 이상, D조 70세 이상 등 4개 조로 나뉘어 9인제로 진행이 됩니다. 경기장에서 노장들은 능숙하게 패스하고 공수 전환을 하면서 노련한 실력을 보여줘 박수 갈채를 받았습니다. 연변 킬미팀 참가 선수 고정훈입니다.
2: 은룡 씨,
1: 우리 연변에서 전국 노인 축구 경기를 개최하게 돼 아주 영광스럽습니다. 이런 경기를 개최해 준 우리 주 노인 축구협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연변인으로서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북경 운사 원로팀 참가 선수 하선상입니다. 이번에 연변에 와서 60세 이상 조별 경기에 참가하게 되어 아주 기쁩니다. 연변은 축구 분위기가 아주 짙죠. 우리도 어릴 때부터 축구를 좋아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경기가 있으면 또 오겠습니다. 경기에 참가하지 않더라도 미식을 맛보고 풍경을 감상하며 인문 분위기를 느끼러 오겠습니다. 9월은 연변주 민족단결진보 선전월입니다. 이번 경기는 민족단결에 힘을 부여하는 체육경기의 독특한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다지역 문화체육 교류 플랫폼을 마련하고 여러 민족 중노년 축구 애호가들이 경기를 통하여 우위를 돈독히하게 함으로써 서민건강운동과 민족단결진보사업의 심청융합을 추동하는 데 취지를 두었습니다. 주노인체육협회 부주석 문향입니다. 이번 경기는 마침 민족단결진보선전놀이 열렸습니다. 모두는 축구로 붓을 삭이며 민족 간의 정을 함께 이어가고 있습니다.
0: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2026-2027 시즌 국가 쇼트트랙팀 집중훈련이 14일 국가체육총국 동계운동관리중심 종합훈련관에서 진행됐습니다. 전국에서 도합 33명 선수가 참가한 가운데 우리주의 리우형, 장간영, 남가연 등 선수 3명이 집중훈련 명단에 들었습니다. 국도 화남선 화룡 남평 류현톤 구간 공사 대상이 가로수 벌채 작업을 진행하는 관계로 화룡시 용성진 화남촌에서

0: 남평진 류연톤까지 구간은 10월 15일까지 도로 절반 폭을 봉쇄하고 차량을 교대로 통행시키게 됩니다. 해당 구간을 통과하는 자동차들은 현장 사업열군의 지휘에 따르고 속도를 줄여 천천히 통행하기를 바랍니다. 연변대학 부속병원에서는 병원 설립 80주년을 경축해 17일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병원 진찰 청사 앞 광장에서 다학과 연합 혜민 공익무료 진찰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국내 유가의 다음번 조정은 24일 24시에 진행됩니다. 현재 국제 원유 변화율은 8.75%까지 상승했습니다. 이에 따라 계산하면 국내 유가는 1톤당 510원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며 휘발유와 디젤유 가격은 1리터당 각기 39전과 46전 더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연변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서태문 김춘이었습니다.
1: 연변 대지에 문명의 꽃을 활짝 피워가면서 새로운 기품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됩시다. 큰 도심 속의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2: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3: 매주 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별은 영원히 빛나리를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는 1931년 9.18 사변호 나라와 민족의 위기 앞에서 결연히 항일무장을 조직해 전장에 나선 대만령과 그가 이끈 대가군의 충절을 담았습니다. 이름 없이 희생된 수많은 항일 열사들의 넋을 기리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0: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북경동인당 특별초빙 전문가인 류가복 의사는 중의세라에서 태어나 30여 년간 의료사업에 종사하면서 풍부한 림상 경험을 쌓았고 환자 한 분 한 분의 체질과 병에 맞춰 개인 맞춤형 진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로 관상동맥질환, 협심증, 폐심병, 고혈압, 뇌혈전, 뇌경색, 불면증, 담결석, 심결석, 담낭염, 간경화, 위염, 위궤양 등 질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합니다. 또한 경추병, 요추간판 탈출, 골관절 질병, 풍습성 관절염, 류풍습성 관절염 외에도 각종 전립선 질환, 월경불순, 요선염, 습진, 대상포진, 여드름 등 질병을 정확하게 치료해드립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종의원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1: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죽을 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기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일상의 여유로움 그리고
1: 듣고 싶은 연면노래
2: 듣고 싶은 연면노래 들려주고 싶은 연면노래 안녕하십니까 안홍철입니다. 첫 곡은 리하 작사 류영근 작곡의 당신과 나 함께라면입니다. 함께하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사랑과 우정이 힘을 전달해주는 곡입니다. 미진아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누구나 가슴속에 품고 있는 꿈을 향해 떠난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김영택 작사, 방화 작곡의 꿈을 찾아는 희망찬 울림이 가득합니다. 임양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여서 김동호 작사 송율 작곡의 누나입니다. 어린 시절 나를 감싸주던 그 넉넉한 품, 변함없는 사랑을 추억하는 곡입니다. 장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세원석 작사 허룡근 작곡의 하얀 봄나무는 순수한 자연의 모습 속에 깃든 그림과 기다림을 흐름적으로 그리는 노래입니다. 지춘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배소연 작사, 박경만 작곡의 아버지의 고향길은 자식에게는 말하지 못했을 아버지의 깊은 속마음을 조용히 들여다봅니다. 고령역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한계 같은 마음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보석입니다. 김영실 작사 백희남 작곡의 순정은 변하지 않는 사랑과 약속의 소중함을 따뜻한 선율에 담았습니다. 변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전옥선 작사 김태란 작곡의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는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과 평범한 일상에 감사하는 마음, 그 자체로 평만한 삶을 노래합니다. 황매화 임양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모든 가정의 건강과 행복을 전하고 쉽고 유익한 건강 정보로 일상을 지키는 시간. 건강한 삶을 천가만호에 지금 함께하세요.

0: 동충 하초는 고원의 눈 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 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

가능하십니까? 상강중의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는 동충하초에 대한 건강자문 불호 시간입니다. 1시부터 1시 30분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서 선생님께 자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네, 추석과 국경절 더블 명절 캐시백 특별 행사 소개해드립니다. 추석과 국경절 두 명절을 맞아 풍성한 혜택과 함께 건강을 선물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충하초 구매 시 푸짐한 선물은 물론 구매 금액에 따라 현금 혜택까지 돌려드립니다. 전국 통일 가격은 1980원인데요. 행사 기간 동안 특별 할인가 980원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구매하시는 수량에 따라 푸짐한 추가 혜택까지 준비되어 있는데요. 세 박스 사시면 한 박스 드리고 200원 현금 상품권과 약초 건강 베개 하나 드립니다. 여섯 박스 구매하시면 네 박스 드리고

0: 300원 현금 상품권과 러시아산 자연산 해삼 선물 세트 드립니다. 9박스 사시면 11박스 드리고 500원 현금 상품권과 건강영양 전기밥솥 하나 드립니다. 18박스 구매하시면 23박스 드리고 1000원 현금 상품권과 3000원 가격의 명절 특별 선물 세트까지 드립니다. 매일 전화로 신청하시는 선착순 10분에게는 추가로 198원 가격의 코엔자임 Q10 캡슐 2박스를 드립니다. 이번 명절 특별 행사는 1년에 단 한 번뿐인 기회인데요. 놓치지 마시고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방송 외 문의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네, 선생님 모시고 동충하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1: 예, 불로 장생이 명약으로 전해 내려온 예, 황금 분말인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요즘에는 발효 동충하초 균분에 대한 이런 관심이가 예,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꾸준히 쓰시다 보면은 기와 정이 동시에 보충이 되면서 몸이 건강해지고 면역력뿐만 아니라 자연 치유력까지 좋아지면서 또 건강하게 또 이 보낼 수 있습니다. 예, 때문에 중로년 분들이기는 발효 동충하초 균분이가 최고의 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계절적으로 본다 하면은 날씨가 이렇게 추워질 때면은 혈액순환이 늦어지고 또 혈액순환이 늦어지면은 이어서 체온이 또 떨어지게 되면서 면역력이 저하됩니다. 예, 우리 이때에는 면역력 증진에서는 아주 독보적인 역할을 하는 이런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드시면은 호흡기부터 건강해지면서 기와 정을 동시에 보충해서 몸을 건강하게 하고 또 겨울을 또 편안하게 또 지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동충하초라 할 때에는 가장 큰 핵심적인 역할은 폐하고 신장을 보호하고 정기를 보이하는 이런 대표적인 명약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고대 본초 서적에서도 인삼하고 로경과 함께 상약으로 취급합니다. 예, 우리 인삼은 기를 보호하고 로경은 양기를 보호하지만 이 동충하초는 폐하고 신장을 함께 보호하면서 정을 보충합니다.
0: 잠시만요.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신다.
1: 네, 안녕하십니까.
2: 예, 동충하초 지금 쓰고 있습니다. 야, 나는 이 당뇨를 오래 해서 예, 그래도 무슨 병이나 다 나타나서 연구도 어느 거 치료하고 어느 거 아이 치료를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바쁜 게 이 말초신경염이 들어왔으리. 다리 마하고 뻣뻣하고 시리고 야, 그도 예, 집에서도 이전까지 소케이블에다가 그냥 감아놓고 살았단 말인가. 그리고 일어나다가 이러면 다리 남다리 같은 게 왕도 서지도 못하고 이러면 고사했다는데 이거 어떻게 치료를 하겠는가? 별로 어째 이것도 단약 다 먹어도 약이야 어째 둘째인가?
1: 그렇습니다. 당뇨 합병증이.
2: 예, 그래서 이 선생님의 강의를 지금 저기 듣고서 이 4,500m의 고온 지대에서 자라지 겨울에는 벌레 되고 여름에는 풀로 변하지 이 아무래도 신기한 약도 이 우리 어디서 들어본 적도 없는 그렇게 좋은 약들 같아서 예, 이거 예, 선택했는데 야 정말 좋습니다. 왜 말초신경염이 그렇게 그래서 이 배꼽 아래는 다 차는 게 하지 뜨뜻해지면서 예, 소배용식으로 잘 나간다.
1: 네.
2: 그리고 이것이 영 붓기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냥 한국도 소배는 뜨뜨뜨뜨 우니까 날 그런도에 그래던 게 지금 붓기도 빠지고 나무 다리처럼 그렇던 게 앉았다 섰다 해도 지금 아무 일도 없고, 예.
1: 네.
2: 어, 좋습니다. 그리고 관심병하고 폐기도 있어서 수태 고사인데 병원 가면 이랬다. 어느 거 치료라고, 어느 거 알 치료라 하는가 이랬다.
1: 네.
2: 병원에서는 무슨 들어가면 딱 그때 당시 바쁜

0: 군대나 치료라지 이런 거는 치료도 안 해야 되란 말입니다. 예?
1: 네.
0: 종합을 아예 해주더라만 깨가 나오면 또 한 열흘 있다 또 가고 이래. 어 이거 아이 되겠다고 해서 그래 이 동통합소를 선택해서 썼는데 선생님이 좀 알아듣기 허락에 강의를 잘해줘서 이럴 때까지 선택해서 썼는데 영 선택이 잘 됐습니다.
1: 네.
0: 지금 심장하고 폐도 까딱 이렇고요. 이 우선 예, 식사 돌아서니까 맥이 나고 그다음에 혈압 조절이 잘 되고 예.
1: 네.
0: 그리고 그다음에 그도 예, 바깥 온도 그리 해도 감기 다 해야지.
1: 네.
0: 좋습니다. 이 이전은 가을이 돼서 예, 아침 저녁으로 설러던 하면 원래 근무상에 바깥이라는 건 나도 못 가는데 지금은 무슨 나가 운동하더라도 까딱 일 없이 영 잘 지낸다.
1: 네.
0: 어쨌든 동청하천 내게는 이 당뇨합병증에는 딱 맞는 약인 것 같아요. 오늘이 선생님 이 우리 활동마다 참여를 해도 가격도 저렴하고 예?
1: 맞습니다.
0: 예. 예, 먹기도 좋고 그래도 하루 한번 먹으니까 얼마 좋습니까? 이게 먹기도 좋고 가격도 저렴하고 그래 약은 있는데 내 그래도 또 우리 활동에 참여를 1년 가고 배달 받자고 됩니다.
1: 예, 지금 활동이가 1년 중 제일 큰 우대 활동입니다. 추석하고 예. 국경절을 같이 맞으면서 본 약도 더 드리고 또 이 현금 상품권도 드리고 명절 선물도 있습니다.
0: 예. 예.
1: 그래서 이 당뇨 합병증이 있는 분들은 예, 어디에나 아예 아픈 데 없다 이렇게 모두 표현합니다.
0: 예. 예. 어디나 아프지 그래도 어디나 손가락 마디까지 다 아픈다.
1: 예, 그런 분들은 우리 이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쓰면은 먼저 기하고 정이 보충되면서 면역력이 올라갑니다. 예, 우리 면역력이가 제일 용한 이사라 하죠. 예, 그래서 우리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쓰시면은 예, 이런 면역력이 높아지면서 자연 치유력도 또 회복이 되고 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질환들이 같이 낫습니다. 예,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0: 선생님 감사합니다.
1: 네,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전합니까?
1: 맞습니다.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3: 선생님 나트에 동충하초를 얻은 쓴지 좀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1: 네.
3: 근데 이거 쓰면서 이전에는 혈압이 양배 59단 막 올라가 땡디랑 맞아도 아이디입니다.
1: 네.
3: 그래서 선생님 이런 강의를 듣고 얼마나 상세하게 또 알게 하십니까? 그래서 동충하초로 썼는데 혈압이 조금 정상적이 됐지. 심장 이런 뛰는 것도 어느 아침에도 76.
1: 네.
3: 예. 예. 어떨 때 80도 넘고 이렇습니다.
1: 정상.
3: 정상입니까? 예. 그래 영 좋아서 예. 오늘 그 활동 따면서 활동 한 대로 싱싱 갔다 오고 예. 그랬습니다.
1: 예.
3: 네. 네, 선생님, 나도 예, 다리랑 아팠던 게 예, 다리도 이렇습니다.
1: 네.
3: 예, 애도 영 아픔에 영 알졌습니다. 그러던 게 그렇지. 지금 정말 가슬이 돌아와서 아침, 저녁은 좀 춥대, 그만가.
1: 네.
3: 이전 같으면 감기랑 자꾸 하지 뭐. 이게 지금 것도 없습니다.
1: 맞습니다. 예. 그런 효과를 예. 봅니다.
3: 예. 예. 그래, 선생님, 나는 동중하초는, 정신과 그, 방을 할 때마다 싸놔서 예, 할 때마다 싸놔서 좀 있어도 아홉 가게라도 또 더 배달 받자고 할 때 좋을 때.
1: 예, 아홉 가게는 11과구 드립니다. 그러면서 명절 현금 상품권 500원 드리고 또 이 에너지 영양 밥솥을 하나 드립니다.
3: 어,
1: 예, 그리고 먼저 예약하면은 예, 예. 198원 하는 이 Q10부터 두 가구 드립니다.
3: Q10?
1: 예, 예. 네. 그래서 예,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3: 예, 선생님 수월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4: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4: 예, 저도 동충하초 쓰고 있습니다.
1: 예.
4: 혈압 파동이 심해서 항상 머리가 아프고 어지러워니 지금 혈압 조절 잘 되니까 머리가 아프지 않아도 좋습니다.
1: 예.
4: 그리고 또 면이 내기 나가에 감기 다 했습니다. 근데 이거 쓴다면 감기 안 걸려 좋습니다. 또.
1: 예.
4: 예, 그럴 때 심장이 안 돼. 항상 숨이 차고 침침하고 그랬는데 숨도 안 차고 침침하지도 않고 예. 그리고 또 위도 안 좋고 비자에 안 좋아 소화가 잘 안 되고 어떤데 설사를 했단 말이에요.
1: 예.
4: 근데 지금 소화도 잘 되고 설사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립선 비자가 해서 소화가 다 나왔습니다. 밤에 자기 수분 빠는데 그래서 지금 한 번에 두 번 이렇게 보고요.

0: 김관지님이 따서 예, 기침가를 심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것도 없어졌습니다, 기침가를.
1: 네.
0: 그래서 이번에 활동도 좋지. 그래서 이번에 열리안드과 써서 쓰자고 하는 거.
1: 네, 지금 열리안드과에게는 23곽 드리면서 명절 현금 상품권도 1,000원을 드리고 300원까지에 달하는 예, 3,000원까지에 달하는 명절 선물 세트도 또 드립니다. 예, 모두 환자분들이 선물 이용 좋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0: 예, 수고하십시오.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십니까.
3: 동충하도 지금 선택에 쓰고 있습니다.
1: 예.
3: 약이 혈압도 조절해야 되고 기침 가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1: 네.
3: 술도 고르자고 그다음에 소화량이 닿아야 되고 그다음에 밤이 특히 소변 차수가 닿고
1: 네.
3: 그래서 내 지금 선택에 쓰고 있는지 확실히 써보니까 많이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지금
1: 네.
3: 이 혈압 조절해야 되는 것도 많이 낫고 조금만 나아가면 기침 가려 생각하는 게 그게 많이 낫습니다 지금
1: 네.
3: 저 심리도 늦었고 고르게 했던 것들도 많이 운동되고 소화도 잘해지는 것들이 많이 났습니다 지금.
1: 네.
3: 예, 특히 소변 차수가 특별히 같은 것들이 지금 많이 나서 지금 있습니다 이제 쓴게.
1: 네.
3: 이번에 활동 연락과 좀 배달받아 오래 계속 쓰겠습니다 이거.
1: 예, 지금 제일 큰 우대 활동입니다. 예,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3: 예, 알겠습니다.
1: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동충 하초는 고원의 눈 산 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목민들에게 고원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 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몽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 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 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 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 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 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조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 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기관의 발효동충하초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기관, 방송회 문의전화 04

0: 문의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 여보세요? 내선합니까?
2: 맞습니다.
1: 예, 내 동서 하천 먹고 있습니다.
2: 예.
1: 예, 동서 하천 먹고 있을까요? 어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밥을 먹지 못해서 용약했는데, 아이, 동서 하천 먹을까? 밥맛이 이래도 밥 먹던 게, 이 동서 하천 먹을까? 어쩜 밥맛이 이렇게 올까?
2: 그 소화 효소로이 만드는 그 성분이가 이 동충 하초에 다 있습니다. 우리 양기를 보충해서 이 체온 높이고 면역력을 높이기 때문에 이 소화 기능이 회복이 됩니다.
1: 어, 글쎄 말입니다. 예. 밥맛이 없어 밥만 먹어 용 고생했는데 지금 밥 잘 먹을까 힘이 나고 얼마나 졌는지 모르겠습니다.
2: 맞습니다.
1: 예, 예. 그래 왜 소변 찾아가지고 용 고생했단 말입니다. 어째 요 약 먹어도 한 사날 그저 좀 그런 것 하다도 또 그렇고 그렇답니다. 걔 동치 하쳐 먹었는데 어, 얼마 줬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2: 네. 예.
1: 정말 그래 용 고생했는데 이뿐이 아닙니다. 그래 왜 밤에 잘 자지 못했단 말입니다.
2: 네. 예.
1: 자지 못해가지고 용 고생했는데 밤도 용 잤죠 합니다. 이야기.
2: 맞습니다.
1: 예. 한 가지 약 가지고 정말 이거 얼마 줬을까?
2: 예.
1: 어, 그걸 어디나 얘 다 좋게 만들어주지. 그 다음에 얘 다리 아파가지고 영에 이렇게.

0: 이렇게 걸쩡 예수만 삐끄덕삐끄덕하고 이렇게 앉을 때나 설 때나 어구 어구 했는데 그 소리 없어졌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이 한 가지 약을 어디면 다 좋아. 난 올 여름에 정말 편안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1: 네.
0: 이야기.
1: 예,
0: 그리고 예. 이야기 듣기 좋은 건 아침에 한 번만 나는 그저 하루에 한 번만 먹습니다. 한 봉지를. 그랬는데 이렇게 효과 좋지니까.
1: 네.
0: 그래 이번에 영 할도 이제 좋지 할까 예. 이번 내 좀 싸려고 그랬다.
1: 예, 우리 중년 분들은 이 발효 동충 하초 균분을 쓰시면은 이 사계절을 다 무사하게 지냅니다.
0: 야,
1: 예, 특히 지금이 우리 가설부터 시작해서 이 겨울에로인 분들이 좀 힘들어하죠. 예, 예 이 두 가지 계절을 더 쉽게 넘어가면은 봄하고 여름은 또 무사하게 또 넘어갑니다. 예, 그러기 때문에 이런 좋은 우대 활동이 있을 때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0: 예, 올 여름 정말 무사히 보냈습니다.
1: 예.
0: 바람에 선생님 수고하세요.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1: 수고하십시오. 예, 그리고 우리 중기학에서는 폐는 기를 주관하고 신장은 정을 저장합니다. 예, 그리고 기와 정을 함께 보양하는 이런 약물은 동충하초뿐입니다. 예, 때문에 우리 동충하초는 불로장생하고 무병장수의 명약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지금 내세가 있으면서 나타나는 이 허로증, 예, 허로증이라 할 때에는 나이가 들면서 장부 기능이 퇴화로 기혈하고 음양이 부족하면서 나타나는 질병들을 말합니다. 예, 우리 대표적으로 서의학적으로 이거 분석하면은 면역력이 저하된 이런 분들을 말합니다.
2: 네.
1: 예, 이런 분들이 증상은 정신적으로도 피곤하고 몸도 육체도 피곤하고 항상 좀 마른 기침이라든가 짧은 기침을 하기도 하고 호흡 곤란이 있고 또 심계항진 가슴이 약간 나어제도 가슴이 좀 두근거리고 또 긴장하고 허리하고 무릎이 약하고 또 뻐근한 느낌하고 추위를 싫어하면서도 또 열감이 있고 예, 이런 증상이 있는 분들에게는 발효 동충 하초 균분이가 아주 특별한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2: 네.
1: 예, 그리고 특히 옛날부터 동충 하초는 사람이 수명을 연장시켜주는 약으로 알려져 왔고 러쉐도 늦추고 기력을 오래 유지하는 이런 명약입니다. 실제로 지금 현대인들에게서 90세 이상의 유명인들이 장수 비결 중에 하나가 동충하초 섭취라는 이런 검증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충하초는 성질이 지나치게 차지도 않고 지나치게 뜨겁지도 않기 때문에 음양을 함께 보충합니다.
2: 네.
1: 예, 우리 인체는 항상 균형 상태를 유지해야만이 건강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이 음양은 예, 함께 보충할 수 있는 약은 바로 동충하초뿐입니다.
2: 네.
1: 예, 그리고 우리 중의학에서는 동충하초가 폐하고 신장을 보호하고 특히 신정하고 신양을 보호하는 이런 약으로서 양위증에도 처방하는 이런 아주 귀한 약재입니다. 예, 그리고 본 초학책에서는 동충하초 효능은 신장에 유익하고 정을 보충하는 약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2: 네.
1: 그리고 피로가 좀 심하면서 허리하고 무릎이 시큰거리고 추위를 잘 타고 정력이 감소하는 이런 증상 개선에서는 예, 아주 최고의 약품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 동충하초를 보면은 스트레스가 심하거나 가슴이 답답하면서 좀 불안한 이런 감이가 많이 생기고 지구력이 약하면서 간 울결 증상이 있고 심신 문제를 같이 예, 치료할 수 있는 약은 바로 동충, 발효 동충하초 균분입니다.
2: 네.
1: 예, 그리고 이 동충하초는 정기도 보호하고 허로를 회복시키면서 병후의 쇠약증을 개선시키면서 항암치료에서도 예, 아주 긍정적인 이런 약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충하초의 가장 중요한 효능은 보폐익신, 예, 폐를 보호하고 신장을 유익하게 합니다. 오래된 기침하고 허약성 천식. 예, 바로 몸이 허약하면서 잘 낫지 않는 이런 천식이 있는 분들을 말합니다.
2: 네.
1: 예, 그리고 병 후에 예, 앓고 난 후에 이 호흡기 쇠약증이가 잘 낫지 않는

0: 예, 이런 분들에게는 특별한 효능이 있습니다. 예, 우리 폐라 할 때에는 기를 주관하는 장부로서 폐를 보호한다는 것은 단순한 호흡기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전신이 에너지 생성을 향상시켜주는 이런 의미를 포함합니다. 예, 단순히 호흡기 질환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전신의 기가 잘 생성되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신장이라 할 때에는 예, 우리 생명체의 성장이라든가 또 생명체의 생식계통 예, 그리고 로화라든가 전기를 담당하기 때문에 동충하초는 허리하고 무릎이 무기력하면서 또 노인 쇠약증이 있고 정력이 저하되는 예, 그리고 체력이 좀 약한 이런 분들에게는 예, 특별한 이런 효능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동충하초는 단순한 원기만 회복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의 균형을 맞추어서 몸을 건강하게 유지시킵니다. 예, 우리 인체에는 음과 양, 기와 혈이가 항상 균형을 맞추어야만이 건강합니다. 예, 우리 동충하초는 원약재 속에 이런 영양 성분이라든가 그리고 약물성 성분이가 우리 인체의 몸 전체를 균형 잡아줍니다. 예, 그리고 단순한 힘만 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 회복하는 능력을 키워서 질병을 치료도 하고 또 예방도 합니다.
1: 네.
0: 예, 우리 일단 약을 쓴 다음에는 예, 우리 예를 들어 서의학 쪽에서 해열제가라든가 소염제를 쓴 다음에는 열도 내리고 소염은 됐다 하지만 사람 맥이었고 몸이 상하죠.
1: 네네.
0: 예, 근데 우리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쓰신다 할 때에는 인체에 불필요한 독소도 배출시키고 몸의 염증도 제거하면서 몸을 같이 건강하게 해주는 이런 작용이 있습니다.
1: 네.
0: 예, 그리고 동충하초는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 이렇게 꾸준히 섭취하다 보면은 기초 체력이 끌어올려지면서 체질을 개선시켜줍니다.
1: 네.
0: 예, 우리 체질을 개선시켜준다 하는 이 표현으로서 노인분들이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것이 체온입니다.
1: 네.
0: 예, 우리 어떤 분들은 여름에는 더워하고 겨울에는 추워하고 양극이죠.
1: 네.
0: 예, 그럴 때에는 우리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쓰시면은 예, 여름에도 더위를 타지 않고 겨울에는 추위를 타지 않는 이런 체질로 된다는 뜻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 동충하초라 할 때에는 좀 연세가 있거나 예, 항상 무기력하고 항상 나는 어째 남들보다 이렇게 몸이 아픈가 이런 분들에게 아주 적합한 귀중한 약입니다.
1: 네.
0: 예, 그리고 우리 동충하초로 본다 할 때에는 여러 가지 이런 효능에서도 동충하초는 단순한 전통 약재의 이런 성질을 넘어서 예, 여러 가지 효능이 있으면서 또 삶의 질과 수명 연장에도 아주 큰 이런 작용이 있습니다.
1: 네.
0: 예, 때문에 지금은 좀 예, 많은 분들이 중노년 분들이 발효 동충하초 균분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면역 조절에서 보면은 예, 우리 발효 동충하초 균분은 단순한 면역력이 증진을 넘어서 면역 조절이 중요한 역할까지 합니다. 예, 어떤 분들은 면역력이 결핍 상태고 또 어떤 분들은 면역 과도 반응이 있는 이런 상태 양쪽을 모두 예, 균형시켜서 면역계통의 균형을 바로 잡아주고 조절하는 이런 작용을 하는 약품은 발효 동충하초 균분뿐입니다. 예, 그리고 동충하초는 특정 면역세포 하나만 활성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면역체계 전반의 유기적인 상호작용을 강화하면서 우리 몸이 자연 치유력을 높여서 건강한 몸을 유지시킵니다. 그리고 동충하초는 면역력 증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인 작용으로 인해서 인체 전반의 균형을 회복시켜서 다면적인 이런 효과를 봅니다. 예, 그리고 동충하초는 신체의 에너지 대사를 촉진하고 산소 이용률을 높여서 심장 근육이 산소 소비량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쉽게 피곤하고 피로를 느끼는 분들에게서 예, 효과가 좀 뚜렷하게 봅니다.
1: 네, 이 시간 방송 이만 줄일게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0: 즐거움 속에 느껴보는 그 시절 그 추억. 그대의 소중한 추억을 소환해주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1: 추억의 노래가 정다운 것은 노래를 부르면서 울고 웃었던 우리의 시절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시절이 아름다운 것은 함께 그 세월을 지내온 누군가와의 사연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들과 함께 여러분의 추억과 감성을 소환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래영입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추억이 살아 숨쉬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첫곡으로 꽃창립 작사 리인이 작곡의 빨래하는 처녀들 보내드립니다. 시냇가에서 빨래하는 처녀들의 구성진 노랫소리 들어볼까요?

이어서 김등만 작사, 김나모 작곡의 춤의 고향, 노래의 고향 보내드립니다. 흥이 많은 우리 고향 사람, 춤 잘 추고 노래 잘 부른 우리 고향의 사람들입니다. 김수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여행객들의 발길이 끊기지 않고 맛의 행복, 멋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연변입니다. 김상호 작사, 방룡철 작곡의 아름다운 연변이어를 전명옥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인생입니다. 소중한 순간들을 놓치지 말고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살아야겠죠. 이어서 한동의 작사 김광호 작곡의 인생을 아끼며 살자 보내드립니다. 마용주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김세형 작사, 김동진 작곡의 우리 농촌 좋구나 보내드립니다. 시원한 공기, 아늑한 분위기가 농촌에서 느낄 수 있는 분위기겠죠. 논밭의 푸르름과 이웃의 정감을 고스란히 표현한 가요입니다. 류영화, 장금순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유영호 작사, 황석기 작곡의 서로 서로 손잡고 보내드립니다. 서로 손잡고 나아간다면 그 어떤 일도 두렵지 않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서로를 잊지 않고 손잡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건 참 행복한 일입니다. 경영숙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백금 작사 김예풍 작곡의 오세요 정든 고향에 보내드립니다. 우리를 언제나 따뜻하게 맞이해주는 고향입니다. 전혜연 디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추억들이 떠오르기도 하죠. 추억은 소중한 보물입니다. 그 시절의 추억을 생각해보면서 최기자 작사 안계린 작곡이 그 시절이 그리워 보내드립니다. 최양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한 시간, 오늘도 좋은 추억 하나 쌓으셨나요? 항상 추억의 멜로디로 여러분 곁에 찾아가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따스한 정이 있고 행복한 사랑이 있는 이곳 여름의 노래 감상은 여러분의 편안한 일상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입니다. 아름다운 꽃길 따라 펼쳐지는 연변의 전경을 박영일 작사 최학산 작곡의 꽃동네 내고향 연변에서 함께 느껴보시죠. 이용광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고향은 멀리 있어도 늘 가슴속에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구름이 쌓일수록 더 간절해지는 그곳. 최명 작사 백인환 작곡의 내 고향에서 가슴속 고향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유려봉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여러분에게도 쉼터가 있을 겁니다. 박계만 작사, 김창근 작곡의 쉼터. 오늘은 여기서 잠시 쉬어가세요. 김홍련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사랑은 누구에게나 특별합니다. 내 마음속에 간직한 사람, 그 한순간이 바로 나만의 사랑입니다. 한하나 작사, 정인남 작곡의 나만의 사랑을 안정수 마보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살다 보면 진심으로 불러보고 싶은 이름, 친구, 말없이 옆에 있어주고 함께 웃고 울어주는 소중한 사람, 진순자 작사 김홍일 작곡의 친구야를 기상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0: 오늘도 좋은 추억 쌓으셨나요? 영대한 가요의 정답 멜로디로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홍천,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1: 연변대지에 문명의 꽃을 활짝 피워가면서 새로운 기품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됩시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나는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 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종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가능하십니까? 잊고 살기 쉬운 일상 건강 팁을 알아보는 건강 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생방송실에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네,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네, 먼저 우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뇌보신환 5곽 구매하시면 3곽을 더드리고 10곽 구매하시면 10곽을 더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 혹은 상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

0: 7번입니다. 자, 아래의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먼저 우대 활동 이제 상세 말씀드렸는데 우대 활동 진행 중이라 말씀드립니다. 예. 우대 활동 이용한다 할 때 우리 이런 진귀한 약도 부담이 없이 써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들 소개해드리고 있는 동화악요제약공장에서 만든 이 건예보신환에는 25가지 드러나되는 진귀한 약재가 들어갔습니다.
0: 네.
1: 이거 그냥 말하기 좋아서 진귀한 약재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시간 될 때면 방송 중에다 딱딱 이 약종이 이름을 다 말하고 그 작용을 시간 될 때마다 소개해드리지 않습니까? 예.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모두 약들을 쉽게 얼리운다 말입니다.
0: 네.
1: 내 약에 대한 무수가 그래서 좋다니까 믿고 쌌지. 쓰고 보니까 그렇게 뭐 혈압이 내린다는 약인데 혈압도 안 내리고 뭐 별다른 효과를 못 보지 아무리 비싼 거 써도 예.
0: 네.
1: 그런데 어떤 약종이 들어갔는가 이건 내가 잘 듣고 또 약을 싼 다음에 그 통에 확실히 방송 중에서 말씀드리던 그런 약종이 들어갔는가 이거 자꾸 약종이 그 효능을 듣다 보면은 알깁니다. 누구나 다 모르던 데서부터 배워서 알게 되지 않습니까? 예? 확실히 저희들 이 건예보신환에는 25가지 중요한 약종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약이 많이 들어갔대서 다 좋은 게 아닙니다. 보통 약을 30종 이상 초과해야 합니다. 큰 처방으로 되면 한 20몇 가지씩요, 25가지가 딱 좋죠. 예? 약도 들어가서 쓰여 3분 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약은 약 처방을 잘했다는 것이 바로 병을 치료하면서 우리 몸이 손상받지 않고 도로 그 약을 쓰면서 나오는 부작용들을 메워줄 수 있게끔 군천좌실이라는 조제 원칙이 있습니다. 중약에는.
0: 네.
1: 그런데 그런 몇 가지 약이 들어가서는 이 군작용을 못 날고 이 천이작용을 못 날고 좌이작용을 못 날고 실이작용 못 놀죠. 이게 다 딸탄 말입니다. 군천좌실 요 작용이 다 다른 거 말합니다. 이게 옛날 그 황제의 그런 그 제도 하에서 나온 조제법이죠. 군이라는 건 황제를 말하고 천은 그 아래 부하를 말합니다. 예? 좌실이라는 거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걸 다 그거 소모해버리고 그 다음에 약이 들어가서 흡수될 수 있게끔 인여 약을 받아 우리 몸이 받아들일 수 있게끔 하는 약거정 들어가면 이 약은 군천좌실이 조제 원칙에 결합되는 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0: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먼저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1: 네.
2: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2: 저는 건네 보신 한의 얻어는 6개월 남짓이 먹고 있습니다.
1: 네.
2: 예, 어째 먹었는가 뭐, 나이 들고 보니까 심장이 나빠서 늘 가슴이 이렇게 침침하고 답답하고 또 이렇게 조금 움직이는 숨이 차고.
1: 예.
2: 그 다음에는 또 거기다 또 혈압이 높아갖고, 혈압약을 하루에 두세 번 먹어도 잘 조절해야 되고,
1: 예.
2: 어째서나, 손도 저리고, 어떤 때는 마목이 오고.
1: 네.
2: 또 소음이 있었고, 어째서나, 불편하자는 데 없었습니다.
1: 예.
2: 그래서 이 건네 보신 한의, 선생님께서 강의를 하시는 거 여러 번 듣고서 이거 얻어는 먹어보자고 선택해서 이렇게 얻어낸 7달 거에게 먹는데 정말 좋습니다. 지금.
1: 좋습니다. 이 약이 종합적으로 예. 좋습니다.
2: 예.
1: 예.
2: 그래서 초점이 가슴이 답답하고 침침하던 게 지금 가슴에 별로 이렇게 시원한 감이 나고 예.
1: 그렇죠.
2: 숨이 차던 게 많이 나아졌습니다.
1: 예. 잠도 잘 깹니다.
2: 예.
1: 그 다음에 오래 쓰다 보면은 이 손발 저림이 싹 해결됩니다.
2: 예, 정말 그렇습니다.
1: 네.
2: 그리고 이 혈압이 조절이 아예 되던 게 지금은 그것도 아침에 한 번만 먹으면은 그냥 이렇게 140에 90에 그 아래로 돕니다.
1: 두 중하고

0: 이 우술이 들어가면 이 동맥경화 땅땅하게 굳어주는 걸 나른하게 탄성을 가강하는 약이기 때문에 혈압이 잘 내려옵니다.
1: 예. 그리고 또 이 소배 잤던 것도 오전에 하룻밤에 한 번 혹시 어떤 때는 두 번 일어나고
0: 맞습니다.
1: 그리고 잠을 잘 자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정말 때라하기도 영 쉽습니다.
0: 몸이 전체적으로 거뿐하고 힘이 납니다.
1: 예.
0: 예.
1: 그리고 또 허리도 영, 어전에 일곱 달 채 먹으니까,
0: 예.
1: 허리 너무 아프고 이래던 게, 그것도 많이 나아졌습니다.
0: 콩팥이 좋아지면 따라서 좋아지는 게 골가병입니다. 낫지 말라 해도 나사집니다.
1: 그런 것 같습니다.
0: 예, 쓴 주구란 말입니다. 콩팥이가 뼈를 주관하는 장기입니다.
1: 이미 전에도 힘드니까 나 약 많이 썼는데 효과를 이렇게 못 봤는데 이번에 이 건네 보신 한에 이렇게 일곱 달을 꾸준히 먹어보니까 확실히 효과 좋습니다.
0: 확실하게 효과 봅니다 이 약은.
1: 예.
0: 예.
1: 그래서 저 우리 집에 아바이도 저는 연세 많고 정말 뭐 내가 같이 연세 많으니까 다 이렇게 불편해하니까 저만의 또 이런 약에 간과하는 약에 말 안 듣는단 말입니다.
0: 예.
1: 그런데 너, 그, 내가 좋아지는 거 보고서리.
0: 그렇죠. 눈앞에서 봤으니까.
1: 예. 그 이번 활동에 많이 사가지고, 우리 둘이 영감놓지 다 먹자고, 그래 떠나드렸습니다.
0: 네. 이번 활동이 좋습니다. 열곽 싸도 열곽 드리고,
1: 예.
0: 이게 좋습니다.
1: 예.
0: 우리 배달 전화번호 적고 배달 받으십시오.
1: 예.
2: 배달 번호 5012797번입니다.
1: 501-2797번.
0: 네.
1: 선생님 좋은 약을 알선해서 감사합니다.
0: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두분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2: 네.
3: 예, 제가 건네보신함이 있었는데 석 달 넘어 먹었습니다.
0: 네.
3: 그러니까 이제 효과가 아주 상당히 좋습니다.
0: 네.
3: 이 제일 좋은 게 심혈관이 정말 너무 좋습니다.
0: 네.
3: 예, 심장이 항상 두근거리고 예, 답답하고 침침하던 게 지금 많이 나사졌습니다.
0: 이 약이 효능에다 그거 썼습니다. 예. 심장이 나쁜 사람들, 심리문란 있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쓰면 좋다고 그런 효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효과 또 신지라는 게 우리 각종 서에서 말한 좁어 팡창것은 다 말합니다. 신둥고수의 그걸 치료하는 약입니다.
3: 예, 그리고 예. 움직이면 숨이 차든지 그게 지금 많이 나서도
0: 그렇죠.
3: 예, 그리고 혈압이 자꾸 파동이 심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해서 마음이 항상 불안하고 이러든지 지금 혈압이 엄청 잘 되니까 지름증이 그리 나든지 안 나고 경력이 없었어서 만나 이제 빙시한 뭐가 들러갔다가 한참씩 쉬었다든지 그게 지금 많이 나서졌습니다.
0: 맞습니다. 다 같이 나서진다 그거는.
3: 예. 그리고 예, 손발이 저리고 예, 나먹이 오고 하던 것도 지금 많이 낫고 예,
0: 네.
3: 허리 아파 걷기 바쁘고 예, 이 다리가 미네 힘이 없어서 다리 좀 정근만큼 무거운 나이 같기다.
0: 네.
3: 그러던 게 지금 다리에 힘이 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0: 맞습니다. 이 약을 잡으면 기와 혈이 보충되는 데는 아주 좋단 말입니다. 예, 이 늙으면서 저런 약, 이런 약 써봐도 효과 없던 분들 이 홍삼 로경이 들어간 약을 쓰십시오. 그러면 못 보던 효과를 봅니다. 몸에 피가 적으면 아무리 그거 뭐 혈액순환 좋게 한다 어찌돼도 몸에 피가 원체 적은데 어디서 어떻게 좋게 하겠습니까? 이 약을 쓰면은 혈액이 많아지면서 혈액순환이 팍됩니다.
3: 예, 그래야 다리 맥이 오면서 걷기 영 좋단 말입니다.
0: 네.
3: 지금 잘 걸어댕긴다. 겨울에 콩팥이 나빠서 나는 이 소변이 불편해 영 고생 많이 했습니다.
0: 네.
3: 소변이 자사가지고 하루 저녁에 다섯, 여섯 번 일어나고 한번 자지 못하겠단 말입니다.
0: 네.
3: 그래던 게 지금 소변 자수가 줄어드니까 이거 하루 지나게 극상여야 한 번, 혹시나 두 번 일어나면 통감 난단 말입니다.
0: 네.
3: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면 정말 정신이 납니다, 미니.
0: 네.
3: 잠이 홍자로 온다.
0: 이 산조인이라든가 원지라든가 룡골이라든가 로꼬이라든가 이런 실면증을 치료하는 데서 몇천 가지 중약재 가운데서 제일 좋은 약입니다. 이게 원지나 산조인이 거기 룡골 귀지 다 들어갔단 말입니다. 잠 아마 이 약 쓰면 폭 잘 겁니다.
3: 예. 저 청산자 아침에 일어나면 막 정신하고 맥이 납니다.
0: 예, 그런 약재가 들어가야 그런 효과를 보죠.
3: 예, 그래, 약이 하도 효과 좋고, 내 몸에도 맞고,
0: 네.
3: 방송 들어보니까 할도 영 좋습니다, 예.
0: 네.

0: 오늘이 율곡동 배달번호 전화드렸습니다.
1: 네, 그렇게 하십시오. 배달 전화번호 아시죠? 예.
0: 예.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남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1: 네.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3: 저도 이 건네보신하는 쓰는 환자입니다.
1: 네.
3: 저는 주약에 농체 부족이 심하네. 그리고 시원한 월수도 있다가지. 그다음에 네. 기억력이 많이 감퇴되고 머리가 어지럽고 귀에서 소리가
1: 안 나고.
3: 예. 예. 그리고
1: 잠도 잘
3: 자다가 예. 콩팥이도 안 좋아갖고 소배이 자꾸 예. 어쨌든 지랄이 나이 드니까 여기저기 아픈데 없어.
1: 그렇습니다. 그게 골가병이 예. 따라가 콩팥이 나쁘니까 무조건 골가병도 나온단 예. 말입니다. 예. 콩팥이 나쁘면 네 조직 위축이 빨리 오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3: 와.
1: 예, 콩팥이가 그래, 골수를 만들어내고 예. 쓴 주구 승수이합니다. 뼈를 주관하고 예. 골수를 만들어내는 게 콩팥이고 그 골수가 뇌수에 척수를 통해서 뇌수에 올라간다면 합니다. 뇌수가 적으면 그 나오의 소람에 빨려옵니다.
3: 예, 그래서 선생님 강의하는 것은 여러 번 들었습니다.
1: 네. 예.
3: 그래서 이 약을 쓰고 우선 몇 달간 먹으니까 이때까지 쓰던 중 이 약 효과가 기중 잘할리때다.
1: 저도 그렇습니다. 약을 한 예. 10년 넘어 소개해드렸는데 이 약만한 게 효과 좋다는 소리가 많이 듣게 됩니다.
3: 네. 예, 그래서 하도 효과가 좋고 하니까 계속 좀 더 먹으려고 네. 오늘 좀 배달 받다고 그래서 놔두셨습니다.
1: 예, 그렇게 하십시오. 어디 할 때 있습니다. 예.
3: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말씀 주시죠.
1: 약 종이가 25가지 들어가면서 이 약 이 배합이가 아주 잘 됐습니다.
2: 네.
1: 예, 약종이 진귀한 약종이 들어간 것뿐만 아니라 약이 배합이 잘 됐고 그 처방이가 진짜로 우리 건룡황제가 쓰던 처방으로 잘 기록되어 있는 거 확실히 이거는 건룡황제가 쓰던 처방이다 기록되어 있는 약이고 따라서 제약공장이 아주 믿을 만한 우리나라 양치 기업 산동 악요 제약공장에서 만든 약이다. 이만한 약을 쭉 다 살펴보십시오. 뭐 아프보나 두보나 방송보나 뭐 신문보나 뭐 텔레비 보나 광고에서 쭉 보십시오. 이만한 약을 사기 좀 바쁩니다. 예. 오늘은 좀 호르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0: 사람들은 얼마나 이게 다 이 기본 상식이 갖춰져 있습니까? 네. 예, 특히 이 노인분들 방송이라든가 텔레비라든가 이런 거 세게 보면서 엔간한 전문가들을 따라갑니다.
1: 그렇죠.
0: 예, 우리 그 젊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과 이 약에 대해서 혹은 의학 상식에 대해서 말하자면 더 답답합니다. 알아 못 들었어요.
1: 네.
0: 예, 우리 이런 방송을 통해서 멜라토닌이라 무엇인가, 도파민이라 무엇인가, 엔돌핀이라 무엇인가, 세라토닌이라 무엇인가, 이런 몇 가지 호르몬을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1: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2: 예, 우리 오빠가 이미 중풍으로 걸렸습니다.
0: 예.
2: 그래서 이 반신 발은 못 쓰고, 발 다리가 다 무력합니다.
0: 네.
2: 예. 그래서 예, 걸른 것도 예, 이 발바닥에 해면질 같은 이런 감도 나오고 예, 이래서 이건 걸른 게 좀 힘들었습니다.
0: 네.
2: 그리고 항상 그래서 머리가 예, 어지럽고 어쩌면 또 미스거다 하고 그랬단
0: 네.
2: 말입니다.
0: 예. 예,
2: 그런 증상도 있고, 그래서 원래 저기 뭐니까 혈압이 올라간다면 막 양배 10까지 올라가고, 아래 혈압이 또 심물이 뛰는 게 막 일백공 오차로 막 돼서 그래서 시험 힘들어한다.
0: 예.
2: 그 다음에 심장도 왜? 안 좋습니다. 심장도
0: 그렇죠. 중풍 고정 왔다 할 때는 이 심내혈관 계통이 다 종합적으로 다 나쁩니다.
2: 예.
0: 예.
2: 아, 그래서 그 다음에 거기다 또 경력도 없지. 아, 이거 또 아침을 잤었고도 또 안 잤었다고 또 그런 피란도 있지.
0: 예.
2: 아, 이거 참, 이게 참 답답하답니까.
0: 예.
2: 그래서 그 다음에 내보수하는 이 중풍 환자에게는 딱 지르니까 이거 그저 어떤 날씨도 추워하고 일한다고 치료하고 이러니까 이거 그저 누누리 쓰십시오 하고 내가 자꾸 권장했습니다.
0: 네.
2: 쓴 게 어떤 건 2, 3개월 됩니다.
0: 중풍 후유증이 빨리 치료됩니다. 이거 쓰는 사람하고 안 쓴 사람, 우리 기회가 있으면 대비해서 보십시오. 예, 우리 남편은 썼는데, 또 우리 남편처럼 저렇게 푹 맞았던 옆집 남편을 보면은 벌써 이 회복이 되는 게 늦단 말입니다.
2: 예, 예. 그래서 그 뭡니까 이거 쓰니까 요즘 병원도 안 가고 해마다 병원에 가서 그냥 이맘때만 버릇이 견지라고 또 나와도 한동안 또 들으면 이거 누르기 쓰니까 지금 이걸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0: 제품도 잘 아옵니다. 이런 거 쓰면은
2: 아옵니다.
0: 원기가 딱 회복되면서 제품도 아옵니다.
2: 예, 예,
0: 이 원기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2: 아, 그렇지요. 그래서 예, 이 선생님 치료하여서 이래 물어보면서 이렇게 쓰고 이래 다 좋습니다. 지금
0: 네.
2: 막대기도 좀 버리고
0: 예, 시간이 돼서 그런데 예, 내일 또 전화 주십시오.
2: 네,
0: 예, 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 연기 입간 구복액은 예로부터 신선초라고 불리우는 오색령지를 주요 원료로 하고 구기자 교고람 등 진균 중약재에서 진액만 추출해 만든 액체로 된 OTC 구약입니다. 주로 간의 독소를 해독시키고 간세포를 새세포로 재생시키면서 B형 간염, C형 간염 등 간염과 간경화, 지방간의 조울뿐만 아니라 눈이 잘 보이지 않은 백내장, 황반변성, 시신경 위축, 안구 건조증에 좋은 약입니다. 흑지, 백지, 정지, 적지, 황지 등 오색령지가 들어감으로써 신경쇠약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과 각종 심장병, 머리 어지럼증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현대 선진적인 제약기술을 이용해 중약재에서 주요 성분만 추출해낸 고농도 액체로서 흡수율이 높고 독특한 국약 비준번호 B20으로 나온 OTC 약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천역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1: 네, 선생님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4: 네, 우리 연기관 구복액은 말 그대로 구복액으로 돼 있고 간에 독소를 해독해주고 간세포를 재생하고 간에 충분한 혈액을 공급할 수 있는 이런 구복액으로 돼

0: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왜서 우리 의학적으로 간에 대해서 이렇게 중시를 하는가 보면은 우리 모든 허혈들이 뭐 심장열이요, 폐열이요, 안구건조증이요, 마른 기침이나 이런 모든 허혈들이 대부분 간의 독소가 많이 쌓이면서 간경락을 통해서 올라오는 겁니다. 이 도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또 간의 열은 왜서 생기는가? 간의 열이 생기는 근본적인 원인은 콩팥이 음양 평형을 잡아주지 못하면서 생깁니다. 이런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원인을 찾아서 원인 추적할 수 있는 치료약이기 때문에 그냥 임시구급약이 아니고 우리 몸에 허혈이 생기거나 특히 우리 눈에 와서 이런 눈에 와서 안구건조증이요, 백내장이요, 녹내장이요, 황반변성이요, 유리지원탁이요, 시신경위축이요 많은 눈병들이 생기는 원인이가 간에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이 도리는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아마 뭐 저뿐만 아니라 다른 선생님들도 강의할 때 간한 통로란 말도 많이 하고 눈에 독소가 많이 쌓이고 눈병이 생기는 원인은 간에 있다는 걸 많이 설명해 드렸습니다. 예. 그러면 왜서 눈병이 대부분 원인이가 간에 있는가? 이걸 본다 할 때 우리 눈이 이런 해부적인 구조를 좀 구체적으로는 몰라도 대체적으로 아는 게 좋습니다. 눈에는 눈을 동그랗게 다마처럼 동그란 모양을 낼 수 있는 유리체라는 게 있습니다. 유리체. 유리체 혼탁이요 이런 말을 많이 들어봤죠. 눈앞에 모기 같은 게 날아다니거나 눈이 뿌옇게 안 보이거나 눈이 이상하게 보이거나 이 유리체가 말 그대로 혼탁이 왔단 말입니다. 뿌옇게. 그 다음에 그 앞에 그러니까 까만 동자 바로 뒤에 또 수정체라는 게 있습니다. 수정체. 수정체가 이게 우리 카메라로 보면 렌즈처럼 물건을 투과해서 이 어떤 물건이 뭐 길게 생겼는가 네모나게 생긴가 동그랗게 생긴가 이게 다 수정체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눈에는 모양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이래서 체자가 들어간 게 세 개인데 특히 수정체나 유리체는 100분제 70% 내지 90%가 다 수분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사 남은 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네. 안녕하십니까.
2: 저도 냉기강 고약지 먹고 있습니다. 지금. 네. 이거 빈간이 있어서 항상 그 매스겁고 소화 안 되고 밥맛이 없고 그래서 그냥 피곤하고 맥이 없어서 여러 가지 약을 써도 어째 크게 호도 못 받아 선생님 강의 듣고 연기장 고백지 먹었는데 지금 매스꺼리던 게 매스꺼리지 않을까 소화가 잘 되니까 밥맛이 생기고 밥을 잘 먹으니까 피곤한 감도 없고 맥이 나는 게 알립니다 지금.
0: 예.
2: 예, 그렇구나 눈도 침침하고 까깔해서 자꾸서도 부비고 그랬는데 이 증상이 많이 나아졌습니다 지금.
0: 그럴 겁니다. 눈은 자칫 낫지 말라 해도 따라서 나셨습니다. 예, 예.
2: 그래, 석 달 먹고 가서 깡궁 검사하니까, 좌뇌 수치도, 정상 수치를 나오니까, 정말 맨발의 약을 선택 잘한 보람이 있어서 이런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되니까, 기분이 영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0: 예.
2: 그래, 약도 먹고, 활동도 좋고 해서, 달달 받아 계속 꾸준히 쓰자, 그런다.
0: 네. 그렇게 하십시오.
1: 네. 네
2: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주시죠.
0: 네. 우리 눈에는 이렇게 수정체, 유리체라는 게 있는데 그 구조가 그 해부 구조를 보면은 100분제 70% 내지 90% 이상이 수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간열이 자꾸 세다 할 때에는 간한 통로라는 게 있다 했지 않습니까? 간에 이 열기가 직접적으로 눈에 들어갑니다. 눈에 이 수분이 다 말라버린다 말입니다. 이래서 유리체 혼탁이라든가 수정체 혼탁이라든가 이게 다 오는 겁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두 분 수고하십니다.

0: 네.
1: 저도 지금 이 증상이가 지금 이 매력이 없으면서 항상 저 밥 맛이가 없고 그러면서 병원에가 검사하니까 그 위가 나쁜 것이 아니라 간이가 좋지 않다고 그래서 네. 진단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래면서 인제에서 누이가 항상 부역같이 이 그래서 방송을 통해서 이 문제가 왜 그렇게 되는지 이 한 개가나 한 40 먹으니까네 그 맥이 어떤 게 맥이 약하게 나들면 돼. 그러면서 네. 밥맛이 돌아서 들면 그래서 한 석 달 또 썼다에 그 다음에는 완전히 저 병원에 검사할까 가니까 많이 좋아졌다.
0: 네.
1: 그래서 내가 내 시신을 가지고서 어쨌든지 간에는 무관하니까네 이게 아픈 것도 아픈 증상도 없고 이러니까네 곤란하다만 합니다. 그래서 네. 방송을 통해서 이런 증상을 알게 되고 그래서 신경 쓰면서 도착하면서 지금 양 무관 덕분에 지금 그랬잖아. 방송 뭐 아이들은 모른다만 합니다. 그래서 이 듣고서 썼는데 확실히 병원에 간 사람 모든 건 다 정말 그 환자들에게 이게 혹시 들어가게 못 만든다 하는데 예. 나는 이번에 이 선생님이 강의를 이번에 듣고 이 약을 선택했으면 덕분에 이 진수이가 많이 좋아지고 이 약을 어쨌든 강의가 나쁘다 하면 단기를 얻은 쓸데에 살잖아.
0: 예. 이거는 약을 선택 잘했습니다. 단기적으로 예. 쓸 수 있는 약입니다.
1: 예. 예. 네, 선생님 예. 고맙다. 잘 올립니다.
0: 예. 치료 잘하시오.
2: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0: 저희들 소개해드리고 있는 이 윤기 입간구복을 액을 쓰고 눈이 뿌옇은 사람들 눈에 자꾸 안구건조증이 있어서 병원에 가면 안구건조증이 약이 없습니다. 귀끈에 그저 버리쌈 나눠주죠. 예, 인공눈물이라 말입니다. 너무 깔깔하면 인공눈물을 떨고 욕고 이것밖에 약이 없는데 그 뿌리가 어디 있는가. 이 병이 뿌리는 간에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허혈이 생긴다는 말은 몸의 진액이 마른다는 말이고 알아듣기 쉬우면 우리 몸의 수분이 다 말라가고 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늙어간다는 한계 증상이가 진액이 마르는 겁니다. 그 원인이가 간하고 콩팥에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눈에 와서 자꾸 눈이 깔깔하고 인공눈물일 때뿐이지 또 그저 깔깔하고 손등으로 자꾸 뿜이게 되고 심지어 어떤 데는 콕 쏩니다. 마르기 때문에 바늘을 찍어놓은 것은 폭 이렇게 1초 동안 1초란 게 뭡니까 하나 이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폭 쏘는 이런 증상을 느낍니다.
2: 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우대 활동도 있습니다.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고요.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연변 뉴스.
1: 안녕하십니까. 연변이었습니다. 성당의 상무위원이며 주당이 서긴 호가복이 15일 왕정에서 대상 건설과 산업발전, 재해후 재건 등 정황을 조사 연구했습니다. 중저 왕청 그리드형 에너지축적발전소는 우리주에서 처음으로 착공 건설하는 에너지축적발전소 대상입니다. 이 대상에 깊은 관심있는 호가복은 재차 시공 현장을 찾아 대상 진척 정황을 살펴보고 나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에너지 축적 발전소를 건설하고 신형 에너지 비축 산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국가에서 중점적으로 지지하는 신흥 산업 발전 방향에 부합되며 전력망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운행을 보장하고 신질 생산력을 육성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다음에 시공의 유리한 시기를 다 잡고 역량을 통괄 배치하며 작업반을 증가하고 공사 진도를 다그쳐 공사가 조속히 완공돼 조업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주현 양급 정부에서는 주동적으로 봉사하고 대상 수요와 정밀하게 연결하며 인력 에너지 사용 등 요소 공급을 강화하여 대상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하루빨리 운영에 투입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길림 금옥 현대농업과학기술연회사 생산 작업장을 찾은 호가봉은 원료 공급원, 시장 주문 등 정황을 상세히 문의했습니다. 호가봉은 기존 시장을 깊이 개척하는 토대에서 대형 슈퍼마켓 전자상거래 플랫폼 음식기업과 주동적으로 연결을 하고 판매망 배치를 다그치며 시장 점유율을 지속적으로 높여 제품이 더 많은 소비자들의 식탁에 오르게 함으로써 꾸준한 판매 증가량으로 기업 발전 장대를 지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무부질 유산균 옥수수 가루 대상은 옥수수 가루와 옥수수 국수를 생산하기도 했는데 현재 설비 조립과 도관 부서를 하고 있습니다. 호가봉은 원료 공급, 인력 수요, 조업 계획 등 정황을 상세히 문의했습니다. 대상이 올해 9월 말 시험 생산에 들어갈 예정이라는 것을 요한 호가봉은 기업이 시간대를 주시하고 설비 설치와 시험 조정을 다 거쳐 완수해 대상이 제때 조업하도록 확보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상품 공급 경로를 적극 넓히고 반동네, 샘즈클럽 등 선두 소매 기업과의 생산 판매 연결을 강화하여 기업 효율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장사를 추동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왕청의 류수하 100만 마리 산란닭 중량 양식기지 대상은 현재 토지를 다지고 있으며 올해 11월에 주체 건설을 끝낼 예정입니다. 호가복은 대상 진척 정황을 살펴보고 나서 당면 달걀 시장 시세가 호전되는 유리한 시기를 다잡아 병아리 사육장, 사료 작업장 등 건설을 다그치는 한편 설비 설치와 시험 조정을 다그쳐 추진해 대상이 일찍 준공돼 조업하며 효익을 내도록 추동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왕청 목단강 고속도로 대흥구진 구간 대상 시공 현장을 찾은 호가봉은 로선 계획, 공사 추진 등 정황을 상세히 요약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왕청 목단강 고속도로는 지역교통도로망을 완성하고 대중출행 조건을 개선하는 중대공사로 길림성 동부와 흥룡강성 동남부의 연동발전을 추진하는 데 중대한 전략적 의의를 가집니다. 시공 단위에서 시공 역량을 통과하고 건설 절주를 다그치며 공사 진도를 전력으로 들어주어 더 많은 실물 산량을 형성하기 바랍니다. 현 정부에서는 기다리거나 의존하지 말고 과감히 책임을 담당하며 토지 증용과 철거 과정에서 봉착하는 난제를 심사 해결해 시공을 다그치는 데 조건을 마련해야 합니다. 호가봉은 왕청 북방세멘트 유한회사를 찾아 철도 전용선 복구와 공장 구역의 생산 운행 정황을 살펴봤습니다. 기업이 이미 생산을 회복하는 것을 본 호가봉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기업이 시장 수요를 단단히 주시하면서 생산력을 전면 높여 주문을 적극 확보해 이번 손실을 백방으로 만회함으로써 전주 공업경제 안정장성에 더 많이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기업 본부의 지지를 쟁취하는 동시에 심양철도 국가의 연결을 다그치고 기획설계, 기술 표준 등 면에서 소통과 연결을 강화해 전문 지도를 쟁취하며 철도 전용선이 빨리 건설돼 개통되도록 추진함으로써 기업의 물류 비용을 낮춰야 합니다. 기존 신형 건축 자재 년산 10만 립방미터 신형 친환경 건축 자재 대상 앞서 수재 충격으로 일부 설비가 침수돼 파손됐습니다. 최근 적극적인

0: 긴급 폭구를 거쳐 대상건설은행이 정상 궤도에 들어섰습니다. 후가봉은 조업체계 정황을 살펴보고 나서 기업이 공사기일을 조시하고 인원과 기계를 증갑 배치해 대상이 기한 내 사용에 도입되고 하루빨리 효익을 내도록 보장하길 바랐습니다. 조사인구에서 호가봉은 왕청현의 대상건설과 투자유치 사청황 회부를 청취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경제발전은 대상견인이 필요하고 산업전환은 대상지탱이 필요합니다. 더 많은 큰 대상, 좋은 대상이 조업하고 효익을 내야만 실물경제를 장대시키고 도약추월의 후송동력을 강화할 수가 있습니다. 왕청현에서는 세착공 대상 진척이 느리고 중대산업 대상이 적으며 투자 유치 책임이 불명확한 등 두드러지는 문제를 직시하면서 마음을 대상 유치에 두고 힘을 대상 추진에 쏟으며 신속히 추진하고 난관을 돌파하여 대상 건설의 새로운 성과로 현역 경제 발전을 위해서 힘을 축적하고 동력을 부여해야 합니다. 대상 건설을 다그쳐 추진해야 합니다. 목록화 관리 플러스 전담반 추진 사업 기재를 엄격히 집행을 하면서 미착공 대상에 대해서는 막힌 부분을 힘써 해결하여 조속한 착공을 추진하고 진도가 뒤처진 대상에 대해서는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찾아 목적성 있게 난관을 돌파해야 합니다. 계속 건설 대상에 대해서는 배치 빈도를 늘리고 연속적으로 시공을 추진하여 더 많은 실물 3년과 요효 투자량을 형성해야 합니다. 대상 기획과 포장을 다그쳐야 합니다. 상급의 정책 방향을 정확히 파악하면서 재해 후 재건 6가지 망 건설, 도시 갱신 등 분해를 둘러싸고 대상 비축, 포장, 신청 등 사업을 세밀하고 착실하게 잘하여 정책 기회를 실속이는 대상 지탱으로 전환시켜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외지에 나가 대상을 유치해야 합니다. 각급 지도 간부들은 책임을 짊어지고 주동적으로 외지로 나가 목적성 있게 기업을 방문하고 협상을 하며 기업의 종합 실력과 투자 성의를 깊이 분석 판단해 더 많은 제조업 대상이 배치되고 낙찰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재해 후 재건을 효율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수해로 파손된 기초시설을 다그쳐 복구하고 피해를 입은 주택을 보강하는 동시에 배수와 침수 방지, 하천 정비 등 홍수 방지 체계의 부족점을 보완하여 홍수 방지 안전 장벽을 1층 튼튼히 하고 대중의 안거라급을 수호해야 합니다. 부주장 문금철, 주직속 관련 부문과 왕청인 4개 지도부 주요 책임자들이 각기 상소나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1: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해독입니다. 오늘에는 신시대 당의 민족사업구도와 제도기세 명확히 해라는 내용으로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중화민족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는 것은 전당 전국 여러 민족인민의 공동한 임무입니다. 이에 대해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제5장 보장과 감독에서는 신시대 당의 민족사업구도와 중화민족공동체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민족단결진보를 촉진하는 제도기제, 보장조치와 감독기제를 명확히 했습니다. 첫째, 당의 통일적인 영도, 정부의 법에 따른 관리, 통전부문의 통괄협조, 민족사업부문의 직책이행, 여러 부문의 협력, 전사회 공동 참여를 견지 완승하는 민족사업 구도를 명확히 하고 민족사업 협조 기제를 건전히 했습니다. 둘째,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중화민족 공동체 건설을 추진하는 면에서의 국가기관, 공직인원, 각급인대, 군중단체 조직, 기업사업 조직과 사회조직 종교단체, 기층 군중성 자치 조직, 군대 등 관련 주체 직책과 요구를 명확히 했습니다. 셋째, 간부 인재, 재정, 사회 치리 기재, 위험 경계 및 처리, 모순 분쟁 해소, 사회 감독과 검찰 감독 등 면의 보장 조치와 감독 기재를 명확히 했습니다. 넷째, 민족 단결 진보 건설과 표창 등 내용을 명확히 하고 매년 9월 넷째 주를 민족 단결 진보 선전 주간으로 규정했습니다.
0: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전문란입니다. 올해 9월 셋째 주는 2026년 국가통령 언어문자 보급 선전 주간입니다. 국가언어문자사업위원회에서 주최하고 교육부 언어문자 응용관리사 국가언어문자사업위원회 판공실 신화사 중국 사진사에서 주관했으며 길림성 언어문자사비위원회, 길림성 교육청, 연변 조이민정

0: 연합에서 협조하는 언어문자마 인민대중 사진전이 14일 연변 노동자 문화공에서 펼쳐졌습니다. 이번 전람은 인민의 시각과 대중 이야기에 입각해 우리나라 언어문자 사업이 인민의 뿌리를 내리고 시대를 위해 봉사해온 발전 노정을 체계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람은 인민대중의 언어생활에 초점을 맞추어 4개장을 설치하고 역대 표준어, 보급선전주간회고, 국가관건분야, 언어과학기술 역량강화 사례특별전시도 마련했습니다. 전람회는 100여 개의 진귀한 역사 영상과 신시대 기록사진에 집중 전시됐습니다. 전시된 작품들은 당의 영도 안에 언어문자 사업이 이룩한 발전 성과를 전면적으로 보여주고 언어문자 사업이 대중을 위해 봉사하고 민생의 혜택을 가져다준 실천 성과를 생동하게 반영했습니다. 이를 통해 광범한 관객들이 작품들을 보면서 언어문자의 온기를 느끼고 분발 전진의 힘을 얻도록 인도했습니다. 이번 전람은 9월 하순까지 이어집니다. 이 기간 제29회 전국 국가통영언어문자 보급선전주간 연변성과전도 내오고 성류우편함, 편지모집선시 등 대중성 활동을 전개하여 국가통영언어문자가 덕으로 인재를 양성하는 근본임무를 관찰하는 데 봉사하고 조화민족공동체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는 것을 촉진하는 가운데서 발휘하는 역할을 보여주게 됩니다. 주교육국 부국장 장정일입니다. 우리 조에서는 이번 활동을 계기로 법에 따라 국가통영언어문자를 보급하고 국가통영언어문자의 보급 정도, 규범화, 사용 수준과 응용 능력을 1층 높이며 주화민족 공동저식을 1층 확고히 수립하고 민족 단결 진보를 촉진하여 변강의 장기적인 안정을 추진하게 됩니다.
1: 연변 빙위 자동차 무역성에서 조치하고 주공상업연합회 자동차업종상회가 여러 자동차 4S점과 공동주관한 2026년 연길가을철 자동차 전시회가 일전 연변 빙위 자동차 무역성에서 펼쳐졌습니다. 홍소감 기자입니다. 이번 전시회는 100여 개 참가 업체와 63개 주류 자동차 브랜드가 모였는데 그중 신에너지 자동차 브랜드가 25개로 40% 가까이 차지합니다. 덴자, 방정표 등 인기 신에너지 자동차 브랜드와 벤츠, BMW, 랜드로버 등 고급 자동차 브랜드가 모두 등장했고 새차, 중고차, 자동차 부대 봉사까지 전면적으로 아울러 주민들의 다양한 차량 구매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연길 주민 왕 선생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찾는 차종은 여기에 거의 다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봤던 몇 가지 차종도 대부분 있습니다. 한 바퀴 돌아보니 마음에 든 차종들이 다 있어서 이제 가격을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 자동차 전시회는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주민들의 실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새 차 참가 업체 56개, 중고차 참가 업체 43개, 기타 자동차 관련 참가 업체 10여 개가 참가했습니다. 인기 신에너지 자동차 브랜드가 집중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외에도 일부 전통적인 조류 브랜드도 여러 가지 주력 신에너지 차종을 선보였습니다. 연변 괭위 자동차 무역유관회사 총경리 류문군입니다. 이번 활동의 가장 큰 특점은 우대 폭이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자동차 기업의 현금 할인과 대출 우대 외에도 나라의 폐차 보조금, 길림성의 교체 보조금, 그리고 연결시 정부에서 발급하는 658만 6천 원의 자동차 소비권을 모두 같은 기간에 함께 향수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 혜택을 토대로 각 대형 자동차 기업과 판매 업체들도 서로 다른 우대 활동을 내놓았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9월 16일까지 이어져 주민들을 위해 일괄식 차 구매 활동을 마련하고 정책 효능을 충분히 방출해 지역 자동차 소비 시장 활력을 일정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0: 연변주 진달의 은영 동침급 중노년 축구 초청 경기가 일전 용정에서 막을 내렸습니다. 전국 15개 성시 자치구의 21개 대표팀에서 온 500여 명 종로의 축구 애호가들이 연변에 모여 시합에 참가했습니다. 이번 경기는 주노인체육협회에서 주최하고 주민족사무위원회, 주체육구, 주료룡사업위원회 판공실에서 지원했으며

0: A조 55세 이상, B조 60세 이상, C조 65세 이상, D조 70세 이상 등 4개 조로 나뉘어 9인제로 진행이 됩니다. 경기장에서 노장들은 능숙하게 패스하고 공수 전환을 하면서 노련한 실력을 보여줘 박수 갈채를 받았습니다. 연변 킬미팀 참가 선수 고정훈입니다.
1: 한룡 씨,
0: 우리 연변에서 전국 노인 축구 경기를 개최하게 돼 아주 영광스럽습니다. 이런 경기를 개최해준 우리 주 노인체육협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연변인으로서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북경 운사 원로팀 참가 선수 하선상입니다. 이번에 연변에 와서 60세 이상 조별 경기에 참가하게 되어 아주 기쁩니다. 연변은 축구 분위기가 아주 짙죠. 우리도 어릴 때부터 축구를 좋아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경기가 있으면 또 오겠습니다. 경기에 참가하지 않더라도 미식을 맛보고 풍경을 감상하며 인문 분위기를 느끼러 오겠습니다. 9월은 연변주 민족단결진보 선전월입니다. 이번 경기는 민족단결에 힘을 부여하는 체육경기의 독특한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다지역 문화체육 교류 플랫폼을 마련하고 여러 민족 중노년 축구 애호가들이 경기를 통하여 우위를 돈독히하게 함으로써 서민건강운동과 민족단결진보사업의 심층융합을 추동하는 데 취지를 두었습니다. 주노인체육협회 부조석 문희향입니다. 이번 경기는 마침 민족단결진보선전놀이 열렸습니다. 모두는 축구로 붓을 삭이며 민족 간의 정을 함께 이어가고 있습니다.
2: 용한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2026-2027 시즌 국가쇼트트랙팀 집중훈련이 14일 국가체육총국 동계운동관리중심 종합훈련관에서 진행됐습니다. 전국에서 도합 33명 선수가 참가한 가운데 우리주의 리우형, 장간영, 남가연 등 선수 3명이 집중훈련 명단에 들었습니다. 국도 화남선 화룡 남평 류연톤 구간 공사 대상이 가로수 벌채 작업을 진행하는 관계로 화룡시 용성진 화남촌에서 남평진 류연톤까지 구간은 10월 15일까지 도로 절반 폭을 봉쇄하고 차량을 교대로 통행시키게 됩니다. 해당 구간을 통과하는 자동차들은 현장 사업열군의 지휘에 따르고 속도를 줄여 천천히 통행하기를 바랍니다. 연변대학 부속병원에서는 병원 설립 80주년을 경축해 17일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병원 진찰 청사 앞 광장에서 다학과 연합혜민 공익무료 진찰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국내 유가의 다음번 조정은 24일 24시에 진행됩니다. 현재 국제 원유 변화율은 8.75%까지 상승했습니다. 이에 따라 계산하면 국내 유가는 1톤당 510원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며 휘발유와 디젤유 가격은 1리터당 각기 39전과 46전 더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연변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서태문, 김춘이었습니다.
3: 연변 대지에 문명의 꽃을 활짝 피워가면서 새로운 기품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됩시다. 큰 도심 속의 명주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4: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지역사회 가장 빠른 정보 교류의 장 연변 라디오 조선호 방송 정보광장. 정보광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편리를 도모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보광장 프로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행을 맡은 한미선입니다. 저희 프로는 매일 오후 3시 20분부터 4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부동산 소식부터 구인고지, 일상생활에서 나눔까지 다양한 정보들을 교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56-1111번과 256-1112번 두 대 전화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생의 긴 교로에서 우리의 가슴을 넉넉히 채워줄 독서. 그것은 즐거움이고 멋입니다. 꿈을 이룰 수 있는 길입니다. 전민 독서, 연변 라디오 방송과 함께합니다.

0: 네. 반자립 가능한 할머니를 돌봐줄 수 있는 가사 도우미를 구합니다. 숙박을 해야 하고요. 연락번호는요. 182-4335-8227번 182-4335-8227번입니다. 연결시 하남에 위치한 만익도매 시장 부근의 위원성 아파트에 6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92평방미터이고 침실 두 칸이 있습니다. 깔끔하게 장식을 해서 바로 입주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연락번호 185-4330-9381번 185-4330-9381번입니다. 네, 가사 도우미 한 분을 구합니다. 연락번호는요. 136-3067 1308번 136-3067 1308번입니다. 중고 자전거 한 대를 사려고 합니다. 연락번호 156-0433-5071번 156-0433-5071번입니다. 연령이 50세 이상 되는 분들에게 노래, 무용, 색스폰, 북 등 악기를 무료로 배워드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고 손품금을 팝니다. 성인용과 학생용이 다 있습니다. 연락번호 138-4339-4748번 138-4339-4748번입니다. 연변병원 서쪽현에 있는 65평방미터 되는 집을 팔거나 세줍니다. 집안의 가전기물이 구조나고 이외에 중고 가전제품과 가구를 저렴하게 처리합니다. 연락번호 132-2443-8797번 132-2443-8797번입니다. 네, 먼저 전화 한 통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1: 네, 농촌에 있는 백도집 합니다.
0: 네.
1: 집점은 도문시 영성 과수농장 가족사택이고
0: 네.
1: 술집이고 중간집입니다.
0: 네.
1: 면적은 34평방 조금 안 됩니다.
0: 네.
1: 양철기와 세기가고 집 안팎을 새로 장식했고 백돌 토성 가구, 백돌 창고도 있습니다.
0: 네.
1: 채소 심을 밭도 한 200평 넘어 있습니다.
0: 네.
1: 가야하 강이 가까운 데 있어서 물고기도 잡을 수 있고 수도물이 삼치물이고 깨끗하고 공기도 좋은 고장입니다.
0: 네.
1: 산이 야산에 산나물도 많습니다.
0: 네.
1: 구유 토지여서 냉이 변경이 가능합니다.
0: 네.
1: 받을 가격은 3만원 사후 받겠습니다.
0: 네.
1: 연락번호 알려드립니다.
0: 네.
1: 138-5433-3616번입니다.
0: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잘 적었습니다.
1: 수고하세요.
0: 네.
2: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3: 문명한 언어를 사용합니다.
2: 교통 질서를 잘 지키고 쓰레기를 아무 곳에나 버리지 않습니다.
3: 문명한 행동에 앞장섭니다.
2: 자랑과 긍지를 안고 멋진 미래 설계도를 그려가는 연변.
3: 아름답고 향기로운 사람들이 모여 행복한 꿈들을 꽃피워 갑니다.
0: 네, 연변 일중에서 북쪽으로 500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시부화원 아파트의 6층 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40평방미터이고 침실 두 칸이 있습니다. 1층에는 대형 슈퍼도 있고 네, 버스 선로가 많아서 교통이 편리하다고 합니다. 한 달에 500원 받으려고 합니다. 연락번호 159-4430-9670번 159-4430 9670번입니다. 연결시 제10중학교 부근에 있는 북원서구역의 4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58평방미터이고요. 주변에 중소학교와 시장이 아주 가깝다고 합니다. 연락번호 136-3433-2636번 136-3433-2636번입니다. 네, 가스레인지를 팔려고 합니다. 연락번호 153-3063-6609번 153-3063-6609번입니다. 연길시 철남에 위치한 네, 5층 엘리베이터 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65평방미터입니다. 연락번호 1990433-8663번, 1990433-8663번입니다.
2: 아침이면 새들의 지저귐 소리가 정다운 이곳, 싱그런 사과 배꽃 향기가 그윽한 이곳, 정신한 공기에 마음까지 상쾌해가는 이곳, 문명하고 아름다운 이곳, 화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 더욱 매력적입니다. 이곳이 바로 우리 모두의 삶의 터전이요, 아름다운 미래가 약속된 곳, 연변입니다.

0: 네, 연결해 놓은 모 양로원에서 주방일꾼을 구합니다. 연락번호 1580433-5311번, 1580433-5311번입니다. 이륙형 자전거 한 대를 200원에 처리하려고 합니다. 연락번호 136207-7541번, 136207-7541번입니다. 연결시 발전에 위치한 헝다 이핀 북적현 기럽 2층에 영업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140여 평방미터입니다. 음식점, 와인바, 맥주집, 불고기점, 커피숍 등을 운영하기에 적합합니다. 연락번호 1583470233번, 1583470233번입니다. 연결시 중관천 서쪽현에 위치한 1층 영업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180여 평방미터이고 널찍한 앞마당이 있습니다. 식당, 회사, 미용원,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기에 아주 적합합니다. 연락번호 1384436-6118번, 1384436-6118번입니다.
1: 연변대지에 문명의 꽃을 활짝 피워가면서 새로운 기품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됩시다.
0: 연결시 하남가 천지로에 위치한 개원공관 아파트의 9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95평방미터 조금 넘고 집안의 가전기물이 고전합니다. 깔끔하게 장식을 했고 손댈 곳 없이 바로 입주할 수 있습니다. 연락번호 1804330-0029번, 1804330-0029번입니다. 원연결시 창성시장 부근에 위치한 2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82평방미터이고 침실 두 칸이 있습니다. 연락번호 1566227-5007번, 1566227-5007번입니다. 연결시 기아자동차 운전학교 부근에 위치한 6층 집에 5층 집을 팔거나 세웁니다. 면적은 125평방미터이고 침실 3칸, 거실 1칸, 위생실 2칸이 있습니다. 연락번호 1384438-9279번, 1384438-9279번입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습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녕하십니까?
2: 예, 봄으로 구하기시오.
0: 네.
2: 봄으로 구하기시오.
0: 네, 가사도 어밀 구하십니까?
2: 예.
0: 네.
2: 영계 떠나. 여산류.
0: 네.
2: 여링치치.
0: 네.
2: 링산치바입니다.
0: 1361077-0378번요.
2: 예.
0: 그래요? 알겠습니다. 잘 적었습니다.
2: 네, 수고하세요.
0: 네.
1: 산업의 길을 적극 개척하여

나무가 모여 숲이 되고 미소가 모여 웃음이 됩니다. 숲이 우거지면 새들이 날아들고 인문 환경이 좋으면 벚님들이 찾아옵니다. 풀한 포기 나무 한 그루 꽃 한 송이라도 아끼고 사랑합시다. 생태연변 건설에 앞장서고 따뜻한 미소와 친절한 봉사로 반겨주는 당신은 연변의 얼굴입니다.

0: 네, 연길 북대에 위치한 대우화원 아파트의 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45평방미터이고 6층 집에 4층 집입니다. 남북방향으로 된 집인데요. 햇빛도 잘 들어오고 앞뒤에 창문이 있어 통풍이 잘 되며 겨울철에는 특히 열공구비 저하 추운 걱정이 전혀 없습니다. 연락번호 138-4478-6990번 138-4478-6990번입니다. 령정에 있는 천우가원 아파트의 집을 팔거나 세웁니다. 면적은 55평방미터이고 7층 집에 4층 집입니다. 남북방향에 주방과 객실, 침실이 있고요. 장식도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지리적인 위치도 좋고 천연가스를 사용하며 몇 층에 두 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사계절 햇빛도 잘 들어오고 통풍도 잘 되며 겨울철에는 열공급이 매우 잘 됩니다. 연락번호 132-1433-4118번 132-1433-4118번입니다. 연길시 철남에 위치한 가화소구역의 3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78평방미터이고 침실 두 칸에 있습니다. 겨울에 열공급이 잘 되어 추운 걱정이 전혀 없습니다. 주변에 아침시장과 야시장도 있어서 생활하기에 참 편리합니다. 연락번호 139-4474-9559번 139-4474-9559번입니다.
1: 파란 하늘에서 하얀 구름이 동동 떠다닙니다. 맑은 물에서 고기들이 유유히 헤엄을 칩니다. 나비들이 울긋불긋 꽃을 찾아 날아듭니다. 새들이 울창한 숲을 찾아 깃을 칩니다. 파란 하늘 맑은 공기, 푸른 산 맑은 물, 자손만대에 전해줘야 할 소중한 유산입니다. 우리가 가꾼 환경에서 우리의 후손들이 마음껏 웃으며 뛰놀게 합시다.

0: 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습니다. 여보세요.
1: 여보세요.
0: 네, 안녕하세요.
1: 예, 수고하십니다.
0: 감사합니다.
1: 예, 저 새집
0: 집을 세 주려고요.
1: 예.
0: 네.
1: 집 위치는요.
0: 네.
1: 예, 10.
0: 네, 계속해서 말씀 주세요. 전화 주신 분.
1: 예.
0: 네, 잘 들리지 않습니다. 말씀 주세요. 네.
1: 저, 제 위치는요?
0: 네.
1: 연결시 십중주유소 남쪽입니다.
0: 네.
1: 저, 집 구조는 2층 집이고요.
0: 2층요? 네.
1: 예. 집 면적은 40평방입니다.
0: 네.
1: 남향이고 중간입니다.
0: 네.
1: 저, 통화입니다. 예.
0: 네.
1: 예, 월세는 한 달에 850원입니다.
0: 네.
1: 전화번호 드릴게요.
0: 네. 신호가 좀 안 좋습니다. 다시 말씀 주세요. 전화번호를
1: 138-443.
0: 네, 조금 이동하셔서 다시 말씀 주세요.
1: 네.
0: 138-4433. 네.
1: 2008입니다.
0: 138-4433 2008번요.
1: 예, 맞습니다.
0: 그래요. 잘 적었고요. 참여 예. 고맙습니다.
1: 수고하십시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0: 일전에 연결시 시장감독관리국 집법일꾼들은 관할구역 내 음식경영업체를 찾아 절약실천, 낭비반대 선전활동을 펼치고 음식경영업체와 소비자들이 함께 노력해 근검 절약하는 중화민족의 전통미덕을 계승하고 낭비를 억제하며 문명한 식사문화를 실천할 것을 선전했습니다. 집법일꾼들은 식당에서 접시 비우기 행동, 문명식탁공약 등 표어를 붙이고 소량 혹은 절반 분량의 음식 출시 여부를 살폈습니다. 식당 책임자에게 고객들이 주문 시 적당한 양을 주문할 것을 주동적으로 제시하고 소량 혹은 절반 분량 메뉴들을 출시해 소비자들이 수요에 따라 주문할 수 있게 하고 남은 음식은 포장하는 것을 격려하며 공용 수저 사용을 보급하는 등 문명한 식사 문화를 선행하도록 했습니다. 연결시 시장감독관리국 연동본국 관련 책임자는 광범한 주민들은 자각적으로 근검 절약을 실천하고 식량을 아끼며 접시 비우기를 일상화하는 등 문명한 식사 문화를 실천하기 바란다고 표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습니다. 여보세요?
1: 네, 수고하세요.
0: 네, 감사합니다.
1: 그 집을 팔려고 그럽니다.
0: 네.
1: 그 이 집은 그 하남에
0: 네.
1: 피가시장 근처에 있습니다.
0: 네.
1: 7층 집에 5층이고
0: 네.
1: 면적은 70평입니다.

0: 네.
1: 그리고 당한테는 네. 그 북대 고성 하은의 집인데
0: 네.
1: 이 집은 뭐 팔거나 세도 가능합니다.
0: 네.
1: 예, 연락처 그 네. 출정 집에 1층입니다.

많은 당뇨병 환자들은 당뇨병 진단을 받으면 과일을 입에 대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것은 오해입니다. 과일을 전혀 먹지 않으면 일부 항산화 물질과 수용성 식이섬유가 부족해져 오히려 혈당 조절에 좋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정확하게 과일을 섭취해야 할까요? 첫 번째, 과일을 즙으로 마시지 말아야 합니다. 완전한 과일은 당분이 세포벽에 쌓여 있어 인체가 소화하고 흡수하는 데 시간이 걸리며 섭취 후 혈당이 천천히 오릅니다. 반면 과일을 즙으로 만들면 세포벽이 파괴되고 당분이 자유당으로 변해 혈당 상승 속도가 당이든 음료와 비슷해지며 가장 소중한 식이섬유도 함께 사라집니다. 두 번째로 당 함량이 낮고 혈당 상승이 느린 과일을 먹어야 합니다. 자몽, 딸기, 블루베리, 키위, 체리, 사과, 배 등은 당 함량이 비교적 낮고 식이섬유 함량이 높아 안심하고 적당하게 먹을 것을 권장합니다. 수박은 혈당을 빨리 오르게 하지만 수분이 많아 한 번에 200g 이내로 먹으면 혈당에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잘 익은 바나나와 열대과일은 칼로리가 높아 혈당 상승이 빠르므로 적게 먹는 것이 좋습니다. 말린 대추, 영안, 리치, 두리안, 그리고 모든 과일 절임과 꿀 절임은 될수록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황금 식사 시간을 장악해야 합니다. 식사 직후에 과일을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 혈당 최고치가 겹치게 됩니다. 과일을 먹기에 가장 좋은 시간은 두 끼 식사 사이, 예를 들어 오전 10시나 오후 3시입니다. 이때 혈당이 비교적 안정적이어서 과일을 간식으로 먹기 좋습니다.

편견 없는 따뜻한 시선이 작은 마음을 열어줍니다. 사랑을 담은 따뜻한 포옹이 작은 감동을 전해줍니다. 관심과 배려가 넘치는 세상, 감동과 희망이 어우른 세상, 우리가 그려갈 행복한 세상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의 공동한 집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중화민족 대가정의 일원이라는 자부심으로 드넓은 땅에 아름다운 꿈을 수놓아가고 있는 사람들. 오늘도 우리는 한마음 한뜻으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기 위해 힘

네, 피부로 화는 나이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많은 일상습관이 주름과 피부 칙칙함의 출현을 조용히 가속화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습관이 피부로 화를 가속화하고 어떤 것이 피부를 건강하게 가꿔줄까요? 한쪽으로 누워 자는 습관은 잔주름을 증가시킵니다. 피부에 주름이 생기는 것은 그 자체로 손상이며 피부가 접히면 주름 생성을 가속화합니다. 장기간의 무리한 절식은 피부로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장기간 식사량을 극단적으로 줄이면 필수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할 수 없어 영양불량을 초래하고 피부로화를 가속화합니다.

장기간 휴대폰을 보는 것은 피부 노화를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주로 휴대폰을 고개 숙여보는 자세가 목주름을 급격히 늘리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이런 자세는 골격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수면 전 수분 및 보습 크림을 듬뿍 바르면 피부가 좋아집니다. 밤동안 크림을 도톰하게 바르면 피부에 지속적인 보습 환경을 제공해 손상된 피부 장벽의 회복과 재생을 촉진합니다. 그럼 어떤 음식이 피부 노화를 늦출 수 있을까요? 일상적인 꼼꼼한 스킨케어 외에도 음식 섭취를 통해 피부 노화를 늦출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음식을 추천합니다. 검은 포도, 오디, 블루베리. 이러한 음식은 다량의 안토시아닌을 함유하고 있어 우리가 알고 있는 매우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토마토에는 리코펜이 함유되어 있어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감귤류와 키위는 대량의 비타민C를 함유하고 있어 역시 좋은 항산화제입니다. 식용식초는 혈당 상승을 늦추고 체내 환원당 성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 민족이 나란히 손잡고 조국 대지의 아름다운 문명의 꽃을 활짝 피우고 있습니다. 서로 돕고 교류하고 함께 어울리고 분투하며 민족 화합의 새 시대를 힘차게 열어가고 있습니다. 이곳은 바로 56개 민족이 함께 살아가는 위대한 조국 중국입니다.

민족 단결은 중화민족이 끊임없이 발전하는 힘의 원천이고 사회적 안정과 화합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토대입니다. 중국이라는 대가족에서 민족 단결의 새로운 역사를 수놓아가며 더욱 찬란한 조국의 내일을 만들어 갑시다.

요즘 북방의 많은 지역의 기온이 떨어지고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의 식욕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폭음과 폭식 후에는 또다시 마음 한켠에 죄책감이 가득해집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이른바 폭식 후회약인 구토 유도를 추천하는 네티즌이 적지 않은데 이렇게 하면 맛있는 음식을 즐기면서도 체중이 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폭식한 후에 구토를 유도하는 것이 정말 믿을만할까요? 전문가는 많은 사람들이 음식을 먹은 후 다시 토해내면 입맛도 달래고 체중도 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우선 먹은 음식이 전부 토해지는 것은 아닌 바 50%에서 70%만 토해질 수 있고 나머지 30%에서 50%는 몸에 흡수됩니다. 또한 탄수화물과 같은 음식은 위에서 이미 흡수가 시작됩니다. 따라서 구토를 유도하더라도 체중은 여전히 증가합니다. 전문가는 음식의 흡수는 주로 위와 소장에서 일어나며 구토는 위 내용물의 일부만 배출할 수 있을 뿐 이미 소화관 하부로 들어간 영양분은 여전히 몸에 흡수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단시간에 기름지고 당분이 많은 음식을 대량 섭취하면 췌장과 담낭에 과도한 부담이 가해져 급성 췌장염과 담낭염의 발병 위험이 높아집니다. 설령 이후에 구토를 유도하더라도 소화기관이 이미 분비 신호를 받은 상태에서 장기간 반복적으로 잘못된 자극이 가해지면 소화샘의 정상 기능이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위가 반복적으로 급격히 팽창하고 수축되면 위벽의 근육과 신경 조절 능력도 손상될 수 있습니다.

0: 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습니다. 여보세요.
1: 예, 사람 찾는 정보를 내려고 그럽니다.
0: 네, 말씀 주세요.
1: 그 나이는 1986년 범띠입니다.
0: 네.
1: 여자분.
0: 네.
1: 이름은 그 지방은 조양천.
0: 네, 고향은 조양천이고요.
1: 예, 조양천 학교 북쪽에 있었습니다.
0: 네.
1: 그전에 공원도에서 그 조수에서 같이 일했습니다.
0: 네, 공원 부근에서 같이 근무한 적이 있고요.
1: 네, 조수에서 예.
0: 네.
1: 오래됐는데 항상 한 20년 됐는데 소식이 없어가지고.
0: 네.
1: 며칠 전에 봐가지고 그 이게 네. 강변에서 공연하는 데서 봤어요.
0: 네. 여성분의 성함을 말씀 주세요.
1: 한향숙.
0: 네. 한향숙.
1: 예.
0: 알겠습니다.
1: 제 전화번호 남길게요.
0: 네. 말씀 주세요.
1: 183.
0: 네.
1: 4334.
0: 네.
1: 2386.
0: 183-4334-2386번입니까?
1: 예.
0: 네. 알겠습니다. 잘 적었고요.
1: 제 이름은 유영걸입니다.
0: 아, 유영걸. 알겠습니다. 예. 네, 전설 씨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네, 시간상 관계로 정보광장프로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생방송으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안녕하십니까? 송보필 웅담본에 대한 건강자문 생방송 시간입니다. 내 방송을 들으시면서 송보필 웅담본에 대해서 또는 여러가지 질병에 대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 열려져 있습니다. 네, 송보필 웅담본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한 곽의 가격은 128원이며 네, 20곽을 사시면 20곽 더 드리고 40곽을 사시면 60곽을 더 드립니다. 이 밖에 방송에 참여하시고 구매하신 분들께는 아이패치 2곽 더 드립니다.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박선생님을 생방송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 안녕하십니까?
2: 네, 송보필 웅담본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3: 지금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송보필 웅담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송보필 웅담본 한 곽의 가격이 128원인데요. 5일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40각을 싸면 60각을 드리는 우대 활동이 진행되게 되었는데요. 먼저 분에 비해서 적게 싸도 퍼센트를 높게 주는 우대 활동이기 때문에 이 송보필 웅담본은 요즘 많은 분들이 열심히 이 제품을 구매하고 있는데요. 이때 한 각의 가격은 50원 자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 각은 그러니까 5일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는데요. 100각이라도 뭐 한 1년 분하게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는데 보통 이 제품은 가족에서 형제들이 이웃에서 친구들이 함께 사는 표단이 많이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5017766번에다 전화하게 되면 문전 무료 배달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성보폐 웅담분 이 제품 자체는 OTC 국약에 속합니다. 절대 보건품이 아니고 그리고 앞에 국가 비준 허가가 있는데 Z문자가 붙은 200 뒤에 아라비아 숫자가 붙었습니다. 이런 제품 자체는 안전성이 강하고 치료 효과가 좋은 이런 특점을 충분하게 느낄 수 있는 제품 자체에 속하는데요.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이 송보필 웅담분은 보통 웅담분이 아니고 그 연구 출처가 특수합니다. 하나는 우리나라 저명한 만성질병 방치 전문가이고 두 번째는 4대 중위 가족사에서 계승인으로 불리우고 세 번째는 해방군 총병원의 신경질병연구소 줄기세포이학연구중심의 주임으로 되어 있고 대단합니다. 줄기세포연구라면 현대의학에 있어서는 비교적 첨단 연구에 속하는 이런 여기 연구중심의 주임으로 되어 있고 네 번째는 연빈대학 농학은 검항업연구소 고급연구원으로 불리는 황야진 주임이 연구단두를 이끌고 연구에 성공해서 나온 상품에 속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이 제품 자체는 일단 우리 시장에 나온 이래 많은 분들이 열렬한 호응을 받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본 제품 성보폐 웅담분은 뭐 보통 웅담분이 아닙니다. 금담이 주요 성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법외급 상품에 속합니다. 다시 말해서 전반 웅담 가운데서 철담은 24.5%, 체담은 75%, 금담은 0.5%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전반 그 웅담분 가운데서 이 금담을 주요한 성분으로 한 법외급 웅담분 이 제품 자체는 그 효과성으로 놓고 말하면 효과가 전면적이고 효과가 빠르고 그리고 효과가 진실합니다.
2: 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3: 예, 안녕하세요.
4: 우리는 예, 우리 양수 다 응답문 쓰고 있습니다.
3: 아, 그래요.
4: 아, 예, 우리 남편은 예, 이 지방간이 있고 알코올간이 있습니다.
3: 예.
4: 예. 이 알코올가스가 코끝이 진짜 빨갛더라. 예?
3: 아, 그렇습니다. 아, 잘하시네요. 바로 그렇습니다. 집에 환자가 계시니까. 예.
4: 예. 그런데 이 약 이거 쓴 다음에 그래 어라서 또 코끝 잃어볼까 해서 내가 검사한 게 주신가 이렇습니다.
3: 아, 이게 거기에는 확실한 효과성을 나타내게 돼 있습니다. 예, 알코올간, 예. 지방간, 간경화, 간경화 복수 여러 가지 간염이 있는 분들한테는 이 제품이 우수한 제품입니다.

0: 제품이죠. 간단샹조란 말 있지 않습니까?
1: 예. 네. 진짜 좋습니다. 다른 곳에 약방에 있거나 시장에 싸먹으면 이렇게 아약입니다.
0: 아, 예. 확실한 효과성을 그렇죠. 나타냅니다.
1: 그것도
0: 생명성사는
1: 좋습니다. 예. 허리 다리 아파서 잘 못 걸었습니다. 지성이 지구도.
0: 예.
1: 지금 지성이 아이 지구도 너무 잘 걷습니다.
0: 아, 그렇죠. 예, 예. 네.
1: 오늘도 오늘부터 시장이라서 차서도 싸우고 이랬습니다.
0: 예, 예.
1: 시장이라 못 생겼습니다. 그래서.
0: 예.
1: 전화가도 걸지 못했는데 이제 오늘 시장까지 생기고 이야기 진짜 딴 응답만 진짜 좋습니다.
0: 그렇죠. 이 제품 예. 자체가 그 성분 자체가 법외급 상품에 속하게 되어 있으니까 효과성에 대해서는 아주 빠른 효과와 효과가 전면적인 이런 특점을 갖고 있습니다.
1: 예, 내 쓰고 예, 효과도 여러 사람 소개하자는지 쓰는 사람마다 다 효과 좋답니다.
0: 그렇죠. 예, 예. 예.
1: 저는 이야기 있습니다. 근데 우리 활동할 때 사람 아무래도 쓰였는데 약값이 싸지 않고 보니까. 예.
0: 그렇죠.
1: 예. 예. 오늘까지 배달 받겠습니다.
0: 그렇게 하세요.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40각에 60각을 무료로 줍니다. 이 정도 계담은 한 각에 50원 잡아받게 되지 않습니다. 원래 128원이 던 게 이 정도 계담은 할 만하죠. 예.
1: 예. 얼마
0: 그렇죠.
1: 네,
0: 예.
1: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3: 응답문 예, 지금 쓰고 있습니다.
0: 예.
3: 땅이 이 한 2년 전에 녹고 왔다 가서 오진 그냥 머리 쪽이 그런 아프고 얼빤해서 기억도 없어지고 이러면서 예. 그래서 이 다리랑 호도도 헤맥 떨어지고 이래던 게 내 이 그런 뼈라 아파서 위나 아파서 약을 조만에 못 쓴단 말입니다.
0: 예.
3: 그런데 이 응담부는 뼈 아파서 썼는데 오고 놓고 물이 안 쓴다.
0: 그렇죠. 이 제품 그래. 자체 삼고인의 특수한 효과를 봅니다. 고혈당, 고혈압, 고혈지. 예.
3: 예. 어쨌든지 그래 기억도 돌아왔지 영 좋습니다. 걔네 이렇게 좋으니까 우리 오빠의 이 저기 그런 관경활에서 고사하는데 그래서 얼굴이라 색감에서 그랬던 게 걔도 이거 이런 답속구석이 얼굴 색깔이 좀 돌아오는 것 같은다.
0: 그렇죠. 예. 그런데는 확실한 효과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예.
3: 예. 그리고 나는 식사도 잘하고 예.
0: 예.
3: 영, 이, 복수도 두 번 왔다 갔는데, 소변이 영 쉬워, 잘 나간다면서.
0: 그게 저, 아주 그렇습니다. 소변 잘 나가야 복수가 풀리는 거죠. 예, 예. 예.
3: 그러면서 영 반가워한다. 게 이번에 우리 할때 좋을 때도 예, 40각 배달 받다고 그린다.
0: 그렇게 하세요. 이번에 우리 할때 좋으니까 40각에 60각 줍니다.
3: 예. 예.
0: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01-7766에 전화 넣으세요.
3: 예.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0: 네. 건강기원입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4: 예, 저도 이 응담분 어제는 예, 안 쳤었습니다.
0: 그래요?
4: 예, 나는 예, 특히 연염에 예, 염증이 많이 허리 생깁니다.
0: 예.
4: 예, 단낭염으로부터 그 다음에 예, 입안이 자꾸만 해지고 그리고, 예, 이, 멍이라는 게 멍난지 자꾸만 나오고 있지 않죠. 그리고, 눈이라는 게, 예, 잘 알죠. 이 백내장 있습니다, 네.
0: 예.
4: 눈도 잘 안 배우고 이랬는데, 내 눈, 저, 수술해가는 거 수술 안 했습니다.
0: 예.
4: 예. 그래서 지금 내 다른 약도, 눈약도 내가 써먹고 이랬는데, 내 같이 지금 운남도 못간 지금 넌 눈이 더 좋아집니다.
0: 그렇죠. 그러니까. 청간 맹목의 효과를 보는 데는 이 제품이 특수합니다. 예.
4: 예. 그리고 단낭염서 가지고 예 계란도 마구 먹고 그냥 아프고 통쇠나 이랬는데 아이 이건데 가서 검사할까나 일 없습니다.
0: 그렇죠. 바로 이 제품 쓰시게 되면 그 방면에서는 특수한 효과성을 나타내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4: 예. 그리고 이바이라는 게 자꾸만 해지면서 예, 입금이하면 자꾸만 이렇게 뭔가 이게 부러다고 이래는 게 이런 염서도 이렇고 먹난지암도 완전 이건 예, 어쨌든. 이 여드염증은 최고입니다. 이야기 좀 나고 보니까
0: 청열 해독의 역할을 합니다. 모든 열병은 이걸 드시게 되면 갑자기 무슨 기타 약품으로서 대체가 되지 않을 정도로서 빨리 효과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예.
4: 예. 그리고 특히 또 그 뭐에 도와진가 내 저기 매니까 변비가 항 생겨서 예, 이랬는 게 예, 어떻게 이 변비라도 이렇습니다.
0: 아, 청열 해독하니까 대변이 너무 건조하거나 변비가 생기는 거 줄줄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
4: 예. 야, 근데 이 한 가지 그 지금 운담부 먹고 여러 가지 옛날에는 지금 한번 소염제를 짱게 싸서 그냥 먹고 이랬는데 예. 또 뭘까 나 아이 여러 번에 간이 써면 다
0: 간에 부담이 갑니다. 예, 예. 콩팥에 예. 부담이 갑니다. 예.
4: 예. 이거 쓴다면 이거는 좀 아무 이럴 것 대비 소화하지 않겠죠.
0: 아, 그렇죠. 절대 다른 기관에 영향 주지 않는다는 이 점만 해도 결국 효과성은 비교적 전면적이고 효과성이 진실하고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제품 선택이 너무 잘 됐습니다. 이 제품은 지금 우리 시장에 나온 다음에 많은 분들의 열렬한 호응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른 부상이 또 없으니까.
4: 예. 예. 그래서 내가 지금 오늘의 내 지금 동생도 같이 쓰려고 내 지금 내 동생도 예 간 어떻게 돼서 눈이 눈도 안 좋고 그리고 예 이런 염증이랑 여러 가지 혈당도 높고 혈질도 높고 이렇습니다 여러 가지 그래서 예. 야 다른 거면 그만 이 운담분 좀 굳이 먹으라고 먹으면 다 좋아진다고 하잖아. 같이 사도 사식각까지 또 대답해봤자.
0: 어 그렇게 하셔. 이번 우대증 제일 특수합니다. 사식각 사면 육식각을 주니까 많은 분들이 여기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이번에 할 만한 우수한 정책에 속하니까 사식각이 사식각으로도 만족하게 돼 있는데 이번에 사식각에 육식각을 더 주게 돼 있으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4: 네, 감사합니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5: 예, 정장님 수고하셨습니다.
0: 예, 안녕하세요.
5: 우리 행위가 이 운담분 지금 선택에 쓰고 있습니다.
0: 예.
5: 내 강경화가 이 담낭염에 또 결석까지 생겨가지고 이래서 사람 맥도 떨어지고 나 색깔도 좀 변하고 입이 쓰고면 소화해야 되고
0: 예.
5: 이래서 이거 썼는데 써보니까 확실해지만 나사리는 게 아긴다 지금.
0: 예.
5: 지금 밥맛도 돌아주고 사람 맥도 나고 우리 쓰고봐 그러던 것도 많이 났습니다 지금.
0: 아 그렇죠. 예예 예, 예. 담낭염이 있거나 담낭팩이 두껍거나 담낭의 결석이 있거나 이런 분들이 아주 이 제품 자체를 드시게 되면 그런 문제는 해결받지 않을 이유가 없이 빠른 속도로 해결받게 되었습니다.
5: 예, 이분이 이제 40각에 또 배달받아 오래 계속 쓰겠단 말이에요.
0: 아 그렇게 하죠. 40각이 60각 드립니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0: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송보폐 웅담분 이 제품 자체는 많은 분들이 지금 열렬하게 이 제품을 구매하시고 효과를 보시고 단순히 자기만 쓰는 것이 아니라 곁에 식구들, 형제들, 이웃들, 친구들 함께 쓰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이 제품 자체는 연구 출처가 명확한 연구 출처가 있는데 기본으로 이 연구 출처로부터 효과성은 충분하게 느낄 수 있는 이런 연구 출처가 여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성보폐 웅담분은 흑곰한테서 분리 추출했습니다. 흑곰이라면 동맥하는 걸 여러분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동맥하는데 어떻게 그 석 달 그 넘게 석 달 내지 다섯 달 이렇게 동맥하는데 그간에 어떻게 먹지 않고도 동맥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가? 그 건강 비결이 바로 자기 그 지방을 자분해해서 그것을 통해서 영양 공급과 전반 그 생명을 유지하는 이런 과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나이가 드시면서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과분한 지방으로 인해 가서 고혈지, 고혈당, 고혈압 이 때문에 고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송보폐 웅담분은 이 방면에서 확실하게 과분한 지방을 분해하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쭉쭉 머리끝부터 발끝대리까지 갔다 왔다 하는 게 뭐 빠르면 20개 하는 사이에 늦으면 40개 하는 사이에 혈액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갔다가 또 심장으로 돌아오는 능력을 충분하게 발휘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본 제품을 견제해서 복용하시고 나서 골격통이 해결받더라. 골격통은 직접 콩팥을 든든하게 해주는 차원에서 귀에서 소리 나던 문제도 해결받더라. 그리고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뭐 콩팥이 한 이런 문제가 보온 제품 웅담분을 쓰고 나서 콩팥이 든든해지니까 다각도로서 소변 차수도 해결받더라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가 하면 특히 청열 해독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눈이 벌겋게 되고 부종이 생기고 눈이 퉁퉁 부어나고 인후가 부어나고 통증이 따르고 구강궤양이 생기고 혹은 또 그 치주염이 생겨서 구강궤양이 생기거나 이러던 분들 이게 해결받더라. 눈앞에 불꽃이 막 튕기는 것 같고 시력이 많이 떨어지고 대변이 많이 건조하고 변비가 생기고 이런 문제도 해결받더라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가 하면 편간맥목의 효과를 보게 되어 있기 때문에 눈이 잘 보이고 현우증이 해결받고 그리고 여러모로서 눈앞이 아물거리던 문제도 해결받는가 하면 특히 우리 나이가 드시면서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 어린 애들도 심지어 이 제품을 복용할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가 하면 즉흑화탄 해소는 역할을 합니다. 늘 가래가 성하고 기침을 잘 짓고 그리고 입이 마르고 입이 쓰고 이런 데도 좋은 효과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어떤 분들 가운데서는 나이가 드시면서 적지 않은 분들이 피부에 지금 습진이 생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피부가 너무 가려워서 힘들던 이런 분들 그로 인해 가지고 긁어내면 피가 나고 이런 분들은 적당하게 이걸 그 따뜻한 물에 풀어서나 알코올 같은 데 풀어서 바르고 먹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제품 자체는 기본 여러 가지 습진으로 나타나는 피부병에도 좋은 효과를 보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리고 담당의 결석이 있거나 이런 분들 가운데서 그리고 지금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해도 담낭염이 있거나 혹은 담낭벽이 두껍거나 이러던 분들 가운데서는 이 제품을 다 어떤 방법으로 드시는가 하면 그 캡슐에 이어서 뭐 약방에 가게 되면 빈 캡슐을 파는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이어서 드시게 되면 빨리 결석이 용해되면서 리다 롱스 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2: 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6: 송보폐 웅담부는 길림성 송보제약회사의 제품으로 국가 중약 비준 번호가 있는 안정성 좋은 OTC 국약입니다. 웅담부는 금담, 철담, 채담 세 가지 급별로 나눕니다. 100근의 웅담즙에는 75%의 채담, 24.5%의 철담과 0.5%의 금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송보폐 웅담부는 금담을 주요 성분으로 한 제품입니다. 약효과가 바르고 다방면의 효과를 진실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청열 해독과 편간 명목의 효과와 더불어 호흡계통 관리에 좋은 효과를 봅니다. 인후가 부원하고 치아통, 구강궤양 등에도 좋은 소염지통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고 담결석 등을 용해하는 작용도 있습니다. 높은 혈압, 혈지, 혈당을 조절합니다. 종합 면역력을 증가하여 종양과 악성세포의 복제를 억제시켜줍니다. 심장병 환자들이 가슴이 두근거리고 심방세동이 있으며 맥박이 고르지 않고 협심증이 있는 환자에게도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무료 배달 전화 혹은 상세한 문의 전화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촌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 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따뜻한 시간, 행복한 이야기가 가득한 주부클럽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프로 진행을 맡은 김민혜입니다. 주부님들, 자녀를 키우다 보면 매일 수많은 고민과 궁금증이 생기죠. 아이의 운동 교육, 스마트 기기 사용, 학용품 고르는 방법, 그리고 각종 육아 제품 광고까지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과장된 정보인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행복한 가정 만들기에서는 우리 가정에서 실제로 도움이 되는 육아 정보들을 하나씩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주부님들 놓치지 말고 귀 기울여 주세요.

네, 수영은 몸을 튼튼하게 하고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어서 청소년들에게 아주 인기가 높은 운동입니다. 하여 자녀들이 수영을 배우게 하려고 여러모로 관심을 가지는 주부님들도 참 많은데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아이에게 수영을 가르치려고 해도 몇 살부터 배우는 게 적당한지, 수영 강습반은 어떤 기준으로 골라야 할지 막막해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절강성 온주시 올림픽 스포츠 학교의 장혜강 코치는 20여 년의 교육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치에 따르면 어린이가 적절한 연령에 수영 기술을 익히면 익수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운동 재능이 뛰어난 아이는 선발 과정을 거쳐 프로 예비대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프로 수영 선수를 꿈꾸는 경우와 일반 가정의 목표는 달라야 합니다. 프로 수영선수 선발은 보통 5, 6세에 수중 감각 기초 훈련을 시작하고 운동 재능을 발굴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하지만 일반 가정에서는 아이가 스스로를 구하고 취미를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굳이 5, 6세에 억지로 강습반에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수영은 고위험성 체육 종목에 해당하기 때문에 강습반 선택은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예, 부모님들은 수영장의 일일 공지에 게시된 수영장 물의 pH치, 잔류 염소 측정 데이터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 자격증을 소지한 구조요원이 실제 근무 중인지, 얕은 물과 깊은 물 구역이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는지, 물가의 미끄럼 방지 시설, 구조 장비가 모두 갖춰져 있는지 꼼꼼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네, 계속해서 아이가 AI 짝꿍과의 채팅에 빠지는 것을 어떻게 경계해야 할지를 두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요즘 많은 청소년들이 현실 생활 속 부모, 친구, 선생님과의 소통보다 AI 짝꿍과의 대화를 더 선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중국 심리학회 긍정심리학 전문위원회 위원 장궁은 그 원인을 두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한편으로는 AI의 즉각적인 응답, 무조건적인 수용, 거부 없는 상호작용이 청소년들에게 지속적이고 안전하며 저렴한 긍정적 피드백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현실 사회의 불확실성, 거부당할 위험, 갈등과 모순들이 일부 청소년, 특히 사회적 두려움을 가진 청소년들의 지속적인 회피 행동을 초래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공감이나 타협이 필요하지 않는 AI의 상황

작용에 익숙해지는 것은 아이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귀주 전자정보직 기술학원 심리건강교육 및 상담센터 료정 상담사는 이런 환경에 익숙해지면 학생들이 현실에서 갈등을 처리하고 타인을 이해하며 깊은 연결을 구축하는 능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학생들이 현실적 사교 능력을 점차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AI는 쌍방향 감정 교류와 공동 책임감을 제공하지 못합니다. 아이가 자신의 감정을 AI에 쏟아내는 이런 일방적 투영은 결국 마음을 풍요롭게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실제 관계를 맺는 데 써야 할 시간과 심리적 에너지를 잠식해 아이들을 가짜 만족이라는 고독의 순환에 빠지게 할 수 있습니다.

네. 새 학기가 되면 부모와 아이가 함께 새 교과서에 책가위를 씌우는 것이 중요한 일이 됩니다. 그런데 플라스틱 책가위가 아이의 성조숙증을 유발한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는데, 과연 사실일까요? 성조숙증의 위험 여부는 프탈레이트라는 가소제에 달려 있습니다. 프탈레이트는 내분비 교란 물질입니다. 이런 물질에 장기간 과도하게 노출되거나 섭취하면 인체 호르몬 균형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의 건강한 발달에 위협이 되고 심지어 성조숙증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긴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책가위에 이 물질이 들어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 하지만 시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플라스틱 책가위 중에서 PVC 소재만 부드러움을 유지하기 위해 가소제를 첨가합니다. 반면 PP 소재는 자체적으로 유연성이 좋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런 성분을 첨가할 필요가 없어 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들이 학용품을 고를 때 기억해야 할 점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승인 표준입니다. 학생 용품 안전 일반 요구 국가 표준이 인쇄된 정규 제품을 구매해야 합니다. 이 새로운 국가 표준은 학생 용품의 프탈레이트 총량이 매 킬로그램당 1000mg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소재 선택입니다. 폴리프로필렌 소재를 우선 선택하고 플라스틱 소재는 최대한 피해야 합니다. 셋째는 저질 제품에 주의하는 것입니다. 코를 찌르는 냄새가 뚜렷하고 촉감이 너무 부드러운 산모 제품은 구매하지 말아야 합니다. 책가위는 아이가 매일 손으로 만지고 오랫동안 사용하는 물건이니 소재와 안전 기준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능 개발 제품에 대한 부모들의 리성적인 소비를 두고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한 어린이용 스마트 기기 광고 문구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독서가 숨쉬듯 간단하게 되고 좌우 뇌를 더욱 조화롭고 균형 있게 하며 뉴런의 연결 속도를 더욱 긴밀하고 빠르게 만든다. 제품 설명에는 2200곡의 자연 음악으로 합성된 알파 파동을 통해 두뇌 발달을 촉진하고 아이들의 기억력, 이해력, 집중력을 향상시킨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제품들이 정말 광고처럼 지능 개발의 신기일까요? 일부 업계 관계자는 최근 몇 년 동안 일부 상인들은 부모가 자녀가 더 똑똑하고 더 우수해지기를 바라는 심리를 이용해 다양한 지능 개발 신기를 창조했지만 대부분은 지능세라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이러한 스마트 기기에서 나오는 이른바 뇌파 음악은 사실 주요 음악 플랫폼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소셜미디어에서 다른 부모들의 질문에 답하며 잠이 좀 좋아진 것 같고 다른 효과들은 아직 보지 못했다고 말했는데요. 처음에 느꼈던 잠이 좀 좋아졌다는 것 또한 자신의 심리적 작용이었고 지금은 이게 바로 지능세이니 절대 사지 마세요라고 말하고 있답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 기기에서 나오는 이른바 뇌파 음악은 사실 주요 음악 플랫폼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케이스와 스피커 케이스를 끼워 부모의 교육 불안을 이용해 돈을 버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잔잔한 음악은 아이의 잠을 편안하게 하는데 도움은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능을 높여주거나 기억력, 집중력을 마법처럼 향상시키는 효과는 없습니다.

네, 아이의 두뇌 발달에는 부모의 따뜻한 인도, 적절한 행동 개입, 균형 있는 영양, 충분한 운동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광고에 과장된 문구에 현혹되지 마시고 불필요한 비싼 제품에 돈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부클럽 행복한 가정 만들기에서는 아이의 수용 교육, AI 짝꿍 사용 문제, 안전한 학용품 선택, 지능 개발 기기 사용에 이르기까지 주부들에게 유용한 정보 함께 공유했습니다.

네,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정말 많은 정보가 넘쳐납니다.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과장된 광고인지 구분하기 참 쉽지 않죠. 부모님들이 꼭 명심해야 할 것은 가장 좋은 교육은 언제나 아이의 눈높이에서 듣고 함께 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최춘희, 진행의 김민혜였습니다.

편안하고 알찬 노년 생활을 위한 안내, 실용적인 정보와 따뜻한 조언, 노년 생활 가이드. 백자방 구보객은 야생의 진균 약재 중에서 성공적으로 분리 추출한 세포 생명 활성 성분으로서 간과 신장의 대사를 통해 혈액 순환 과정에 온몸에 전달하면서 인체 각 기관의 노화 병변된 세포를 회복시켜 활기를 되찾아줍니다. 1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백자방 구보객은 백근의 천연 약재에서 100배로 농축하여 얻은 고농도 유효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매일 잠자기 전 10ml 한 병만 복용하면 노화 과정에서 생긴 병변의 세포를 빠르게 회복시켜줍니다. 혈압과 혈당을 조절하고 심장 뇌혈관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차원에서 정신이 나지 않고 불면증, 건망증과 더불어 눈이 잘 보이지 않고 귀가 잘 들리지 않으며 귀에서 소리가 나고 일찍 흰머리가 나며 간, 신장 부족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0: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존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대한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1: 구골태는 구봉약과 외용약으로 된 여러가지 골격통을 치료해주는 OTC 국약입니다. 구봉약은 복방개미 활락캡슐이라고 하는데 중국 발명 특허를 받은 제품으로 흑개미, 청풍 등 진구, 방귀 성분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근육이 편해지고 경락을 통하게 하며 풍한습을 몰아냅니다. 또 관절의 심한 통증과 더불어 붓고 굽히고 펴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경추염, 견주염, 허리근육 손상, 요추간판 탈출,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붓고 변형되며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과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구복과 외용이 결합된 제품으로 확실한 효과가 있는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매일 오후 5시부터 5시 30분 사이로 방송되고 있는 백자방 구보객과 투골대에 대한 건강자문 생방송 시간입니다. 네, 방송을 들으시면서 백자방 구보객과 투골대에 대해서 또는 여러가지 질병에 대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 실전화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 열려져 있습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백자방 구보객 한 곽의 가격은 398원이며 다섯 곽을 사시면 세 곽 더 드리고 열 곽을 사시면 열 곽 더 드립니다. 이 밖에 방송에 참여하시고 구매하신 분들께는 아이 패치 두 곽 더 드립니다. 투골태 우대 활동입니다. 한 곽의 가격은 490원이며 네 곽 사시면 두 곽 더 드리고 여덟 곽 사시면 여덟 곽 더 드리며 방송에 참여하시고 구매하신 분들께는 아이 패치 두 곽 더 드립니다. 판매 지점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3호매 됩니다. 무료 배달 전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박선생님 생방송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백자방 구보객과 투골태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백자방 구보객 더불어 관절 전문 치료약품 투골태 이 두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백자방 구보객 투골대 이 두 가지 제품 자체는 요즘 확실한 다른 때와 비교적 다른 우대 활동이 진행되는데요. 다시 말해서 백자방 구보객은 한 곽에 398원인데요. 12일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만 딱 잠자기 전에 3, 40분 전에 드시게 되면 하루 한 번만 드시는 이런 편리한 점이 있으면서 한 각은 12일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각을 싸면 10각을 드립니다. 이왕에는 좀 많이 싸야 많이 드리는 우대활동을 해야 하는데 이번에는 많이 싸지 않아도 우대활동 퍼센트를 높게 주게 되었는데요. 10각에 10각을 드리게 되었으니까 이때 한 각의 평균 가격은 190원 좌우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 제품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투골테이 제품 자체는 한 각에 490원인데요. 드시는 약 한 각을 사실 때게 되면 외용 약 한 각이 무료로 따라갑니다. 이래서 한 각은 24일간 쓸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으면서 8각을 사면 8각을 드립니다.

0: 이것도 역시 너무 많이 사지 않아도 100% 무료로 드리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501-775번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문전 무료 배달이 가능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는 기회입니다. 방송에 문의하시고 사시는 분들한테도 또 우대가 따라가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뭐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제때 잘 파악하고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백자반 구박의 이 제품 자체는 제가 늘 여러분들한테 성실하게 말씀드리다시피 이 제품 자체는 백년 장수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지는데요. 다시 말하자면 백근이 뭐 천년 약재를 농축해서 한근으로서 고온처리하신 이런 좋은 제품 자체에 속합니다.
1: 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세요.
2: 예, 저는 지금 이 백자반 900원 위에 넉 달 남겼었습니다.
0: 예.
2: 예, 그러니까요, 이야기에 효과도 참 빠르고 참 좋습니다. 여름에,
0: 아, 그래요?
2: 예, 여름에는 고루고루 다 좋아집니다. 네, 좋습니다.
0: 예.
2: 특히 예, 항상 머리가 예, 힝 하면서도 어지럽고 그 다음에 예, 귀에서 전기 소리가 자꾸만 나던 증세가 이게 예, 벌써 한 달 다 없을까나 이런 정도는 없어졌습니다.
0: 아, 그렇죠. 효과가 빠르죠. 예, 예. 예, 한 달이 계다면 벌써 3주 정도 계다면 효과가 나타나는데 그 정도 효과 한 달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완전히. 예.
2: 예. 그리고 이 머리가 예, 이 머리가 많이 빠지면 흰 머리가 그저 가득 났는데 이거 쓰면 저쪽에서 몇 달 쓸까나 아니 흰머리에 지금 밑을 나오는 게 검은 머리가 나옵니다 지금.
0: 모두 그렇게 말합니다. 정수리 부분 앞니마 부분에서 잔머리가 나오는데 이전에는 계속 흰머리가 힘이 더 세서 빨리빨리 뾰족뾰족 나오던 게 이번에 이 제품 쓰시고 나니까 검은 머리가 잔머리가 많이 올라온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이게 제하수원한 성분이 그런 역할을 충분하게 합니다.
2: 예, 그리고 이 몸이가, 예, 손발이 많이 차갖고, 항상, 예, 여름에도, 예, 이 두꺼운 양말 신고 되겠습니다, 네.
0: 아, 예.
2: 와, 발이 확 실에 들어가는 것처럼, 진짜. 이랬는데, 이 약 쓰면서도, 예, 지금 손발이 많이 따뜻해 놨습니다, 지금.
0: 모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제품 자체 음량 조절이 잘 되고, 순환 장애가 풀리게 되어있고, 지방대사, 당대사가 잘 되게 되어있으니까, 그럴 수밖에. 간과 콤팥이 좋아지는 차원에서 그런 역할이 충분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2: 예, 그리고 이 거리 달려서도 예, 이 봄 가슬이 돌아오게 되면 날이 차오거나 여름에 비 오고 이렇게 되면 거리 달리가 막 통쇄나고 이렇게 아팠는데 예, 아이 지금은 예, 이거 쓴다면 올해 지금 와서 이 몇 달 안에 예, 거리 달려서도 한 일도 없습니다, 지금. 이,
0: 뭐. 아, 그렇죠. 근육과 골격을 든든하게 해주는 제하소, 인양호 같은 이런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요.
2: 예, 그리고 특히 좋은 건 이 약 먹은 다음에 마구 정신합니다. 영 정신하고, 예, 나가 걸어도 이 다리가 그득그득 돌리고, 영 아깝고, 예, 다리가. 옛날엔 다리 무거워서 걷기 영 힘들었는데 지금은 완전 뭐, 나가서 반 시간, 뭐, 한 시간씩 걸어 다니고 가도 아무 일도 없습니다. 다리.
0: 그렇죠. 이 제품 자체를 드시고 나면 정신이 나고 불면증이 해결받으니까 이튿날 아침 정신이 날 수밖에 그리고 건망증도 해결받고 종합으로 좋아집니다. 예.
2: 예, 선생님께 오늘 내 근황 쓰려고는 10가지 배달받겠습니다.
0: 그렇게 하세요. 네. 기회입니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 우대 활동은 지금 백자방은 10곽을 싸면 10곽을 드립니다. 예, 기회입니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한각에 190원 잡아받게 되지 않으니까 기회를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3: 나도 백사방 고백에 그것은 여러 달째 먹고 있습니다.
0: 오케이.
3: 예, 평소에 비염이 있으면서 그냥 콧물이 끊기자 그냥 났댔습니다.
0: 아, 예.
3: 예. 낮에는 콧물이 난 다음은 그래서 꼼짝 못하라 했는데 저녁이면 또 합디다.
0: 아, 호흡기통이 문제가 심각합니다.
3: 예. 예. 저녁이면 또 예, 숨이 딱 막힌단 말인데 코가 메면서리.
0: 예.
3: 숨 막혀서 자다도 일어나면 하는 반이 다 마르고 이랬을 때다. 걔네 지금 가끔씩도 예, 이게 목이 다 마르고 이랬을 때다. 그래서 이 증상이 요즘에 이 약 먹고 소리만 해결됐습니다. 백사방 구부에게서.
0: 아, 그렇죠. 예, 예. 예.
3: 지금 요즘에는 코가 또 막히는 게 떠든 다 내가지고 예, 냄새도 잘 못 맡았댔습니다. 근데, 코가 좀 확 열려서 냄새 잘 막습니다, 저는.
0: 이게 윤폐 역할을 하니까, 헛개통이 좋아지니까.

0: 그런 겁니다.
1: 여기 예. 그리고 예 평상시에도 노인 그 노인들이 뭐 건조증이 있다면서요. 그냥 가려움증이 나타나서 피부가 거칠고 이랬었습니다.
0: 예.
1: 요즘에는 이 피부가 많이 나아져서 건조증이 나아져서 피부가 부드러워졌습니다.
0: 예, 이게 오열이 풀리면서 새로운 세포가 나는 이런 걸 추진시켜서는 황결한 성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 예, 예. 그리고 또 소화를 많이 돕습니다. 평상시에 그렇죠. 소화 안 되고 그냥 꺼꺼리 나고 털이 자꾸 났댔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소화사제가 꺼꺼리도 안 나고 하루 세 때 꼬박꼬박 먹습니다.
0: 아, 그래야 됩니다. 노래는 식사를 잘해야 됩니다. 예. 예.
1: 그러니까 맥이 납니다. 다리에 맥이 오면서 온몸에 힘이 나는 게 알립니다.
0: 건비위 역할을 하는 황정이라는 중초를 도와주는 성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예. 그런 겁니다.
1: 그리고 뭔가 뭐 이 두오패도 두오패도 쓰고 있는데 우리 두오패 인기 영토통한다 지금.
0: 아 그래요? 예.
1: 저녁에 잘 때면 허리에다 바르고 무릎에 바르 아픈 데만 바르자면 저녁에 몸에서 어디를 꿈나를 갔다 오는 세상이다 지네.
0: 아 이전에는
1: 어디면 다 예 수고하다
0: 예.
1: 말입니다.
0: 예 이전에는 예, 편안하지 못하니까 깊은 잠 자기도 예. 힘들었는 돌아눕기도 힘들고 그럴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1: 그 요즘에는 지금 얼마나 잘 자는지 진짜 꿈나라 갔다 왔습니다.
0: 예.
1: 갔다 온다.
0: 예.
1: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 두 가지 또 대답 받자 그럽니다. 활동 있을 때.
0: 그렇게 하세요. 잘 기회를 잘 파가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우대정책 두걸 때는 야득하게 야득하게 좀 많이 싸지 않아도 퍼센트를 높게 주는 게 얼마나 예. 좋은 기회입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예, 대답 받겠습니다.
0: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제가 대장 구병을 먹고 여러 면에서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혈압이 다도 심한데 지금 대장 먹고 많이 운동되니까요. 지렁증도 안 나고 머리 아프던 증상도 많이 낮아졌습니다.
0: 그렇죠.
3: 예, 그리고 소변이 잦아서 밤 자지 못했는데 소변 자수가 줄어드니까 밤 피나에 잘 수 있어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이 납니다.
0: 아, 콤파트 도와주는 성분이 주요한 성분으로 되어 있으니까 부간선 해주는 게 이게 주요한 역할입니다. 예.
3: 결국 허리 아파서 예, 매일 통증이 심해 넣거나 밤에 돌아눕기도 바쁘고 예, 걷기도 바쁘고 이랬는데 지금 통증이 많이 완화되고 이러니까 저기 밤에는 이래 달아놓는 것도 허라고 예. 이 침대에서 내렸다 일어나기도 허고 내가 걷는 게 영 좋습니다. 지금 다리 많이 헷갈아졌습니다.
0: 아 그렇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예예예. 예, 예.
3: 그리고 소화 안 돼가지고 저리 저기 밥 먹지 못하고 이랬는데 밥 못 갖다 맥이 없어서 밥장 못하고 이랬는데 지금 소화 잘 되니까 밥 자고 맥이 납니다.
0: 그렇죠.
3: 네, 이렇게 여러 면을 효과 보니까 계속 쓰려고 하고, 예, 겨울 때는 우리 언니가 쓰고 있는데, 우리 언니는 이전에 자사골로 저리 허리를 상했습니다.
0: 예.
3: 그때 좀 약 쓰고 좀 괜찮았는데, 좀 나이 드니까, 예, 그 마침 날이라 지금 다 도져가지고, 너무 통증이 심하고, 예, 떠안기도 바쁘고, 걷기도 바쁘고, 이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저기, 방송 듣고서 돌테를 저는 한 개 딱 썼습니다.
0: 아, 예.
3: 그러니까 지금 많이 나서졌습니다.
0: 예.
3: 지금 통증이 많이 완화되니까 예. 걷기도 좋고 그 약을 먹고 바르고 이러니까 지금은 저기 활동도 영 잘하고 있습니다.
0: 그렇죠. 예, 예.
3: 그리고 얼리 저기 경추가 아파가지고 소리. 이 대체로 저기 피기 바빠고 이러던 것도 지금 많이 나쁘고 이래 여러 년을 효과가 되게 좋단다.
0: 예.
3: 그래서 효과가 좋으니까 일주일 계속 쓰려고 들어보니 보니까 활동이 영 좋습니다. 예,
0: 예 그렇죠. 예. 많이 싸지 않아도 퍼센트 높게 줍니다.
3: 이번 예. 활동이 잘 지켜 주에서 장가해가지고 저기 좀 약을 배달받자고 전화를 했습니다.
0: 그렇게 하세요. 501-775번에 연락하세요.
3: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세요.
0: 예, 건강하세요.
2: 안녕하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0: 예, 안녕하세요.
4: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4: 저도 이 백자방 구복에 쓰는 환자입니다.
0: 아, 그래요?
4: 예. 저는 주약에 이 콩팥이도 안 좋고, 굴로 인해 소변도 작고, 그 다음에 소화기통이 좋지 않아갖고, 좀 무슨 먹으면 인천 배가 붓고 가스가 참에 견디기 바쁘고 그리고 또 무슨 이 가이 좋지 않으면 그런지 시력도 많이 못해서
0: 그렇죠
4: 예 그래 여러 가지
0: 종합으로서 문제가 생.

0: 당기는데 그 약을 다 쓰느라면 오히려 간이 부담이 가는데 어떤 방법으로 대처하겠는가? 그게 해답이 예. 바로 백좌병 구복약 아니겠습니까?
1: 그래서 선생님 가문이라고 저는 백좌병 구복약 아마 몇 달 먹었습니다.
0: 예.
1: 그런 게 지금 여전 많이 좋아졌습니다.
0: 아, 예.
1: 예, 그래서 하도 효과가 좋으니까 좀 더 먹으려고 이번에 활도 좋을 적에 좀 더 살려고 하면서 골태에 대해서 좀 자문하려고요.
0: 예, 말씀하세요.
1: 예, 저희 친구가 중학교 때 동창인데 사사골로 인해서 좀 머리 쪽에 다치했습니다.
0: 예.
1: 그런 게 이 어쨌든 나이 드니까 그런지 지금 여기저기 다 떼남에 사골에 아프고에 이렇다가면서로 몹시 구차야.
0: 그게 보편적인 기울입니다. 젊어서는 예. 그럭저럭 그렇게 회복됐는데 나이가 들면서 원래 상했던 부분이 다시 또 뛰어나는 이러한 고통을 다시 싫어하게 되는데 그런데 확실한 치료하지 않으면 노년에 오히려 장수가 너무 나하고는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움직이지 못하니까. 예.
1: 예. 그래서 너무도 곁에 사람 보기 힘들기니까.
0: 그렇죠. 예.
1: 예 제가 보고서를 그랬네 하나 물어보자고서 그래 물어 알아보고 선생님과 문의해서 좋다하게 되면 전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0: 그렇게 하세요. 이번에 우리 활동도 좋고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분이 젊었을 예. 때 상했는데 나이 드니까 다시 떼나는 분들이 꽤나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데 쓰는 약이 바로 투골테라는 이 제품 자체인데 이 제품 자체는 이름 그대로 복방 개미 활락 캡슐로 되어 있어서 경락이 약간 풀렸던 게 그게 다시 또 막혔습니다. 그래서 예. 경락이 막히면 통증으로 전달되는데 이걸 풀어주는 제품이 바로 흑개미를 중심으로 한 몇 가지 복합성분 진황탕, 진주, 방귀 이 성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바르고 드시고 하게 되면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은 제품 이 제품을 소개해서 그분한테는 확실한 도움이 될지언정 이런 잘 효과가 나지 않아서 유감스럽게 생각할 이런 이유는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1: 예.
0: 이 제품 자체를 적극적으로 추천하세요.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은 제품 자체로는 이 제품이 거의 제일 앞선 제품으로서 알려지게 되어 있으니까 열심히 쓰시게 되면 드시고 드시는 약 한 가게 바르는 약은 무료로 따라가게 되어 있으니까 이번에 예. 기회입니다. 예.
1: 예, 알겠습니다. 그럼 잘 전달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0: 아, 예, 그렇게 하세요.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여기서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 백자방 구복액은 야생의 진균약재 중에서 성공적으로 분리 추출한 세포 생명 활성 성분으로서 간과 신장의 대사를 통해 혈액순환 과정에 온몸에 전달하면서 인체 각 기관의 노화 병변된 세포를 회복시켜 활기를 되찾아줍니다. 1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백자방 구복액은 100근의 천연약재에서 100배로 농축하여 얻은 고농도 유효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매일 잠자기 전 10ml 한 병만 복용하면 노화 과정에서 생긴 병변의 세포를 빠르게 회복시켜줍니다. 혈압과 혈당을 조절하고 심장 뇌혈관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차원에서 정신이 나지 않고 불면증, 건망증과 더불어 눈이 잘 보이지 않고 귀가 잘 들리지 않으며 귀에서 소리가 나고 일찍 흰머리가 나며 간, 신장 부족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대한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2: 자, 계속해서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4: 예, 백사방 지금 저도 쓰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4: 이 당뇨 있으면서 손이 나빠져가지고, 소리.
0: 아, 그렇죠. 뭐, 예.
4: 예, 소변 나이 가고, 소변이 냄새도 나고, 거품도 많고, 이래던 게, 이 백사방 쓰니까 지금 소변이 연기가 그대로 없습니다.
0: 원래 당뇨병 자체는 과분한 당이 혈액 가운데 넘쳐나는 당은 콩팥에서 그 공제하는 능력이 없으니까, 빠져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서 이제 여사분이 말씀하는 것처럼 당뇨병 환자들이 콩팥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게 그번 기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여기 간에서 당대사, 지방대사를 완성하게 되어 있으니까 당뇨병 환자들이 좋아졌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4: 예, 영 좋습니다. 그리고 소화 잘 됩니다. 영양.

0: 그렇죠.
1: 예, 소화 잘 되고, 예, 맥도 나고, 예. 어쨌든 여름에는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예. 우리 아들에서 올 때 좀 싸다고 그립니다.
0: 그렇게 하셔. 여기, 비교적 그 소화가 잘 된 황정이라는 성분 자체가 상초, 중초, 하초, 그러니까 심장, 뇌혈관, 그리고 폐, 상초, 중초에서는 기본을 간, 그리고 비위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 하초에서는 콩팥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 제품 자체가 기본으로서 상초, 중초, 하초를 다스려주는 차원에서 노년기의 여러 가지 질병을 해결해 주는 데는 아주 우수한 성분으로 되어 있으니까 선택이 잘 됐으니까 열심히 견제 복용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OTC 국약이니까 부담 없이 쓸 수 있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건강 기원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안녕하세요.
3: 대리님이 주거차에서 쓰고 있습니다.
0: 아, 예.
3: 제가 요축 한번 타줄이 다골신좀 소외돼서 허리 아프면 자꾸 일이 죽일 것이니 걸담 가다가 엎겠다 가게 되고.
0: 아, 예.
3: 가다가 좀 안 깨지고 이래서 내가 지금 주거차를 선택해서 봤는데 확실히 많이 효과 나는 게 알긴다, 지금.
0: 예.
3: 주약이 허리 아픈 것도 많이 나고 자꾸 둘이 뻗치니 걸담 바쁘던 게 어떤 다리가 많이 할까 봐 됐습니다.
0: 아, 그렇죠. 예, 예.
3: 개근이 그런 걸도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거.
0: 예.
3: 예, 개근이 조금 더 되다가 다 오래 계속 쓰겠습니다, 이거.
0: 아, 그렇게 하세요. 이 두 글자 제품 자체를 심 놓고 쓰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다시피 관절 치료 제품은 위를 상해서 꼼짝 못했는데 이 제품 자체는 오히려 위에 부담이 없고 뭐 드시고 바르고 마사지 해주고 그러니까 오랜 관절 통통도 해결받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서 우수한 제품이니까 심 놓고 쓰시면 됩니다.
3: 예,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0: 예, 건강하세요.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두골테 이 제품 자체는 우리는 지금 이제 위에서 어느 분이 말씀하셨지만 이제 위에 분이 말씀하셨지만 해도 허리 통통 때문에 허리를 펴기 힘들어지고 허리에서만 통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허리에 요측한번 탈출 같은 게 그게 생기면서 그 동물이 그 뼈 척추뼈를 쌓아보게 되면 거기에 척추에 그 척추관이 있지요. 그게 바로 신경관입니다. 그 신경관의 압축을 받습니다. 밀려와서 원래는 이렇게 동그랗게 쭉 내려갔는데 그게 예, 펑추가 오면서 그걸 밉니다. 그러니까 내리 허리가 아픈 그걸 제외하고도 내리 뭐 다리가 아프고 그리고 내리 고관절까지 쭉 그 발끝까지 아파나는 이러한 현상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두골테라는 이 제품 자체의 인류가 원래는 파양으로부터 진화하면서 립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척추관절에 부담이 많고 무릎관절에도 부담이 많고 원래는 파양한다면 팔, 다리 골고루 힘이 가게 되어 있지만 내리힘이 무릎에 많이 가게 되고 고관절에 많이 가게 되어 있고 이렇게 내리힘을 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척추관절에도 많이 힘이 가게 되어 있으니까 자연적으로 그 부분이 불편할 수밖에 없는데 본 제품 투골테이 제품 자체를 쓰시게 되면 구봉약 국가 발명 특허를 받았습니다. 여기 발명 특허를 받은 거기에 류마티스 관절염이란 어려운 관절염은 잘 해결되지 않는 자가 면역계통을 자기절로 남이 나를 침범하는가 하고 자가 면역계통을 파괴하는 무서운 질병이 그 류마티스 레이펑스라는 건데 여기에 그 제가 이제 펜터 그 돌리는 가운데서 충분하게 여러분들 들으셨겠지만 해도 류마티스 관절염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견주염, 경추염, 풍습성 관절염 이런 거 그리고 고관절 괴사 이 고관절 괴사라면 뭐 상체와 하체를 연결하는 그게 그 큰 그 관절 마구리 뼈죠 여기에 괴사가 오게 되면. 근본상 힘들어서 걷지 못하고 기울 수도 누워만 있어야 편한 이런 관절 통통 같은 것 그리고 통풍이라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뭐 발가락 큰 발가락 거기 한 장면에 발가락에 한 대 더 사라는 것처럼 그거 수술하지 않고 수술한다 할지라도 또 2차 3차로 나오게 돼 무선 잘 낫지 않은 이런 통풍 이것도 해결하는 좋은 제품 자체가 바로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두 골대 이 제품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0: 발뒤 측에 바늘을 심어 놓은 것처럼 내리디디게 되면 올리 너무 찔러서 걸지 못하는 신만 신고 걸기만 하면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포함해서 이 제품 자체는 결국 한번 넘어진 적이 있었는데 상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다시 노는 게 재발하면서 뭐 움직일 수 없습니다. 움직이면 너무 아프니까 이래서 움직이지 못하는 이런 여러 가지 관절 동통을 해결해주는 제품 자체가 투골테 이 제품에 속합니다. 관절은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모두 우리 지금 뭐 1년이 365일 되는 것처럼 관절도 360개 관절이 있는데 대략 3개 부류로 나눕니다. 많이 움직이는 관절, 그리고 조금 움직이는 관절, 기본상 움직이지 않는 관절 이렇게 나누게 되었는데 움직이지 않는 관절에는 이 두개골 이거는 기본상 움직이지 않죠. 그리고 치아 이것도 움직이지 않는 관절에 속하게 되었는데 그리고 미동 관절 조금 움직이는 관절이라면 척추 같은 관절은 적게 움직이지만 해도 일단 문제가 생기면 150개의 그 미동 관절이 있습니다. 좀 움직이는 관절이. 그리고 가이동하는 그런 많이 움직이는 관절은 견주라든지 무릎관절이라든지 이런 걸 포함해서 모두 46개 관절이 있는데 특히 가이동 관절은 일단 통통이 나타난다면 참기 어려울 정도로 힘든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는데요. 무릎관절, 고관절, 뭐 견주, 경추 이런 데 많이 움직이는 관절은 더 힘들어지고 결국 척추는 기본으로서 우리가 미동 관절이라 하지만 해도 완전히 뭐 무릎 관절처럼 발목, 발목처럼 쓰는 건 아니지만 해도 인유가 니평하게 되어 있으면서 척추에 많이 부담이 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힘들어지는데 이런 관절은 기본으로서 투골테라는 이 제품 자체를 드시고 바르고 마사지 해주게 되면 해결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특히 여기 흑겜이라는 이 성분이 주연 성분으로 되어 있으면서 감각, 콤파질 도와주는 차원에서 좋은 치료가를 보는 이런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1: 네, 백자방 구복액과 투골테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3호매 됩니다. 무료 배달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친구들 안녕. 바른말 이쁜말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쁜이와 함께 풍부한 성구속담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 가져볼게요. 바른말 이쁜말. 우리는 친구나 선생님, 부모님의 조언을 듣고 삶의 지혜를 얻기도 하고 스스로 다짐한 약속을 지키려 노력합니다. 그런데 가끔은 분명 옳은 말이고 사실인데도 귀를 닫고 믿지 않으려 하거나 스스로 굳게 다짐해놓고 금방 잊어버리고 실천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리 진실된 이야기라도 마음의 문을 닫으면 좋은 충고가 자신에게 닿을 수 없고 아무리 멋진 다짐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헛말이 되고 맙니다. 오늘은 진실한 말이라도 끝내 믿으려 하지 않는 모습, 또 스스로 한 약속도 지키지 못하는 태도를 돌아보게 해주는 속담들을 함께 배우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귀와 마음을 열고 좋은 말을 받아들이며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바른 모습을 갖추는 법을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럼 먼저 신나는 동요 듣고서 오늘의 내용을 시작해볼까요? 동요 꽃과 나비를 감상하겠습니다.

네, 동요 듣고 왔습니다. 먼저 소금으로 장을 담근다 해도 고지 듣지 않는다라는 속담부터 살펴볼게요. 장은 소금으로 만드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사실인데요. 이렇게 분명한 진실을 말해서도 끝내 믿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속담은 자신의 생각만 고집하고 옳은 이야기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은 경우에 쓰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께서 게임 시간을 줄이고 숙제를 먼저 하라고 조언해 주셨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며 귀를 막아버리는 경우가 있죠. 상대방의 말이 맞고 자신을 위한 충고라 해도 고집을 부리면 좋은 조언이 소용이 없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도 마음의 문을 꼭 닫지 말고 한번 귀를 기울여서 들어보는 자세를 가져보세요. 좋은 충고는 우리의 부족점을 고치고 우리로 하여금 부단히 성장하게 하는 소중한 거울이랍니다. 다음은 콩 가지고 두부 만든데도 고지 안 듣는다라는 속담을 알아볼게요. 두부는 콩으로 만드는 것이 명백한 사실인데요. 이 속담은 아무리 진실을 설명해줘도 도통 믿지 않으려 하는 모습을 표현한 말입니다. 자기 생각에 갇혀 다른 사람의 의견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를 일깨워주는 속담입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가 공부할 때 휴대폰을 멀리 두면 집중이 잘 안 된다고 알려주지만 그 말을 믿지 않고 계속 휴대폰을 가까이 둬 공부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바로 이 속담이 가리키는 바입니다. 다른 사람의 경험과 조언은 소중한 배움의 자료이기에 무작정 외면하지 말고 열린 마음으로 들어봐야 합니다. 이어서 콩으로 메주를 쓴다 해도 고지 듣지 않는다라는 속담을 볼게요. 메주는 간장, 된장, 고추장을 만들 때 쓰는 중요한 재료입니다. 이 속담은 콩으로 메주를 만드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아주 뻔한 진실임에도 고집을 꺾지 않고 남의 말을 완전히 믿지 않거나 거부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가끔

실수한 점을 지적받았을 때 내가 틀리지 않았어 라고만 생각하고 진정 자신을 반성할 줄 모르면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충고를 듣고 스스로 돌아보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네, 아래 동요 한 곡 듣고 돌아올게요. 동요 정다운 길동무를 보내드립니다.

네, 이제 한우 속담과 송구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먼저, 说豆腐是黄豆做的也不信이라는 속담을 볼게요. 콩으로 두부를 만든다고 말해도 믿지 않는다라는 뜻인데요. 아무리 사실대로 말해도 믿지 않는다는 것을 비겨서 이르는 속담입니다. 자기 고집이 강해서 분명한 진실과 타인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을 비유한 말입니다. 우리가 우에서 배운 콩 가지고 두부 만든데도 고지 안 듣는다라는 속담과 맞먹습니다. 네, 다음으로 老虎拉碾子不听那一套라는 속담을 볼까요? 호랑이에게 맷돌을 끌라고 해도 듣지 않듯이 남의 말이나 충고를 전혀 귀 기울여 듣지 않은 모습을 표현한 말입니다. 이 속담을 또 老虎拉车不吃你那一套라고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새해 다짐으로 매일 운동하겠다고 스스로 약속했으면서도 귀찮다는 이유로 계속 미루고 주변의 권유도 흘려버리는 경우가 있죠. 남의 말을 듣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한 다짐마저 지키지 못하는 것도 좋지 않은 습관인데요. 주변의 따뜻한 조언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스스로 세운 약속도 끝까지 지켜나가는 작은 노력들이 쌓여서 더 멋진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동요 한 곡 듣고 돌아올게요. 동요 아리랑 꽃타령을 들려드립니다.

0: 네, 오늘 우리는 아무리 당연한 진실이라 해도 고집 때문에 믿지 않고 남의 충고를 외면하는 데 관한 여러 속담들을 배워봤는데요. 소금으로 장을 담근다 해도 고지 듣지 않는다. 콩으로 매수를 쓴다 해도 고지 듣지 않는다 라는 속담처럼 귀를 닫으면 좋은 말이 마음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또 스스로 굳게 약속한 일을 번번이 실천하지 않는 것도 반성해야 할 점인데요. 친구들, 다른 사람의 조언을 무조건 따르라는 뜻은 아닙니다. 옳은 말은 받아들이고 자신이 세운 목표와 다짐은 끝까지 실천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네, 앞으로는 고집만 부리지 말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좋은 충고를 귀담아 듣고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약속을 지키는 멋진 청소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요.
1: 이번 주 동요입니다. 이번 주에는 최금단 선생님께서 작사하시고 윤영민 선생님께서 곡을 쓰신 동요 가을바람을 준비했습니다.

손가락이 풍년이 든 벌판에서 재롱 부려요. 아빠의 초모자도 벗겨놓고요. 엄마의 귀밑머리 날려보네요. 깜찍한 가을바람 붙잡으려면 어디론가 살랑살짝 숨어버려요. 살랑살랑 가을바람 장난꾸러기 풍년이 든 과원에서 재롱 부려요. 포도의 얼굴에는 까만 칠하고 사과배 아씨에겐 연지 찍어요. 깜찍한 가을바람 붙잡으려면 어디론가 살랑살짝 숨어버려요. 숨어버려요.

0: 이 시간 프로편집의 리언 선생님, 방송 담당의 박홍희 선생님, 제작의 원미란 선생님이었습니다.
1: 국가 비밀은 나의 책임, 나의 지킴, 나의 자부심입니다. 작은 실수도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경계를 늦추지 마십시오. 디지털 시대, 비밀보호는 흔들림 없는 철칙입니다.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2: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매주 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별은 영원히 빛나리를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는 1931년 9.18 사변 후 나라와 민족의 위기 앞에서 결연히 항일무장을 조직해 전장에 나선 대만령과 그가 이끈 대가군의 충절을 담았습니다. 이름 없이 희생된 수많은 항일 열사들의 넋을 기리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0: 죽을 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년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해 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0: 두골패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패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기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장국도는 손으로 귀주의 패인 자리를 만지면서 한숨을 내쉬었다. 이게 바로 아계완 소베투크여, 전섬 소베투크여, 사방명군 일을 다 맡느라고 지난 몇 년 동안 남은 기념이랍니다. 날마다 일어나면은 밥 먹을 새도 없이 전화가 옵니다. 당정군에서 벌어진 크고 작은 일을 모두 챙겨야 하니 바쁠 수밖에 없어요. 전투가 벌어지면은 서양전이 앞에서 지휘를 한다지만 혹시 사고라도 생길까봐 마음이 놓이질 않아서 몇 시간씩 전화를 걸 때도 있으니 새로 만든 귀가 아닌 이상 어찌 자국이 안 생기겠습니까? 졸레가 허허 웃으며 말을 했다. 그럼 일을 도로 남한테 맡기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 그럴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동지들이 수준이 너무 낮아 형편없단 말입니다. 졸려는 말 없이 웃기만 했다. 장국도가 갑자기 눈을 반짝이더니 고개를 쳐들고 물었다. 오는 길에 했다는 그 준우의 말입니다. 우리가 본 자료는 너무 간단한데 자세하게 이야기해 줄 수가 없겠습니까? 아, 그러지요. 졸려는 지원스레 고개를 끄덕이었다. 그는 준의회의 과정을 간추려서 들려주었다. 문제를 모두 해결했습니다. 모태동의 군사지휘에 참여했기에 망정이지 귀조에서는 상황이 얼마나 복잡했는지 모릅니다. 졸레는 다행이라는 얼굴로 말을 맺었다. 문제를 모두 해결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박구동지는? 박구동지도 대국적이어서 그 뒤로 다시는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장국도는 눈을 크게 뜨고 들었는데 어딘지 떨떠름한 눈치였지만 더 묻지는 않고 말머리를 돌리었다. 나중에 회의에서 또 회의를 열었다던데요? 그랬지요. 졸레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주로 림표를 비판했는데 그것도 잘 풀었습니다. 장국도는 한동안 말이 없더니 갑자기 고개를 쳐들고 졸레를 바라보았다. 지금 일방명군은 얼마나 됩니까? 졸레는 기민한 눈을 반짝이며 웃으면서 되물었다. 사방명군은 얼마나 됩니까? 졸레도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섰다. 이튿날 오전 9시 중앙정치국회의가 관제묘의 대전에서 열리었다. 방가운데에 탁자 몇 개를 놓고 사방돌레 마을에서 빌려온 각양각색의 의자와 긴 걸상을 놓았다. 졸레가 보고를 하느라 주요 위치에 앉고 모태동 주적 장국도 장문천 왕가상 박고 류속이 등발 하계풍 림백거도 모두 앞줄에 앉았다. 류백승 팽덕 리현 무현 문천 지역은 인구가 겨우 20만 명밖에 안 되고 대부분 소수민족이 살고 있어서 홍군수를 누리기가 어렵지요. 세제 반드시 양식을 자급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앞에서 이야기한 지역은 양식이 부족한 데다가 소와 양도 모자라고 천은 더 구하기 어렵습니다. 졸레는 적의 상황도 분석하였다. 이제 장계석이 직계 부대도 우리 쪽으로 올 것입니다. 적들은 대도하를 봉쇄하고 강 남쪽과 서강 방향에서 홍군을 막을 겁니다. 그러면 홍군은 조원에 몰리게 됩니다. 만약 홍군이 송번, 리현, 무현 지역에만 머물러 있는다면 미래가 없지요. 부대는 반드시 전진을 해야 합니다. 지금 가장 알맞은 지역은 사천, 섬서, 감숙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땅이 넓고 길이 많은 데다가 인구가 많고 물산이 풍부해서 홍군이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두 주력부대는 우선 북쪽으로 나아가 감숙 남부를 빼앗아야 합니다. 이어 주울려는 분명하게 말했다. 남쪽으로 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민강을 건너 동쪽으로 가려 해도 적 130개 탄이 진을 치고 있어 역시 불가능한 일이죠. 서쪽은 넓고 큰 조원이 있어서 안 되니까 나갈 수 있는 길은 북쪽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선 성분을 빼앗기 위해서 호종남 부대와 싸워야 합니다. 늘 그랬듯이 기동 전술로 적들을 무찔러야 합니다. 장국도는 졸레 보고를 듣고도 별로 놀라지가 않았다. 며칠 전 중앙혁명군사위원회에서 보낸 전보에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장국도도 전보 내용을 참고해서 보고서를 준비했다. 하지만 그는 졸레가 지휘권을 하나로 모아야 하고 그것을 군사위원회가 갖도록 해야 하며 이것이 최고 원칙이라고 잘난 말하자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다. 장국도는 딴 생각을 하느라 졸레가 마지막에 말한 군사기술 문제,
정치 담보 문제, 물자 보급 문제, 군대를 몇 개 종

0: 늘어 나누는 문제들을 그만 통째로 놓치었다. 장국도가 정신을 차렸을 때는 줄레가 보고를 마친 뒤였다. 사람들이 모두 장국도를 바라보았다. 장국도는 가볍게 기침을 하고 나서 입을 열었다. 그는 사방면군이 거둔 성과를 오랜 시간 이야기한 뒤에야 행동 방침에 대한 내용으로 넘어갔다. 장국도는 일사방면군이 함께 남쪽으로 나아가 성도를 쳐야 한다고 주장을 했다. 그는 동쪽으로 진군하면 길이 적어서 안 되고 서쪽은 초원에서 불리하다는 점은 인정을 하였다. 하지만 북으로 전진하면 호종남을 만나게 되는데 그들이 오면은 쳐야겠지만은 오지 않는데 굳이 치러 나설 까닭은 없다고 했다. 송분을 치려면은 적어도 20개 탄이 있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니라면서 성급하게 호종남을 치는 것은 승산이 없다는 것이었다. 그는 생각을 거듭 해보아도 역시 서강을 후방으로 삼고 남쪽으로 내려가는 것이 낫다고 하면서 이 방안을 실행해보고 안 되면은 다시 북진해도 늦지 않을 거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처럼 중대한 문제는 빨리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졸레는 곁에 앉은 장국도를 힐끗 보고는 담담하게 고개를 돌리였다. 모태똥은 만 담배 한 대를 꺼내어 툭툭 치더니 피우던 담배꽁초에 이어놓았다. 장문전의 얼굴에는 약간 조급한 기색이 돌았다. 회의장에는 삽시의 긴장감이 감돌았다. 팽독희와 림표가 발언을 했다. 두 사람은 모두 북쪽으로 진군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다. 림표는 기동전으로 싸워 적들의 힘을 완전히 없애야만 근거지를 세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고의 발언은 간단하고 시원스러웠다. 그는 반드시 근거지를 세워 모범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천섬감 근거지를 세우려는 계획이 바람직하기에 인민들을 충분히 동원하여 유격전을 벌려야 하며 하루라도 빨리 송분을 빼앗고 북쪽으로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모태똥은 담배를 연속 두 모금 빨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모태똥은 장국도를 직접 비판하지는 않았지만은 할 말은 다 했다. 모태똥이 사방면군 동지들이 아직도 성도를 치겠다는 생각에 빠져있기 때문에 충분히 설명을 해줘야 한다고 말을 하자 장국도의 얼굴이 보일락 말락 붉어지었다. 모태똥이 말을 이었다.
1: 우리가 하려는 것은 방어를 위한 싸움이 아닙니다. 공격도 아니고 도망치는 것은 더욱 아닙니다. 일종의 반격입니다. 만약 반격하지 않고 후퇴에 후퇴를 거듭한다면 근거지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0: 서강으로 물러나려는 장국도를 겨냥하는 것이었지만 듣기에 따라서는 그저 원론을 되짚는 발언이기도 하였다. 나중에 그는 송분을 쳐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지적하였다.
1: 국도 동지가 송분을 치려면 20개 탄이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맞습니다. 우리는 병력을 더 모아야 합니다. 저는 20개 탄도 적다고 봅니다.
0: 모태똥은 전세 대하여 자세히 말한 뒤에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
1: 우리는 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겨울이 오면 초지를 지나기 더욱 어려울 겁니다. 오늘 결정하면 내일은 행동에 옮겨야 합니다.
0: 모태똥의 얘기가 끝나자 팽팽했던 분위기는 어느 정도 가라앉았다. 이어 왕가상 등발, 주덕 서병진, 류속이 하계풍, 누백승이 나서서 졸레의 보고의 힘을 실어주었다. 왕가상은 오늘도 들것에 실려 회의에 참석하였다. 얼굴은 여의고 몹시 수척해 보이었다. 그래도 무공에서 며칠 쉬면서 몸이 많이 나았는지 한마디 한마디 아주 힘이 있었다. 그는 숨기지 않고 지적했다.

만약 적이 없어야 안전하다고 여기면서 물려설 생각만 한다면 잘못입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서둘러 송본으로 진격하는 것이며 가장 좋은 방법은 송본 지역에서 호종남의 주력부대를 무찌르는 것입니다. 늦어질수록 싸우는 게 어려워지고 빠를수록 어려움이 적습니다. 주덕의 발언은 간단하고 힘이 있었다. 그는 조울래가 보고한 내용에 동의를 하면서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송본을 치고 감숙남부를 점령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조울래가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 북진을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었다. 장국도는 풀이 죽어 숙소로 돌아왔다. 황초가 얼른 다가와서 나직한 목소리로 물었다. 장주석 동지, 오늘 회의는 어땠습니까? 장국도는 맥없이 의자에 앉으며 화가 나서 말했다. 엉망이야. 나는 아예 안중에도 없어서. 결정을 내렸습니까? 내렸지. 역시 북상하는 쪽으로 결정이 났어. 우리 힘으로 기어이 호종남하고 붙어보겠다는 거지. 남아하자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야기한 날 무슨 성의 있겠나. 다들 한편인데 모스크바에서 온 작자마저 모태동한테 붙었더군. 그럼 공격을 받았습니까? 은근히 찌르기도 하고 원해놓고 찌르기도 하더군. 생각해보면 그래도 모태동이 좀 나은 것 같아. 이대로 둘 겁니까? 고작 1, 2만 병력을 가지고 8, 9만 명을 좌우지하겠다는 겁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소. 조울래가 말끝마다 집중해야 한다, 통일해야 한다고 부르짖는데 누가 누구를 통일하고 누가 누구를 지휘한다는 건지. 장국도는 한참 말이 없다가 갑자기 뭐가 생각난 듯 황초에게 속삭이었다. 시킨 일은 다 했나? 무슨 일 말입니까? 아래서 뭐라고들 하는지 알아보지 않았나? 예, 이야기를 도로 나눠봤는데 알아낸 것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준의회의나 회리회의에 대해서 아래서는 잘 모르더군요. 좀 더 애써보게. 예. 이때 밖에서 누군가 창국도를 불렀다. 국도 동지, 있습니까? 조울래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장국도가 급히 일어나 맞았다. 조울래가 호조문에서 서류를 꺼내 건넸다. 이건 주왕이 무공에서 결정한 겁니다. 금방 찍어냈습니다. 장국도가 등산 서류를 얼른 받아들었다. 글씨는 아주 깔끔하였고 잉크 냄새가 확 풍겨왔다. 서류에는 다음과 같이 씌어져 있었다. 주황상무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장국도 동지를 주황혁명군사위원회 부조석으로 임명한다. 장국도는 흐뭇해 났지만은 얼른 마음을 가다듬었다. 조울래가 웃으며 말했다. 내일 출발해야겠습니다. 빨리 움직일수록 좋겠지요. 좋습니다. 그럼 출발하지요. 장국도는 마지못해 대답하고는 한마디 덧붙였다. 하지만 나는 하루 이틀 좀 늦을 겁니다. 조울래는 큰 돌덩이를 내려놓은 듯 홀가분하게 숨을 내쉬었다. 흑수 노화를 잊은 홍군 전사는 없다. 굶주림과 적에게 총소리는 시시각각 그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었다. 어디가나 백성들이 도망가고 텅 비어있는 마을. 적막함은 사람을 소름끼치게 한다. 홍군 일방명군은 양하구에서 북쪽으로 전진하여 해발 4,100여 미터나 되는 몽필산을 넘어 조크지에 이르렀다. 장정길에서 두 번째로 만난 큰 설산을 넘은 것이다. 원래 홍군은 길을 빌려 북상하려는 일련뿐 서장 병사들을 공격하려는 생각은 전혀 없었다. 그런데 그곳 도

장편 소설 대장정 78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0: 안녕하십니까. 문학살롱 진행을 맡은 남설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 계속으로 연변시가학회 전임 부회장 림금선 시인을 모시고 조선종문단 시인 시작품 소개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수고합니다.
0: 예, 오늘 소개할 시인은 어느 분입니까?
1: 예, 오늘은 예, 연예 기획위원 회사에서 사업하면서 동시, 성인시, 수필 등 작품을 창작하고 있는 남송화 시인을 소개하려 합니다.
0: 네, 그럼 오늘도 먼저 남송화 시인의 프로필부터 소개해 주십시오.
1: 예, 남송화 시인은 예, 1972년 3월에 안도현에서 출생했습니다. 안도현 동풍소학교를 거쳐 안도현 제4중학교와 안도현 고급중학교를 졸업한 후 연변대학 외국어학부 1호 전업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1995년 12월에 중앙당교 경제관리전업 본과를 또 졸업했습니다. 그 후에 안도현 제4중학교에서 1호 교사로 사업하다가 연변대학 류학 양성중심에서 한국어과 과장으로 사업했으며 그 후 연변 청소년 문화예술 발전 촉진회 부회장, 연변 아동문화학회 부회장 등직을 역임하고 길림성 엘리트 연예기획유한회사 총경리직을 맡아 사업했습니다. 2024년과 2025년에 연속 두 번이 샛별 아동문학상을 수상했고 그 외 중국조선족 중소학교 교사수기 응모대회, 전국조선족 어린이 이야기 대회, 조선족 중소학교 세 가지 언어 랑송대회 이런 그리고 또 조선족 어린이 동시랑송대회 이런 활동들이 한 번도 아니고 수년간이 진행했습니다. 그는 또 성인시도 각 공개 간물에 수십수 발표했습니다.
0: 네, 그렇다면 남송화 시인의 문학에 대한 리에는 어떠한지요?
1: 예, 본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문학의 문턱에 발을 들여놓아서부터 지금까지 아직 10년이 되지 않는다. 젊어서는 부모가 그려준 그림에 따라 맞추느라 정신이 없었다. 결혼하고 아이 낳고 출근하느라 내 꿈이 무엇이었던지 생각할 겨를조차 없었다. 그러다가 아이도 어느 정도 커서 나의 손길에서 벗어나자 나의 마음속 깊이 새겨져 있던 문학의 꿈이 꿈틀대기 시작했던 것 같다. 나의 아버지는 1960년대 북경대학 중문학부에서 공부했다. 그 후 그렇게 좋아하셨던 교육사업을 그만두고 정치사업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문학만은 그만두지 않으셨다. 그렇게 생활이 곤란하던 70년대, 80년대에도 우리 집에는 책이 많았다. 아버지가 늘 입버릇처럼 하시는 말씀이 있었다. 꼭 책을 써낼 거라고. 그러면서 짬짬이 글을 쓰셨다. 하지만 끝내 꿈을 실현하지 못하고 일찍이 뇌출혈로 급작스레 하늘나라로 가셨다. 이 막내딸이 시집가는 것도 못 보시고. 그래서 남몰래 결심한 적이 있었다. 언젠간 내가 아버지 꿈을 이어갈 것이라고. 사실 아버지 영향을 받아서인가 어려서부터 나의 글쓰기 능력도 늘 선생님들이 칭찬을 받았다. 학창 시절엔 늘 나의 작문이 모범 작문으로 뽑혀 방금마다 돌아다니며 읽혔다. 그런 내가 사춘기

0: 몰라도 대학교 때 부모님이 하라던 전문 학부를 선택하지 않고 기어코 일본어 전공을 선택했던 것이다. 내가 문학을 시작하게 된 건 2018년에 다른 선생님과 함께 연변 청소년 문화 발전 촉진회를 성립하여서부터였다. 우리 청소년들에게 민족문화예술을 선양하고 교류하는 무대를 제공하고자 이렇게 청소년들에게 언어의 중요성을 되새겨줌과 동시에 나 또한 문학에 대한 공부를 놓지 않고 꾸준히 하였다. 연변일보, 연변문학, 송화강 등 간행물의 성인수를 수십수 발표함과 동시에 중국 조선족 소년부와 아동문학작품집에도 꾸준히 동시를 발표해 문학은 모든 미완성과 아쉬움을 포옹해주는 공간이다. 내가 경험하지 못한 세상, 만하지 못한 사랑, 느껴보지 못한 감정을 글을 통해 간접적으로 체험하며 시선을 넓히고 마음의 폭을 키울 수 있게 해준다. 나는 아동문학을 통하여 세상의 순수한 모습을 배우고 지금은 동시와 성인시를 함께 쓰며 두 가지 시선으로 삶을 바라보고 있다. 단순한 취미를 넘어 글쓰기가 삶의 일부가 된 나에게 문학은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문학은 나에게 현실의 무게를 견디게 하는 힘이자 잃어버리기 쉬운 감성을 지켜주는 소중한 터전이다. 그래 내가 특별히 동시를 쓰기 시작한 마음은 순수함에 대한 갈망에서 비롯되었다. 세상이 복잡해지고 어른의 시선에 익숙해질수록 아이들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되었다. 아동문학을 공부하며 배운 순수하고 따뜻한 감성은 지친 내 마음을 위로해주는 근본이 되었다. 동시는 화려한 수식이나 깊은 철학이 필요한 글이 아니다. 작은 꽃, 바람, 별, 아이들의 웃음 같은 평범한 것들 속에서 숨겨진 행복과 순수를 발견하는 일이다. 나는 동시를 쓰며 어른이 되어 잊어버린 어린 시절의 감성을 다시 되찾는다. 현실의 스트레스와 걱정을 잠시 내려놓고 세상의 가장 따뜻하고 맑은 모습을 글로 기록한다. 결국 나에게 문학은 두 개의 마음을 품게 해준 존재다. 성인시로 삶의 깊이를 배우고 성장하며 동시로 세상의 순수를 지키고 따뜻함을 간직한다.
1: 네, 그럼 이제부터 남성화 시인의 구체 동시들을 감상하면서 더욱 가까이 시인한테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먼저 감상할 동시는 제목이 먹보입니다.
2: 먹보 남성화. 달력은 먹보래요. 햇님을 꼴깍 삼키고도 성차지 않아 달과 별도 꿀꺽 삼켜버리죠. 어제를 먹고 나서 오늘을 먹고 오늘을 먹고 나면 내일도 먹지요. 이렇게 하루하루 365일 먹고도 배가 고픈가 봐요. 또다시 새해를 먹을 준비를 해요.
0: 예, 이 동시는 달력을 인격화해서 먹기를 좋아하는 먹보로 화하고 달력이 먹보가 되어 해님도 꼴깍 삼키고 달과 별도 꼴깍 삼킨다고 하면서 달력이 시간을 잡아먹는 그 어떤 동물처럼 표현시켰습니다. 시인은 이 달력을 통해서 어린 독자들한테 시간의 류수처럼 빨리도 흘러감을 강조하면서 이런 시간을 물처럼 써버리지 말고 아껴서 실제를 하도록 귀띔하고 있습니다. 동심을 잘 살리기 위해 먹보한테 먹히는 시간을 형상적으로 그려내므로써 시간의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 네, 이어서 감상할 동시 제목은 구름 이야기입니다.
2: 구름 이야기 남성화. 송이송이 하얀 구름 노루미만 탐하다 쨍쨍 햇빛에 까맣게 타버렸어요. 어머나, 이걸 어쩌나. 깜쟁이 되어버린 제 모습에 너무도 슬퍼 주르륵 주르륵 눈물을 흘렸대요.
0: 예, 이 동시는 예, 날이 흐려 구름이 까맣게 되는 걸 예, 쨍쨍 햇빛에 타서 까맣다고 하고 그렇게 깜쟁이가 된 구름이 또 제 모습이 너무도 슬퍼 주르륵 주르륵 눈물 흘린 것이 바로 비로됨을 애들로 표현하였습니다. 여기서 햇빛이 타서 까맣게 된 구름이라든가 또 깜쟁이 된 모습이 슬퍼서 눈물 흘린다는 표현이 아이들의 동심에 잘 어울리는 표현이라 하겠습니다.
1: 네, 이어서 감상할 동시

0: 제목은 아이스크림입니다.
1: 아이스크림 남성화. 엄마 사준 아이스크림 꽃밭에 앉아 냠냠. 나 한 입 먹고 햇님 한 입 먹고. 더위의 도벌이 빨갛게 달아오른 해당화도 뒤질세라 한 입 슬쩍. 서로서로 사이좋게 나눠 먹어요.
2: 예, 이 동시는 엄마가 사준 아이스크림을 꽃밭에 앉아 냠냠 먹는 아이를 묘사하고 있는데, 나 한 입 먹고 한 입 한 입 먹고. 더 발효해서 또 더위에 두 볼이 빨갛게 달아오른 해당화도 한 입 먹는다고 상상을 발현. 그리고 서로서로 사이좋게 나눠 먹는다고 칭찬함. 더운 햇빛에 아이스크림이 더러 녹는 것을 아예 해님도 한 입 먹는다고 한 것이 묘합니다. 그리고 주인공을 꽃밭에 앉혀놓음으로써 꽃과 햇님과 나와 함께 아기자기한 모습을 그려낸 게 또 특이합니다.

0: 예, 이어서 감상할 동시 제목은 소문입니다.
1: 소문 남성화 혼자서는 너무 심심하나 봐요. 쉿 할수록 궁금증이 커지나 봐요. 친구가 많을수록 신나한데요.

0: 예, 이 동시는 이 퍼뜨리지 말아야 할 소문을 퍼뜨리고 싶은 아이들이 그 허영심을 동심의 반죽에서 아주 섬세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소문이라는 놈은 이 혼자서는 너무 심심해합니다. 누가 옆에서 소문을 퍼뜨리지 말라고 쉿 할수록 이 더욱 궁금증이 커진다고 합니다. 안절부절 못하는 소문이란 그 놈이죠. 이 놈은 친구가 많을수록 더욱 신나한데요. 참 예, 동심에 꼭 들어맞게 잘 표현한 예, 동시 식군. 이 동시에서 예, 소문이라는 흉체도 없고 냄새도 없는 추상적인 사물을 예, 인격화해서 묘사하는 부분이 예, 묘합니다. 예.
1: 이 시는 그 뭐 동시로 썼지만은 어떻게 보면 또 이 소문은 또 어른들 세계에서도 역시 이 소문은 똑같은 그런
0: 아, 그렇죠.
1: 흉체로 퍼지지요.
0: 그렇죠.
1: 네. 예, 이어서 감상할 동시 제목은 작별인사.

0: 있습니다.
1: 작별 인사 남성화 자박자박 들리네 계절 밟는 소리 이갈 조용히 떠나는 소리 은행잎 우수수 바람다리 깊혈 때 내 맘 사푼사푼 눈꽃 되어 내리네 잘가 안녕 인사도 곱게 입맞춤하며 수줍게 수놓는 매화꽃 사랑 오는 봄 언제면 다시 만날까 스스로 잡아보는 차가운 악수 효리바람 울며 울며 들판 누빌 때 친구야 다시 한번 안아보자 떠나도 잊지는 말자 하늘도 땅도 하얗게 웃으며 작별의 눈물 소리 없이 뿌릴 때 눈물은 얼어 터져서 향기 날리고 내 맘 내 맘 망부석 되어 천지간에 하얗게 비석으로 나무리

이 신은이 어린이들의 눈높이에서 계절과 이별이라는 무거운 주제를 감각적으로 풀어낸 수작입니다. 시에서 살펴보면 이 청각적 이미지가 생생하게 안겨옵니다. 자박자박 들리니 계절 밟는 소리, 은행잎 우수수 바람 따라 깊을 때. 동시에 소리와 리듬이 중요한 장르인데 이 시는 발걸음 소리, 낙엽 소리, 바람 소리를 의성어로에 살려 아이들이 귀로 듣는 듯 상상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동시에서의 추상적 감정을 구체화한 것도 돋보입니다. 시구에서 보면 이 내 마음 사푼사푼 눈꽃대요 내리니, 내 마음 망부석대요, 슬프다고 직접 말하지 않고 마음이 눈꽃이 되고 돌이 되는 동심, 동심 특유의 환상적 비유를 사용해서, 그리고 이 동시에서 또 반복과 후렴구의 그 리듬감이 잘 표현되었습니다. 잘가 안녕이라든가 떠나도 잊지는 말자 등 부분에서는 동요가사처럼 반복되는 짧은 구절이 아이들에게 친근감을 주고 따라 부르기거나 외우기 쉽게 만들었습니다. 전적으로 이 시는 어른이 읽어도 공감되는 동시, 혹은 아이와 어른이 함께 나는 동시로서의 의미가 깊습니다. 순수한 동심만을 위한 시라기보다는 이별의 경험을 처음 겪는 아이에게 슬퍼도 괜찮고 기억하면 다시 만날 수 있어 라는 위로를 전하는 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네, 다음 감상할 동시 제목은 가을의 향기입니다.
1: 가을의 향기, 남성화. 가지마다 초롱초롱 춤추는 풍선들, 빨강 우유 먹고 빨갛게, 노랑 우유 먹고 노랗게, 오색룡룡한 향기에 발목 잡힌 기러기들 가던 길 멈추고, 하얀 양떼 몰고 가던 바람 나비 등이 올라 땀 훔친다. 저만치 가을이 뒷짐지고 미소 짓는다.

0: 예, 이 동시는 예, 1년에서 가을의 향기를 빨간 풍선, 노란 풍선에 비유해서 향기가 둥둥 날아다니는 모습을 형상적으로 그려냈습니다. 여기서 예, 우유는 예, 풍요로운 그 가을의 여러 가지 영양소를 말하겠죠. 하면 땡빛이라든가 시원한 바람이라든가 가을비가 보내주는 수분이라든가 하여간이 예, 등등을 우유에 비유했는데 아주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이 연에서는 예, 오색 영롱한 향기에 날아가던 기러기가 발목 잡힌다고 합니다. 그 향기가 너무 극하니까. 그리고 3년에서는 양떼를 몰고 가던 바람이 나비등이 올라 땀을 훔친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4년에서는 진짜 가을이 완연한 모습이 저만치서 뒷짐지고 미소 지는다고 합니다. 전반세가 가을의 향기를 느끼기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1: 네, 다음 감상할 동시 제목은 봄비입니다.
2: 봄비 남송화. 톡톡 튀는 음표들 깔락깔락 리듬 타는 소리, 하얀 살구꽃 작은 허리 배시시 비탈고, 기지개 켠 아지랑이 보슬보슬 긴 하늘 실실이 잡아당긴다.
0: 예, 이 동시는 이 봄비를 여러 가지 상관물로 잘 그려내고 있습니다. 즉, 봄비를 그 상관물인 음표로 예, 그래서 음표들이 깔락깔락 리듬 타는 소리라 하고, 또 봄비 내리는 소리를 형성했습니다. 또 봄비가 내릴 때 하얀 살구꽃이 동작과 아지랑이 동작을 이끌어내는데, 이 동시 가장 정체로운 백미는 바로 마지막 부분이 아지랑이가 긴 하늘 실실이 잡아당긴다는 것입니다. 와, 이건 진짜 아주 잘된 표현입니다. 아지랑이가 보슬보슬 그 긴 하늘을 잡아당긴다는, 결국 하늘을 끈처럼 실실이 잡아당겨서 당기울 때의 그 끈이 바로 봄비라는 것입니다. 기발한 상상을 발휘한 그 빼어난 표현입니다. 시인이 재치가 잘 보이는 대목이라 하겠습니다.

0: 네, 이어서 감상할 동시 제목은 왜입니다.
1: 왜 남성화. 꽁은 포도득 고리는 훨훨 모두 모두 잘 나는데 닭은 왜 높이 못 날지, 오리는 왜 먼데 못 날지. 같은 날개 다른 신세, 알고 보니 울타리 때문이구나.
2: 예, 지금 이 꽁이나 고니는 훨훨 모두모두 잘도 나는데 닭은 왜 못 날까 라고 반문하면서 그 원인을 울타리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시적 요소가 다분합니다. 시인은 이 동시에서 울타리를 강조하면서 사람의 의식이 관건임을 강조합니다. 짐승들이 무슨 의식이 있겠소만, 여기서는 울타리 속에 갇혀있는 의식을 말합니다. 좀 더 시야를 넓히고 울타리를 깨고 나올 때만이 저 높은 하늘을 훨훨 자유롭게 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같은 날개에 서로 다른 신세는 결국 의식 때문이라고 지금 그걸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 동심적으로 썼지만 은근히 그 리면이 천리를 깔아준 그런 동시라고 생각합니다.
0: 그러니까 이 시 제목이 왜가 바로 그 애들한테 어떤 그 의문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2: 네. 그래서 반문법 썼죠. 네.
0: 왜에서 저런 현상이 나타날까? 그 의심도 하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 우리가 그 이전에 1960년대, 70년대 그 중국

0: 걸까. 그래서 그 원리를 아주 그, 예, 뭐 차근차근 설명해서 하는, 그렇지. 그때 아마 그 책이 아마 전국각지에 많이 그,
1: 그렇죠. 예. 그래요. 그거 통해서 또 아이들이 많은 걸 배웠고.
2: 예.
1: 그러니까 뭐 격장뽐이라 할까?
2: 그러니까 이 애들한테는 아, 어떻게 저런 현상이 생기는가에 대한 그 의문, 여기서 이 호기심이 유발돼서 또 예, 그걸 알아나가는. 예.
1: 그렇습니다. 역시 동시 창작이 한 개의 방법이지.
2: 예. 그러니까 어떤 의문표를 가지고 사물을 관찰하고 또 누구의 해설을 들은다면 어,
1: 그 해답을
2: 터득하는. 예. 네, 이어서 감상할 동시 제목은 초승달입니다.
3: 초승달, 남송화. 울할매 등 옆이면 조근조근 들려오는 옛 이야기. 저 개수나무에 숨겨진 많고 많은 울할매 옛말 보따리. 강아지 뚝 떼어먹었다는 저 빵조각. 오늘따라 어쩐지 구부정한 울할매 등 같다.
1: 예, 이 동시는 예, 조승달을 우리 할매 그 굽은 등에 비유하면서 많고 많은 우리 할매 옛말 보따리를 끄집어내고 또 강아지가 뚝 떼어먹었다는 빵조각에다도 또 예, 조승달을 비유했습니다. 이래서 조승달을 예, 아주 형상적으로 묘사해냈습니다. 그 조승달은 예, 지금도 계속해서 조근조근 옛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마음 짠하면서도 묘하게 엮은 동시입니다.
2: 네, 한창 무르익는 이 가을에 남송화 시인의 재미난 동시를 감상하고 또 님 선생님의 해설 잘 들어보았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1: 예, 수고하셨습니다.

나에게 독서란 더 나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참 고마운 존재인 것 같아요. 사실 기억하고 표현하고 또 상상을 하는 건 사람의 본능이나 다름없잖아요. 하지만 독서를 하게

0: 하게 되면 이런 소중한 능력들의 향상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1: 나에게 독설한 가장 좋은 스승을 만나서 나라는 제자가 성장 발전하는 과정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2: 독서는 나에게 생활입니다. 다양한 경험을 선물하고 제자리보다는 앞으로 나아가게 등을 떠밀어주는 힘입니다. 독서가 있어서 항상 자신한테 배포유했고 자신을 선대했습니다. 함께 독서해요.
3: 여러분에게 독서는 어떤 것입니까? 독서를 통해 우리는 성장하고 힘을 얻으며 더 나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독서가 일상이 되는 삶을 갖고 가

아침이면 새들의 지속임 소리가 정다운 이곳, 싱그런 사과 배꽃 향기가 그윽한 이곳, 정신한 공기에 마음까지 상쾌해가는 이곳, 문명하고 아름다운 이곳, 화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 더욱 매력적입니다. 이곳이 바로 우리 모두의 삶의 도전이요, 아름다운 미래가 약속된 곳, 연변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성당 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석인 호가복이 전문회의를 소집해 양수에너지축적 및 신형에너지축적 대상 진척정황 회보를 청취했습니다. 우리 주에서는 주내 고속철도역, 상권 등을 연동시켜 몰입식 민족단결 진보 선전진지를 혁신적으로 구축해 중화민족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이 인심에 깊이 스며들도록 하고 있습니다. 9월 15일부터 우리주는 정식으로 2026년 가을철 삼림 초원 방화기에 진입했습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석인 호가복이 16일 전문회의를 소집해 양수에너지축적 및 신형에너지축적 대상 진척정황 회보를 청취했습니다. 호가복은 습근평 총서기가 길림성 당위 정보사업회보 청취시에 한 중요연설정신과 국가에너지안전에 관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론술을 깊이 관찰하고 신에너지 산업이 빠르게 발전하는 유리한 기회를 다잡으며 막힌 부분을 힘써 뚫고 병목을 목적성 있게 해결해 양수에너지 축적 및 신형에너지 축적 대상 건설을 신속히 추동함으로써 연변의 도약 추월을 다그치는데 유력한 지탱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회의에서 각 현시 당위 또는 정부 주요 책임자들이 각기 도나 타라하 양수에너지 축적 발전소, 왕청 전하 양수에너지 축적 발전소, 안도 대사하 양수에너지 축적 발전소, 도나 합방 전력 고봉 부하 조절 에너지 축적 발전소, 양광 에너지 주파수 조절 에너지 축적 발전소, 혼촌 류정 전기화학에너지축적발전소, 정변 전기화학에너지축적발전소, 연길 전력망측 독립형 에너지축적발전소, 종저 왕청 그리드형 에너지축적발전소, 도문 진흥 신형 독립혼합에너지축적발전소, 화룡 전력망측 독립형 에너지축적발전소, 영정 주파수조절 에너지축적발전소, 안도현 200메가와트 리튬 린산철 플러스 관성 바퀴 혼합 에너지 축적 주파수 조절 발전소 등 13개 대상의 진척 정황을 회보했습니다. 이러한 중대 대상들의 전단계 사업은 전반적으로 순조롭게 진척되고 있으며 일부 대상은 이미 단계적인 성과를 거뒀습니다. 대상들이 잇따라 락착되고 실시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우리 주에서 산업 구조를 최적화하고 청정 에너지 산업을 발전시키며 새로운 경제 장성점을 육성하는 데 강력한 동력을 주입하게 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화룡, 도나, 왕청, 안도 4개 양수에너지 축적발전소 대상은 투자 규모가 크고 견인 효과가 강해 녹색 발전을 추동하고 경제 장성을 견인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화룡 양수에너지 축적발전소 대상은 당면 시공에 유력한 시기를 다잡고 연간 투자 계획과 엄격히 대조해 림목 벌채 작업을 다그쳐 완수하며 조체 공사 입찰 진도를 다그치고 댐 주체 공사 건설을 조속히 가동해 더욱 많은 실물 사업량을 힘써 형성해야 합니다. 도나, 왕청, 안도, 양수에너지 축적발전소 대상은 투자 조체의 결책 진척을 적극 추진하고 대상 심사 비준 신청 사업을 다그쳐 전개하며 재반 전단계 수속을 다그쳐 대상이 조속히 착공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에너지 축적 발전소를 건설하고 신형 에너지 축적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은 국가에서 중점적으로 지지하는 전략적 신흥 산업 발전 방향에 부합되며 전력망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운행을 보장하고 신질 생산력을 육성 발전시키는 데 유리합니다. 종저 왕청 그리드형 에너지 축적 발전소 대상은 시간대를 단단히 주시하고 역량을 통괄 배치하며 발전소, 승합소, 발전소 내 도로 등 건설을 다 거쳐 추진하는 동시에 설비 반입과 설치, 연합 시험 조정 및 시험 운행을 함께 추진해 11월 말까지 전력망 접속 발전을 실현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기타 현시의 신형에너지 축적 대상은 정책 기회를 단단히 다잡고 목록화 관리 플러스 전담반 추진 사업 기재를 엄격히 실시하며 앞장서 연결하고 주동적으로 봉사해 사업을 세밀하게 하고 추진 절주를 다그쳐야 합니다. 전력망 접속 실행 가능성 연구와 비준을 다그쳐 완수하고 토지 징수, 용지 계획 허가, 공사 계획 허가 등 수속을 동시에 추진해 대상이 하루빨리 착공 건설되고 운행에 투입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자체 사업의 확실성으로 각종 불확실성에 대응해야 합니다. 각 현시와 관련 부문에서는 분토의 정신을 더욱 북돋우고 긴박감을 강화하며 양수에너지 축적 및 신형에너지 축적 대상 건설을 두드러진 위치에 놓는 것을 견지하고 비상한 조치를 취해 백방으로 일을 성사시키고 대상이 락착되게 해야 합니다. 유리한 기회를 다잡아야 합니다. 당면 국가에서 신에너지 산업 발전을 지지하는 정책 기회를 단단히 주시하면서 이미 착공된 대상에 대해서는 기계를 충분히 투입하고 작업반을 증가해 건설 진도를 다그쳐 더욱 많은 실물 사업량을 형성해야 합니다. 아직 락착되지 않은 대상에 대해서는 전담반을 내와 추진하고 끝까지 조시하면서 투자 결정을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전단계 수속을 다그쳐 전단계 사업의 소홀이나 수속 추진 지연으로 대상이 정체되거나 좌초되는 것을 견결히 방지해야 합니다. 난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흐림지 심사 비준, 토지 징수, 전력망 접속 등 관건 고리를 단단히 주시하고 문제 목록, 책임 목록, 기한 목록을 구축 보완해야 합니다. 여러 부문의 심사 비준과 관련되는 사항은 병행 처리를 실시하고 상급 부문의 지지가 필요한 사항은 전담 인원을 배치해 추적하고 전 과정 독촉 처리해 백방으로 막힌 부분을 소통시키고 난제를 해결함으로써 대상 락착을 위해 장애를 제거해야 합니다. 제대로 다잡고 신속히 추진해야 합니다.

0: 것입니다. 책임을 단단히 다지고 층층이 압력을 전달해 매 고리마다 틀어주는 사람이 있고 관리하는 사람이 있도록 확보하며 전력을 다해 사업을 앞당겨 하고 진도를 다그쳐 대상이 조속히 락착 착공돼 효과를 보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조지도 일꾼 림소림, 류신강, 진공뢰, 문금철, 도경국, 조직 속 관련 부문 주요 책임자, 각 현시 당위 또는 정보 주요 책임자, 국가 배선망 연변 전력 공급 회사 주요 책임자가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1: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 촉진법 해독입니다. 오늘에는 법률 책임 부대 법규 제정 등을 명확히 해라는 내용으로 방송해드리겠습니다. 법에 따라 민족 사무를 치리하는 것을 견지하는 것은 민족 사업의 중요한 한 방면인 동시에 전면 의법 치국의 구체 요구이기도 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제6장 법률 책임에서는 인도성과 구속성을 모두 중시하는 원칙을 견지하고 관련 주체가 민족단결진보를 손상시키거나 파괴하는 정형에 대해 각각 법률 책임을 설정했으며 법률의 여규의 적용 효력에 대해서도 교정지었습니다. 이 밖에 제7장 부칙에서는 성자치구 직할시와 구를 설치한 시자치주의 인대 및 그 상무위원회가 현재 실제 정황과 결부하여 민족단결진보를 촉진하는 지방성 법규를 제정할 수 있다고 교정을 하여 지방립법에 더 명확한 근거를 제공했습니다.
0: 중화민족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전문란입니다. 황금 가을 9월, 민족 단결의 꽃이 연변대지에 활짝 피어났습니다. 우리 조에서는 민족 단결 진보 선전월을 계기로 조내 고속철도역, 상권 등을 연동시켜 몰입식 민족 단결 진보 선전 진지를 혁신적으로 구축하고 한마음으로 힘을 모으는 민족 단결의 목소리를 전함으로써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이 인심에 깊이 스며들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손의 고속철도역들은 대외 교류의 중요한 창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기간 고속철도역 진입 통로에 눈에 띄는 위치에 규범화, 조제화 선전 전시판을 통일적으로 설치하고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을 깊이 선전 관찰하고 연변 민족단결진보 승격판을 힘써 구축하자 성주껏 활짝 핀 연변 한마음으로 공동체 꿈을 갖고자 등 선전 문구를 엄선해 배치했습니다. 동시에 우리 수 여러 민족 집거 변강 공동 치리와 공동 번영의 지역 특색과 결부해 민족 단결 이념을 변강의 발전 면모, 민족 문화 특색과 깊이 융합시켰습니다. 간결한 표어와 활기찬 정경은 관람성, 교양성, 전파성을 두루 갖춘 민족 단결 진보 선전 장량을 이루어 고속철도역의 아름다운 문명 풍경선으로 됐습니다. 조민족사무위원회 4급 조사연구원 범은혜입니다. 조민족사무위원회에서는 연길서역, 훈촌고속철도역, 도나고속철도역과 연합으로 역 진입 통로의 공공공간에 의탁해 몰입식 민족단결 진보 선전 진지를 구축하고 10개 선전표어 전시판을 설치했습니다. 사진과 글, 표어, 분위기 조성, 유동선전 등 다양한 형식으로 민족 단결의 꽃이 변강, 교통 중추에서 아름답게 피어나게 하고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이 머리와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객 우선생입니다. 여행길에 민족 단결 지식을 배울 수 있습니다. 형식이 아주 좋고 의의도 있습니다. 여객 혼여사입니다. 이런 선전 방식이 아주 눈에 띕니다. 널리 선전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 인기 간판벽도 있는데 모두 두 가지 언어로 돼 있어 사람들이 연변을 더 잘 요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민족이 석류시처럼 단단히 뭉쳐야 한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조민족사무위원회에서는 또 연길공항, 연길백화상점, 연길 만달 광장 등 인원 밀집 장소에도 선전표를 설치해 민족 단결 진보 선전의 전면 보급 상시화를 실현했습니다. 조민족 사무위원 회사는 벼어 전시와 선전 강연 봉사를 결부시

0: 지켜 정책 일원을 직관적인 시각 체험과 따뜻한 편민 봉사로 전환시킴으로써 여러 민족 여객들이 바쁜 여행길에서도 민족 단결의 온기를 느끼고 중화 민족에 대한 동질감과 귀속감을 높이게 하고 있습니다. 조민족 사무위원회 4급 조사연구원 범은혜입니다. 이제 조민족 사무위원 회사는 민족 단결 진보 선전 진지 건설을 깊이 추진하고 철도와 지방의 연동 협력을 지속적으로 심화하며 다양한 민족 단결 진보 선전 활동을 상시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선전 담치를 끊임없이 풍부히 하고 선전 형식을 혁신하며 선전 복음 면을 넓히고 연변의 민족 단결 이야기와 변강 발전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잘 들려주며 여러 민족 대송 들이 형제 자매처럼 친하고 서로 지켜주는 훌륭한 국면을 지속적으로 공고히해 착실한 건설 성과로 연변의 장기적 안정과 고품질 발전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1: 10월부터 우리 조는 정식으로 2026년 가을철 삼림초원 방화기에 진입했습니다. 화재 위험을 효과적으로 경계 해소하기 위해서 주재해방지 감속구조위원회 판공실과 주응급관리국에서는 통고를 발부하여 방화기간 야외 화분을 엄격히 관리 통제해 전주에서 중대 삼림화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보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삼림초원 방화진화조례, 길림성 삼림방화조례, 길림성 인민정부 삼림방화명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9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는 우리주 가을철 삼림방화 기간입니다. 가을철 날씨가 건조하고 림산지구의 마른 풀이나 낙엽 등 가연물질이 대량으로 늘어나 안전하지 않은 불사용 행위가 삼림화재를 유발하기 쉽습니다. 이에 연변 소방구조 기동지대에서는 근일 300여 명 구조인원을 조직하여 안덕현에서 2026년도 야외 주둔 훈련을 전개했습니다. 전체 인원은 지휘협동, 진화구조 실무조자, 특수장비 운영, 임무보장 등을 둘러싸고 전반 요소 실전화 훈련을 가졌습니다. 연변 소방구조 기동지대 도나대대 이중대 중대장 곽강산입니다. 이번 야외 주둔 훈련은 복잡한 산림 환경에 입각해 종업원 운동회도 주둔 훈련 배치에 함께 포함시켰죠. 체육 경기를 통해서 전투 정신을 연마하고 실전 훈련과 경기 과정에서 부족점을 보완하여 각종 응급 구조 임무 실전 능력을 전면적으로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주재해방지 감속구조위원회 판공철과 주응급관리국에서는 방화기간 야외 화분을 엄격히 관리 통제하고 방화구역 불사용 심사 비준 제도를 엄격히 집행할 것을 일깨웠습니다. 림산지구의 각종 경영단위와 개인은 화재 방지 통제 책임을 이행하고 방화승전 교행을 잘하여 삼림화재 발생을 엄격히 방지해야 합니다. 광범한 대중들은 삼림초원 방화 관련 법률 법규를 자각적으로 준수하고 가을철 삼림방화 진화사업에 주동적으로 참여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삼림화재 정황이나 각종 규정 위반 야외 불사용 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12119 삼림방화 신고 전화를 걸어 우한이 일찍 발견되고 화재가 일찍 처리되며 위험이 일찍 제거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길림성 국방동원 판공실에 따르면 전성 각 시, 주, 각 현시, 도시구역에서는 9월 18일 오전 9시 18분에 방공경보 테스트를 실시합니다. 경보는 사전경보, 공습경보, 경보 해제 순으로 진행이 되며 매 경보 시간 간격은 3분입니다.
0: 퇴역군인 봉사 보장 선진 단위 및 인물 표창 대회가 근일 북경에서 소집됐습니다. 회의에서 퇴역군인 사무부, 조항군사위원회 정치사업부, 전국상몽 사업지도 소조 판공실은 공동으로 퇴역군인 봉사 보장 299개 선진 단위와 396명의 선진 인물을 표창했습니다. 우리조의 연길시 북산가도 단영사회구역 주민위원회가 이번에 전국 퇴역군인 봉사 보장 선진 단위로 평이됐습니다.
1: 연결 위만 장태가 단계적 휴식 정비에 진입하는 가운데 9월 25일부터 27일까지 제한된 시간대에 주제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이 기간이 2026년 연결시 제2

0: 제2회 왕의 영예 e스포츠 경기 및 제14회 왕의 영예 전국대회 문화관광 경기가 개최됩니다.
1: 혼전시 문화관에서 사회를 대상해 무료 공익예술 강습반을 개설합니다. 강습반은 전과정 무료 수업을 진행하며 학원들은 악기, 훈련 복장 등 학습용품만 준비하면 됩니다. 수업은 무용, 성악, 민족악기 세 가지가 포함되고 기초교수와 기예 재고를 함께 다루어 부동한 기초를 가진 문예 애호가들을 상대로 맞춤형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연변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서태문, 김춘이었습니다.
2: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3: 문명한 언어를 사용합니다.
2: 교통질서를 잘 지키고 쓰레기를 아무 곳에나 버리지 않습니다.
3: 문명한 행동에 앞장섭니다.
2: 사랑과 긍지를 안고 멋진 미래 설계도를 그려가는 연변.
3: 아름답고 향기로운 사람들이 모여 행복한 꿈들을 꽃피워 갑니다.
4: 큰 도심 속의 명주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5: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0: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1: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0: 공감 40분.
1: 공감 40분.

지역사회 정보와 동향, 시기시기 각종 정책과 법률에 대한 따뜻한 해독과 적시적인 소통으로 청취자들의 이해를 넓히고 가치 취향 유대감을 공유하는 프로그램 공감 40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사회 발전과 정책 정보 그리고 법률 지식을 공유하는 프로그램 공감 40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저는 프로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신금철입니다. 오늘 함께할 내용입니다. 먼저 길림성의 대표 특산품인 장백산 인삼이 동남아시아 시장으로 본격 진출한 내용에 이어 출입국 관리에 관한 공무원의 규정, 습금형 총사기, 새시대 청년 문화 건설을 강화합니다 등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공감 40분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지역사회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길림성의 대표 특산품인 장백산 인삼이 동남아시아 시장으로 본격적인 진출에 나섰습니다. 중국 국가중약관리국과 길림성 당위, 길림성 정부에서 공동 주최한 영로 3형 장백산 인삼 동남아 문화 무역행이 최근 말레이시아와

행사장에 야생인삼 채굴 체험존을 마련해 전통 도구와 옛 물건을 전시하며 중국 고유의 채섬 문화를 알렸습니다. 류종계는 장백산 채섬 풍습은 흔히 방산이라고 불립니다. 이는 장백산 선민들이 오랫동안 발전시킨 전통으로 산과 사람이 공존하는 지혜를 잘 보여줍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윈남 무역박람회는 길림성 인삼 관련 기업 20여 곳이 참가해 100여 종의 인삼 제품을 선보였으며 현지 기관들과의 협력 합의도 이끌어냈습니다. 장춘 중의학대학 부속병원 주임의사 류철구는 장백산 인삼은 미병을 예방, 양생을 중시, 자연을 순응하라는 중국 전통의학의 핵심 가치를 지닌 도지약재입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말레이시아 중경한의학센터의 우동동 부교수는 동남아는 중의학에 대한 수요와 대중적 기반이 탄탄해 중의학 진료와 특색 양생 관리가 국경 간 의료 협력의 핵심 분야로 자리 잡고 있다며 이는 인삼 등 특산품의 해외 진출에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중국 국가지리 표지 제품이자 중국 유럽 상호 인증 특산품인 장백산 인삼은 도지 산지와 안정적 품질, 국제 인증을 바탕으로 해외 시장 진출에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평가입니다. 말레이시아 행사에서는 중국 길림 장백산 인삼 동남아 운영, 전시, 거래센터와 중의학 장백산 인삼 문화선전교육기지 등 두 개 국제협력 플랫폼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이는 인삼의 전시, 거래, 문화 전파, 학술 교류를 활성화해 동남아 시장의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함께 현장에서는 주요 프로젝트 조인식이 거행됐습니다. 중국 동방홍 양삼야급, 길림성 선상이 장백산 인삼위원회사 등 현지의 선두 기업들이 해외 기관과 인증, 시장 진입, 해외 전시 판매 등 핵심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길림성 과학기술협회 당조서기 겸 길림성 인삼산업 전반반장 진요희는 이번 행사는 문화 상호학습의 려성임과 동시에 산업을 깊이 있게 개척하는 려성이라며 장백산 인삼은 길림성이 세계에 내미는 명함이자 천년 문화와 탄탄한 산업 기반을 갖춘 황금 간판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는 길림성은 최근 인삼을 핵심 우세 산업으로 육성해 종자 보호부터 재벌 가공, 표준 재성, 과학기술 혁신에 이르는 전주기 발전 체계를 구축했다며 2025년 말 기준 길림성 인삼 산업의 전 산업 체인 생산액은 천억 원을 돌파하고 지역 경제를 견인하는 대표 산업으로 성장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길림성은 향후 중의학 해외 문화 전파와 국경 간 산업 협력을 더욱 심화하고 인삼을 다채로운 제품 형태로 해외 소비 시장에 안착시켜 백초지왕의 양생 지혜가 전 세계인의 건강에 기여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계속해 길림성 생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청산 록수의 생태 가치와 발전 가치를 재조명하는 가운데 동북 생태권의 핵심에 위치한 길림성은 독특한 생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장백산, 흑토지, 하천과 습지를 품은 길림성은 중국 북부의 든든한 생태 방어막을 구축했습니다. 오랜 기간 꾸준히 녹화와 사막화 방지, 삼림과 하천 복원을 추진한 결과 전성의 생태 바탕색이 점점 더 맑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맑음의 이면에는 국가 생태 안전의 수호자로서 엄격한 방어선 사명을 지키면서도 우수한 생태 자원을 진정으로 활성화하고 가치를 높이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는 오랫동안 존재해온 논리적 고민이 남아있었습니다. 중국의 생태 지도에서 길림성의 위치는 대체 불가능합니다. 동부 리면은 천리 넘게 이어지며 삼강의 생명력을 유지하고 동부가 기후를 조절하며 희귀한 생물들을 보호하는 천연적인 생태 보물고입니다. 중부의 만 헥타르 흑토지는 국가의 식량 안전을 든든히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서부의 초원 습지와 방풍 림대는 서로 어우러져 풍사가 동쪽으로 불어오는 요지를 가로막음으로써 북방의 방풍고사 장벽을 튼튼히 구축하고 있습니다. 특수한 지역적 사명은 길림 생태보호의 특수성을 결정했습니다. 많은 지역의 가장 중요한 직책은 개발이 아니라 지킴입니다. 전역의 안정적인 생태를 유지하기 위해 성내의 많은 중점 생태기능구들은 장기적으로 개발 강도를 엄격히 통제하고 생태 공간을 확보하며 지속적으로 자금과 인력을 투입해 복원과 관리 보호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하기에 길림성 생태 건설은 장기적으로 하나의 뚜렷한 특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전략적 가치가 아주 크고 사회적 효익이 매우 안정적이나 단기 산업 성장 효과는 제한적입니다. 보이지 않는 장기적인 수호, 기초적인 보건 자금은 북방의 생태 안전을 지키고 있지만 직관적인 경제 수익으로 빠르게 전환되기는 어렵습니다. 이곳의 록수 정산은 우선 국가의 생태 장벽, 전략적 기반이고 그 다음으로 지방 발전의 량질 자원입니다. 산, 수, 림, 전, 호, 처사의 일체화 정비, 흙토지 전문 보호, 류역 시스템 정비, 삼북 프로젝트 지속 추진, 열애 동안 끊이지 않는 수호를 통해 길림성의 생태는 육안으로 보이는 탈바꿈을 실현했습니다. 삼림이 더욱 무성하고 강과 호수가 더욱 맑아지고 습지가 다시 회복되고 모래먼지가 점차 사라지면서 전역 생태가 지속적으로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데이터에서 벗어나 본질을 보면 길림성의 생태는 여전히 취약한 회복성 형상계에 처해 있는 바 견고한 자체순환 안정상태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부 산림의 총량은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지만 자생림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림분 구조 또한 여전히 최소화되어야 하며 극단적인 날씨, 병충해 충격에 대비한 생태 위험 방지 능력도 여전히 부족합니다. 중부에서 해마다 흙토지를 보호하고 있지만 국부적인 수토 료실, 침식구의 재발, 지력 감쇄 등 문제가 반복적으로 존재하기에 량곡의 안정적인 생산과 생태 함량의 균형을 1년 내내 세밀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서부는 단행간의 물 보충과 모래 퇴치, 식물 피복 복원을 거쳐 모래밭이 고착화되고 습지가 다시 활성화되었지만 생태계 구조가 여전히 단일하고 수원 보급, 식물 피복과 사막 고착에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해 조그만 해이해지면 복원 성과가 반등할 수 있습니다. 전액의 간류 하천 수질은 지속적으로 안정적이고 우수해지고 있지만 말초 지류, 향촌의 작은 수치는 쉽게 계절, 농사의 영향을 받기에 단계적인 반등, 국부적인 파동은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이는 정밀화 정비에서 가장 어려운 세부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좋아지고 국부적으로 취약하며 전반이 견고하고 세부 사항이 압력을 받고 있는데 이는 길림성 생태의 가장 진실하고 가장 객관적인 현황입니다. 길림성은 단행간 이미 성숙되고 완비된 생태 보호, 감독 관리, 보건 체계를 구축했고 제도, 자금, 관리 보호 역량이 지속적으로 락착됐으며 전액의 녹색 보호, 녹색 수호, 녹색 사랑의 구도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녹색을 잘 지키는 것은 이미 합격된 답안이고 녹색을 어떻게 잘 사용할지는 여전히 향후의 난제입니다. 최고의 생태자원 우세를 품은 길림성 생태산업은 여전히 보편적으로 초급 단계에 처해 있습니다. 리마 자원이 많지만 정품 브랜드가 적으며 재배 양식 규모가 작지 않지만 고부가가치 사슬이 길지 않습니다. 생태문화 관광은 여전히 전통 관광을 위주로 하고 몰입식 체험, 사계절 연동, 전사슬 운행에 성숙한 업태가 드뭅니다. 흙토지 생태 농경, 습지 경제, 림업 탄회 등 신흥 코스는 자원 비축이 충족하나 착지 규모화, 시장화 속도가 여전히 뒤떨어져 있습니다. 문제의 근본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편으로 북방 생태 장벽의 핵심 기능의 제약을 받아 길림성의 대량의 량질 생태 구역들은 고강도 상업화 개발을 할 수 없고 조방 규모화의 현금화 경로를 걸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밀한 육성과 장기적인 신경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생태지품 가치 실현, 다지역 생태보상 등 기재가 여전히 완벽해지고 있으나 량질 생태자원의 할증 경로, 현금화 경로를 아직 완전히 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길림성 생태의 가장 전형적인 구조적 모순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보호에 100% 신경을 쓰고 있지만 전환에는 여전히 차이가 있습니다. 자원 우세가 최고이지만 산업 발전 수준은 향상이 필요합니다. 만약 지난 수십 년 동안 길림성 생태 사업의 핵심의 단점을 보완하고 상처를 치료하며 우환을 제거하고 역사적으로 남은 생태 파괴, 환경 오염 문제를 집중적으로 해결하는 것이었다면 향후 핵심 명제는 이미 완전히 업그레이드 되는 바 바로 비동적인 복원에서 주동적이고 과학적이며 장기적인 생태 경영으로 전환된 것입니다. 이런 경영은 결코 미리 앞당겨 개발하거나 모세물을 보내 고기를 잡는 식의 개발이 아니라 삼중의 더 높은 차원의 고수와 돌파입니다. 정확하게 안정을 유지하고 생태의 저력을 튼튼히 다지합니다. 림분 구조, 수토 체계, 하천과 호수의 맥락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생태 회복력의 단점을 보완해 산림, 흙토지, 습지가 더욱 안정적인 자체 복원, 자체 순환 체계를

형성하도록 하며 인공수호에서 점차 생태 자체 지유로 나아가야 합니다. 최저선을 엄수해 기존의 성과를 확보해야 합니다. 생태 경계선, 경작지 최저선, 하천과 호수 변계선을 주시하고 미세한 교란, 은밀한 파괴를 방비함으로써 단행간 어렵게 된 생태의 바탕식을 지키고 문제의 반등과 재발을 두절해야 합니다. 동력을 부여해 전환하고 생태의 보너스를 방출해야 합니다. 한지 생태, 흑토 농경, 림의 습지에 독특한 우세에 입각해 저탄소 농업, 정품 리마 산업, 몰입식 생태문화 관광, 생태 흡수원 등 녹색 업태의 심경으로 정적인 생태 자원을 동적인 발전 동력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길림성의 가장 훌륭한 생태 답안지는 영원히 쌍방향 균형입니다. 국가 장벽의 책임을 지키고 록수청산의 가치를 잘 봐주어 백산송수의 생태 우세가 진정으로 고품질 발전을 뒷받침하는 가장 지속 가능하고 가장 핵심적인 경쟁 우세로 되게 해야 합니다.

계속해 생태보호 15차 5개년 계획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전 생태환경부, 자연자원부 등 부문은 연합해 생태보호 15차 5개년 계획을 인수해 발표했습니다. 계획에서는 다음과 같이 제기했습니다. 2030년에 이르러 생태공간 구도가 지속적으로 최적화되고 생태의 질이 안정적으로 개선되며 생물 다양성 상실 추세가 효과적으로 완화되고 량질의 생태상품 공급이 더욱 풍부해지며 생태계

다양성, 안정성, 지속성이 끊임없이 향상되고 생태 보호 및 보건 감독 제도가 가열층 보완되며 국가 생태 안전에 효과적으로 보상될 것입니다. 또 계획에서는 15시기에 여러 구체적인 목표를 제기하는데 주로 자연보호지 육지 면적이 육지 국토 면적의 18% 이상을 차지하도록 하고 생태질 지수를 86.5까지 향상시키며 수토 보존율은 74% 이상, 삼림 비복률은 25.8%에 달성시키는 등이 포함됩니다. 계획에서는 생태공간 구도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해야 한다고 제기하는데 생태보호 및 보건감독관리 중점지역은 기본적으로 생태보호 붉은산, 자연보호구, 중요 생태기능구, 국가중점생태기능구, 생물다양성보호우선구역, 삼북공정구역 등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생태계 보호 및 복원을 총괄적으로 추진하는 면과 관련해 계획에서는 자연생태계 회복을 시행하고 생태계 복원을 추진하며 도시와 농촌의 생태적 거주환경지를 향상시키는 세 가지 면의 임무를 포착했습니다. 계획에서는 초원, 삼림, 하천, 호수, 습지 등 보호에 대한 규정을 내리고 원시 사막 보호를 강화하고 빙하, 설산, 동토층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를 추진하며 전형적인 해양생태계 보호를 강화하고 해양 매립, 간척 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관리 통제해야 한다고 제기했습니다. 아울러 계획에서는 도시 녹지 시스템을 보완하고 공원 녹지 개방 및 공유를 추동하며 도시 습지 생태와 물환경 복원을 강화하고 농촌의 규모가 작고 수량이 적은 수치에 대한 물환경 치리를 강화하며 향촌의 산, 논밭, 하천, 호수, 습지의 원시적 풍모를 보호하고 농촌 녹화 및 미화를 깊이 있게 실시하며 토종 수목을 우선 선택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계획에서는 생물 다양성 보호를 전면적으로 강화하고 생태질 감시 측정 평가를 강화하며 생태보호 감독 집법을 엄격히 하고 생태보호 보상 체계를 건전해하며 생태 문명 시범 건설을 깊이 있게 추진하는 등 임무를 포착했습니다. 어제부터 우리나라 출입국 관리 새 규정이 실시됐습니다. 바로 출입국 관리에 관한 공무원의 규정입니다. 규정은 예방 우선 종합시책의 원칙을 견지하면서 국민의 출국 후 안전 위험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인신 안전을 보호하기로 했습니다. 해외 안전 위험에 대한 알림 경고를 적시에 발표합니다. 국문, 외교, 문화, 관광 주관 부문 및 해외 주재 외교 기구는 관련 국가 지역의 전쟁 또는 무장 충돌, 사회 지연, 자연재해, 사고, 재난, 전염병 유행 등 안전 형세에 따라 해외와 관광 목적지 안전위험 경고를 적시에 공식 발표해야 합니다. 출국 단계 안전위험 예방 제도를 보완했습니다. 이민관리기구는 출입국 서류 신청을 접수 심사하고 출입국 검사를 진행할 때 국민에게 고위험 국가 또는 지역으로의 이동을 신중히 고려할 것을 당부하며 꼭 이동해야 할 경우에는 현지의 안전 형세에 유의하도록 주의를 주어야 합니다. 또한 안전예방 조치를 강화해 비로소 위험 등급이 최고 수준이거나 인신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사건이 빈발하는 국가 또는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을 만류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출국 관리를 규범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 국민의 출국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함과 동시에 사기당해 출국하거나 허위 사유로 불법 출국해 다국경 도박, 전신 인터넷 사기 등 불법 행위에 종사하는 사례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출국한 뒤 규정을 위반하고 불법적으로 기술을 해외로 이전해 국가 산업 안전과 기술 안전을 위협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술한 문제에 대해 규정은 출국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출국자는 출국을 신청하는 사유가 진실하고 합법적이고 이민관리기구의 신분과 신청 사유 확인에 협조해야 합니다. 또한 초청서를 발급하는 기구와 개인은 초청 내용의 진실성에 대해 책임져야 하며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허위 진술을 할 경우 이민관리기구는 출입국 증명서 발급을 거부하거나 출국을 금지할 권한이 있습니다. 규정은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출국 금지 사유를 보완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출입국 증명서를 사취하거나 불법으로 출입국해 행정구류 처벌을 받았을 경우 해외에서 위법 범죄 활동을 감행해 국가 안전과 리익을 침해했을 경우 수출관리 통제, 기술 수출입 관리 등 규정을 위반해 국가 산업 안전과 기술 안전을 위해 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출국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규정은 외국인의 입국 관리를 1층 규범화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입국 관리를 강화합니다. 입국자는 입국 및 체류, 거류를 신청하는 사유가 진실하고 합법적이어야 하며 이민관리기구, 비자기관에서 신분, 신청 사유를 조사하는 데 협조해야 합니다. 초청서를 발급하는 기구와 개인은 초청 내용의 진실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입국 금지 사유를 보완했습니다.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외국인이 국경 변경 관리를 방해 형사 처벌을 받았을 경우 출입국 증명서를 사취하거나 불법으로 출입국해 행정 처분을 받았을 경우 해당 외국인의 입국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입국 대응 조치 실시를 강화했습니다. 제재 대응, 개입 대응, 법률 관할에 대한 법치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외국인의 제재 대상, 신뢰할 수 없는 실체 목록, 악의적인 실체 목록 또는 제재 및 제한 조치 등이 포함될 경우 이민관리기구와 비자기관은 법에 따라 출입국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또는 입국을 허용하지 않는 등 관련 조치를 취합니다.

규정은 출입국 인원의 합법적 권익을 가해층 보호하기로 했습니다. 개인의 사생활과 정보 보호를 강화합니다. 관련되는 주관 부문 및 그 사업일꾼은 직책 이행 과정에서 취득한 상업 비밀, 개인의 사생활과 정보를 법에 따라 비밀로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출입국 중개봉사기구는 상업비밀, 개인의 사생활 또는 정보를 루설, 판매하거나 불법적으로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출국 금지를 결정한 관련 기구는 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출국 금지의 사실, 리유, 근거 및 구제 경로를

오늘 프로 마지막 내용으로 습금형 총색의 새시대 청렴문화 건설을 강화합시다를 마련했습니다. 청렴은 정치의 근본입니다. 7월 30일 습금형 총색에는 중공중앙 정치국 회의를 주재하고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전당은 당의 집권 지위를 공고히 하고 당의 사명과 임무를 실현하는 전략적 높이에서 전면적으로 엄하게 당을 다스리고 꾸준히 추진하는 사업의 중대한 의의를 깊이 인식하고 신심을 확고히 하고 정력을 유지하며 보다 높은 표준과 보다 실질적인 조치로 새 시대에 전면적으로 엄하게 당을 다스리는 소중한 경험을 잘 견제하고 활용하며 당 건설에서 나타난 두드러진 문제를 잘 정비하고 해결하며 당을 관리하고 당을 다스리는 과정에서 형성된 량호한 정치 국면을 공고히 다지고 잘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전면적으로 당을 엄하게 다스리는 것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역적인 문제를 다스리는 것을 중시해 극약 처방으로 병을 고치고 강력한 제도로 부패를 다스릴 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를 다스리는 데도 힘을 기울여 마음을 바로잡고 몸가짐을 가다듬으며 문화를 함양하고 정치의 근본을 지켜야 합니다. 습금형 총서기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새시대 청렴문화 건설을 강화하고 광범한 당원과 간부들이 청렴의식을 강화해 청백하게 처신하고 깨끗하게 일하도록 교양하고 이끌어야 합니다. 부패의 척결을 강력히 추진하고 문화로 청렴함을 육성하며 강력한 조치로 지역적인 문제를 다스리고 장기적인 조치로 근본적인 문제를 다스림으로써 당을 관리하고 당을 다스리는 수준을 끊임없이 높여야 합니다. 새 시대의 청렴문화 건설을 강화해 전면적으로 엄하게 당을 다스리고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버팀목을 마련해야 합니다. 습금형 종사계는 청렴문화 건설을 추진하는 것을 시종일관 견제해왔습니다. 하북성 정정현에서는 지도 간부들의 사업 기품을 개선하기 위한 6가지 규정 제정을 주재했고 복건성 영덕에서는 렴정 관련 12가지 규정 제정을 주재했으며 절강성을 이끌던 기간에는 성 차원에서 청렴문화 건설을 모색하고 실천하도록 추진했습니다.

18차 당대회 이후 습금병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은 새시대의 청렴문화 건설에 깊은 중시를 돌려 당풍과 청풍이 새로운 면모를 보이고 사회 기풍과 대중 기풍이 지속적으로 개선되도록 강력하게 추진했습니다. 최상위 설계를 강화하고 제도적 공급을 보완해 새시대의 청렴문화 건설에 따를 규정이 있고 의가할 법적 근거를 갖추도록 했습니다. 주황 8가지 규정을 재정 실시해 기풍 건설의 황금 명함을 더욱 빛나게 했으며 새시대의 청렴문화 건설을 강화할 때 관한 의견을 발부하고 당중앙 제20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새시대의 청렴문화 건설 강화를 중요한 개혁 포치에 포함시켰으며 새시대의 청렴문화 건설 3개년 행동계획 2025년 2027년을 인쇄 발부했습니다. 지방에서 주황에 이르기까지 리론과 실천을 결부시키며 한결같은 전략적 사고와 끊임없는 모색을 보여줬습니다. 새시대의 청렴문화 건설은 습금형 새시대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정신적 핵심으로 삼고 우수한 중화 전통 문화와 혁명 문화, 사회주의 선진 문화에서 자양분을 깊이 섭취하는 생생한 실천입니다. 습금형 종사기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부패할 생각을 하지 않도록 하는 사업을 공고히 하고 향상시키며 근본을 바로잡고 기반을 튼튼히 다지는 데 더욱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우수한 중화 전통 문화와 혁명 문화, 사회주의 선진 문화의 저력과 자양이 없다면 신앙과 신념은 깊고 굳건해지기 어렵습니다. 우수한 중화 전통 문화로 멸사 봉공하고 청렴 결백하게 스스로 절개를 지키는 정신적 경지를 함양하며 혁명 문화로 공적인 일을 위해 사사로운 일을 잊고 기꺼이 헌신하는 고상한 품격을 단련하며 사회주의 선진 문화로 청렴하게 정무를 수행하고 공정하게 권력을 행사하는 문화적 토양을 마련해야 합니다. 2014년 3월 하남성 란고현 당위원회 상무위원회 확대회의에서 습금형 종사기는 란고현 역사상 청렴한 관리였던 장백행의 각증 경문을 인용했습니다. 실 한 놀이, 나달 한 돌에도 나의 명예와 절개가 걸려있고 돈 한 푼, 하찮은 물건 하나에도

백성의 피와 땀이 스며있습니다. 백성에게 한 푼을 너그럽게 베풀며 백성이 받는 은혜는 한 푼에 그치지 않지만 부당하게 한 푼이라도 취하면 내 인품은 한 푼의 가치도 없게 됩니다. 누가 선물을 주고받는 것이 그저 평범한 사교적인 왕래라고 말하는가? 이는 실로 자신의 렴치를 저버리는 일입니다. 정당하지 못한 수단으로 얻은 재물이 아니라면 이런 물건이 어디에서 왔겠는가? 종석이는 내가 보기에 이것도 하나의 거울로 삼을 수 있습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습금형 종석이는 말과 행동으로 몸소 보여주며 늘 이를 마음속에 새기고 실천해왔습니다. 하북성 평산은 서백파에서는 이곳은 규칙을 세운 곳입니다. 당리의 규칙, 제도의 수립과 집행은 당리의 기풍 건설과 규륵 건설을 힘있게 추진했습니다라고 지적했고 복건성 동산윤 공문청 기념관에서는 공문청 동지를 따라 배우면서 숭고한 덕행을 우러러 보는 데 그치지 않고 훌륭한 덕행을 본받아 그와 같이 참된 인간이 되고 올바른 정사를 펼쳐야 합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새시대의 청년문화 건설이란 습금형 신시대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에 내포된 리상과 신념, 가치와 리념, 도덕과 관념, 규례의식과 법률의식을 깊이 천명하고 중화 우수 전통 문화, 혁명 문화, 사회주의 선진 문화의 토대 위에서 봄비가 만물을 적시듯 소렵시 스며드는 방식으로 당원 간부들이 세계관, 인생관, 가치관이라는 문제를 잘 해결하도록 인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풍이 바른 정치적 생태에서 청렴을 숭상하고 부패를 거부하는 사회 기풍에 이르기까지 새 시대의 청렴 문화 건설은 새로운 기풍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습금형 총선에는 정치가 청렴해야만 인민의 신임을 얻을 수 있으며 공정하게 권력을 사용해야만 민심을 얻을 수 있습니다라면서 정직하게 처신하고 청렴하게 정무를 수행했습니다. 가풍은 당기풍, 정부기풍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도 간부가 된 후 습금형 동지는 새로운 지방이 부임할 때마다 친척들과 친우들에게 내가 일하는 지방에서 그 어떤 상업활동을 해서도 안 되며 나의 이름을 걸고 일을 해서도 안 된다. 그럴 경우 나는 절대 사정을 봐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몸소 모범을 보이면 따르는 법입니다. 몇 장의 메뉴판과 령수증이 지금까지도 널리 회자되고 있습니다. 2012년 총서기가 하북성 부평현을 고찰할 때의 전용 메뉴와 2014년 하남성 란고현을 고찰할 때의 식비의 령수증 그리고 2015년 량가하춘 촌민 량우명이 집에서 점심 식사를 한 후 받은 식비의 령수증 일상적인 가정식에는 청렴한 기풍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습금형 총서기는 새 시대의 청렴 문화 건설을 강호해 무실력행하고 단합분투하는 새로운 시대적 기풍을 함양해야 합니다라고 강조하고 청렴 리념, 청렴 전행을 적극 선전해 청렴을 숭상하고 부패를 거부하는 양호한 기풍을 조성해야 합니다라고 요구했습니다. 솔선수범하고 훌륭한 기풍을 형성시켜 사람들을 감화시켰습니다. 청렴 주제 공원, 청렴 교양 기지, 청렴 마을 각 지역에서는 형식을 혁신해 군중들의 수요를 충족시켰으며 청풍 지도 등 플랫폼을 잘 활용해 흩어져 있던 청렴 문화 진지들을 하나의 청렴 교양망으로 통합시켰습니다. 오늘날 기관과 학교, 사회구역과 농촌에 이르기까지 바른 기풍이 중국 전역을 휩쓸고 있습니다. 남들이 고운 빛깔을 칭찬하기를 바라지 않고 오직 맑은 향기를 온 천지에 가득 남기리라. 새 시대의 청렴 문화 건설을 꾸준히 강화하고 청렴 선점이 교육 정밀화 공정을 깊이 추진함으로써 간부들이 청렴 공정해지고 정부가 청렴 깨끗해지며 정치가 투명 깨끗해지고 사회가 깨끗해지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길림성의 대표 특산품인 장백산 인삼이 동남아시아 시장으로 본격 진출한 내용에 이어 출입국 관리에 관한 국문의 규정, 습금형 총석의 신시대의 청렴문화 건설을 강화합시다 등 내용으로 함께했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반겨워 즐거운 이 시간
1: 함께하면 행복한 시간
0: 모두 함께 모여서 즐겨봅시다.
2: 오미란의 미녀광

조선족의 전통음악과 현대가 만나는 시간. 바쁜 일상에서 잠시 멈추고 흥겨운 가락에 마음을 맡기는 시간. 같은 공간은 아니더라도 지구촌 곳곳에서 인터넷 접속하면 함께 만나 노래하고 함께 이야기 나누는 이곳. 민요광장에서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

0: 저려와 작사 량춘복 작곡으로 된 노래였습니다. 행복하게 살아가세요. 이 노래는 리원건의 노래로 들으셨습니다.
1: 독거리 장단이요. 자진몰이 장단이요.

0: 우리 장단에 맞춰 미녀 한가락 불러보고 덩실 덩실 춤추고 싶은 마음 어쩔 수가 없죠.
1: 오늘 미녀 한가락 뽑아보고 가보실까요?
0: 얼쑤 미녀가락 차차차.
1: 2519333번 컬하세요. 미녀가락 차차차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부르고 싶은 노래가 있으신 분들, 또 팬소리나 민요, 또 아리랑도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변에서 창작된 민요풍의 노래들도 좋고요. 부르고 싶으신 분들은 2919333번, 2919333번 전화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수화기를 들려다가 내가 잘못 부르면 어떡하지? 라고 또 주저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주저하지 마시고요. 과감하게 전화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네, 방금 전에 들으셨던 노래는 우리가 연변에서 창작된 노래인데요. 행복하게 살아가세입니다. 이 노래는 참 가사를 놓고 봐도 그렇고요. 또 우리가 요즘 보면은 참 우리 행복한 연변을 노래한 노래거든요. 그래서 배워두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장단은 반 국거리 장단이고요. 네, 행복하게 살아가세. 울긋불긋 단풍이 이산저산 문들들이고 바람 타고 실려오는 싱그러운 과일 향기, 내 고향의 산과들의 풍년 노래 성순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얼굴마다 웃음이 넘쳐나네. 이것은 일절 사설입니다. 후렴구는요, 에로와 좋고 좋네, 데로와 좋고 좋아, 아름다운 이 고장에서 행복하게 살아가세. 네, 2절 사설은 들판에는 황금벼 넘실넘실 춤을 추고 두리둥둥 북소리는 만풍년을 노래하네. 내 고향의 산과들의 해해년년 풍년드니 사람들의 얼굴마다 기쁨이 넘쳐나네. 이런 가사 말이었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분 오셨어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전화 연결됐습니다.
2: 예?
1: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1등입니다.
2: 예?
1: 네, 1등이에요.
2: 예. 금방 쳤는데 금방 왔구만.
1: 네네.
2: 예.
1: 자, 오늘은 어떤 노래 준비하셨습니까?
2: 태평가.
1: 태평가.
2: 예.
1: 아, 태평가 좋죠.
2: 네. 근데 잘못 불렀어요.

0: 괜찮아요.
1: 하겠습니다. 예.
0: 네. 키 잘 잡으시고요. 키를 좀 잘 잡으시고요. 너무 높게 잡으시지 마세요. 네.
1: 바른 내여서 무엇을 성화는 바치여 무엇을 허나 소상한 일도 하도 많으니 설기도 하면

0: 네.
1: 천사처럼의
0: 불밝혀라 이 동산 나무 이 맛이 온다 공주의 동주가 아니 아니나
1: 노지는 못하리라 제

0: 맞죠?
1: 이 핸드폰이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원래 걸로 했는지.
0: 원래 걸로 그 검이 올라가실 때는 소리가 네. 무음이어서 제가 불렀어요. 네네.
1: 그래요? 네. 원래 걸로 자주 나가놔서 녹이. 사단 걸.
0: 잘하셨어요. 앞부분은 이상이 네. 없었는데 뒷부분에 후렴이 와서
1: 예.
0: 갑자기 소리가 안 들렸거든요.
1: 그랬어요? 네.
0: 그러니까 높으니까 마이크 예. 핸드폰하고 이 거리를 좀 멀리 하시고 고음 부르실 땐 좀 멀리 이렇게 노래 하실 때는 네. 멀리 하시면 돼요.
1: 우리 집에 걸로 했는데 이제 가지고 나가서 알람하러 못했어요.
0: 그러셨네요. 아, 괜찮았습니다. 후렴구만 후렴 부분만 그 고음이다 보니까 아마 소리가 예. 들어가지 않았나 봐요.
1: 네. 네.
0: 아, 우리도 꽤 오래전에 배웠던 태평가를 이렇게 잘 부르셨네요.
1: 네. 네. 잘못 부렸습니다.
0: 아, 예. 예전보다 조급함이 없어졌어요, 그래도.
1: 그래요.
0: 네. 아주 느긋하게. 느긋하게 부르셨어요. 잘하셨습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네. 네. 네. 태평가는 그, 저희가 오래전에 가르쳤던 민요인데요. 국거리 장단. 그래서 좀 국거리 장단 노래는 좀 천천히 부르시다 보니까 그 마지막 그 고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좀 오히려 더 어렵죠. 너무나 잘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사설을 잊지 않았다는 건 그냥 평소도 부르셨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네,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전에 배웠던 노래들은요, 가끔씩 꺼내서 불러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잊혀지기가 쉽거든요, 부르지 않으면. 그래서 여러분 또 예전에 부르셨던 노래 가운데서 어떤 노래들이 떠올려지시는지 부르셔도 됩니다. 이거 19333번입니다. 네, 방금 행복하게 살아가세요 이 노래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아, 2절 4절에서 후렴은 한 구절만 좀 다릅니다. 에로와 좋고 좋네, 데로와 좋고 좋아. 번영하는 이 고장에서 행복하게 살아가세. 번영하는 이 고장에서 행복하게 살아가세. 였습니다. 1절은 아름다운 이 고장에서 행복하게 살아가세. 였다면 2절은 번영하는 이 고장에서 행복하게 살아가세. 였습니다. 싱그러운 과일 향기. 반 국거리 장단. 그러니까 태평가는 국거리 장단 8분의 10이라면은 이 행복하게 살아가지는 국거리 장단이 아니고 반 국거리 절반을 쪼갠 장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8분의 6이거든요.

0: 자, 전화가 걸려왔네요. 다음 분은 누구실까요?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세요.
1: 예, 함부장님 네. 지금 노래를 나가는 노래도
0: 재밌죠?
1: 배우고 싶고
0: 그래요.
1: 제가 지금 아름다운 연배는 당신을 환영합니다.
0: 네.
1: 이 노래가 앞부분이 잘 안 됩니다.
0: 앞부분이 안 돼요?
1: 예.
0: 앞부분이 봅시다. 장백의 빛나는 아침으로.
1: 예, 장백의 여기는 잘 안 됩니다.
0: 장백의 빛나는 장백의 빛나는 아침으로 오세요.
1: 네. 야, 어떻게 무슨 노래 배우는 것도 이렇게.
0: 노래가 한꺼번에 또 많이 배우다 보면은 네. 이 노래도 이 노래 같고 저 노래도 이 노래 같고 그렇죠. 그래서 네.

0: 오, 잘하셨습니다. 금상각이 잘 안 되더군요. 근데 김 여사님은 이 금상각 얼마나 똑똑하게 하시는지. 예. 금상각이라고 자꾸 발음을 하시잖아요.
1: 고맙고. 네. 전번에 금요일 날이면 7시에 이렇게 연근 한음알 방송에 노래 부르는 시간이 있단 말입니다.
0: 네네.
1: 그래서 제가 어머니 방아 소리를 조선말로에, 네, 이런 한정말이 없어 조선말로 불렀는데, 네, 저기 내 뒤에 또 예, 어쨌든 이 우리 중국에서 예, 정말 많이 듣고 많이 부르고 이런 부른데, 장선세라는 그분이가 예, 서센스 아이 창비 커티 아버지.
0: 오, 그러셨어요. 예,
1: 그래서 칭찬 또 네, 받았습니다.
0: 아이고 잘하셨네요.
1: 이 노래가, 네, 예, 정말 이 노래를 예, 그제도 저기 뭐니까 지금 영동의 친구가 그날에 일이 있어서 예, 못 들어서 오늘 전화기 가능하면 재방송에 나오겠는지 제가 전화해서 전화기 들어봐라고.
0: 그러셨네요.
1: 예. 근데 춘옥이, 네, 그 하령이, 네, 그 많이 아파서 지금 못 부르고 있대.
0: 김춘옥 여사님이요?
1: 언니 떡장사를 해 그러는데 이 노래 특수하게 잘 불렀다고 이렇게 또 칭찬해 줍니다.
0: 야, 그러니까요. 또 인생이 담긴 노래잖아요. 어찌 예, 보면은.
1: 네. 그래서 너무 내 이 노래를 작곡하신 김봉호 선생님이,
0: 네,
1: 그리고 홍길남,
0: 네, 홍길남 작사님, 선생님 작사하셨어요.
1: 정말 고맙고 예, 딱 저희 인생을 노래한 것 같습니다.
0: 아, 그러니까요.
1: 예.
0: 그 홍길남 선생님이 어머님이 그렇게 사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살아오신 걸,
1: 아,
0: 예, 가사로 적으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사신 분들이 근현대 또 얼마나 많이 예, 계셨을까요?
1: 나는 예, 정말 우리 저기 딸이,
0: 예,
1: 천진대학 갔을 거니까 이렇게 방학에도 예, 돈을 버느라고

0: 혹시 왔습니다. 그래, 꺽꺽도 예, 겨울이.
1: 네.
0: 네, 예, 겨울들 없이 광풍이 불어도 예, 장사 다니는 여자입니다. 예, 그리고서 예, 그래서 이 딸이, 대학 갔던 딸이 이렇게 왔을 때도 냅두고 해드리고, 저기 뭐니까, 아들은 군대를 안 가고 아이들 하니까나, 예.
1: 네.
0: 예. 그래도 여기에 죽어서 다, 마음이 딱, 그래서 이 딴에 내 한 번은,
1: 아드님, 따님 다 계시네요. 자식 드셨어요. 부럽지 않죠.
0: 어떻게 왔다 가서 내가 너무 무슨 이거 갖다 주고 저거 갖다 주고 수탄 거 싸우고 이래면서 이래 내 형이 무슨 농촌에 지금 어제는 정말 거둬들이 껴서 거의 막물이 났습니다. 예, 그래서 형 힘들어서 내 형 좀 노래하는 게 맥이 없이 불렀습니다.
1: 아니에요.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0: 야.
1: 어머니 떡방아를 이 교회에 한 번 더 불러보셔요. 그러면 지난번에 한 주, 두 주 전에 부르셨으니까 아마 더 잘 부르실 것 같아요. 네. 어머니 떡방아 한 번 더 불러보세요.
0: 이 노래를 네. 저기 영성이 그 친구가 우리 다 이 방송에서 만난 친구들이 노래 부른 다음에는 잘 불렀다고 이렇게 써놔주고.
1: 아유, 그래요. 격려해 주시고.
0: 예. 예. 예. 그래서 그런데 뒤에 분이 안 계십니까?
1: 예, 지금 시간 드릴게요. 괜찮아요.
0: 예. 네. 그러면 제가 이 노래를 너무 하고 싶은 노래인데.
1: 네.
0: 예, 한 번은. 그런데 오늘에는 저기 뭡니까? 좀 목 상태는 예. 어제 계속 이렇게.
1: 안 알렵니다. 안 알려요.
0: 이렇습니까?
1: 괜찮아요. 예.
0: 예. 그러면 제가 좀 낮게 부르겠습니다.
1: 네. 네. 예. 키 낮게 잡으면 됩니다.
0: 예.
1: 자.

0: 잘하셨습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1: 예. 네. 선생님, 제가 이거 예, 저는 이렇게 오래 몇 주 지나면 또 불러도 됩니까?
0: 되죠. 네. 아. 지난 시간보다 더 잘 부르셨잖아요.
1: 예, 나는 정말 이 노래가 너무 마음에 담아서 하루에도 몇 번씩 부르고 있습니다.
0: 그러니까요. 예. 마음의 소리에 그 앞부분에서 쿵.

0: 이디일 방아 이랬습니다.
1: 이디일 방아
0: 네 콩 콩 지어라 떡방아 좋습니다. 잘하셨어요.
1: 야, 네, 얘가 좀 드립니다. 예.
0: 아, 예, 예, 요 부분만 예. 제가 그래서 짚어주셨어요.
1: 예. 선생님, 네. 선생님은 후에 염수원 선생님께서 부르신 노래를 좀 한번 보내주시든지 선생님께서 한번 어느 시간에 불러주세요.
0: 여기는 음반이 없거든요, 지금. 음원이 없어서요. 아. 네.
1: 네, 선생님 꼭 네. 어느 때 불러주세요.
0: 알겠습니다.
1: 예,
0: 잘 부르셨어요.
1: 고맙습니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1: 예.
0: 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2: 박미란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세요.
2: 예. 네. 또 찾아왔습니다.
0: 찾아오셨어요. 잘 오셨습니다.
2: 잘
0: 네. 네, 그럼요.
2: 예.
0: 딱 맞춰서
2: 너무
0: 오셨네요.
2: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2: 예, 또 오늘의 한 곡 뽑아봅시다.
0: 자, 어떤 노래를 또 갖고 예, 오셨어요?
2: 삼알이랑 세마시장 노래는.
0: 아, 삼알이랑, 예.
2: 예. 그래, 이절까지 부른 다음에.
0: 네.
2: 엄밀한 선생님 후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후렴 전부 다 하세요. 그러면.
0: 아, 그래요?
2: 제가 또 삼절 찾아 부르겠습니다.
0: 삼알이랑.
2: 예. 삼알이랑. 부르겠습니다.
0: 네.

0: 날 넘겨두고 날 넘겨두고
1: 네, 아우 나 백절까지 하시는 줄 알았는데 네, 사설이 많아서 또 창작하셨어요. 가상화가.
0: 네, 작성한 게 많아요.
1: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직도 한 10절을 있을까요? 이랬는데 많이 마무리하시네요.
0: 아니, 그렇게 슬피해야 된다.
1: 아유, 되시오.
0: 어디를 가겠습니까?
1: 아니요.
0: 10절 가서 하다 보면 대학을 치만, 필업에 대학도 못 가고, 거기서 무슨, 제국에서 무슨, 대미나 만하면 엄청 거기서 무슨 그렇지.
1: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잘하세요. 근데 또 배려하는 차원에서 그냥 이렇게 사절로 끝마무리하신 것 같아요.
0: 네. 네. 그래 보니까 물어볼 거는 선생님.
1: 네.
0: 그 번도 아리랑은 그러니까 3절까지 지금 배우는데 3절이면 끝입니까? 어떻습니까?
1: 네. 끝입니다. 있습니다. 3절까지 배울 거예요.
0: 아, 3절까지 배우겠습니까?
1: 네.
0: 아, 그럼 다음번에는 이 번도 네. 아리랑 내 지금 연습할 일상도
1: 그래요. 아, 그래요?
0: 예예. 예. 노래 네. 얼마나 재밌습니까, 선생님?
1: 아리랑 그렇죠, 번조 아리랑.
0: 예, 번조 아리랑은 정말 우리 아리랑 노래에서 제일 대표적인 그 노래지 않습니까?
1: 그럼요. 제대로 예, 배우려면 또
0: 선율이 네. 너무 아름답고 아리랑 노래를 부르면 전 세계에서 부르면은 아 조선민족이구나 다 알지 않습니까?
1: 네, 조선족이죠.
0: 예, 그렇죠. 네. 예. 어디면 세계 큰 무대 올려놔도 이 아리랑 번조 아리랑은 예, 정말 예, 대상을 받은 노래는 선율이 너무 아름다워서 이 번조 아리랑이 대상 받을 그런 이렇게 노래지 않습니까?
1: 그럼요.
0: 제가 다음에 꼭 부르겠습니다.
1: 다음에 또 잘 또
0: 예.
1: 배우시고 네.
0: 준비 얘기는 모르지도 푸치게.
1: 아이 준비 잘하시면
0: 어떨 때 못할 때 이제 그 모임가
1: 계속. 아니 너무나 잘하시고. 거든요. 판소리면 판소리. 이제는 뭐 구분을 잘하시고 하세요 지금.
0: 네. 네, 사실은 여러 가지 난 또 배우다가 판소리 또 뭐 남범인요 또 뭐 또 이렇게 연배 노래도 또 이제 꼭 또 배울 때 그러니까 영천 선생님께서.
1: 네네.
0: 예, 그리고 또 이 아리랑도 또 그 영관 선생님께서도 많이 또 예, 배워주셔서 또 많이 배우고요.
1: 네.
0: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배우니까 예, 연습은 한 가지 가지고 예, 크게는 못한다. 그래서 예, 어쨌든 좀 약간 이래도 한두 번, 세네 번까지는 불러는 봅니다. 아이들은 또 이래도 아이 되겠지 않을까나.
1: 그러니까요. 그냥 한준에서 이걸 그냥 매번 수업을 빠뜨림 없이 그 수업 듣는 게 아니라 또 복습을 해야 되잖아요. 예전에 학생들이 학교에서 수업 듣고 나서 집에 가면 숙제를 꼭 하지 않습니까?
0: 맞습니다.
1: 마찬가지예요. 숙제를 안 하면은 또 따라가기가 힘들거든요.
0: 그렇죠. 맞습니다. 예.
1: 예. 근데 아, 예. 예, 윤 여사님은 잘하셨어요.
0: 예.
1: 판소리면 예. 판소리 잘하시거든요. 예. 예, 다음에 예, 또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예. 네. 아유 정말 그 우리 애청자분들은 안전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그 뭐 판소리면 판소리 아리랑이면 아리랑 또 연변의 노래면 또 연변의 노래 이렇게 안전자리에 앉아서도 배울 수 있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런 공간을 이용하신다면 정말 여러분은 수확이 많으실 거예요. 그지 또 우리가 그 여가가 없어서 뭐 노래교실 다닐 사이가 없다면은 굳이 안 다니셔도 저희 방송만 듣고 계신다면은 많이 배우실 것 같습니다. 다만 어떤 걸 내가 배우냐가 중요하겠죠. 연변의 노래가 배우고 싶으시면 월요일 코너를 주목해 주시고 그리고 판소리를 배우고 싶다 하시면은 목요일 판소리만 쭉 들으시면서 그냥 들어보시면 나중에는 아 이런 시김새들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를 터득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아리랑이 있잖아요. 금요일이면 아리랑을 꼭 배우고 싶다면 아마 이 12여 년 전부터 배우신 분들은 정말 터득을 잘 하셨더라고요. 되게 또 판소리 같은 경우는 특별하잖아요. 근데 판소리 목을 배우시면은 좀 기타 목들이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래서 청명한 분들은 안전자리에 앉아서도 수학의 열매를 예, 기다리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0: 단뿐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전화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1: 안녕하세요.
0: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어메다 선생님.
0: 네, 안녕하세요. 혹시 라디오를 켰습니까?
1: 네, 아름다운 변변을 당신이 환영한다.
0: 예. 네, 잠깐만요. 라디오를 꺼주시고 노래 부르셔야 되거든요. 여보세요? 네, 라디오를 꺼주십시오. 지금. 네, 꺼주시고 노래 부르셔야 돼요. 예. 네.
1: 합니다.
0: 자, 아름다운 연변은 당신을 환영합니다. 자.

0: 예. 네. 어느 분이시죠? 노래 부르신 분은 어느 분이시죠?
1: 전 여사입니다.
0: 아, 전 여사님이세요. 오랜만에 오신 것 같아요.
1: 예.
0: 네. 아유, 그냥 쑥스러워 하시면서 부르세요.
1: 예. 얘기 틀린 것이 많습니다. 잘 알아야 된다, 되게.
0: 어디가 안 되죠?

0: 어디가 안 되면 제가. 장배에게 빛나하는 아침으로 오세요. 여기까진 되죠?
1: 네.
0: 그 다음 도망강 해보세요.
1: 도망강 역사에 네. 아침으로 오세요.
0: 도망강 역사에 이렇습니다.

0: 춤추는
1: 황금 물결
0: 아니에요. 황금 물결 황 아니고 황금 금 결 그렇죠. 그다음 금삼각 눈부신 새아침. 자, 여기까지 됐죠? 여기까진 괜찮죠?
1: 아, 알겠습니다.
0: 아, 여기까지 우리가 짚어갔습니다.

0: 같이 예, 그다음 후렴 가겠습니다. 아름다운 우리 연변 하나 둘 셋 당신을 환영합니다. 또 뒤에 박자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네 노래하며 그렇죠. 열어갑시다. 예.
1: 감사합니다.
0: 예. 다음에 하실 때는 그냥 자신감을 갖고 틀리든, 예. 틀려도 괜찮아요. 그냥 자신감 있게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1: 전화를 하다면 어디서
0: 다
1: 와야 된다고.
0: 아, 전화를 하면은 긴장하기는 해요.
1: 네, 긴장하다만 항상 긴장한다 어째인지.
0: 항상 긴장한데 그게 처음에 참여하실 때는 긴장하실 거예요. 한 스무 번? 네.
1: 어떤 게 여러 번 했는데.
0: 네, 그래도 처음보다 낫잖아요.
1: 네, 많이 낫습니다.
0: 아, 그럼요. 그래서 단련이 필요합니다. 다음에 하실 때는 네. 아,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더라도 과감하게 네. 자신감 있게 하세요.
1: 고맙습니다.
0: 네, 안녕히 계세요. 네. 네. 아, 오늘 전화 참여해주신 여러분, 야, 또 이렇게 열심히 노래를 배우고 계시네요. 저희가 또 우리가 가르친 부분은 여러분께서 어떻게 배우고 계시는지를 또 찜해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저는 여기서 작별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미란이었습니다.

장국도는 손으로 귀 주위에 패인 자리를 만지면서 한숨을 내쉬었다. 이게 바로 아계완 소베토크요, 전섬 소베토크요. 사방명군 일을 다 맞느라고 지난 몇 년 동안 남은 기념이랍니다. 날마다 일어나면은 밥 먹을 새도 없이 전화가 옵니다. 당정군에서 벌어진 크고 작은 일을 모두 챙겨야 하니 바쁠 수밖에 없어요. 전투가 벌어지면은 서향전이 앞에서 지휘를 한다지만 혹시 사고라도 생길까봐 마음이 놓이질 않아서 몇 시간씩 전화를 걸 때도 있으니 새로 만든 귀가 아닌 이상 어찌 자국이 안 생기겠습니까? 졸대가 허허 웃으며 말을 했다. 그럼 일을 도로 남한테 맡기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 그럴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동지들이 수준이 너무 낮아 형편없단 말입니다. 졸대는 말없이 웃기만 했다. 장국도가 갑자기 눈을 반짝이더니 고개를 쳐들고 물었다. 오는 길에 했다는 그 준우의 말입니다. 우리가 본 자료는 너무 간단한데 자세하게 이야기해 줄 수가 없겠습니까? 아, 그러지요. 졸레는 지원스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준의회의 과정을 간추려서 들려주었다. 문제를 모두 해결했습니다. 모 대동의 군사지휘에 참여했기에 망정이지 귀조에서는 상황이 얼마나 복잡했는지 모릅니다. 졸레는 다행이라는 얼굴로 말을 맺었다. 문제를 모두 해결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박구동지는? 박구동지도 대국적이어서 그 뒤로 다시는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장국도는 눈을 크게 뜨고 들었는데 어딘지 떨떠름한 눈치였지만 더 묻지는 않고 말머리를 돌리었다. 나중에 회의에서 또 회의를 열었다던데요? 그랬지요. 졸레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주로 림표를 비판했는데 그것도 잘 풀었습니다. 장국도는 한동안 말이 없더니 갑자기 고개를 쳐들고 졸레를 바라보았다. 지금 일방명군은 얼마나 됩니까? 졸레는 기민한 눈을 반짝이며 웃으면서 되물었다. 사방명군은 얼마나 됩니까?

우린 10만이 됩니다. 장국도는 목을 꼿꼿이 세우며 물었다. 당신도는 일방명군은 사상자가 아주 많습니다. 아마 지금 3만이 안 될 겁니다. 주울레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장국도의 낯빛이 확 변했다. 3만이 안 된다. 장국도가 매서운 눈빛으로 중얼거리었다. 그는 오만하게 고개를 건듯 쳐들더니 더 말이 없었다. 방 안은 쥐죽은 듯 조용하였다. 주울레는 괜히 말했구나 싶었지만은 하는 수 없었다. 오늘은 피곤하니 이만 쉽시다. 장국도가 담담하게 말했다. 주울레도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섰다. 이튿날 오전 9시 중앙정치국 회의가 관제묘의 대전에서 열리었다. 방 가운데 탁자 몇 개를 놓고 사방돌레 마을에서 빌려온 각양각색의 의자와 긴 걸상을 놓았다. 주울레가 보고를 하느라 주요 위치에 앉고 모태동 주적 장국도 장문천 왕가상 박고 류속이 등발 하계풍 림백거도 모두 앞줄에 앉았다. 류백승 팽덕회 림표 서병진 리부춘 같은 고위급 장군들은 여기저기 편한 자리를 찾아 앉았다. 회의 분위기는 여전히 즐거웠다. 먼저 주울레가 보고를 했다. 그는 엄숙한 얼굴로 수염을 한번 어루만지더니 침착하게 준비한 회의 자료를 펴놓았다. 그는 1사방면군이 합류하고 나서 어느 지역에 새로운 소베트 구역을 세울 것인가 하는 문제를 이야기하였다. 새로운 근거지를 세우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첫째, 작전을 하기 편리해야 하지요. 두 개의 방면군이 모여 힘이 커졌으니 재빨리 움직일 수 있도록 지역이 넓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송본, 리현, 무현 지역은 작지는 않지만은 길이 적어 적한테 둘러싸기 쉽고 반격하기 불리합니다. 둘째, 반드시 사람이 많이 사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송본, 리현, 무현, 문천 지역은 인구가 겨우 20만 명밖에 안 되고 대부분 소수민족이 살고 있어서 홍군수를 늘리기가 어렵지요. 셋째, 반드시 양식을 자급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앞에서 이야기한 지역은 양식이 부족한 데다가 소와 양도 모자라고 천은 더 구하기 어렵습니다. 주울레는 적의 상황도 분석하였다. 이제 장계석이 직계 부대도 우리 쪽으로 올 것입니다. 적들은 대도하를 봉쇄하고 강 남쪽과 서강 방향에서 홍군을 막을 겁니다. 그러면 홍군은 조원에 몰리게 됩니다. 만약 홍군이 송본, 리현, 무현 지역에만 머물러 있는다면 미래가 없지요. 부대는 반드시 전진을 해야 합니다. 지금 가장 알맞은 지역은 사천, 섬서, 감숙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땅이 넓고 길이 많은 데다가 인구가 많고 물산이 풍부해서 홍군이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두 주력부대는 우선 북쪽으로 나아가 감숙 남부를 빼앗아야 합니다. 이어 주울레는 분명하게 말했다. 남쪽으로 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민강을 건너 동쪽으로 가려 해도 적 130개 탄이 진을 치고 있어 역시 불가능한 일이죠. 서쪽은 넓고 큰 조원이 있어서 안 되니까 나갈 수 있는 길은 북쪽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선 송본을 빼앗기 위해서 호종남 부대와 싸워야 합니다. 늘 그랬듯이 기동 전술로 적들을 무찔러야 합니다. 장국도는 주울레 보고를 듣고도 별로 놀라지가 않았다. 며칠 전 중앙혁명군사위원회에서 보낸 전보에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장국도도 전보 내용을 참고해서 보고서를 준비했다. 하지만 그는 주울레가 지휘권을 하나로 모아야 하고

그것을 군사위원회가 갖도록 해야 하며 이것이 최고 원칙이라고 잘난 말하자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다. 장국도는 딴 생각을 하느라 주울래가 마지막에 말한 군사기술 문제, 정치담보 문제, 물자보고 문제, 군대를 몇 개의 종대로 나누는 문제들을 그만 통째로 놓치었다. 장국도가 정신을 차렸을 때는 주울래가 보고를 마친 뒤였다. 사람들이 모두 장국도

0: 하지만 사방면군이 거둔 성과를 오랜 시간 이야기한 뒤에야 행동 방침에 대한 내용으로 넘어갔다. 장국도는 일사방면군이 함께 남쪽으로 나아가 성도를 쳐야 한다고 주장을 했다. 그는 동쪽으로 진군하면 길이 적어서 안 되고 서쪽은 초원에서 불리하다는 점은 인정을 하였다. 하지만 북으로 전진하면 호종남을 만나게 되는데 그들이 오면은 쳐야겠지만은 오지 않는데 굳이 치러 나설 까닭은 없다고 했다. 송분을 치르면은 적어도 20개 탄이 있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니라면서 성급하게 호종남을 치는 것은 승산이 없다는 것이었다. 그는 생각을 거듭 해보아도 역시 서강을 후방으로 삼고 남쪽으로 내려가는 것이 낫다고 하면서 이 방안을 실행해보고 안 되면은 다시 북진해도 늦지 않을 거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처럼 중대한 문제는 빨리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조울래는 곁에 앉은 장국도를 힐끗 보고는 담담하게 고개를 돌리었다. 모태똥은 만 담배 한 대를 꺼내어 툭툭 치더니 피우던 담배꽁초에 이어놓았다. 장문전의 얼굴에는 약간 조급한 기색이 돌았다. 회의장에는 삽시의 긴장감이 감돌았다. 팽독희와 림표가 발언을 했다. 두 사람은 모두 북쪽으로 진군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다. 림표는 기동전으로 싸워 적들의 힘을 완전히 없애야만 근거지를 세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고의 발언은 간단하고 시원스러웠다. 그는 반드시 근거지를 세워 모범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천섬감 근거지를 세우려는 계획이 바람직하기에 인민들을 충분히 동원하여 유격전을 벌려야 하며 하루라도 빨리 송분을 빼앗고 북쪽으로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모태똥은 담배를 연속 도모금 빨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모태똥은 장국도를 직접 비판하지는 않았지만은 할 말은 다 했다. 모태똥이 사방면군 동지들이 아직도 성도를 치겠다는 생각에 빠져있기 때문에 충분히 설명을 해줘야 한다고 말을 하자 장국도의 얼굴이 보일락 말락 붉어지었다. 모태똥이 말을 이었다.
1: 우리가 하려는 것은 방어를 위한 싸움이 아닙니다. 공격도 아니고 도망치는 것은 더욱 아닙니다. 일종의 반격입니다. 만약 반격하지 않고 후퇴를 거듭한다면 근거지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0: 서강으로 물러나려는 장국도를 겨냥한 것이었지만 듣기에 따라서는 그저 원론을 되짚는 발언이기도 하였다. 나중에 그는 송분을 쳐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지적하였다.
1: 국도 동지가 송분을 치려면 20개 탄이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맞습니다. 우리는 병력을 더 모아야 합니다. 저는 20개 탄도 적다고 봅니다.
0: 모태똥은 전세 대하여 자세히 말한 뒤에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
1: 우리는 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겨울이 오면 저지를 지나기 더욱 어려울 겁니다. 오늘 결정하면 내일은 행동에 옮겨야 합니다.
0: 모태똥의 얘기가 끝나자 팽팽했던 분위기는 어느 정도 가라앉았다. 이어 왕가상 등발, 조덕 서병진, 류속이 하계풍, 누백승이 나서서 졸래의 보고의 힘을 실어주었다. 왕가상은 오늘도 들것에 실려 회의에 참석하였다. 얼굴은 여의고 몹시 수척해 보이었다. 그래도 무공에서 며칠 쉬면서 몸이 많이 나았는지 한마디 한마디 아주 힘이 있었다. 그는 숨기지 않고 지적했다.
2: 만약 적이 없어야 안전하다고 여기면서 물러설 생각만 한다면 잘못입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서둘러 송분으로 진격하는 것이며 가장 좋은 방법은 송번 지역에서 호종남의 주력 부대를 무찌르는 것입니다.

지나칠수록 싸우는 게 어려워지고 빠를수록 어려움이 적습니다. 주덕의 발언은 간단하고 힘이 있었다. 그는 졸레가 보고한 내용에 동의를 하면서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송본을 치고 감속남부를 점령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졸레가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 북진을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었다. 장국도는 풀이 죽어 숙소로 돌아왔다. 황초가 얼른 다가와서 나직한 목소리로 물었다. 장주석 동지, 오늘 회의는 어땠습니까? 장국도는 맥없이 의자에 앉으며 화가 나서 말했다. 엉망이야. 나는 아예 안중에도 없어서. 결정을 내렸습니까? 내렸지. 역시 북상하는 쪽으로 결정이 났어. 우리 힘으로 기어이 호정남하고 붙어보겠다는 거지. 남하하자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야기한 달 무슨 성의 있겠나. 다들 한편인데 모스크바에서 온 작자마저 모태동한테 붙었더군. 그럼 공격을 받았습니까? 은근히 찌르기도 하고 내놓고 찌르기도 하더군. 생각해보면 그래도 모태동이 좀 나은 것 같아. 이대로 둘 겁니까? 고작 1, 2만 병력을 가지고 8, 9만 명을 좌우지하겠다는 겁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소. 졸레가 말끝마다 집중해야 한다, 통일해야 한다고 부르짖는데 누가 누구를 통일하고 누가 누구를 지배한다는 건지. 장국도는 한참 말이 없다가 갑자기 뭐가 생각난 듯 황초에게 속삭이었다. 시킨 일은 다 했나? 무슨 일 말입니까? 아래서 뭐라고들 하는지 알아보지 않았나? 예, 이야기를 더러 나눠봤는데 알아낸 것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준의회의나 회리회의에 대해서 아래서는 잘 모르더군요. 좀 더 애써보게. 예. 이때 밖에서 누군가 창국도를 불렀다. 국도 동지, 있습니까? 졸레 목소리를 알아듣고 장국도가 급히 일어나 맞았다. 졸레가 호주문에서 서류를 꺼내 건넸다. 이건 주왕이 무공에서 결정한 겁니다. 금방 찍어냈습니다. 장국도가 등산 서류를 얼른 받아들였다. 글씨는 아주 깔끔하였고 잉크 냄새가 확 풍겨왔다. 서류에는 다음과 같이 씌어져 있었다. 주황상무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장국도 동지를 주황혁명군사위원회 부조석으로 임명한다. 장국도는 흐뭇해놨지만 얼른 마음을 가다듬었다. 졸레가 웃으며 말했다. 내일 출발해야겠습니다. 빨리 움직일수록 좋겠지요. 좋습니다. 그럼 출발하지요. 장국도는 마지못해 대답하고는 한마디 덧붙였다. 하지만 나는 하루 이틀 좀 늦을 겁니다. 졸레는 큰 돌덩이를 내려놓은 듯 홀가분하게 숨을 내쉬었다. 흑수 노화를 잊은 홍군 전사는 없다. 굶주림과 적에게 총소리는 시시각각 그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었다. 어디가나 백성들이 도망가고 텅 비어있는 마을. 적막함은 사람을 소름 끼치게 한다. 홍군 일방명군은 양하구에서 북쪽으로 전진하여 해발 4,100m나 되는 몽필산을 넘어 조크지에 이르렀다. 장정길에서 두 번째로 만난 큰 설산을 넘은 것이다. 원래 홍군은 길을 빌려 북상하려는 일련뿐 서장병사들을 공격하려는 생각은 전혀 없었다. 그런데 그곳 도사가 국민당과 아주 단짝이 되어 한사코 홍군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다.

장편 소설 대장정 78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래,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 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나는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중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잊고 살기 쉬운 일상 건강 팁을 알아보는 건강 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생방송실에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네,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네, 먼저 우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급뇌보신환 5곽 구매하시면 3곽을 더드리고 10곽 구매하시면 10곽을 더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 혹은 상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아래의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먼저 우대 활동 이제 상세 말씀드렸는데 우대 활동 진행 중이라 말씀드립니다. 예. 우대 활동 이용한다 할 때 우리 이런 진귀한 약도 부담이 없이 써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들 소개해드리고 있는 동화악요제약공장에서 만든 이 근뇌보신환에는 25가지 드러나되는 진귀한 약재가 들어갔습니다.
0: 네.
1: 이거 그냥 말하기 좋아서 진귀한 약재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시간 될 때면 방송 중에다 딱딱 이 약종이 이름을 다 말하고 그 작용을 시간 될 때마다 소개해드리지 않습니까? 예.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모두 약들을 쉽게 얼려온다 말입니다.
0: 네.
1: 내 약에 대한 무수가 그래서 좋다니까 그 믿고 쌌지. 쓰고 보니까 그렇게 뭐 혈압이 내린다는 약인데 혈압

0: 많이 내리고 뭐 별다른 효과를 못 보죠. 아무리 비싼 거 써도에.
1: 네.
0: 그런데 어떤 약종이 들어갔는가 이거 내가 잘 듣고 또 약을 싼 다음에 그 통에 확실히 방송 중에서 말씀드리던 그런 약종이 들어갔는가 이거 자꾸 약종이 그 효능을 듣다 보면은 알깁니다. 누구나 다 모르던 데서부터 배워서 알게 되지 않습니까? 예? 확실히 저희들 이 건네 보신 한에는 25가지 중요한 약종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약이 많이 들어갔대서 다 좋은 게 아닙니다. 보통 약을 30종 이상 초과해야 합니다. 큰 처방으로 되면 한 20몇 가지씩요, 25가지가 딱 좋죠. 예? 약도 들어가서 쓰여 3분 2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약은 약 처방을 잘했다는 것이 바로 병을 치료하면서 우리 몸이 손상받지 않고 도로 그 약을 쓰면서 나오는 부작용들을 메워줄 수 있게끔 군천좌실이라는 조제 원칙이 있습니다. 네. 종약에는. 그런데 그런 몇 가지 약이 들어가서는 이 군작용을 못 날고 이 천이작용을 못 날고 좌이작용을 못 날고 실이작용 못 놀죠. 이게 다 딸탄 말입니다. 군천좌실 요 작용이 다 다른 거 말한다. 이게 옛날 그 황제의 그런 그 제도하에서 나온 조제법이죠. 군이라는 건 황제를 말하고 천은 그 아래 부하를 말합니다. 예? 좌실, 좌실이라는 거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걸 다 그거 소모해버리고 그 다음에 약이 들어가서 흡수될 수 있게끔 인여 약을 받아 우리 몸이 받아들일 수 있게끔 하는 약 거정 들어가면 이 약은 군천좌실이 조제 원칙에 결합되는 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2: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2: 저는 건네 보신 한의 어서는 6개월 남짓이 먹고 있습니다.
0: 네.
2: 예, 어째 먹었는가 뭐, 나이 들고 보니까 심장이 나빠서 늘 가슴이 이렇게 침침하고 답답하고 또 이렇게 조금 움직이는 숨이 차고,
0: 예.
2: 그 다음에 또 거기다 또 혈압이 높아갖고, 예. 혈압약을 하루에 두세 번 먹어도 잘 조절해야 되고, 예.
0: 예.
2: 어째서나, 예, 손도 저리고, 어떤 때는 마목이 오고,
0: 예.
2: 또 소음이 있었고, 어째서나, 예, 불편하던 데 없었습니다.
0: 예.
2: 그래서 이 건네 보신 한의, 선생님께서 강의를 하시는 거 여러 번 듣고서 이거 얻어는 먹어보자고 선택해서 이렇게 얻어낸 7달 거에게 먹는데 정말 좋습니다. 지금.
0: 좋습니다. 이 약이 종합적으로 예. 좋습니다.
2: 예.
0: 예.
2: 그래서 이 초점이 가슴이 답답하고 침침하던 게 지금 가슴에 별로 이렇게 시원한 감이 나고 예.
0: 그렇죠.
2: 숨이 차던 게 많이 나아졌습니다.
0: 예. 잠도 잘 오깁니다.
2: 예. 예.
0: 그 다음에 오래 쓰다 보면은 이 손발 저림이 싹 해결됩니다.
2: 예, 정말 그렇습니다.
0: 네.
2: 그리고 이 혈압이 조절이 아예 되던 게 지금은 그저 아침에 한 번만 먹으면은 그냥 이렇게 140에 90에 그 간으로 그 아래로 돕니다.
0: 두둥하고 이 우술이 들어가면 이 동맥경화 땅땅하게 굳어주는 걸 나른하게 탄성을 가강하는 약이기 때문에 혈압이 잘 내려옵니다.
2: 예. 그리고 예, 또 이 섭외 잤던 것도 오전에 하룻밤에 한 번, 혹시 어떤 땐 두 번 일어나고.
0: 맞습니다.
2: 그리고 잠을 잘 자니까 예, 아침에 일어나면 예, 정말 때라 하기도 영 쉽습니다.
0: 몸이 전체적으로 거뿐하고 힘이 납니다.
2: 예.
0: 예.
2: 그리고 또 허리도 영, 오전에 7달 채 먹으니까 예,
0: 예.
2: 허리 너무 아프고 이래던 게 그것도 많이 나아졌습니다.
0: 콩팥이 좋아지면 따라서 좋아지는 게 골가병입니다. 낫지 말래 해도 나사집니다.
2: 그런 것 같습니다.
0: 예, 쓴 주구란 말입니다. 콩팥이가 예. 뼈를 주관하는 장기입니다.
2: 이미 전에도 예, 힘드니까 나 약을 많이 썼는데
0: 예.
2: 효과를 이렇게 못 봤는데 이번에 이 건네 보신 한에 이렇게 7달 꾸준히 먹어보니까 예, 확실히 효과 좋습니다.
0: 확실하게 효과 봅니다. 이 약은.
2: 예.
0: 예.
2: 그래서, 우리 집에 아바이도 저는 연세 많고, 예. 저만 뭐, 내가 같이 연세 많으니까 다 이렇게 불편해하니까,
0: 예.
2: 저만의 또 이런 약에, 강과하는 약에 말 안 듣는단 말입니다.
0: 예.
2: 그런데 너, 그, 내

0: 내가 도와주는 거 보고서리.
1: 그렇죠. 눈앞에서 봤으니까.
0: 예. 그 이번 활동에 많이 사가지고 우리 둘이 영감같이 다 먹자고 그래 떠나드렸습니다.
1: 네. 이번 활동이 좋습니다. 열광 사드 열광 드리고 예. 예. 이게 좋습니다. 예. 우리 배달 전화번호 적고 배달 받으십시오.
0: 예.
2: 배달 번호 5012797번입니다.
0: 5012797번. 네. 선생님 좋은 약을 알선해서 감사합니다.
1: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2: 네. 네.
3: 예, 제가 근육보증암이 있었는데 석 달 넘어 먹었습니다.
1: 네.
3: 그러니까 이제 효과가 아주 상당히 좋습니다.
1: 네.
3: 이 제일 좋은 게 심혈관이 정말 영좋습니다.
1: 네.
3: 예, 심장이 항상 두근거리고 예, 답답하고 침침하던 게 지금 많이 나사졌습니다.
1: 이 약이 효능에다 그거 썼습니다. 예. 심장이 나쁜 사람들, 심근물란 있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쓰면 좋다고 그런 효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효과 또 신지라는 게 우리 각종 서에서 말함 좁어 팡창 것은 다 말함다 신둥고수의 그걸 치료하는 약입니다.
3: 예, 그리고 예. 움직이면 숨이 차든지 그게 지금 많이 나서도
1: 그렇죠.
3: 예, 그리고 예, 혈압이 자꾸 파동이 심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해서 남이 항상 불안하고 이러던게 지금 혈압이 엄청 잘 되니까 예, 우지럼증이 그리 나던게 안 나고 경력이
1: 예.
3: 없었어서 만나 이제 빙시한 뭐가 지나갔다더니 한참씩 효과던지 그게 지금 많이 나서졌습니다.
1: 맞습니다. 다 같이 나서진다 그거는.
3: 예, 그리고 예, 손발이 저리고 예, 나먹이 오고 하던 것도 지금 많이 낫고 예.
1: 네.
3: 허리 아파 걷기 바쁘고 예. 이 다리가 니네 힘이 없어서 다리 좀 정글만큼 무거워 나이 같기다.
1: 네.
3: 그래야 게 지금 다리에 힘이 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1: 맞습니다. 이 약을 잡으면 기와 혈이 보충되는 데는 아주 좋단 말입니다. 예, 이 늙으면서 저런 약, 이런 약 써봐도 효과 없던 분들 이 홍삼 로경이 들어간 약을 쓰십시오. 그러면 못 보던 효과를 봅니다. 몸에 피가 적으면 아무리 그거 뭐 혈액순환 좋게 한다 어찌돼도 몸에 피가 원체 적은데 어디서 어떻게 좋게 하겠습니까? 이 약을 쓰면은 혈액이 많아지면서 혈액순환이 팍됩니다.
3: 예, 그래야겠네. 다리 맥이 오면서 걷기 용 좋단 말입니다.
1: 네.
3: 지금 잘 걸어댑니다. 겨울에 콩팥이 나빠서 나는 이 소변이 불편해 영 고생 많이 했습니다.
1: 네.
3: 소변이 자사가지고 하루 전하게 5~6번 일어나고 근본 자지 못하겠단 말입니다.
1: 네.
3: 그래던 게 지금 소변 자수가 줄어드니까 이거 하루 지나게 극상여야 한 번, 혹시가다 2번 일어나면 통감난단 말입니다.
1: 네.
3: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면 정말 정신이 남답니다.
1: 네.
3: 잠이 혼자로 온다.
1: 이 산조인이라든가 원지라든가 룡골이라든가 로꼬이라든가 이런 실면증을 치료하는 데서 몇천 가지 중약제 가운데서 제일 좋은 약입니다. 이게 원지나 산조인이 거기 룡골 귀지 다 들어갔단 말입니다. 잠 아마 이 약 쓰면 폭 잘 겁니다.
3: 예. 저 통산 다 같이 일어나면 막 정신하고 맥이 난다.
1: 예, 그런 약제가 들어가야 그런 효과를 보죠.
3: 예, 그래 약이 하도 효과 좋고 예, 내 몸에도 맞고
1: 네.
3: 방송 들어보니까 할도 영좋습니다. 예.
1: 네.
3: 예, 오늘 열각 좀 배달 받다고 전화드렸습니다.
1: 네, 그렇게 하십시오. 배달 전화번호 아시죠? 예.
3: 예.
1: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남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1: 네.
4: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4: 저도 이 근육보증암 쓰는 환자입니다.
1: 네.
4: 저는 주약에 녹음체 부족이 심하네. 그리고 시원한 월수도 있다가지. 그 다음에
1: 네.
4: 기억력이 많이 감퇴되고, 머리가 어지럽고, 귀에서 소리가 나고.
1: 예.
4: 예. 그리고.
1: 잠도 잘 아요.
4: 예. 콩팥이도 안 좋아갖고, 소배이 자꾸 해.
1: 네.
4: 어쨌든 지랄이 나이 드니까 여기저기 아픈데 없어.
1: 그렇습니다. 그게 골가병이 네. 따라가 콩팥이 나쁘니까 무조건 골가병도 나온단 말입니다.
4: 예.
1: 콩팥이 나쁘면 네 조직 위축이 빨리 오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4: 아.
1: 예, 콩팥이가 그래서... 골수를 만들어내고 예, 쓴 주구 승수의합니다. 뼈를 주관하고
4: 예.
1: 골수를 만들어내는 게 콩팥이고 그 골수가 뇌수에 척수를 통해서 뇌수에 올라간다면 뇌수가 적으면 그 나오의 소람에 빨려옵니다.

0: 예, 그래서 선생님 강의한 것은 여러 번 들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하고 쓰고 우선 몇 달간 먹으니까 이때까지 쓰던 독 이약 효과가 기존 잘 알립니다.
1: 저도 그렇습니다. 약을 한 10년 넘어 소개해드렸는데, 이 약만 한게 효과 좋다는 소리가 많이 듣게 됩니다.
0: 그래서 하도 효과가 좋고 하니까 계속 좀더 먹으려고 오늘
1: 네.
0: 좀 배달 받다고 그래 전화
1: 예. 그렇게 하십시오. 어디 할때 있습니다. 예.
0: 드렸습니다. 예,
2: 안녕히
0: 알겠습니다.
2: 계십시오. 네. 말씀 주시죠.
1: 약 종이가 25가지 들어가면서, 이 배합이가 아주 잘 됐습니다. 예, 약종이, 진귀한 약종이 들어간 것뿐만 아니라, 약이 배합이 잘 됐고, 그 처방이가, 진짜로 우리 건륭황제가 쓰던 처방으로 잘 기록되어 있는 거, 확실히 이거는 건륭황제가 쓰던 처방이다. 기록되어 있는 약이고, 따라서 제약공장이 아주 믿을 만한 우리나라, 양치 기업, 산동, 악요 제약공장에서 만든 약이다. 이만한 약을 쭉다 살펴보십시오. 뭐, 아프보나, 두보나, 방송보나, 뭐, 신문보나, 뭐, 텔레비보나, 광고에서 쭉 보십시오. 이만한 약을 사기 좀 바쁩니다. 예. 오늘은 좀 호르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예. 호르몬. 호르몬 하면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대부분 우리 머리에서 분비됩니다. 특히 우리 수면과 관계되고 있는 멜라토닌 분비, 이거 좀 아시는 게 좋습니다. 예, 우리 지금 사람들은 얼마나 이게 다이 기본 상식이 갖춰져 있습니까? 예, 특히 이 노인분들 방송이라든가 텔레비라든가 이런 거 세게 보면서 엔간한 전문가들을 따라갑니다.
2: 그렇죠.
1: 예, 우리 그 젊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까 이 약에 대해서 혹은 의학 상식에 대해서 말하자면 더 답답함도 알아 못 들었어요. 예, 우리 이런 방송을 통해서 멜라토닌이라 무엇인가, 도파민이라 무엇인가, 엔돌핀이라 무엇인가, 세라토닌이라 무엇인가, 이런 몇 가지 호르몬을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2: 잠시만요. 단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3: 예, 우리 오빠가 이미 중풍을 걸렸습니다.
1: 예.
3: 그래서 이 반신 다른 못 쓰고, 발 다리가 다 무력합니다.
1: 네.
3: 예, 그래서 걸른 것도 예, 이 발바닥에 해면지리 같은 이런 감도 나고 예, 이래서 이건 걸른 게 힘들었습니다.
1: 네.
3: 그리고 항상 그래서 머리가 예, 어지럽고 어쩌면 또 미스거다 하고 그랬단
1: 네.
3: 말입니다.
1: 네.
3: 예, 그런 증상도 있고, 그러면 원래 저기 뭐니까 혈압이 올라간다면 막 양도 쉽게 올라가고, 아래 혈압이 저 심물이 뛰는 게막 일대공 오차로 막 돼서 그래서 힘들어한다. 그다음 심장도 왜, 안 좋습니다. 심장도
1: 그렇죠. 중풍고정 왔다 할 때는 이 심내혈관계통이 다 종합적으로 다 나쁩니다.
3: 예.
1: 네.
3: 아, 그래서 그 다음에 거기다 또 경록도 없지. 아, 이거 또 아침을 잤었고도 또안 잤었다고 또 그런 피란도 있지.
1: 네.
3: 아, 이거 참, 이게 참 답답하답니까.
1: 네.
3: 그래서 그 다음에 내보수하는 이 중풍 환자에게는 딱 지으니까 이거 그저 어떤 날씨도 추워하고 예방도 하고 치료도 하고 이러니까 이거 그저 누누리 쓰십시오 하고 내가 자꾸 권장했습니다.
1: 네.
3: 쓴게 어느 건 2, 3개월이 됩니다.
1: 중풍 후유증이 빨리 치료됩니다. 이거 쓰는 사람하고 안쓴 사람, 우리 기회가 있으면 대비해서 보십시오. 예, 우리 남편은 썼는데, 또 우리 남편처럼 저렇게 푹 맞았던 옆집 남편을 보면은 벌써 이 회복이 되는 게 늦단 말입니다.
3: 예. 그래서 뭡니까? 이거 쓰니까 요즘 병원도 안 가고, 해마다 병원에 가서 그냥 이맘때면 버릇이 견디라고 또 나와도 한동안 또 들으려면 들으려면 이거 누르기 쓰니까 지금 이걸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1: 제품도 잘 아옵니다. 이런 거 쓰면은
3: 아유
1: 원기가 딱 회복되면서 제품도 아옵니다.
3: 예,
1: 이 원기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3: 아, 그렇지요. 그래서 예, 이 선생님 치료하여서 이래 물어보면서 이렇게 쓰고 이래 다 좋습니다. 지금
1: 네.
3: 막대기도 좀 버리고
1: 예,
3: 사람
1: 시간이 돼서 그런데
3: 그렇습니다.

0: 다시 또 예. 전화 주십시오.
1: 네.
0: 예. 예. 건강하십시오.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 연기 입간 구복액은 예로부터 신선초라고 불려오는 오색령지를 주요 원료로 하고 고기자 교고람 등 진균 중약재에서 진액만 추출해 만든 액체로 된 OTC 국약입니다. 주로 간의 독소를 해독시키고 간세포를 새세포로 재생시키면서 B형 간염, C형 간염 등 간염과 간경화, 지방간의 조울뿐만 아니라 눈이 잘 보이지 않은 백내장, 황반변성, 시신경 위축, 안구 건조증에 좋은 약입니다. 흑지, 백지, 정지, 적지, 황지 등 오색령지가 들어감으로써 신경쇠약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과 각종 심장병, 머리 어지럼증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현대 선진적인 제약기술을 이용해 중약재에서 주요 성분만 추출해낸 고농도 액체로서 흡수율이 높고 독특한 국약 비준번호 B20으로 나온 OTC 약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천역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2: 네, 선생님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4: 네, 우리 연기관 구복액은 말 그대로 구복액으로 돼 있고 간의 독소를 해독해주고 간세포를 재생하고 간에 충분한 혈액을 공급할 수 있는 이런 구복액으로 된 약입니다. 그러면 왜서 우리 의학적으로 간에 대해서 이렇게 중시를 하는가 보면은 우리 모든 허혈들이 뭐 심장열이요, 폐열이요, 안구건조증이요, 마른 기침이나 이런 모든 허혈들이 대부분 간의 독소가 많이 쌓이면서 간경락을 통해서 올라오는 겁니다. 이 도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또 간의 열은 왜서 생기는가? 간의 열이 생기는 근본적인 원인은 콩팥이 음양평형을 잡아주지 못하면서 생깁니다. 이런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원인을 찾아서 원인 추적할 수 있는 이 치료약이기 때문에 그냥 임시구급약이 아니고 우리 몸에 허혈이 생기거나 특히 우리 눈에 와서 이런 눈에 와서 안구건조증이요, 백내장이요, 녹내장이요, 황반변성이요, 유리전착이요, 시신경 위축이요 많은 눈병들이 생기는 원인이가 간에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이 도리는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아마 뭐 저뿐만 아니라 다른 선생님들도 강의할 때 간한 통로란 말도 많이 하고 눈에 독소가 많이 쌓이고 눈병이 생기는 원인은 간에 있다는 걸 많이 설명해 드렸습니다. 예. 그러면 왜서 눈병이 대부분 원인이가 간에 있는가? 이걸 본다 할 때 우리 눈이 이런 해부적인 구조를 좀 구체적으로는 몰라도 대체적으로 아는 게 좋습니다. 눈에는 눈을 동그랗게 다마처럼 동그란 모양을 낼 수 있는 유리체라는 게 있습니다. 유리체. 유리체 혼탁이요 이런 말을 많이 들어봤죠. 눈앞에 모기 같은 게 날아다니거나 눈이 뿌옇게 안 보이거나 눈이 이상하게 보이거나 이 유리체가 말 그대로 혼탁이 왔단 말입니다. 뿌옇게. 그 다음에 그 앞에 그러니까 까만 동자 바로 뒤에 또 수정체라는 게 있습니다. 수정체. 수정체가 이게 우리 카메라로 보면 렌즈처럼 물건을 투과해서 이 어떤 물건이 뭐 길게 생겼는가 네모나게 생겼는가 동그랗게 생겼는가 이게 다 수정체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눈에는 모양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이래서 체자가 들어간 게 세 개인데 특히 수정체나 유리체는 100분제 70% 내지 90%가 다 수분입니다.
2: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네, 안녕하십니까.
2: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5: 저도 냉기관 고약 지금 먹고 있습니다. 지금. 네. 네, 이거 빈간이 있어서 항상 그 매수

0: 없고 소화 안 되고 밥맛이 없고 예. 그래서 그냥 피곤하고 맥이 없어서 예. 여러 가지 약 써도 어째 크게 호도 못 받아 선생님 강의 듣고 연기깡 고백지 먹었는데 지금 예. 메스꺼리던 게 메스꺼리지 않을까 예. 소화가 잘 되니까 밥맛이 생기고 예. 밥을 잘 먹으니까 예. 피곤한 감도 없고 맥이 나는 게 알린다 지금
1: 예.
0: 예, 그렇구나 눈도 침침하고 깎아내서 자꾸서도 부비고 그랬는데 아, 이 증상이 많이 나아졌습니다 지금
1: 그럴 겁니다. 눈은 잔뜩 낫지 말라 해도 따라서 나섰습니다. 예, 예.
0: 그래, 예. 석 달 먹고 가서 깡궁 검사하니까, 예. 좌뇌 수치도, 예. 정상 수치로 나오니까, 예. 야, 정말 민발의 약을 선택 잘한 보람이 있어서 이런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되니까, 기분이 영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1: 예.
0: 그래, 약도 먹고, 활동도 좋고 해서, 잘할 바다 계속 꾸준히 쓰자, 그런다.
1: 예. 그렇게 하십시오.
2: 네.
0: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주시죠.
1: 네. 우리 눈에는 이렇게 수정체, 유리체라는 게 있는데, 그 구조가, 그 해부 구조를 보면은, 100분대 70% 내지 90% 이상이 수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간열이 자꾸 세다 할 때에는 간한 통로라는 게 있다 했지 않습니까? 간에 이 열기가 직접적으로 눈에 들어갑니다. 눈에 이 수분이 다 말라버린다 말입니다. 이래서 유리체 혼탁이라든가 수정체 혼탁이라든가 이게 다 오는 겁니다.
2: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두 분 수고하십니다.
2: 네.
1: 네.
3: 저도 지금 이 증상이가 지금 이 맥이 없으면서 항상 저 밥맛이 없고 그러면서 병원에가 검사하니까 위가 나쁜 것이 아니라 간이가 좋지 않다고 그래서 진단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래면서 인증해서 누이가 항상 중요했지. 이 그래서 방송을 통해서 이 인증하는 게 왜 그렇게 되는데 이 한 개가나 한 40 먹으니까네 맥이 어떤 게 맥이 아직 나들었는데 그러면서 네. 밥맛이 돌아서 들어만 그래서 한 석 달 또 썼다 예. 그 다음에는 완전히 병원에 검사할까 가니까 많이 좋아졌다
1: 네.
3: 그래서 내가 내 신심을 가지고서 어쨌든지 간에는 무관하니까네 아픈 것도 아픈 증상도 없고 이러니까네 곤란하다만 합니다. 그래서 네. 방송을 통해서 이런 증상 알게 되고 그래서 신경 쓰면서 도사리면서 지금 이 양을 구한 덕분에 지금 제가 방송 뭐 아이들은 모른다만 합니다. 그래서 이 듣고서 썼는데 확실히 이 병원이가 검사랑 모든 건 다 정말 그 환자들에게 이게 복심이 들어가게 몸 안 든다만 합니다.
1: 네.
3: 나는 이놈의 선생님이 강의 매기만 듣고 이 약을 선택했으면 덕분에 이 진수행이 많이 도와주고 이 약을 어쨌든 강의가 나쁘다 하면 단기를 얻은 쓸데에 살잖아.
1: 예. 네. 약을 선택 잘했습니다. 단기적으로 쓸 수 있는 약입니다.
3: 예. 예. 네, 선생님 고맙다. 인사 올립니다.
1: 예. 네, 치료 잘하시오.
3: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저희들 소개해드리고 있는 이 윤기 입간구복을 액을 쓰고 눈이 뿌옇은 사람들 눈에 자꾸 안구건조증이 있어서 병원에 가면 안구건조증이 약이 없습니다. 귀끈에 그저 보리쌈 나눠주죠. 예, 인공눈물이라 말입니다. 너무 깔깔하면 인공눈물을 떨고 욕고 이것밖에 약이 없는데 그 뿌리가 어디 있는가. 이 병이 뿌리는 간에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허혈이 생긴다는 말은 몸의 진액이 마른다는 말이고 알아듣기 쉬우면 우리 몸의 수분이 다 말라가고 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늙어간다는 한계 증상이가 진액이 마르는 겁니다. 그 원인이가 간하고 콩팥에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눈에 와서 자꾸 눈이 깔깔하고 인공눈물 질 때뿐이지 또 그저 깔깔하고 손등으로 자꾸 부비게 되고 심지어 어떤 데는 콕 쏩니다. 마르기 때문에 바늘을 찍어놓은 것은 폭 이렇게 1초 동안 1초란 게 뭡니까? 하나? 이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폭 쏘는 이런 증상을 느낍니다.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우대 활동도 있습니다.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고요.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따스한 정이 있고 행복한 사랑이 있는 이곳 여매 노래 감상은 여러분의 편안한 일상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무선입니다. 아름다운 꽃길 따라 펼쳐지는 여매의 전경을 박영일 작사 최학산 작곡의 꽃동네 내 고향 여매에서 함께 느껴보시죠. 이용광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고향은 멀리 있어도 늘 가슴속에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구름이 쌓일수록 더 간절해지는 그곳. 최명 작사 백인환 작곡의 내 고향에서 가슴속 고향을 떠나보시기 바랍니다. 류려봉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사랑은 누구에게나 특별합니다. 내 마음속에 간직한 사람, 그 한순간이 바로 나만의 사랑입니다. 한하나 작사, 정인환 작곡의 나만의 사랑을 안정수 마법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살다 보면 진심으로 불러보고 싶은 이름, 친구, 말없이 옆에 있어주고 함께 웃고 울어주는 소중한 사람, 진순자 작사 김홍일 작곡의 친구야를 기장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0: 오늘도 좋은 추억 쌓으셨나요? 영대한 가요의 정답 멜로디로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홍천,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1: 연변 대지에 문명의 꽃을 활짝 피워가면서 새로운 기품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됩시다.

0: 흥겨워 즐거운 이 시간
1: 함께하면 행복한 시간
0: 모두 함께 모여서 즐겨봅시다.
1: 오미란의 미녀광장.

조선족의 전통음악과 현대가 만나는 시간. 바쁜 일상에서 잠시 멈추고 흥겨운 가락에 몸을 맡기는 시간. 같은 공간은 아니더라도 지구촌 곳곳에서 인터넷 접속하면 함께 만나 노래하고 함께 이야기 나누는 이곳. 민요광장에서 행복한 추억을 쌓아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엄이란입니다.

0: 아리랑 연변 박서연의 노래로 민요광장 시작해봤습니다.
1: 독거리 장단이요. 자진몰이 장단이요.

0: 우리 장단에 맞춰 미녀 한가라 불러보고 덩실 덩실 춤추고 싶은 마음 어쩔 수가 없죠.
1: 오늘 미녀 한가라 뽑아보고 가보실까요?
0: 얼쑤 미녀가라 차차차.
1: 2519333번 컬하세요.
2: 미녀가락 차차차와 만나는 시간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을 통해서 배우셨던 미녀나 또 판소리도 좋고요. 부르고 싶은 노래가 있으신 분들은 2919333번 2919333번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또 이 시간은 한 주에 한 번씩 찾아오는 시간이므로 이 시간을 놓치면 또 한 주 기다리셔야 한다는 걸 아시겠죠. 그래서 좋아하시는 노래가 있으시거나 미녀거나 판소리 뭐 다양합니다. 예, 부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마련된 미녀가락 차차차입니다. 방금 앞에서 보내드렸던 아리랑 연변은 장단은 새마치 장단이죠. 예, 저희가 함께 부르는 아리랑 코너에서 한번 또 가르쳐드렸던 노래이기도 합니다. 또 이 노래를 많은 분들이 또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노래가 음역대가 높아서 감히 또 부르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이미 저희 코너들을 통해서 배우셨던 분들은 또 사회적으로 이 노래를 또 많이 또 부르시더라고요. 여기서 포인트 부분 제가 좀 짚어드릴게요. 장단은 흥겨운 새마치 장단, 일명 양산도 장단이죠.

실덩실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장단을 잘 이해가 못하시나 봐요. 그래서 덩실덩실덩실덩실 이 부분 특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0: 네, 아리랑 연변 다시 한번 들으시면서 이 장단에 대해서 또 한번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부르고 싶은 민요가 없으신가요? 네, 이거 19333번으로 여러분 전화를 또 기다리는 동안 저희가 또 둘의 단가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단가 사철가인데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사계절을 우리 인생에 비유한 짧은 노래. 단가라고 하면은 짧을 단 노래 가이죠. 하지만 이 단가는 짧다고 해서 그렇게 짧은 노래는 아니거든요. 보통 판소리를 부르기 전에 소리꾼의 목을 틔우기 위해서 부르던 소리입니다. 그래서 일명 목을 틔우는 소리겠죠. 이 소리를 부르고 나서 본격적으로 판소리를 부르게 되는데요. 사실 판소리 한바탕을 완창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8시간도 걸리거든요. 네, 거의 우리가 지금 듣는 판소리는 접촉하는 판소리는 뭐 4분에서 6분 좌우로 되는 것도 있죠. 하지만 판소리 한 대목이라고 하면은 한 장 그 장면이죠. 그러니까 한 작품을 말할 때는 한 바탕 혹은 네 작품을 그렇게 한 마당이라고도 하거든요. 그 한 마당을 부르는 데 있어서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8시간 내지 뭐 길게 부르면 막 열몇 시간씩 걸리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여기서는 아직 보지 못했죠. 네, 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먼저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세요.
1: 예, 어머니 선생님. 이게 추석이 띄웠지, 또, 네. 국경절이 띄웠지 하는 게, 네. 이게 좀 이제 몇 번이나 부를 수 있겠는데, 오늘 나타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예.
1: 예.
0: 그 수요일은 아직도 있습니다.
1: 있습니까?
0: 네, 있습니다.
1: 예.
0: 네.
1: 제가,
0: 네.
1: 저기 뭡니까, 장백산은 절승일세.
0: 장백산은 절승일세. 새롭게 또 배워보니 어때요?
1: 좀 네. 많이 들어본 노래인데
0: 부르지는 않았죠?
1: 예. 네. 고기는 잘 되지 않는 것도 제가 제가 이렇게 불러야 어미라 선생님께서 지도 받지 않습니다.
0: 아, 그렇죠. 오늘 후렴구가 안 된다고요? 후렴구가?
1: 예. 제가 지금 연습을 많이 하고 지금 예.
0: 네.
1: 예. 그래서 제가 불러서 어디에 네. 모병이 있으면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0: 예. 알겠습니다. 네네.
1: 예.
0: 자. 키 잘 잡으시고요. 네.
1: 예, 예.

0: 네,
1: 잘하셨어요. 근데 그 다른 노래는 그 새로배우 씨 노래는 굉장히 장단을 잘 지키시는데 사실 이 노래는 너무 익숙한 노래잖아요. 근데 장단을 박자를 누르지 않으면 조금 먼저 당겨서 가셨어요.
0: 예.
1: 짚어드릴까요?
0: 예.
1: 네. 여기에서 앞부분은 괜찮아요. 앞부분 장단 잘 지키셨거든요.
0: 예.
1: 이를테면 요 후렴구에서 아까 그 신심이 없다고 하셨는데요.
0: 예.
1: 후렴에서 그 장백산 여기에서 장백산을 좀 더 갔습니다. 장백산 하나 둘 셋 이렇게 가야 되는데 한 박자 더 가다 보니까 아 장백산 하나 둘 셋 오리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0: 아.

0: 예.
1: 그래서 제가 신심이 없어서 예, 선생님이 기다봤다고 이렇게 일찍 전화드렸습니다.
0: 그래요. 예. 잘하셨어요. 그다음 그 다음, 그, 이 절에서, 소,

0: 피워주고 피워주고
1: 네.
0: 예. 그리고 바하를 쳤는 미소는 네. 예. 네.

0: 네. 바알을 바알을 쳤는 민성은
1: 바알을 쳤.
0: 아 그러니까 원래 악보는 이 성대효 선생님이 작곡을 하신 분은 바알을 쳤는 이렇게 악보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 우리가 가르칠 때 그 렘수원 선생님은 바하를 젓는 미소 이렇게 가르쳤어요.
1: 아.
0: 네, 악보는 바하를 젓는 미소는 온 세상에 벚부르네. 하나 둘 셋. 장단을 가야 되거든요. 벚부르네.
1: 예.
0: 하나 둘 셋. 예. 그렇죠.
1: 예. 예. 예. 제가 이 노래로 이제 또 잘 배워가지고
0: 네.
1: 이제 이 국경절 후에
0: 네.
1: 예, 예.
0: 부르시겠어요?
1: 부를 예산하고
0: 네.
1: 다음번에는 제가 고향거리 풍년이 왔네 이 노래를
0: 네.
1: 제가 저기 뭡니까 우리 지금 새로 저기 선출된 서기가의
0: 네.
1: 김어서기가 너무 잘하셔서 어제 그저께도 저기 뭡니까 영정이
0: 네,
1: 그
0: 네.
1: 후조 찾으러 가네 보니까 그것이 길을 어떻게 높였는지
0: 아.
1: 이전에는 군차 지나가면 꼭 내렸습니다. 자전거
0: 네,
1: 타고
0: 네, 네.
1: 예 자전거 타고 겁이 나서 내렸는데 큰 차고 무슨 겁이 날 일이 없이 어떻게 높였는지 그래서
0: 네.
1: 또 김어서기를 칭찬하고
0: 아,
1: 싶고
0: 이거 그래군요.
1: 사랑하고
0: 네.
1: 싶은 것도 있고
0: 네.
1: 우리 올달에 저기 뭡니까
0: 네.
1: 너무 가물어서
0: 아 그래요.
1: 예,
0: 자
1: 뭐
0: 이제
1: 예, 정말 옥시 심은지가 공심을
0: 네,
1: 기분에
0: 네.
1: 수선에다 옥시가 공심으니까 안 되겠구먼.
0: 아 그럼요. 네.
1: 예, 그래 견질한 지분은 지금 태풍이 들었어요.
0: 네 그러셨군요.
1: 예,
0: 이제
1: 그래서.
0: 연습을 많이 하시고요. 네.
1: 네, 선생님.
0: 불러보시기 바랄게요. 알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1: 예.
0: 네. 다음 분입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우, 반갑습니다.
2: 예, 반갑습니다.
0: 그동안 노래 연습 많이 하셨습니까?
2: 아이고,
0: 안 하셨어요. 아유.
2: 네.
0: 그러시군요. 네.
2: 그러니까,
0: 네?
2: 고향 생각이 되겠습니까?
0: 고향 생각? 고향 생각?
2: 남북바다.
0: 네, 부르세요. 괜찮아요, 부르세요.
2: 네.
0: 네.
2: 그리고 뭐인가면 개구리 지령지나.
0: 네.
2: 그다음에 딸 그 그리운 봄날이나 이런 거는 어떤 그 민요법이 맞습니까?
0: 개구리 지령지 부르셔도 돼요.
2: 그렇게 됩니까?
0: 임청철 가수가 불렀던 노래죠.
2: 예.
0: 네.
2: 오늘 고향 생각 부르.
0: 네, 부르세요.

0: 명사 조선시키어 동감옥 부여잡고 노래 부르네 노래 부르네 승리의 기쁨 안고 돌아다니라 그리운 고향 내 사랑 있는 고향 아유, 나도 늙어서 땅.
1: 어머, 목소리 들으면 이 30대 청년 에이. 목소리인데요. 네.
0: 나 먹은 게 항 알리는
1: 띠면 애들도. 자꾸 그런 생각을 하시면 의식 간에 이 무의식 중에 아, 나는 늙었다 이렇게 투입된대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나는 젊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네. 노래를 잘한다.
0: 나이 되는 거 어떻게 할까?
1: 아니 목소리 들으면 진짜 30대 40대 목소리밖에 안 들린다니까요. 뭐 본인 스스로 자꾸 내가 늙었다 하면은요. 저희가 목소리 듣고 얼굴을 모르거든요.
0: 남들이 웃을까 봐 겁이 난다 말입니다.
1: 근데 남들을 왜 의식합니까? 이 좋은 세상에.
0: 아, 이 세상에 남 의식하여 어떻게 살겠습니까?
1: 내가 좋으면 되죠. 내가 행복하면 되죠. 나의 행복은 내가 지키는 거고요. 다른 사람이 눈에가 그 비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0: 예.
1: 그럼요. 그런 생각 버리세요.
0: 그래 그거 상관이 보면 좋아. 이것도 되겠죠.
1: 되죠. 예.
0: 예.
1: 우리 애청자분들은 지금 어떤 것이 미녀풍인지 그 가려내기가 예, 이제 쉬워진 것 같아요. 예, 너무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0: 세마치 장단이라는 게 이제 그 같은 거는.

0: 아무래도 민요 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1: 네.
0: 어쨌든 네 박자 짜리도 잘 모르겠다만 그런 건.
1: 네 박자 짜리에서는 보통 안땅 장단이 있거든요. 덩따따쿵따쿵따덩따따쿵따쿵 이러면은 안땅 장단이고요. 4분의 4박이고요.
0: 그 4분의 4박도 어떤 거는 민요 불고 어떤 거는 있다는 것도 있고 노래니까.
1: 그래요. 그러면 괜찮아요. 그럴 때면 전화하셔서 저기 도우미 선생님하고 여쭤보세요. 괜찮아요. 또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노래를 좋아하시니까 민요풍이 아니더라도 부르게 하셔야죠. 그렇죠? 네.
0: 감사합니다.
1: 네. 그리고 다음부터는 나는 젊었다. 예. 네, 목소리가 네. 좋으시니까 나는 젊었고 행복하다. 이렇게
0: 네.
1: 본인한테 그런 긍정적인 생각 가지시면 바랄게요.
0: 힘을 줘서 감사합니다.
1: 네. 자, 오늘도 엔돌핀이 확 돌았죠?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행복하세요.
0: 네.
1: 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2: 어, 미란스님,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2: 예, 수고 많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2: 네, 오늘 또 이렇게 번조아리랑 좀 잘 부르시는 못하게 좀 불러봅시다.
1: 번조아리랑, 예, 네, 불러보세요. 네. 네. 네. 잘 부르시거든요.
2: 예, 아유, 못 부른다, 예. 예. 아리랑에서 제일 큰 대표적인 노래이죠, 예.
1: 그럼요. 네.
2: 예, 부르겠습니다.
1: 자, 가겠습니다.

0: 말이나 일러주오.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끝이 났습니다.
1: 오, 잘하셨어요. 너무 잘하셨습니다. 야, 이 윤 여사님은 판소리면 판소리, 민요면 민요. 야, 대단하세요. 너무 잘하시거든요.
0: 아, 이 어머니.
1: 네.
0: 연습을 그게 못했습니다. 어제 가서 그랬을까? 몸이 피곤하네. 그래도 네. 오늘 어제 벌써 이렇게 또.

0: 지금까지 언어를 특별히.
1: 아, 그래요?
0: 예, 특별히 또 해도 다 못 보는 것 같습니다.
1: 아니요, 잘하셨어요.
0: 한 번에 조금 자신이 만만해진다. 좀 조금 예. 이 노래를 확실히 남인호가 응상하고 이 선율이 아주 아름답고 이 세계 제일 큰 무대 올려놔도 예. 대상을 받은 노래 본조아리랑입니다.
1: 야, 근데 그 시김새들을 예. 너무 무난하게 잘 가시네요.
0: 아, 그랬습니까?
1: 너무 잘하시네요.
0: 예, 오늘 그리 잘 못 부르고.
1: 아우, 잘하셨습니다.
0: 나는 진짜 여보다 조금 더 점수 따기좀 한번 더 불러보겠습니다. 이제.
1: 너무 잘하세요. 아니면, 예. 그냥 예. 항상 내가 더 잘해야지 하니까 더 긴장하신 것 같아요. 네, 예. 잘하셨습니다. 예. 너무 잘하셨어요. 예. 3절까지.
0: 그래도 다음번에 네. 사철가 있지 않습니까?
1: 네.
0: 예, 그 노래 또 어느 게 애 바쁘고 뭐 바쁘고 다 바쁘지 그러니까.
1: 그럼요.
0: 예, 바쁘다도 또 얼마나 재밌을까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부르냐 저런 소리 어떻게 내나 어떻게 저렇게 부를 수 있느냐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그때 예. 연습은 솔직히 말해 연습은 크게 나야 한다 정말 제대로 말해. 근데 딱 이렇게 부르기 쉽고 딱 잘 배우기 쉽은데 실제 말에 나이도 있고 이래가 더 힘이 듭니다.
1: 그럼요.
0: 네, 그 그래.
1: 한 주 동안 지금
0: 그러니까 네. 무슨 무대에 올라서 한 것도 아니고 내 목소리 잘 연습해 잘 불러 뭐라 하냐 여기 마음이 조금 있어 내 마음을 깔아치니까 예. 네. 걔가 좀 이래서 들여서 세게 좀 잘 부르는 무대에 올라 부르시오 한번 인간 연습에 되겠습니까, 선생님?
1: 아니, 그렇게 연습을 안 하셨는데, 이렇게 잘 부르실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0: 네,
1: 이제는.
0: 네. 끝이나 때까지 다 잘 배워서, 예, 그것도 한번 부르는 예산 하긴 하는데, 네. 좀 잘 불러야 되겠는데, 그렇습니다.
1: 아유, 네. 사철가도 네. 이제 너무 잘 선생님, 부르실 것 같습니다.
0: 어미나 생일 수고 네. 많이 하셨습니다.
1: 아유, 잘 부르셨어요.
0: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1: 그래요, 안녕히 계세요. 네. 네. 야, 이거 그 연습을 안 하셨는데 이 상황에서 아리랑을 이렇게 잘 부르신다니까요. 네, 연습만 잘하시면 이제 정말 어떤 무대에서도 잘 부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잘 부르셨습니다. 본조 아리랑을 저희가 3절까지 가르쳐드렸죠. 근데 사실 그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 뭐 사실 몇 글자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도 굉장히 많은 시김새 뭐 돌리는 부분 꺾는 부분이 있거든요. 배워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은 배워보시면은 너무 어려운 부분도 없죠. 네, 판소리도 이제 우리 애청자분들 능히 다 배워내실 수 있으니까요. 뭐든지 맘만 먹으면 누구나 다 가능하게 배워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시간이 조금 남아있어서요. 노래 또 하고 싶으신 분들 계신다면 주저 마시고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학이 들면 긴장하시다고 예, 그러시는데 사실 저는 여러분 얼굴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음 놓고 노래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아, 여기에서 사철가 네 한번 더 들어보실까요? 괜히 중독된다니까요. 이 사철가를 은근히 감상하시면은

내 인생의 사계절 노래한 단가 사철가였습니다. 자, 오늘 미녀가라 차차차에 오신 여러분 반가웠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엄미란이었습니다.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우리 삶에는 소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늘 곁에서 당연하게만 여겼지만 생각해보면 그 존재 자체가 커다란 행복인 그런 사람들을 노래한 가요. 김성수 작사, 한정자 작곡의 소중한 당신을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리광일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라겹이 씨는 그 자리에 새싹이 돋듯 리별 뒤에는 새로운 만남과 약속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일성 작사, 허순자 작곡의 리별의 계절, 약속의 계절을 전해드립니다. 최향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가을이 깊어지면 우리의 마음도 함께 깊어집니다. 하늘은 높고 바람은 시원해지며 락엽은 땅 위에 아름다운 그림을 그립니다. 김동진 작사, 김룡수 작곡의 가을을 전해드립니다. 최가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 노래는 가을이 주는 깊은 여운과 그 계절에 깃든 아름다운 추억을 서정적이고 잔잔한 선율로 그려냈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우리는 그 흐름 속에서 살아갑니다. 어느새 세월이 흘러 돌아보면 많은 것들이 변해 있습니다. 최근 작사 리테오 작곡의 시간 타령을 전해드립니다.

0: 그래서 그녀들의 꿈이 싹 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1: 안녕하십니까. 주부 클럽 진행을 맡은 서태문입니다. 주부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리고 여성들의 일상과 고민,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며 삶 속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이야기들, 그리고 서로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공감과 위로의 시간, 여성 공감 코너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9월, 정말 계절이 확실히 변했음을 느끼시죠? 네, 그런데 우리들의 피부는요, 이 아름다운 계절 변화를 반갑지만은 않게 맞이하고 있는데요. 아침에 일어나면은요, 얼굴이 유난히 당기고 또 평소에 번들거리던 피부가 어느 순간 푸석푸석해지고 거칠게 일어나는 각질과 함께 또 트러블까지 폭발하는 경험, 다들 공감하시죠? 오늘은 서늘한 9월, 본격적인 가을을 맞아 직장인 여성분들과 주부님들께서 바쁜 일상 속에서도 피부를 건강하게 지킬 수 있는 구체적 관리 방법, 특히 냉장고 속 식재료를 활용한 팩과 생활 속 지혜까지 알려드리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느끼시는 것처럼요, 9월의 피부는요, 유분기가 확 줄어들고 또 건조해지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는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라 과학적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름 내내 활발하게 분비되던 피지선과 땀샘의 활동이 기온이 내려가면서 위축되기 때문이랍니다. 거기에 더해서 대기 중에 수분 함량이 7, 8월 80% 이상에서 9, 10월에는요 60% 이하로 급격히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기 중의 수분마저 줄어드니까요, 피부의 수분이 공중으로 증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한의학적으로도 이 시기를 추조라고 해서 건조하고 서늘한 기운이 몸의 지력을 손상시킨다고 봅니다. 네, 피부는요, 우리 몸에서 가장 먼저 이 변화를 느끼는 신호등과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이 정상적인 피부 수분 함량은요, 15%에서 20%인데 가을철에는 10% 이내로 떨어지기 쉽습니다. 문제는 이로 인해서 피부의 유분과 수분 밸런스가 완전히 무너진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몸은요,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 역설적으로 더 많은 피지를 분비하려고 하죠. 네, 그 결과 피부 겉은 기름지지만은 속은 메마른 속건성 피부로 변하기 십상입니다. 네, 이것이 바로 9월에 유독 각질이 일고 트러블이 나며 피부가 뒤집어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가을철은요, 오존층이 얇아져 오히려 이 자외선이 더 강하게 내리쬐는 시기이므로 자외선 차단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해서 가을 피부의 진실과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네, 노래 한 곡 듣고 또 출근과 집안일로 뭐 바쁜 여성들의 알맞은 피부 관리 노하우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 여성들에게요, 피부 관리를 잘 하려면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볼까요? 가장 먼저 예, 세안부터 바꿔야 합니다. 여름철처럼 뭐 뽀드룩한 느낌을 주는 강한 세정력의 클렌저는요 이제 치워두셔야 하고요. 피부의 보호막까지 함께 벗겨내는 주범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약산성의 순한 클렌저를 또 사용을 해보고요. 미지근한 물, 즉 체온보다 약간 높은 38도 좌우의 물로 부드럽게 시안을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아침에는요 클렌저를 생략하고 미온수로만 가볍게 헹궈내는 것도 훌륭한 방법입니다. 과도한 시야는요 가을철 피부 건조를 악화시키는 지름길이기도 하죠. 목욕이나 샤워 시에도 더 뜨거운 물은요 피부 부후막을 손상시키기 때문에 주의를 덜해야 합니다. 다음은 세안 후에 골든타임을 반드시 지켜줘야 합니다. 시안을 마친 후 3분, 길어야 5분 이내에 보습제를 발라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물기가 완전히 마르기 전에 스킨이나 토너로 피부결을 정돈해주고 에센스, 크림 순으로 발라주고 수분을 잡아줍니다. 이때 자신의 피부 타입에 맞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관건이거든요. 여기에서도 꼭 명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건성 피부나 중건성 피부라면요 수분 공급은

특성 유분기가 있는 크림으로 수분 증발을 막는 밀폐형 제품이 필요하거든요. 바셀린, 미네랄, 오일, 호호바, 오일 등이 함유된 제품이 좋습니다. 담지성 피부라고 해서 방심은 금물입니다. 유분이 많은 크림은요, 오히려 모공을 막을 수 있으니까요, 오일이 없는 수분 젤 타입이나 또 가벼운 로션 타입으로 수분을 채워주는데 집중을 해야 합니다. 한편 복합성 피부라면요, 조금 귀찮더라도 부위별로 나누어 바르는 것이 좋습니다. 유분이 많은 T존에는요, 가벼운 제품을 건조해지기 쉬운 또 유존과 눈가에는요, 수분 크림을 충분히 발라주는 것입니다. 바쁜 아침 시간을 고려해 본다면요, 최근 인기인 토너 패드를 활용해서 간편하게 피부결을 정돈해주고요, 수분을 공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방금 출근길과 집안일에 바쁜 여성들에게 일상 속에서 시작하는 피부 관리의 이모조모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네, 노래 한 곡 듣고 냉장고에는 식재료로 만든 천연팩으로 피부에 영양을 보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관심을 끌만한 것은요 바로 냉장고에 있는 식재료로 만든 천연팩일 것입니다. 값비싼 화장품도 좋지만 우리가 매일 먹는 식재료가 피부에는 더없이 좋은 영양 공급원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몇 가지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요. 피부 상태에 따라서 골라서 활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꿀에 당과 과립이 없고 첨가제가 들어가지 않은 요구르트를 섞어서 팩을 하게 되면 건조하고 거친 피부에 윤기와 보습을 주고 있습니다. 천연 보습제인 흡수성 성분이 풍부하여 피부에 수분을 끌어당기고 요구르트 속에 유산균이나 피부 각질을 부드럽게 제거해주고 있어요. 꿀 한 큰술, 요구르트 두 큰술을 섞어 세안한 후에 15분에서 20분간 팩으로 사용한 뒤 미온수로 헹구면은 피부가 촉촉하고 매끄러워집니다. 이는 밖에서 사는 또 뭐 각질 제거보다 또 훨씬 순하고 안전한 방법일 수도 있죠. 한 가지 방법으로는 귀리, 즉 오트밀이라고도 하죠. 귀리 팩으로 또 예민하고 가려운 피부를 진정시키고 습도도 해주는 것이 보습도 이제 해주게 되죠. 귀리는 피부 진정과 보습에 탁월한 성분인 베타글루칸이 풍부한 것입니다. 가을철에 유독 피부가 예민하고 또 가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께 특히 알맞춤한데요. 귀리를 곱게 갈아 따뜻한 우유나 또 물에 불려서 죽처럼 만든 후에 꿀을 한 방울 떨어뜨려 얼굴에 펴 바릅니다. 15분 후에 헹구면 자극을 받은 피부가 진정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요. 깨진 피부에 환한 빛을 줄 수 있는 생강꿀 팩입니다. 네, 가을은요 신진대사가 떨어져 피부가 칙칙하기 쉽지요. 생강은 피부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생기를 되찾아줍니다. 생강즙 한 작은 술에 꿀 작은 한 숟가락 또 밀가루 약간을 섞어서 반죽한 후에 얼굴에 도포를 합니다. 그런데요 생강은 피부 자극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민감하신 분들은요 테스트 후 사용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위에서 소개한 여러 가지 팩들은요 주 1회에서 2회 정도 저녁 시간을 내서 스킨케어 루틴에 추가해 보십시오. 값비싼 성분이 아니어도 우리 몸에 친숙한 재료들이 피부에 주는 긍정적인 효과는 결코 작지 않을 것입니다. 네, 방금 우리가 매일 먹는 식재료로 만든 천연팩의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노래 한 곡 듣고 또 생활습관과 영양 흡수로부터 지켜야 할 피부관리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킨케어 제품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생활습관입니다. 먼저 수분 섭취와 식습관인데요.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 이상의 물을 규칙적으로 마셔 체내 수분을 보충해주는 것이 기본입니다. 하지만은 카페인 음료는요, 리뇨 작용으로 오히려 수분을 빼앗아갈 수 있으니까요, 물을 대체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특히 가을에는요, 배, 은어, 백합, 그리고 또 뭐 도라지 등 배와 피부를 촉촉해주는 식재료를 자주 섭취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기름지는 음식이나 또 자극적인 음식은요, 피부 트러블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까요,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으로 실내 습도 관리입니다. 사무실이나 집안의 습도를 40%에서 60도로 유지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습기를 사용하거나 또 실내에 식물을 배치하거나 저전수건 혹은 빨래를 널어두는 것도 피부 건조를 막는 데 도움이 되죠. 그리고 과도한 각질 제거는요, 금물입니다. 부석한 각질이 보인다고 또 무작정 스크럽으로 또 문지르는 것은 절대 금기죠. 가을철 피부는 여름보다 훨씬 예민해져 있기 때문에 물리적 자극은 피부 장벽을 더 손상시키고 있습니다. 이 부드러운 필링제를 사용해준다거나 또 주 1회에서 2회 정도로 횟수를 제한하고요. 아, 앞에서 아까 소개를 해드린 요구르트 팩처럼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각질을 불려 제거하는 방식이 훨씬 안전하죠. 다음으로 자외선 차단은 필수입니다. 그리고 선선하다고 해서 자외선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야외 활동이 늘어나는 계절이기 때문에

자외선 노출량이 늘어날 수도 있죠. 가을에도 외출 30분 전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발라주는 습관을 놓치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식탁 관리도 뭐 피부 관리를 해주는 만큼 중요하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겠고요. 도마도의 풍부한 라이코펜 피부 우로화를 억제하고 또 비타민C가 풍부한 딸기와 같은 뭐 이 제철 과일은요. 활성산소를 줄여 피부 건강에 도움을 가져다 주죠. 기름진 음식이나 야식을 줄이고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것은요. 장 건강과도 연결이 되어 결국 피부 건강으로 이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충분한 수면입니다. 피부 의사생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밤 11시에 밤 11시 이전에 잠자리에 드는 것이 피부 건강에 가장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방금 생활 습관과 영양업소로부터 여성들이 지켜야 할 피부 관리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은요, 어렵고 복잡한 관리가 아닙니다. 서늘한 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또 피부가 당기고 또 거칠어지는 것은 뭐 당연한 현상이라고 하지만은 그때마다 내 피부가 이렇게

변하는구나 하고 알아차리고요. 대응을 해주는 것이 진정한 관리의 시작인 것입니다. 네, 아침 시한 후에 크림을 바를 때 또 단 3분만 투자해 보십시오. 냉장고 문을 열고 요구르트 한 스푼 얼굴에 발라보는 작은 정성이 올가을 여성분들의 또 피부를 한층 더 건강하게 만들어 드릴 것입니다. 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자신을 돌보는 지혜를 잊지 않으시길 바라며 이 시간 주부클럽 여기에서 줄이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김홍희였습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산책.

안녕하십니까. 라조문화산책의 윤일입니다. 라조문화산책 오늘의 건강 레시피 코너에서는 하체 운동의 좋은 점과 혈압 측정 시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노래 한 곡 듣고 이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하체 근력과 건강한 장수와의 관련성을 밝힌 연구 결과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폭스뉴스에 따르면 30초 동안 의자에서 일어날 수 있는 횟수는 하체 근력을 나타내는 지표가 될 수 있으며 이는 이동성, 기능적 체력, 건강한 노화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에 의하면 30초 동안 의자에서 일어서기 테스트는 다리 근력과 지구력을 평가하는 것이며 평균 이하 점수는 락사 위험이 증가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문가들은 앉아있다 일어서는 테스트는 여러 버전이 있지만 30초 동안 의자에서 일어서는 테스트는 공중보건기관에서 권장하는 기본 운동이라며 이런 테스트는 집에서도 쉽게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테스트 방법은 움직이지 않도록 의자를 벽에 기대놓고 팔짱을 낀 채

의자에 똑바로 앉아 발을 바닥에 평평하게 대고 무릎과 엉덩이를 곧게 펴고 완전히 일어섰다가 다시 앉는 동작을 30초 동안 가능한 한 많이 하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의자에서 일어나는 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쉬워진다며 이런 하체 근력과 기능적 체력이 향상되고 있다는 좋은 신호라며 강화를 위해 일상에서 다양한 운동을 적용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전문가들이 하체 근력 강화를 위해 좋은 운동으로 꼽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스쿼트 운동입니다. 무릎을 굽혔다가 다시 일어서는 동작으로 하체와 복부, 허리를 함께 강화하는 대표적인 복합 근력 운동입니다. 특별한 기구 없이도 할 수 있으며 운동 초보자부터 숙련자까지 널리 할 수 있습니다. 스쿼트를 할 때 올바른 자세는 발을 어깨 너비 정도로 벌리고 가슴을 편 상태에서 시선은 정면을 보고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의자에 앉듯이 내려가며 무릎은 발끝과 같은 방향을 향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때 허리가 과도하게 굽거나 꺾이지 않도록 유지하고 발바닥 전체로 바닥을 밀며 일어서야 합니다. 초보자들은 10회에서 15회를 이 3세트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자세가 익숙해지면 반복 횟수나 세트를 늘리거나 아령을 들고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런지 운동입니다. 한쪽 다리를 앞으로 또는 뒤로 크게 내디디며 무릎을 굽혔다 펴는 하체 근력 운동입니다. 스쿼트와 함께 대표적인 하체 운동으로 허벅지, 엉덩이, 종아리뿐만 아니라 코까지 강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운동 시 주의사항은 허리를 과도하게 굽히거나 젖히지 말고 상체를 곧게 유지하고 앞쪽 무릎이 안쪽으로 모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무릎 통증이 있다면 보폭을 조절하거나 전문가와 상담한 후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초보자라면 한쪽 다리당 8회에서 12회씩 이 3세트를 목표로 시작하면 됩니다. 다음은 발 뒤꿈치 들기입니다. 발 뒤꿈치를 바닥에서 들어 올렸다가 천천히 내리는 운동으로 종아리 근육과 발목의 힘을 기르는 대표적인 하체 운동입니다. 발 뒤꿈치 들기를 꾸준히 하면 종아리 근력 및 근지 구력 형성, 발목 안정성 강화와 걷기, 달리기, 계단 오르기 능력 향상, 균형 감각 개선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체 근력이 정말 수면과 관련이 있을까요? 여러 연구에서 하체 근력이 좋은 사람은 조기 사망 위험이 낮고 건강 수명이 길어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허벅지 근력과 보행 속도, 의자에서 일어나는 능력은 건강 상태를 예측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다만 이는 상관관계이며 근력이 직접 수명을 늘린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체 근력이 중요할까요? 하체는 몸에서 가장 큰 근육들이 모여 있습니다. 하체 근력이 좋으면 다음과 같은 좋은 점이 있습니다. 걷기와 계단 오르기가 쉬워집니다. 락상과 골절 위험이 감소합니다. 혈당 조절과 인슐린 민감성이 개선됩니다. 기초 대사량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심혈관 건강과 전반적인 신체 기능 유지에 기여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하체 근력이 더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40세 이후에는 근육량이 점차 감소하며 60세 이후에는 감소 속도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하체 근력이 약해지면 이동 능력이 떨어지고 락상 위험이 커지며 독립적인 일상 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걷기만 해도 하체 근력이 좋아질까요? 걷기는 하체 근육 유지에 도움이 되지만 근력을 크게 향상시키기에는 다소 부족할 수 있습니다. 스쿼트나 런지처럼 근육에 저항을 주는 운동을 함께하면 효과가 더 큽니다. 하체 근력 운동은 무릎에 해롭지 않을까요? 올바른 자세와 적절한 강도로 실시하면 대부분 안전합니다. 오히려 허벅지 근육을 강화하면 무릎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무릎 통증이나 관절염이 있는 경우에는 운동 종류와 강도를 전문가와 상의한 것이 좋습니다. 근육량보다 근력이 더 중요할까요? 둘 다 중요하지만 연구에서는 근력과 신체 기능이 건강과 수명을 예측하는 데 특히 중요한 요소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육이 많더라도 실제 힘을 잘 쓰지 못하면 건강을 개선하는 효과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혈압 측정 전 지켜야 할 세 가지 금기가 있습니다. 많은 고혈압 환자들이 매일 약을 복용하고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지만 혈압이 여전히 들쭉날쭉합니다. 그 이유는 간과하기 쉬운 몇 가지 세부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미국 의학학회 잡지가 정리한 고혈압 관리에 대한 가장 흔한 잘못된 인식 속에는 혈압이 불안정한 원인이 숨겨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사가 진료실에서 측정한 혈압만 정확하다고 생각하여 재진 때만 혈압을 측정합니다. 하지만 의사는 단 한 번의 혈압 측정만으로는 사용 약물을 정확히 조절할 수 없습니다. 북경노인병원 심장내과 전문가에 따르면 진료실 혈압 측정에서 두 가지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가지는 의사복 고혈압으로 의사만 보면 혈압이 급상승하여 의사로 하여금 약물 효과가 없다고 오진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한 가지는 은폐성 고혈압으로 환자가 마음의 안정을 찾아 혈압 수치가 정상으로 나오지만 실제 일상 혈압은 높은 경우입니다. 가정에서 혈압 측정을 꾸준히 하는 것이 실제 혈압을 파악하고 변동 패턴을 요해하며 약물 투여 시기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많은 환자들이 꾸준히 혈압을 측정하지만 측정할 때 즉흥적으로 하거나 흔한 실수를 합니다. 예를 들어 산책을 마치거나 진한 차를 마신 후에 측정하는 것입니다. 전문가는 혈압 측정 전에 세 가지 금기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측정 30분 전에는 운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측정 전 담배를 피우지 말아야 합니다. 차나 커피, 술을 마시지 말아야 합니다. 또 방광을 피우고 조용한 환경에서 최소 5분간 앉아서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40대 이후

체중이 증가하면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약간 통통한 사람 더 장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7월 운남대학 생명과학학원 연구팀이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에 게재한 연구 결과에서 보면 노년층에서 적당히 통통한 상태가 오히려 장수에 더 유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80세 이상의 고령자에게서 이러한 보호 효과가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이는 적절한 지방 축적과 건강한 지방이 장수에 보호적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과도한 비만과 과도한 지방 축적은 대사성 질환 위험을 증가시키고 노화 과정을 가속하며 수명을 단축시킵니다. 그러나 극도로 마른 상태도 높은 사망률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지방이 너무 적으면 인슐린 저항성 심근병증 및 조로 증후군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오늘 프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박금철,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민족 단결은 중화민족이 끊임없이 발전하는 힘의 원천이고 사회적 안정과 화합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토대입니다. 중국이라는 대가족에서 민족 단결의 새로운 역사를 수놓아가며 더욱 찬란한 조국의 내일을

늦은 밤까지 우리 방송을 애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연변 라디오 소선호 문해생활 방송은 연변과 동북아 부근 지역을 향해 아침 5시부터 밤 12시 5분까지 방송하고 있습니다. 연변 라디오 소선호 문해생활 방송은 연변 지역사회와 동포사회 발전을 기하고 전국 조선족 문화 발전을 신

0: 여기는 중국 연변조선어 문해생활 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어 문해생활 방송은 연변과 동북아 부분 지역을 향해 우리말로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0: 연변조선어 문해생활 방송은 아침 5시 시작하여 밤 12시 5분까지 방송하고 있습니다.
1: 연변조선어 문해생활 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에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방송 언론의 재기능 수행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변 라디오 조선어 문예생활 방송입니다. 연변 라디오 조선어 문예생활 방송은 아침 5시에 시작해 밤 12시 5분까지 방송됩니다. 오늘은 2026년 9월 17일 목요일 음력으로는 8월 초일입니다. 아래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프로그램들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5분 가요 산책, 5시 10분 라디오 문화 산책, 5시 30분에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가 준비됐습니다. 6시 5분 모여라 어린이나라로, 6시 25분 매주일가, 7시 연변 뉴스, 7시 20분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8시 20분에는 가요 산책 시간입니다. 8시 25분 매주일가, 8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9시 30분 라디오 극장이 준비됐습니다. 9시 50분에는 매주일가가 방송됩니다. 10시 연변 뉴스, 10시 50분 문학살롱, 12시에는 연변 뉴스가 방송됩니다. 12시 20분 매주일가, 12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1시 30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2시 연변 노래 감상 시간입니다. 3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3시 20분 정보광장, 4시 20분 주부클럽, 5시 30분 모여라 어린이나라로, 5시 50분에는 매주일가가 방송됩니다. 6시 라디오 극장, 6시 20분 문학살롱, 7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7시 20분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8시 민요광장, 8시 40분 라디오 극장, 9시 30분 연변 노래 감상이 준비됐습니다. 10시 여행 가이드,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11시 주부클럽이 방송됩니다. 11시 40분 라디오 문화산책, 밤 12시 5분에 하루 방송이 전부 마감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산책.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문화산책의 신금철입니다. 진정한 휴식이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휴식이라 하면은 영화 관람, 친구와의 만남, 여행 등 업무 외에 다른 무언가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것도 나쁘지는 않지만 녹초가 된 마음에는 이런 자극이 오히려 피곤함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진정한 휴식이란 어쩜 마음의 브레이크를 걸고 자극을 줄이며 평온한 시간을 보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가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혼자 조용히 쉬는 것은 게으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을 건강한 상태로 돌리기 위한 무척 적극적인 행동이 될 수도 있겠죠. 오늘도 좋은 글, 편한 음악과 함께 이 시간 조용한 휴식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디오 문화산책, 먼저 노래 한 곡 듣고 오늘 준비한 글을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오경희의 글 새벽 글쓰기를 준비했습니다. 새벽에 글을 쓴다. 좋아하는 일의 힘은 강력하다. 새벽잠을 물리치는 걸 봐도 인생은 행복뿐만 아니라 슬픔, 가난, 고통, 좌절, 불안, 그리움도 함께한다. 나의 인생도 예외가 아니다. 20여 년 전 삶이 하도 고달퍼서 가난과 괴로움이라는 공간에 행복과 꿈을 쌓아보려고 노력을 하다가 만난 새벽 글쓰기다. 김치 장사를 하며 언제 책까지 냈냐라고 묻는 사람이 많다. 그 비결은 새벽 기상에 있다. 2000년 초부터 새벽 기상을 해서 독서량도 늘었고 수필, 시를 300여 편수를 썼고 수필집 두 권을 출간했다. 모든 시와 수필을 새벽 시간에 쓴 건 아니지만 글쓰기를 할 단초를 새벽 시간에 마련한 것만은 틀림없다. 가난과 참, 권태가 차려하던 새벽 공간에 조금씩 삶의 의미와 글쓰기 열정으로 채워지니 김치를 만들어 파는 고단한 삶이라도 사는 재미가 있었다. 간혹 따뜻한 이불 속에서 나오기 싫어 그냥 이불 속에 누워 메모장에 적어둔 단상들을 읽어보며 소재도 선정해보며 어떻게 쓸지를 고민해도 보면서 엎드려 서두를 써볼 때도 있다. 그럴 때면 부지중 엎드려서 글을 쓰면 허리 건강에 안 좋다 하시던 아버지의 말씀이 떠올라 이불 속에서 나와 책상 앞으로 간다. 그때면 이미 글 서두를 떼서 글 쓰는 재미를 붙였을 때라 이불 속 아쉬움은 버렸을 때이다. 하루의 시작을 글쓰기로 여는 새벽은 나에게 굉장히 동기부여가 된다. 새벽 글쓰기는 긍정적 에너지를 준다. 좀이라도 써놓고 아침을 하면 하루에 자신심이 생긴다. 새벽은 모든 것이 가능하고 그 가능성 감각이 나의 문학 창작을 떠받치었던 것은 아니었다. 새벽 4시쯤이면 저도 모르게 눈을 뜬다. 무엇에 의해서 잠에서 깬 건 모르지만 책상 앞에 가앉으면 정신이 맑아지면서 나와의 대화가 시작된다. 대화 조각은 여실히 필기장에 적고 전날에 쓰던 문장의 줄거리와 전개도 한번 상세해보면서 묘사적인 장면도 손가락과 몸 동작을 섞어가면서 적합한지를 확인한다. 새벽은 참으로 오묘한 느낌을 준다. 어떤 아이디어를 구상하기에도 너무 좋은 시간대다. 아무래도 하루의 첫 시작이다 보니 정신이 충만되고 상쾌해 집중도 상상도 잘 되는 것 같다. 그래서 나는 20여 년 창작 시간을 주요하게 새벽으로 정하고 사색하고 독서하고 글을 쓴다. 옛날 아버지가 새벽에 일어나 교수안을 쓰고 학생들의 숙제를 검사했듯이 나의 새벽 글쓰기는 아침 6시가 되면 쓰던 글도 정지하고 아침밥을 짓는다. 재밌게 쓸라 치면 어느덧 창밖이 혼해온다. 시간은 어찌나 빨리 지나가는지 누군가와 연애를 하면 그와는 3시간이 30분처럼 느껴지듯이 내 새벽 시간이 그렇다. 새벽 시간은 너무 빨리 가서 아쉽다. 어떤 새벽에는 전날에 내가 한 일, 말, 행동 중에서 잘못한 일은 무엇이고 또 만난 사람, 사건으로부터 무엇을 배웠으며 감동받았는가를 적어놓다가 글은 몇 구절 쓰지 못할 때도 있다. 그랬다. 무엇을 어떻게 써야 할지가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을 때는 이럴 땐 잠이나 잘 잘 걸 하고 후회하는 날도 있다. 새벽에 일어났어도 발동이 되는 생각이 없을 때는 서재에 가서 독서한다. 삶에서 받은 마음의 상처나 시련, 귀한 것들을 직시하고 뒤틀렸던 마음도 풀면서 글로, 독서로 마음을 치유하는 새벽 시간을 나는 사랑한다. 새벽 글쓰기에서 또 한 가지는 메모의 중요성을 느꼈다. 아무리 잠을 물리치고 새벽에 일어난들 소재가 없으면 어떻게 쓰겠는가. 일상 속에서의 떠오르는 생각과 영감을 바로 그때 메모해야 한다. 같은 사물을 보아도 상황과 시간대에 따라 가슴에 와닿는 게 다르다. 나에겐 새벽에 일어나면 먼저 메모장을 읽어보는 습관이 있다. 읽다가도 부지중 시선이 꽂히는 소재가 있다. 메모장이 있는 이상 글 쓸 소재가 고갈되지 않아 새벽 글쓰기가 이어진 것 같다. 나의 메모장에 저장된 글감 목록이 있다. 저장된 글감이 1년에 대개 20개는 된다. 실제 쓰는 것보다 쌓이는 소재 앞에서 항상 시간이 모자라서 부득불 나의 잠을 덜어내는 새벽 시간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글의 시작은 단 한 줄이다. 그 한 줄이 다음 한 줄을 이어가기를 새벽은 허락해 주었다. 새벽에 감사한다.
새벽은 일상에서 오는 남이든 나든 무의식적으로 들려오는 칭찬의 소리, 비판의 소리를 무시하고 자연스럽고 편안한 상태에서 나더러 글을 쓰라고 고요하고 조용한 발걸음을 서서히 열어준다. 그래서일까 새벽 수필 쓰기에는 10번에 한 번은 그래도 수필 같은 수필이 써진다. 새벽은 깨어있다. 깨어있는 시간대여서 영적 깨달음이 내면에서 툭툭 치고 올라오는 것일까. 나에게 문학 창작의 의지를 키워주고 성장해 나아간다는 자신감과 자긍심을 주는 새벽은 황금의 하루를 살아가도록 나를 바쁘게 만든다. 앞으로도 더 바빠질 듯하다. 나를 위해, 아니 누군가의 삶에 내 글이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어서 나 또한 새벽에 더 바빠졌으면 좋겠다. 내가 받은 수많은 사람들의 감사를 되돌려 보내드리기 위해 나는 더 바쁠 것이다. 잠을 덜 자야 한다. 나에게 있어서 감사를 표시할 방법은 글 쓰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이다. 내가 쓰는 새벽글이 누군가의 새벽을 깨우는 종소리 같은 글은 아닐지라도 누군가의 삶에 미소라도 한 줌 얹어줄 수 있다면 더 바랄 게 없다. 바쁜 일상에 차려지는 새벽글 쓰기는 내 삶의 최고, 최적, 최선의 시간이다. 단 한 줄이라도 쓰게 되는 새벽이 고맙다. 자잘한 일이 휘몰아치는 일상에서도 글쓰기는 한시라도 잊지 않은 나에게 새벽은 영혼을 주었고 문학을 주었고 세계를 주었다. 나의 하루를 가장 풍부하게 만들 수 있는 시간은 새벽이다. 새벽 글쓰기는 나에게 있어서 건강할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꼭 지켜나가고 싶은 소중한 루틴이다. 바람이 날려와 얼굴에 와붙는 머리카락에서도 라목이 바람에게 전하는 말에서도 지인이 올린 모멘트의 동영상을 보면서도 건널목 목통에서 목수 공구를 파는 아저씨의 담배 연기에서도 모니터 앞 자판과 모니터 뒤쪽에 얼기설기 뭉쳐져 있는 전기줄에서도 글감을 발견하는 나 새벽은 나를 반갑게 만난다.

우리는 바쁘다는 이유로 주변의 떨림, 주변의 소리를 무심코 지나칠 때가 많습니다. 잠시나마 자신에게 속하는 시간을 찾아 자신과의 대화를 즐겨가면서 일상에 건네는 소소한 언어에 귀 기울여보는 것도 힐링이 될 듯 싶습니다. 라디오 문화산책,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허복선,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종화민족 공동체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여러 민족이 하나로 뭉쳐 중화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계승 발양합시다.

0: 즐거움 속에 느껴보는 그 시절 그 추억. 그대의 소중한 추억을 소환해주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1: 추억의 노래가 정다운 것은 노래를 부르면서 울고 웃었던 우리의 시절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시절이 아름다운 것은 함께 그 세월을 지내온 누군가와의 사연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들과 함께 여러분의 추억과 감성을 소환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래영입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추억이 살아 숨쉬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첫 곡으로 두 남자 가수가 부르는 부드러운 멜로디, 김파 작사 박춘호 작곡의 라이라크 언제면 필까 보내드립니다.

교정의 이야기를 담은 가요. 김희조 작사, 유춘섭 작곡의 교정의 향기 보내드립니다. 강화 박연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사계절이 분명한 우리 연변, 아름다운 연변입니다. 요즘 아름다운 가을 하늘을 충분히 만끽하면서 박춘희 가수가 부른 아름다운 연변 보내드립니다. 이 가요와 함께 우리 연변의 매력에 젖어드는 시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김광동 작사, 김창근 작곡의 만나며 삽시다 보내드립니다. 인생은 만남입니다. 만남을 통해 인연을 맺고 추억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리광일, 황매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김정권 작사 지혜선 작곡의 아름다운 순간들 보내드립니다. 화려하지는 않아도 마음속 깊숙이 남는 순간들이 우리 삶을 빛내주는 소중한 순간입니다. 그런 순간들이 있기에 우리의 일상은 따뜻하고 의미있게 채워지겠죠. 이 가요와 함께 삶의 아름다운 순간들을 되새겨보시길 바랍니다. 리지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꿈은 앞으로 나아가는 힘입니다. 꿈을 향해 꾸준히 나아간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빛나는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꿈을 향해 달려가길 바라며 박경만 작사 작곡의 꿈을 향하여를 보내드립니다. 윤경아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근심 걱정 없이 뛰어놀던 그 시절, 이가요와 함께 아름다운 동년 시절의 추억을 떠올려 보시길 바라면서 방학철 작사 장진석 작곡의 그리운 동년 시절 보내드립니다. 김양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따뜻한 감성과 사계절을 통해 표현된 사랑 이야기죠. 봄의 따뜻함, 여름의 열정, 가을의 은은함, 겨울의 차가움처럼 사랑도 계절과 함께 깊어지고 이어집니다. 변치 않은 사랑의 온기를 멜로디 속에서 느껴보시길 바라며 황향란 작사 백희남 작곡의 우리의 사랑은 사계절입니다. 보내드립니다. 김문우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한 시간, 오늘도 좋은 추억 하나 쌓으셨나요? 항상 추억의 멜로디로 여러분 곁에 찾아가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연길시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의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의, 조의 및 중서의 결합, 침구, 전골, 안마, 뜸,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의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

0: 죽을 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기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노년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경험과 국가특허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안녕하세요. 별이 언니의 꾸마라디오 클럽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친구들의 소중한 친구 별이 언니예요. 콩당콩당 이야기, 두근두근 비밀, 토닥토닥 마음. 별이 언니의 신나는 꾸마라디오 클럽. 오늘 꼬마라디오 클럽에는 친구들의 마음을 밝혀주는 아름다운 이야기와 신비로운 자연 상식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상자 속 이야기 수첩에서는 서로 믿어주고 함께 노력하는 협동심과 긍정적인 마음을 배울 수 있는 창작 동화를 들려드리고, 알고 싶어 꼬마 상식에서는 든든한 아침 식사가 우리에게 주는 힘과 올바른 식습관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음 전달 우체통에서는 지훈 친구의 진솔한 고민을 듣고 함께 해결 방법을 찾아보며, 꼬마 탐정 출발에서는 달 표면에 어둡게 보이는 그림자의 정체에 관한 비밀을 탐구해 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동요 한 곡 들으며 오늘의 즐거운 방송 시작할까요? 동요 어머니를 들려드립니다.

에는 꼬마 들쥐 초롱이가 있었어요. 초롱이는 먼저 작은 삽을 들고 나와 잡초를 뽑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다른 친구들이 따라 나서지 않았고 초롱이만 매일 꾸준히 노력했어요. 그 모습을 본 들쥐 친구들이 하나 둘 힘을 보태기 시작했어요. 어떤 친구는 돌을 치우고 어떤 친구는 꽃씨를 뿌리고 또 다른 친구들은 물을 길어다가 꽃밭에 뿌려줬어요. 시간이 흐르고 따뜻한 봄이 오자 길가에는 알록달록한 꽃들이 활짝 폈어요. 거칠고 지저분했던 길이 아름다운 꽃길로 변신했답니다. 그제서야 들쥐 친구들은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서로 믿고 힘을 합치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고 더 큰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네, 정말 의미 있는 이야기죠. 우리 친구들도 학교 생활에서 친구들과 협력해야 할 때가 참 많은데요. 서로 도우며 함께 나아가면 훨씬 멋진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친구들의 호기심을 채워줄 알고 싶어 꼬마 상식 시간입니다. 오늘 알아볼 상식은 든든한 아침 식사가 우리에게 주는 힘과 올바른 식습관이에요. 친구들,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면 밤새 우리 몸의 에너지가 거의 다 소모가 됩니다. 그래서 아침밥을 먹지 않으면 머리가 멍해지고 집중력이 떨어져 수업 시간에 힘들어질 수 있는데요. 간단한 과자나 음료만 먹는 것은 진정한 아침 식사가 아닙니다. 우리 함께 건강한 아침밥을 챙기는 비법을 같이 배워볼까요? 밥이나 빵 같은 탄수화물 음식으로 몸의 에너지를 채워주세요. 그리고 달걀, 우유, 두부 같은 단백질 음식도 함께 먹어야 튼튼한 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제철 채소와 과일을 조금 곁들이면 비타민을 섭취할 수 있어서 면역력도 좋아진답니다. 식사할 때는 너무 급하게 허겁지겁 먹지 말고 천천히 꼭꼭 씹어먹는 습관을 들이세요. 아침 시간이 바쁘다고 아침밥을 거르지 말고 맛있고 영양 가득한 아침 식사로 활기찬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그럼 여기에서 퀴즈 하나 낼게요. 아침에 깨어나 우리 몸은 에너지가 필요한데요. 아침밥을 거르면 수업 시간에 머리가 멍해지고 무엇이 떨어질까요? 네, 동요 한 곡 들은 뒤 정답 알려드릴게요. 동요 아침길 히야야를 감상하겠습니다.

자, 친구들 정답 알려드릴게요. 아침밥을 걸으면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친구들 맞췄나요? 네, 이제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마음 전달 우체통을 열어볼게요. 오늘은 지훈 친구의 편지를 읽어드립니다. 별이 언니, 안녕하세요. 저는 수학교 5학년에 다니는 지훈이에요. 저는 그림 그리는 것을 정말 좋아하는데 그림 실력이 친구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아서 속상해요. 친구들의 그림을 볼 때마다 위축되고 그림을 그리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금방 포기하게 돼요. 어떤 마음으로 연습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네, 지훈 친구. 좋아하는 일인데 잘하지 못한다고 느껴져서 좌절하는 마음 정말 공감이 됩니다. 누구나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습니다. 친구들의 그림과 자신을 비교하기보다 오늘의 나와 어제의 나를 비교해보세요. 조금이라도 발전했다면 그 자체로 멋진 겁니다. 그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잘 안 되는 부분을 살펴보고 천천히 연습해보세요. 완벽한 그림을 그리려고 부담 갖지 말고 그림 그리는 즐거움을 느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수도 성장하는 밑거름이 된답니다. 꾸준히 노력하다 보면 분명 실력이 좋아질 거예요. 지훈 친구, 힘내세요. 자, 이제 친구들이 가장 기다리는 꼬마 탐정 출발 시간입니다. 오늘 탐구할 내용은 달 표면에 어둡게 보이는 그림자의 정체에 관한 신기한 이야기입니다. 친구들, 맑은 밤에 둥근 보름달을 바라보면 달 위에 짙은 그림자 같은 얼룩이 보이죠? 옛날 사람들은 이것을 토끼가 떡방아를 찢는 모습이라고 상상했어요. 그렇다면 달에 보이는 어두운 자국은 정말 그림일까요? 정답은 달 표면의 넓고 낮은 평원이랍니다. 달에는 산, 계곡도 있고 어두운 넓은 평원이 많아요. 이곳은 밝은 달의 산악지대보다 빛을 적게 반사해서 우리 눈에는 어둡게 보이는 거랍니다. 지구처럼 달에도 구름이 없기 때문에 이 얼룩 모습은 언제나 거의 똑같아요. 달에는 공기도 없고 비도 내리지 않아서 수십만 년 동안 모습이 변하지 않는답니다. 꼬마 탐정 친구들, 맑은 밤 망원경으로 달 표면의 어두운 평원과 밝은 산을 자세히 관찰해보세요. 달에는 아직 밝혀야 할 비밀이 많이 숨겨져 있답니다. 네, 동요 한 곡 듣고 올게요. 보름달을 보내드립니다.

네, 이제 우리 친구들과 인사 나눌 시간입니다. 오늘 꼬마라디오 클럽 시간 즐거웠나요?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있는 이야기와 상식으로 찾아올게요. 친구들, 다음 꼬마라디오 클럽에서 또 만나요. 안녕. 이번 주 동요입니다. 이번 주에는 최금란 선생님께서 작사하시고 윤영민 선생님께서 곡을 쓰신 동요 가을바람을 준비했습니다.

0: 이 시간 프로편집의 리언 선생님, 방송 담당의 박홍희 선생님, 녹음 제작의 원미란 선생님이었습니다.
1: 국가 비밀을 지키는 것은 당원이 당기를 향해 서약한 엄숙한 약속입니다.
2: 국가 비밀을 지키는 것은 국가 공무원의 업무상 중요한 직책입니다.
1: 국가 비밀을 지키는 것은 국방 안전과 직결되며 군인의 사명과 책임감을 구현하는 일입니다.
2: 국가 비밀을 지키는 것은 모든 시민이 이행해야 할 법적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1: 국가 비밀 보호는 인민을 위함이고
2: 국가 비밀 보호는 인민을 의지합니다.
1: 우리 함께 국가 비밀 보호 방어선을 구축합시다.

매주 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별은 영원히 빛나리를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는 1931년 9.18 사변 후 나라와 민족의 위기 앞에서 결연히 항일무장을 조직해 전장에 나선 대만령과 그가 이끈 대가군의 충재를 담았습니다. 이름 없이 희생된 수많은 항일 열사들의 넋을 기리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활기찬 만년, 튼튼한 건강, 어르신들을 위한 유익한 정보와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합니다. 건강한 만년.

전문가들로 모여있는 의료보험 지정병원 길태중이는 환자들의 건강 지킴이로서 많은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연길시 길태중이 문진부는 10여 명의 경력이 풍부한 중의 전문가와 국가급 물리치료사가 진료에 참여하여 최상의 치료 환경을 제공합니다.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기내과, 소화기내과, 갑상선과 모두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중의 정수, 조의 특색과 현대 진료법을 융합시켜 침구, 정골, 추나, 물리치료, 정맥주사, 혈류주사 등 다원화의 진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국내 명의들을 초청해 진료하고 완선화된 품질로 환자들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선택, 길태중이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계 쇼핑광장 1층 서시장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연계전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소소한 습관이 건강을 만듭니다. 오늘 건강 이야기 시작합니다. 네, 저희 방송은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로 일타종이 문진보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 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오늘은 예, 기회를 빌어가지고 예, 길태중이 문진부의 예, 박윤덕 예, 주임을 소개하겠습니다. 예, 박윤덕 주임은 예, 1970년대 말기에 당천중의학원을 졸업한 분인데 예, 졸업한 뒤 끝에 조약에는 동문시 중의원하고 예, 연결시 중의원에서 주임 사업을 해왔습니다.
0: 네.
1: 근 50년 가까이 되는 예, 풍부한 말이죠. 중의, 서의, 조예림 상경험을 예, 갖춘 분인데 예, 양천공 14년도에 예, 연결시 중의원에서 예, 퇴직을 했습니다. 연변의 명의 칭호를 받은 분입니다. 환자를 진찰하는 과정에 이분이 이러한 특점이 있습니다.
0: 네.
1: 하나는 맥진, 하나는 설진이 서전이랍니다. 혓바닥이나 혀에. 이 설진을 말이죠. 맥진하고 설진을 아주 충실하고 잘 하는데요. 특히 보게 되면 환자를 진명할 때 환자나 가족에서의 환자의 병세를 말이죠. 말씀하지 않아도 능히 진맥을 통해서 이 환자가 도대체 어떤 원인으로 어느 부위에 어떤 질병이 발생했는가 이것을 말이죠. 제때제때 파악해냅니다.
0: 네.
1: 그리고 말이죠. 중약의 특색을 살려가지고 등체 원념하고 변증을 논치하는 방법으로 환자에게 말이죠. 처방을 내드리는데 환자들이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임상의학적 각도에서 놓고 본다 할 때 다음과 같은 질병들을 잘 치료합니다. 심리혈관계통 질병 치료에서 보게 되면 고혈압이라든가 저혈압에 뇌졸중으로 나타나는 중풍이라든가 중풍후유증에 관심병, 심교통 이러한 말이죠. 질병들을 잘 치료합니다. 또한 말이죠.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일으키는 현은증이라든가 두통증, 완고성 실면증, 우울증, 하늘로 졸리증이라는데 초조해하는 이런 병증, 신경성 이명증 이러한 병증도 잘 치료합니다. 소아내과 교통질병치료에서 보게 되면 만성위염 특히는 위축성위염, 미란성위염,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결장염, 만성간염, 담낭염, 변비, 설사,

0: 소아내과 계통질병 치료를 잘합니다.
1: 네.
0: 그리고 하늘로 선장이라는데 신장내과 계통질병 치료에서 또 아주 조예를 보입니다. 만성신염이라든가 당뇨병 합병증으로 나타나는 당뇨병 신병에 전립선염으로 고생하는 소변이 작고 급하고 소변을 보게 되면 절에 나는 이러한 병증 방광염, 뇌도염, 뇌실금증 이러한 병증을 잘 치료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연변에 이러한 병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계신다게 되면 우리 길태둥이 문진보에 오셔가지고 박윤덕 주임을 찾아서 진료를 받으면 치료 효과가 말이죠. 좋으리라고 예견됩니다. 그러면 박윤덕 주임이가 심내혈관계통질병치료에서 특장이 있다는데 오늘은 시간을 내서 심내혈관계통질병에 대해서 우리 뇌를 해봅시다. 우리 림상에서의 늘상 볼 수 있는 심내혈관계통질병을 보게 되면 첫째로는 말이죠. 고혈압으로 고생하는 분들 이 고혈압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하나는 말이죠. 서약을 썼던 중약을 썼던 혈압이 온정되지 못해서 말이죠. 고생하는 분들이 림상에 상당히 많습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환자분들이 어떤 증세가 나타나는가 우리 의뢰를 해봅시다. 하나는 말이죠. 혈압이 온정되지 못하게 되면 머리가 말이죠. 늘상 어지럽고 어떤 분들은 어지러우면서 또 머리가 아프고 많이는 말이죠. 뒷골이 뻗친다 합니다. 헌오소파지. 그리고 마치 안과에 문제 생긴 것처럼 말이죠. 시력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물건 봐도 말이죠. 똑바로 보이지 않는다 말입니다. 조약에 이러한 증세가 생기는 것은 이 혈압이 온정되지 못하면서 말이죠. 혈관벽이 손상을 받아가지고 뇌 공혈부족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말이죠. 증세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혈압이 온정되지 못하는 분들은 우리 말이죠. 문진을 하다 보게 되면 어느 날인가 말이죠. 사지가 마모에 마비되고 절에 나고 손가락을 움직이는 것이 말이죠. 옛날에 비해서 영활하지 못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십니까.
2: 네, 박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감사합니다.
2: 제이 박창호 선생님 병 환자입니다.
0: 예, 무슨 증상에서 보였습니까?
2: 위가 계속 가슴이 더부룩하며 짱하며 가슴이 아파가지고.
0: 예, 예.
2: 예, 그래서 전번에 이래 한번 갖다 줘 먹었습니다.
0: 예.
2: 예, 그래서 이 좀 효과 알기는 가투리 하기도 하고, 예, 어디 한번 먹어도 되겠습니까?
0: 이게 예, 여정이 예, 필요하거든요.
2: 예, 오늘 가려고 그래 예약합니다.
0: 예, 실험 넣으세요. 연계 다 됐습니다. 그냥 오세요.
2: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0: 예, 그리고 감각에 말이죠. 문제가 또 생길 때 있습니다. 이 혈압이 온정되지 못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몸에 말이죠. 개미가 기어대는 감이 난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이 순간. 그러면서 마치 심혈관에 말이죠. 문제가 발생하던 가슴이 몹시 두근닥거리고 답답하고 늘상 말이죠. 무엇으로 짓눌러 놓는 감이 나타납니다. 이런 증세가 말이죠. 해결되지 않게 되면 우리 현대의학에서 말하게 되면 심장비대증이라는 것이 옵니다. 휘다에 그리고 심실이 확장되고 조금만 말이죠. 움직여도 식은땀이 나고 늘상 말이죠. 피로감을 느낄 때 많습니다. 그리고 혈압이 온정되지 못한 분들을 우리 문진해보게 되면 머리라든가 귀에서 말이죠. 무슨 말이죠. 이상한 소리가 난다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건 어째 그렇겠는가. 조약에 말이죠. 혈압이 온정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말이죠. 팅선증이란데 듣는 신경에 이것이 말이죠. 손상을 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웅웅 소리가 난다고, 어떤 분들은 말이죠. 매미가 말이죠. 딱 귀에서 말이죠. 우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3: 예,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0: 예, 덕분에요. 예,
3: 예. 예, 수고하십니다.
0: 예.
3: 나는, 예, 머리가 항상 어지럽고, 뭐, 땡하고 이래고, 그리고, 이, 뭡니까, 팔하고 다리가 저리고 많이 저기 쥐가 올라오고 쑤십니다.
0: 예.
3: 예, 예, 두 팔을 좀 올리려고 해도, 뭐, 막 줄이 뻗침에, 뭐, 올리기도 엄청 힘들고, 그리고 다리 쪽에도 저리고, 그래서 뭐 막 수세나고 이러면.
0: 혈압은 어떻습니까? 혈압은?
3: 혈압이 100, 지금 한 57 이래고 110 그렇게 나왔대다.
0: 아, 높구만요. 예.
3: 예, 그래가지고, 예, 광고 방송을 듣고, 예, 저기, 저 기태중에 찾아가서 그 강철수 주임님이 선생님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0: 예, 예, 예.
3: 예, 저기, 저기, 뭐니까, 저, 저기, 침도 맞고, 그 첨약도 저다 이래 먹고 이러니까.
0: 예.
3: 지금 어서는 한 주 거의 되고 이러는데 예, 효과 많이 납니다 지금.
0: 예, 예. 좋은 소식입니다.
3: 예, 예. 예. 뭐 걸른 거도 층계도 올라갈 수 있고 또 발을 들기도 많이 여서 가벼워지기 그러니까 오늘 또 가봐야되고 예약하려고
0: 예예 예. 예. 연결됐습니다. 그냥 오세요. 예예
3: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0: 예. 하루 빨리 건강하십시오. 예.
3: 예. 예. 예.
1: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선생님, 수고 많습니다.
0: 예, 예.
4: 저는, 예, 이 가스를 잡아들면서, 예, 어때, 그, 원래 고혈압이 있는데, 혈압이, 예, 좀 온정하지 못하고, 머리도 좀 아프고, 예, 오지름증이 많이 나고, 그리고 손발이 좀 저립니다.
0: 예.
4: 그래서, 예, 겁이 나서, 그, 병원에 가서 검사할까나, 예, 그, 무슨, 노공식 부조하고, 노웨이소 있다 합니다.
0: 예, 예.
4: 그래서, 예, 그, 뭔가, 그, 그래, 그런지 자꾸 기억력도 못해지고, 무서워, 하자던 일도 깜빡깜빡 잊어먹고, 예,
0: 그렇죠.
4: 이렇다
0: 예.
4: 말입니다. 그래서, 예, 그, 기태중이에 그, 박윤덕, 그, 선생님이 가서, 예, 진찰을 받고, 혈압약도 조절해주고, 예, 그 다음에 중약도 잘 이렇게 줘서 그런지, 우선 한두 번 깨다 먹었는데, 예, 오지름증하고 머리 아픈 게 많이 나왔습니다.
0: 좋은 소식입니다.
4: 예. 예, 혈압도 또 온정되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효과 더 날 때, 이렇게 선생님 오늘 가서 약도 짓다고, 예약하자고.
0: 예, 예. 오전에 오시면 됩니다. 예.
4: 예, 알겠습니다.
0: 예, 건강하십시오. 예.
1: 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5: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5: 예, 안녕하십니까. 예, 수고하십니다.
0: 예.
5: 한 가지 좀 자문하려 그러는데요.
0: 예.
5: 내가 지금 머리가 저 앞골이
0: 예.
5: 아픔의 설이 어른증 남의 설이
0: 예.
5: 그러거든. 그래, 내 온몸에 병이 좀 많아요.
0: 예예예. 예, 예.
5: 예. 그래 이 단지 저 그 뭔가 하게 되면은 이 머리 아픈 거 하고 어지럽은 거 이거 치료를 하자 하게 되면은 어느 선생님 배워야 됩니까?
0: 아, 맨발로 잘 됐습니다. 예, 우리 길대중님은 전부에 이런 병증을 해결하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소개하고 있는 예, 박주임, 박윤덕 주임. 예, 중년에서 퇴직했습니다. 이분을 찾으세요.
5: 예, 알겠습니다.
0: 이분은 오전만 문진하기 때문에 오전에 오십시오. 예.
5: 아, 예. 네, 오늘 가려고 그랬네요.
0: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5: 예, 예, 예. 수고하세요.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6: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6: 예, 그, 박윤덕 주임 선생님 무덤 예약 하기죠.
0: 무슨 상황입니까?
6: 어, 머리가, 예, 영, 이렇게, 어지럽고, 예, 머리가, 이렇게, 아픕니다, 막.
0: 예.
6: 아프고, 그 다음에, 흐리멍텅하고, 예.
0: 예.
6: 그 다음에, 잠도 잘 자지 못하고. 그리고, 예, 요즘에 또, 이렇게, 귀가 있으니까, 막, 이렇게, 웅웅 소리 나면서,
0: 예.
6: 어떤 때 막 아프고, 예. 그래, 아침에 일어나면, 잠도 자지 못하고 하니까, 나 정신 흐리멍텅하고.
0: 그렇죠.
6: 아프고,
0: 예.
6: 영, 모든 게 귀찮고, 예.
0: 그렇죠. 예.
6: 예. 기억력도 막 이렇게 강퇴되고 해서 예. 그 방송 듣고 소리 박윤덕 주임 선생님이 약을 먹었댔습니다.
0: 예, 예.
6: 두 번 먹었습니다. 두 번 먹었는데 예. 지금 용 효과로 보고 있습니다.
0: 예,
6: 윙윙 소리 나는 것도 이렇고
0: 예?
6: 지금 예 잠도 잘 옵니다.
0: 예, 좋은 소식.
6: 예, 그래서 요 효과 좋을 때 예. 약을 더 주에 먹기셔. 예.
0: 예.
6: 오늘이 갈 수 있습니다.
0: 예. 오늘 오전에 예. 오시면 됩니다. 예.
6: 예, 박윤덕
0: 예, 예, 예.
6: 예.
0: 예.
6: 수고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7: 예, 예.
0: 예, 안녕하세요.
7: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예.
7: 예. 저는 길태문이 전화입니다.
0: 예, 누구를 보입니까?
7: 예, 우리 아저씨는 원장 선생님 환자인데 심장병과 그 다음 머리 아프고 어림둥이로 고생합니다. 그래서 예. 약을 쓰고 효과를 보고 있는데 오늘도 원장 선생님 치료를 받으라고 예약하려 합니다.
0: 예, 연결됐습니다. 예. 그냥 오세요.
7: 예, 감사합니다.
0: 예, 건강하십시오. 예.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8: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임상 경험과 국가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1: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9: 네.
0: 안녕하십니까.
9: 예. 네, 그, 무슨입니까. 그, 전번에 그, 박창호 선생님 가서.
0: 예.
9: 네, 그, 첨약은 두 번 썼는데.
0: 예.
9: 지금, 그, 가래 있고, 그, 그 기침이 나고, 숨이 차가지고, 그건 기본 다 없어졌지.
0: 예.
9: 근데, 이게 날이 좀 차대 그런지, 좀 기침이 날까 해서, 한번 약 더 쓰자 그랬다.
0: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연결됐습니다.
9: 예.
0: 예.
1: 네. 건강하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0: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10: 예, 수고하십니다.
0: 예.
10: 저는요, 대선 포선 걸리는데 한 반 달 됐어요.
0: 예.
10: 너무 가랍고 아프고, 그, 덩어리가 좀 면적이 또 컸어요.
0: 예.
10: 그래갖고, 다른 병원도 다녀봤는데요. 치료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 저 피부과에 김준대 가서
0: 네.
10: 그 뭐입니다. 그 몇 번 받았거든요.
0: 네.
10: 근데 효과가 아주 좋았어요.
0: 네.
10: 지금 덩어리에 그 면적도 많이 줄어들고 네 우리 김준도 얼마나 차근차근 잘 해주는
0: 그렇죠. 예.
10: 네. 네. 그래서 효과가 너무 좋아서 오늘도 또 가려고 그럽니다.
0: 예.
10: 네.
0: 그냥 네. 오시면 됩니다. 실은 네. 넣으세요. 예.
10: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갈래요.
0: 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11: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11: 예.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십니다.
0: 예. 예.
11: 저는 그 이렇게 진주에 아파가지고 예, 다리도 저리고 머리도 아프고 언데 많이 아팠는데 여러 곳이가 치료해도 예, 잘 치료도 안 되고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0: 예.
11: 예, 소문에 최영희 선생님이 이거 다른 데서 가서 지금 치료 맞고 이러는데 많이 좋아졌습니다.
0: 예, 예.
11: 그래서 좀 치료를 좀 더 하려고.
0: 예,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연계 다 됐습니다.
11: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1: 예. 예,
11: 감사합니다.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2: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12: 안녕하십니까.
0: 예.
12: 예, 박윤덕 선생님이 예약을 할 수 있습니까?
0: 예, 무슨 정화입니까?
12: 예,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예.
0: 예.
12: 머리 아프다 보니까, 뭐, 저기 뭡니까? 예, 앉았다 일어서기만 하면, 예, 앞에 캄캄하고, 예, 어지럽고, 매스럽고, 이렇습니다.
0: 예.
12: 예. 예, 그리고 얘 이 혈압도 얘 영 높아지 높아가지고서 이게 에 영 영 곤란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치료도 좀 하기는 했는데 다른 데서 했는데
0: 예.
12: 이 뭐니까 박윤덕 주인 그런 손을 듣고서 오늘 좀 가려고 하는데
0: 어전에 예. 오십시오. 예.
12: 어전에 됩니까?
0: 예, 어전에 됩니다.
12: 예, 감사합니다.
0: 예예예, 지름 예, 예. 예. 넣으시오.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3: 예, 전화 받습니다.
0: 예, 안녕하십니까?
1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13: 저는 예, 그 오늘 그 박창호 주임이 예약하려고 전화드립니다.
0: 예, 무슨 증상이 있습니까?
13: 저는 경상적으로 이래 어지럼증이 있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0: 예, 예.
13: 꽃이 앉았다 일어나도 영이 어지럽고 그 다음에 그 길을 가다가도 불실 어지럽고 캄캄해 난단 말입니다.
0: 아, 심하구만요.
13: 예, 예. 근데 그래서 이게 자기들 그래서 나이가 들어 그렇다 혐악하고 그래 잘 먹으면 되겠지 하고 예. 뭐 좋은 거 자꾸 먹어봐도 예, 그것을 쓸데 없단 말입니다.
0: 예.
13: 그런데 이 방송 들는 과정에서 그 이 병원이 박창호 주임께서의 어지럼증에 대해 치료를 잘한다는 것도 듣고 나도 결심하고 한번 좀 이거 치료해보자고 가봤는데
0: 예.
13: 하지만 그 선생님께서 이 병에 대해서 아주 이런 좀 신심 있고 이 치료를 잘할 수 있다 하니까나 약의 한 계료정 갖다 먹으니까 좀 나은 것 같아서 또 한 계료정 더 먹었습니다.
0: 네.
13: 예. 의료보험도 되고 농촌의료나 이런 성근의료도 보험이 다 있더라 말입니다.
0: 네. 예, 그렇죠. 예.
13: 예. 그래가지고 아주 이렇게 신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두 번 갖다 먹었는데 아, 완전히 요즘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좀 치료 효과를 공고히 하려고 오늘 한 번 더 가려고 합니다.
0: 예. 그러도록 합시다. 그냥 오세요. 예.
13: 예. 예. 수고하십시오.
0: 예. 건강하십시오.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 합니다. 여보세요.
14: 예.
0: 안녕하십니까?
14: 예, 안녕하십니까? 나는 예, 손이 허리로 무릎으로 발등으로 예, 온몸이 그래서 다 부수면서
0: 예,
14: 좀 바쁜다. 이래 광고를 듣고서래 그런 강철수 치료를 예 받고 소약 진도 많이 맞았습니다.
0: 예예. 예, 예.
14: 그래 나 그때 좀 예약 더 하자고 그래.
0: 예, 지금 나오세요. 예약이 다 됐습니다.
14: 예.
0: 예, 건강하십시오. 예.
1: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5: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15: 지태중님은 누굽니까?
0: 예, 맞습니다. 예,
15: 저는 예, 뭐니까 재영이
0: 예.
15: 체중 이산돼서 심도 어깨 걸림이 좀 있어가지고 예, 다. 예. 바로 이렇게 얼리 들기 바쁘대다.
0: 아, 심했구만요. 예. 예.
15: 그래가지고, 체중이 이산돼서 침도 맞고, 중약도 예, 썼습니다, 한 번.
0: 예. 예.
15: 그래, 쓰고 나니까 이게 발이 좀 막 올라가고, 옷 입을 때도 예, 편하지
0: 예.
15: 않고 많이 나왔습니다.
0: 예.
15: 오늘에 한 번 더 연락, 더 뭔가 예약하다고.
0: 예, 예, 실험 넣으셔. 예. 연계 다 됐습니다. 그냥 오시면
15: 예,
0: 됩니다.
15: 예, 예. 알만합니다. 감사합니다.
0: 예,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0: 그러니까 예, 이 혈압이 온정되지 못하는 말이죠. 예, 이 예, 병세가 말이죠. 예, 우리 해결해 드리지 못하게 되면 무슨 폐단이 있는가 하게 되면 제일 많이는 말이죠. 예, 예, 기타 심뇌혈관 질병을 말이죠. 예, 유발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관심병이라든가 심교통이라든가 예, 예 심하게 되면 또 예, 심근경색이라든가 심력쇠갈병증에 이런 것을 또 인기할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예, 예 뇌졸중 하는데 이 뇌졸중에서 예, 크게 두 가지로 나누거든요. 하나는 말죠 예, 출혈성 병변

0: 싶었는데.
1: 예,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0: 그러니까.
1: 예, 예, 시간 전에 오시면 됩니다. 예.
0: 예,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세요. 예.
2: 네, 땅본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3: 예, 안녕하세요.
1: 예.
3: 아, 저는 예, 박현도 부인, 저기, 환자입니다.
1: 예, 어떤 장에서 치료받습니까?
3: 어, 제가 예, 오랫동안, 이, 잠 못 자고, 이수꾼기인데 졸이고, 이마 양 여가리, 저, 저기, 장혈이 거기에 더 아프고 해서
1: 예. 예, 편도타이구만.
3: 박현도 부인이 이사한테 가서 침 맞고.
1: 예.
3: 네, 전약 쓰고 했더니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예, 좋은 소식이에요.
3: 아, 그래서 예, 또, 더 치료를 받을까 해서 예. 예약이 됩니까?
1: 완전히 됩니다. 그냥 오전에 오시면 됩니다. 예.
3: 예, 알겠습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예.
3: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예. 말씀 주시죠.
1: 그러니까 출혈성 병변이라 할 때는 뇌출혈이라든가 주막막 하강 출혈 이런 병증들을 열어둘 수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또, 예, 최시라는데, 결혈성 병변이, 우리 디자인 중심에 가서 검사를 하다 보게 되면, 노건사이라는 이런 진단을 받은 분들이 많아요. 이것이, 아, 심혈관 계통질병에서 발병률이 가장 높은 이런 병증인데, 예, 관건 문제는, 예, 이 혈압이 온정되지 못함으로써 이러한 말죠. 예. 심뇌혈관 계통의 질병을 유발한단 말입니다. 에, 그리고 또, 예, 선, 예, 선천지보혈한데, 우리 중요하게서, 예, 에, 혈압이 온정되지 못하는 분들 속에서 시간이 지남으로 인해서, 예, 신장병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걸 말죠, 예, 여러분들이 꼭 말죠, 중시를 예, 불러일으켜야 됩니다. 관건 문제는 심뇌혈관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우리나라에 예, 상당히 많은데 대략 말이죠. 예, 3억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도 예, 고혈압으로 고생하는 분들 예, 대략 예, 2억 정도 되는데 예, 거기에서도 또 근절반을 타지라는 분들이 혈압이 온정되지 못해서 말이죠. 예, 아, 늘상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2: 네.
1: 에, 문제는 아까도 여러분들께 교대를 했지만은 이 혈압을 말죠. 온정시키지 못하게 되면 심뇌혈관계통의 질병이라든가 신장질병이라든가 이러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데 에, 이 유발된 질병들 놓고 보게 되면 하나는 말이죠. 에, 반복성이 강합니다. 어떤 분들은 말이죠. 심장내과에 가서 말이죠. 입원 치료를 하는데 치료를 받게 되면 좀 괜찮습니다. 그러다가 출원했다가 말이죠. 얼마 되지 않아서 또 입원해야 된단 말입니다.
2: 네.
1: 반복성이 아주 강합니다. 그리고 말이죠. 근치라기 말이죠. 상당히 힘든 질병들이 이 심혈관 질병들입니다. 거기에다가 말이죠. 예, 우리 사망 총수에서 놓고 본다 할 때 사망률이 가장 높습니다. 근 절반을 차지하는 분들이 이 말이죠. 심뇌혈관계통의 질병으로 인해서 사망되고 또한 뇌혈관계통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우리 거리에서도 늘상 볼 수 있습니다. 예, 잔폐에 한쪽은 바로 쓰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말이죠. 렌즈 국내라는데 아주 익숙한 분인데 말이죠. 찾아서 문안 왔는데 알아보지 못하고 예? 길을 집을 나가면 집을 찾지 못하고 아, 오랫동안 고생했기 때문에 경제부담이 막심하고 이 잔피가 오게 되면 어떻습니까? 또 네. 몸을 꾸려야 된단 말이에요.
2: 알겠습니다.
1: 예, 예, 예.
2: 아,
1: 예.
2: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길태종의 문진보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이 시간 방송 여기서만 줄이겠습니다.
4: 북경 시간으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정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석인 호가복이 전문회의를 소집해 양수에너지축적 및 신형에너지축적 대상 진척정황 회보를 정취했습니다. 우리 주에서는 주내 고속철도역, 상권 등을 연동시켜 몰입식 민족단결 진보 선전진지를 혁신적으로 구축해 중화민족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이 인심에 깊이 스며들도록 하고 있습니다. 9월 15일부터 우리주는 정식으로 2026년 가을철 삼림초원 방화기에 진입했습니다. 정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석인 호가복이 16일 전문회의를 소집해 양수에너지축적 및 신형에너지축적 대상 진척정황 회보를 정취했습니다. 호가복은 습근병 총서기가 길림성 당위 정부사업회보 청취시에 한 중요연설 정신과 국가에너지안전에 관한 습근병 총서기의 중요론수를 깊이 관찰하고 신에너지 산업이 빠르게 발전하는 유리한 기회를 다잡으며 막힌 부분을 힘써 뚫고 병목을 목적성 있게 해결해 양수에너지 축적 및 신형에너지 축적 대상 건설을 신속히 추동함으로써 연변의 도약 추월을 다그치는데 유력한 지탱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회의에서 각 현시 당위 또는 정부 주요 책임자들이 각기 도나 타라하 양수에너지축적발전소, 왕청 전하 양수에너지축적발전소, 안도 대사하 양수에너지축적발전소, 도나 합방전력 고봉부하조절에너지축적발전소, 양광에너지주파수조절에너지축적발전소, 혼촌 류정 전기화학에너지축적발전소, 정변 전기화학에너지축적발전소, 연길 전력망측 독립형 에너지축적발전소, 종저 왕청 그리드형 에너지축적발전소, 도문 진흥 신형 독립혼합에너지축적발전소, 화룡 전력망측 독립형 에너지축적발전소, 영정 주파수조절 에너지축적발전소, 안도현 200메가와트 리튬 린산철 플러스 관성 바퀴 혼합 에너지 축적 주파수 조절 발전소 등 13개 대상의 진척 정황을 회보했습니다. 이러한 중대 대상들의 전 단계 사업은 전반적으로 순조롭게 진척되고 있으며 일부 대상은 이미 단계적인 성과를 거뒀습니다. 대상들이 잇따라 락착되고 실시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우리 주에서 산업 구조를 최적화하고 청정 에너지 산업을 발전시키며 새로운 경제 장성점을 육성하는 데 강력한 동력을 주입하게 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화룡, 도나, 왕청, 안도 4개 양수 에너지 축적 발전소 대상은 투자 규모가 크고 견인 효과가 강해 녹색 발전을 추동하고 경제 장성을 견인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화룡 양수에너지 축적발전소 대상은 당면 시공에 유력한 시기를 다잡고 연간 투자 계획과 엄격히 대조해 림목 벌채 작업을 다그쳐 완수하며 조체공사 입찰 진도를 다그치고 댐 주체공사 건설을 조속히 가동해 더욱 많은 실물 사업량을 힘써 형성해야 합니다. 도나, 왕청, 안도, 양수에너지축적발전소 대상은 투자조체의 결책 진척을 적극 추진하고 대상 심사 비준 신청 사업을 다그쳐 전개하며 재반 전단계 수속을 다그쳐 대상이 조속히 착공되도록 힘

0: 있어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에너지 축적 발전소를 건설하고 신형 에너지 축적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은 국가에서 중점적으로 지지하는 전략적 신흥 산업 발전 방향에 부합되며 전력망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운행을 보장하고 신질 생산력을 육성 발전시키는 데 유리합니다. 종저 왕청 그리드형 에너지 축적 발전소 대상은 시간대를 단단히 주시하고 역량을 통괄 배치하며 발전소, 승합소, 발전소 내 도로 등 건설을 다그쳐 추진하는 동시에 설비 반입과 설치, 연합 시험 조정 및 시험 운행을 함께 추진해 11월 말까지 전력망 접속 발전을 실현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기타 현시의 신형 에너지 축적 대상은 정책 기회를 단단히 다잡고 목록화 관리 플러스 전담반 추진 사업 기재를 엄격히 실시하며 앞장서 연결하고 주동적으로 봉사해 사업을 세밀하게 하고 추진 절주를 다그쳐야 합니다. 전력망 접속 실행 가능성 연구와 비준을 다그쳐 완수하고 토지 징수, 용지 계획 허가, 공사 계획 허가 등 수속을 동시에 추진해 대상이 하루빨리 착공 건설되고 운행에 투입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자체 사업의 확실성으로 각종 불확실성에 대응해야 합니다. 각 현시와 관련 부문에서는 분투의 정신을 더욱 북돋우고 긴박감을 강화하며 양수에너지 축적 및 신형에너지 축적 대상 건설을 두드러진 위치에 놓는 것을 견지하고 비상한 조치를 취해 백방으로 이를 성사시키고 대상이 락착되게 해야 합니다. 유리한 기회를 다잡아야 합니다. 당면 국가에서 신에너지 산업 발전을 지지하는 정책 기회를 단단히 주시하면서 이미 착공된 대상에 대해서는 기계를 충분히 투입하고 작업반을 증각해 건설 진도를 다그쳐 더욱 많은 실물 사업량을 형성해야 합니다. 아직 락착되지 않은 대상에 대해서는 전담반을 내와 추진하고 끝까지 조시하면서 투자 결정을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전단계 수속을 다그쳐 전단계 사업의 소홀이나 수속 추진 지연으로 대상이 정체되거나 좌초되는 것을 견결히 방지해야 합니다. 난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흐림지 심사 비준, 토지 징수, 전력망 접속 등 관건 고리를 단단히 주시하고 문제 목록, 책임 목록, 기한 목록을 구축 보완해야 합니다. 여러 부문의 심사 비준과 관련되는 사항은 병행 처리를 실시하고 상급 부문의 지지가 필요한 사항은 전담 인원을 배치해 추적하고 전 과정 독촉 처리해 백방으로 막힌 부분을 소통시키고 난제를 해결함으로써 대상 락착을 위해 장애를 제거해야 합니다. 제대로 다잡고 신속히 추진해야 합니다. 책임을 단단히 다지고 층층이 압력을 전달해 매 고리마다 틀어주는 사람이 있고 관리하는 사람이 있도록 확보하며 전력을 다해 사업을 앞당겨 하고 진도를 다그쳐 대상이 조속히 락착 착공돼 효과를 보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조지도 일꾼 림소림, 류신강, 진공뢰, 문금철, 두경국, 조직 속 관련 부문 주요 책임자, 각 현시 당위 또는 정부 주요 책임자, 국가 배선망 연변 전력 공급 회사 주요 책임자가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1: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 촉진법 해독입니다. 오늘에는 법률 책임 부대 법규 제정 등을 명확히 해라는 내용으로 방송해드리겠습니다. 법에 따라 민족 사무를 치리하는 것을 견지하는 것은 민족 사업의 중요한 한 방면인 동시에 전면 의법 치국의 구체 요구이기도 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제6장 법률 책임에서는 인도성과 구속성을 모두 중시하는 원칙을 견지하고 관련 주체가 민족단결진보를 손상시키거나 파괴하는 정형에 대해 각각 법률 책임을 설정했으며 법률의 여규의 적용 효력에 대해서도 교정지었습니다. 이밖에 제7장 부칙에서는 성자치구 직할시와 구를 설치한 시 자치주의 인대 및 그 상무위원회가 현재 실제 정황과 결부하여 민족단결진보를 촉진하는 지방성 법규를 제정할 수 있다고 교정을 하여 지방립법에 더 명확한 근거를 제공했습니다.
0: 중화민족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전문단입니다. 황금 가을 9월 민족 단결의 꽃이 연변대지에 활짝 피어났습니다. 우리 조에서는 민족 단결 진보 선전월을 계기로 조내 고속철도역 상권 등을 연동시켜 몰입식 민족 단결 진보 선전 진지를 혁신적으로 구축하고 한마음으로 힘을 모으는 민족 단결의 목소리를 전함으로써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이 인심에 깊이 스며들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손의 고속철도역들은 대외 교류의 중요한 창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 기간 고속철도역 진입 통로에 눈에 띄는 위치에 규범화, 조제화 선전 전시판을 통일적으로 설치하고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을 깊이 선전 관찰하고 연변 민족 단결 진보 승격판을 힘써 구축하자 성주꽃 활짝 핀 연변 한마음으로 공동체 꿈을 가꾸자 등 선전 문구를 엄선해 배치했습니다. 동시에 우리 수 여러 민족 집거 변강 공동 지리와 공동 번영의 지역 특색과 결부해 민족 단결 이념을 변강의 발전 면모, 민족 문화 특색과 깊이 융합시켰습니다. 간결한 표어와 활기찬 정경은 관람성, 교양성, 전파성을 두루 갖춘 민족 단결 진보 선전 장량을 이루어 고속철도역의 아름다운 문명 풍경선으로 됐습니다. 조민족 사무위원회 4급 조사 연구원 범은혜입니다. 조민족 사무위원회에서는 연길서역, 훈촌 고속철도역, 도나 고속철도역과 연합으로 역 진입 통로의 공공 공간에 의탁해 몰입식 민족 단결 진보 선전 진지를 구축하고 10개 선전 표어 전시판을 설치했습니다. 사진과 글, 표어, 분위기 조성, 유동 선전 등 다양한 형식으로 민족 단결의 꽃이 변강, 교통 중추에서 아름답게 피어나게 하고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이 머리와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객 우선생입니다. 여행길에 민족 단결 지식을 배울 수 있습니다. 형식이 아주 좋고 의의도 있습니다. 여객 혼여사입니다. 이런 선전 방식이 아주 눈에 띕니다. 널리 선전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 인기 간판 벽도 있는데 모두 두 가지 언어로 돼 있어 사람들이 연변을 도잘려야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민족이 석류시처럼 단단히 뭉쳐야 한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조민족 사무위원회에서는 또 연길공항, 연길백화상점, 연길 만달 광장 등 인원 밀집 장소에도 선전 표를 설치해 민족 단결 진보 선전의 전면 보급 상시화를 실현했습니다. 조민족 사무위원회에서는 표어 전시와 선전 강연 봉사를 결부시켜 정책 이론을 직관적인 시각 체험과 따뜻한 편민 봉사로 전환시킴으로써 여러 민족 여객들이 바쁜 여행길에서도 민족 단결의 온기를 느끼고 중화민족에 대한 동질감과 귀속감을 높이게 하고 있습니다. 조민족 사무위원회 4급 조사연구원 범은혜입니다.
2: 下一步, 조민회.
0: 이제 조민족 사무위원회에서는 민족 단결 진보 선전 진지 건설을 깊이 추진하고 철도와 지방의 연동 협력을 지속적으로 심화하며 다양한 민족 단결 진보 선전 활동을 상시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선전 담치를 끊임없이 풍부히 하고 선전 형식을 혁신하며 선전 복음 면을 넓히고 연변의 민족 단결 이야기와 변강 발전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잘 들려주며 여러 민족 대중들이 형제 자매처럼 친하고 서로 지켜주는 훌륭한 국면을 지속적으로 공고해 착실한 건설 성과로 연변의 장기적 안정과 고품질 발전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1: 10월부터 우리 조는 정식으로 2026년 가을철 삼림초원 방화기에 진입했습니다. 화재 위험을 효과적으로 경계 해소하기 위해서 주재해방지 감속구조위원회 판공실과 주응급관리국에서는 통고를 발부하여 방화기간 야외 화원을 엄격히 관리 통제해 전주에서 중대 삼림화재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보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삼림초원 방화진화조례 길림성 삼림파화 조례, 김림성 인민정부 삼림파화 명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9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는 우리주 가을철 삼림파화 기간입니다. 가을철 날씨가 건조하고 림산지구의 마른 풀이나 낙엽 등 가연물질이 대량으로 늘어나 안전하지 않은 불사용 행위가 삼림화재를 유발하기 쉽습니다. 이에 연변 소방구조 기동지대에서는 근일 300여 명 구조인원을 조직하여 안덕현에서 2026년도 야외 주둔 훈련을 전개했습니다. 전체 인원은 지휘협동, 진화구조 실무조자, 특수장비 운영, 임무보장 등을 둘러싸고 전반 요소 실전화 훈련을 가졌습니다. 연변 소방구조 기동지대 도나대대 이중대 중대장 곽강산입니다. 이번 야외 주둔 훈련은 복잡한 산림 환경에 입각해 종업원 운동회도 주둔 훈련 배치에 함께 포함시켰죠. 체육 경기를 통해서 전투 정신을 연마하고 실전 훈련과 경기 과정에서 부족점을 보완하여 각종 응급 구조 임무 실전 능력을 전면적으로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주재해방지 감속구조위원회 판공철과 주응급관리국에서는 방화기간 야외 화분을 엄격히 관리 통제하고 방화구역 불사용 심사 비준 제도를 엄격히 집행할 것을 일깨웠습니다. 림산지구의 각종 경영단위와 개인은 화재 방지 통제 책임을 이행하고 방화승전교행을 잘하여 삼림화재 발생을 엄격히 방지해야 합니다. 광범한 대중들은 삼림초원 방화 관련 법률 법규를 자각적으로 준수하고 가을철 삼림방화 진화 사업에 주동적으로 참여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삼림화재 정황이나 각종 규정 위반 야외 불사용 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12119 삼림방화 신고 전화를 걸어 우한이 일찍 발견되고 화재가 일찍 처리되며 위험이 일찍 제거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용암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길림성 국방동원 판공실에 따르면 전성 각 시, 주, 각 현시, 도시구역에서는 9월 18일 오전 9시 18분에 방공경보 테스트를 실시합니다. 경보는 사전경보, 공습경보, 경보 해제 순으로 진행이 되며 매 경보 시간 간격은 3분입니다.
0: 퇴역군인 봉사보장선진단위 및 인물표창대회가 근일 북경에서 소집됐습니다. 회의에서 퇴역군인 사무부, 조항군사위원회 정치사업부, 전국상몽사업지도소조판공실은 공동으로 퇴역군인 봉사보장 299개 선진단위와 396명의 선진인물을 표창했습니다. 우리조의 연길시 북산가도 단영사회구역 주민위원회가 이번에 전국퇴역군인 봉사보장선진단위로 평이됐습니다.
1: 연결 위만 장태가 단계적 휴식 정비에 진입하는 가운데 9월 25일부터 27일까지 제한된 시간대에 주재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이 기간 2026년 연결시 제2회 왕의 영예 e스포츠 경기 및 제14회 왕의 영예 전국대회 문화관광 경기가 개최됩니다.
0: 혼전시 문화관에서 사회를 대상해 무료공익예술강습반을 개설합니다. 강습반은 전과정 무료 수업을 진행하며 학원들은 악기, 훈련 복장 등 학습용품만 준비하면 됩니다. 수업은 무용, 성악, 민족악기 세 가지가 포함되고 기초교수와 기예 재고를 함께 다루어 부동한 기초를 가진 문예 애호가들을 상대로 맞춤형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연변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서태문, 김춘이었습니다.
3: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4: 문명한 언어를 사용합니다.
3: 교통질서를 잘 지키고 쓰레기를 아무 곳에나 버리지 않습니다.
4: 문명한 행동에 앞장섭니다.
3: 자랑과 긍지를 안고 멋진 미래 설계도를 그려가는 연변.
4: 아름답고 향기로운 사람들이 모여 행복한 꿈들을 꽃피워갑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고향은 지금 코너의 리미란입니다. 네,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주 기상 부문에서 오늘 아침에 보내온 일기예보에 따르면 오늘 낮부터 밤까지 전 조각지에는 개였던 데로부터 때론 구름이 많겠습니다. 낮에는 2, 3급의 편동풍이 불겠고 밤에는 1, 2급의 편동풍이 불겠습니다. 전주 최고기온은 섭씨 영상 28도, 최저기온은 섭씨 영상 10도입니다. 공기오염 기상조건지수 1급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오늘 시간에는 고향 소식에 이어 우리 주에서 보급하고 있는 왕벌 품종 및 표준화 양봉업에 필요한 조치를 알아보겠습니다.

민족 단결은 중화민족이 끊임없이 발전하는 힘의 원천이고 사회적 안정과 화합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토대입니다. 중국이라는 대가족에서 민족 단결의 새로운 역사를 수놓아가며 더욱 찬란한 조국의 내일을 만들어 갑시다.

네, 먼저 고향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총 투자가 천만 원인 훈촌 길두 농업 옥수수 가공 대상이 지난 8월에 생산에 투입됐습니다. 주로 급속 냉동 찰 옥수수를 생산하고 있는데 일 생산량은 50만 개에 달합니다. 대상이 2025년에 착공된 이래 기업은 반석진의 이 대규모 재배농가 옥수수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재배농가 협력해 옥수수 600헥타르를 재배했으며 만나 2000, 만나 2018 등 두 개 품종을 선택하고 전문가를 초빙해 재배농에게 기술 지도를 제공하며 정밀화 관리를 실시해 옥수수 품질을 보장했습니다. 올해 약 2천만 이삭의 옥수수를 수확했는데 기업은 량질 옥수수를 선별해 가공 생산에 투입하고 옥수수의 달콤하고 쫄깃한 식감을 유지하기 위해 수확 당일 즉시 가공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급속 냉동 찰 옥수수는 시장 수요가 높아 식당, 고속도로, 휴게소 등 장소에 널리 공급되고 있는데요. 주로 전국 농수산물 도매시장과 각종 료식기업으로 판매됩니다. 네, 올해 판매액은 3천만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정시 덕신향 남양촌의 고추가 요즘 수확기를 맞으며 농가들은 고추 수확 판매 가공에 분망합니다. 덕신향 남양 고추 재배 전문 합작사에서는 올해 20헥타르의 고추를 재배했는데 전체적으로 품질이 우수하고 자람채가 좋아 수확기는 8월에서 소리 내리기 전후까지 이어지는데요. 이 수확기간이 길고 생산량도 안정적이었습니다. 수확된 고추는 가공공장으로 실내가 심층 가공을 거쳐 마른 고추, 고춧가루 등 특색 제품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현재 시세가 안정세를 보이면서 농가들의 소득 증대에 대한 자신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산업번창은 향촌지능의 핵심 수단입니다. 최근 연간 남양촌은 천혜의 자원에 발붙이고 특색 농업 구도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하며 합작사를 연결고리로 삼아 표준화 재배와 정밀화 보호관리를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농업기술 향촌진입지도를 상시적으로 전개하며 재배, 채집, 가공, 판매를 일체화한 봉사체계를 부단히 보완하고 밭, 작업장, 시장, 전사슬을 성공적으로 소통시킴으로써 산업발전의 기반을 든든하게 다졌습니다. 남양촌은 향후 고추 특색 우세 산업에 지속적으로 주력하면서 부단히 재배 기술을 최적화하고 부대시

0: 시설을 보완하며 생산 판매 경로를 확장하고 고추 산업의 질 향상, 능률 증대, 전환 승격을 전력으로 추동함으로써 특색 산업의 고품질 발전으로 향촌 전면 지능에 에너지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네, 최근 년간 훈춘시 경신진에서는 산업사슬을 꾸준히 보완하고 업태 모식을 풍부히 하며 특색 브랜드의 영향력을 높이는 데 힘다 하면서 이 해당 화산업을 적극 육성해 화훼경제를 향촌의 전면적인 진흥을 추진하는 데 새로운 동력으로 부상시켰습니다. 2025년 훈춘시에서는 정부 인도 플러스 기업 투자 플러스 촌집재 지분 참여 모식으로 경신진 해당화 고표준 재배산업단지를 세우고 세척, 건조, 압착, 추출 등 기능을 일체화한 생산라인을 가동시켜 원료 판매에 그쳤던 공경을 탑파하고 재배에서 최종 판매에 이르는 일체화 산업사슬을 형성했습니다. 현재 경신진은 성숙된 산업체계를 기반으로 전자상거래, 플랫폼, 오프라인 전시, 판매, 문화관광을 담채로 하는 제품 판매 등 다양한 판매 경로를 통해 해당화 제품을 전국 각지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산업단지는 단행간 주변 촌민들을 고용해 근처에서 취업할 수 있게 하고 재배능수 기술장인 전자상거래 달인 등 취업군체를 육성했습니다. 경신진 천민 류청상은 산업단지 설립 초기부터 이곳에서 일을 거들었는데 농한기에만 이래도 한 해에 1, 2만 원 수입을 올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해당화 산업이 이루어낸 화훼경제는 농촌의 유휴로력 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촌민들의 소득 증대 경로를 넓히며 촌집재 경제를 발전 장대시키는 중요한 수단으로 되어 향촌의 인재지능, 산업지능에 강력한 동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네, 근래 도나시 한장향은 생태와 지역 우세에 비추어 농가 주변의 유효 공간 잠재력을 깊이 발굴해 특색 뜨락 경제를 크게 발전시키면서 농가의 작은 유효 공간을 소득 증대의 화수분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향촌의 유효 자원을 활성화하고 농가의 현지 소득 증대 경로를 넓히기 위해 한장향은 향촌의 주거 환경 정돈 향상을 계기로 뜨락에 잡동산이가 방치된 등 문제를 힘써 개변시켰습니다. 각 촌 당지부는 실제 상황에 비추어 재배하거나 양식하거나 번식시킨다는 원칙에 따라 농가가 뜨락 경제를 발전시키도록 적극 인도해 뜨락에서 남새 제철 과일을 재배하고 가금류 양식을 발전시키게 했습니다. 뜨락 경제에는 주거 환경을 미화했을 뿐만 아니라 유휴 토지의 활용도를 높여 뜨락에 경치가 있고 경치에 산업이 있으며 산업 안에 소득 증대가 있는 양성 구도를 형성했습니다. 이 밖에 한장향은 보조금 정책을 통해 대중에게 자금 지원을 함으로써 뜨락 경제를 발전시키는 농가의 적극성을 충분히 끌어올리고 뜨락 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농가의 소득 증대 경로를 넓혔습니다. 향후 향에서는 또 기술 지도를 통해 뜨락 재배 양식 산업의 발전을 착실하게 추동하고 작은 뜨락이 지속 적으로 수익을 가져오도록 보장해 향촌 지능 발전의 내생 동력을 활성화시킬 타산입니다. 네, 앞으로 한장향에서는 이 큰 가치를 낼 수 있는 뜨락 경제를 주거 환경 정돈, 향촌 문화 관광 및 특색 농업과의 심층적인 융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아름다운 향촌 환경을 만들고 실속 있는 부민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1: 농업은 지역 발전의 튼튼한 버팀목입니다.
2: 농업은 새로운 경제 장성점입니다.
1: 농업은 곧 우리의 문화이고 자존심입니다. 지식 경제 시대. 현대 농업은 곧 과학입니다. 끊임없는 품종 개량과 기계화 자금.
2: 친환경 농법과 산업화 경영, 효율적인 정보 공유와 현대적인 유통체계.
1: 저투입 고산출, 고품질, 고효과성.
2: 우리가 가고 있는 현대 농업의 길입니다.
1: 신뢰받는 농업, 경쟁력 있는 농업.
2: 특색 있는 농업, 희망 있는 농업.
1: 화학용농이 만들어갑니다.

0: 네, 올해 우리 주에서는 훈춘, 도문, 화룡, 령정, 안도 이 다섯 개 변경 현시 양봉호에 250여 마리의 우량왕벌을 무료로 보급했습니다. 네, 이는 변경 지역 특색 양봉 산업을 발전시키고 양봉 농가의 안정적인 생산과 소득 증대를 도모하며 양봉업을 표준화, 우량종화, 질량화로 전환 승격시키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지요? 네, 우량왕벌을 받긴 받았는데 이들을 어떻게 잘 정착시켜 내년 봄에 활짝 날아오르게 할까? 또 이 표준화 양봉이란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건지 하고 막막함을 느끼신 적 말입니다. 네, 오늘 시간에는 바로 그 궁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 연변동방꿀벌연구소의 최동림 소장을 모시고 우량왕벌 품종과 표준화 양봉업에 필요한 조치를 하나하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귀 기울여 주시면 이 올가을과 다가올 겨울 그리고 내년 봄까지 우리 여러분의 볼통에 희망이 가득할 것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이번에 양봉 농가들에 나누어준 이 여섯 가지 우량벌 품종에 대해 자상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1: 자, 그러면은 우리 이번 꿀벌 품종에 대해 가지고 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0: 네.
1: 이번 우리 두 축산본소에서 네. 이번에 나누어진 왕벌 품종은 네. 극동 흑벌, 네. 동단 2호,
0: 네.
1: 카르파티아, 가니올라, 황만계, 동북흑벌 네. 등 6개 우량 품종을 포함되는데
0: 네.
1: 이 품종은 모두 길림성 양봉과학연구소에서 전문적으로 선정하고
0: 네.
1: 육종한 것으로
0: 네.
1: 우리 주 산지 기후와 양봉 환경에 적합합니다.
0: 네.
1: 아래 우리 이 품종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0: 네.
1: 극동흑벌
0: 네.
1: 이 품종은 추위에 매우 강하고
0: 네.
1: 야생 환경, 정력이 뛰어나며 월동 능력이 아주 우수합니다.
0: 네.
1: 벌통 방어력이 강하고
0: 네.
1: 병해충 저항성이 비교적 좋아
0: 네.
1: 미련 조건이 좋지 않은 산간 병경 지역에서
0: 네.
1: 생존력이 뛰어납니다.
0: 네.
1: 장점이라면 월동 손실률이 적고 봄철 벌세력 회복이 안정적이며 야생 미련 이용 능력이 뛰어납니다.
0: 네.
1: 하지만 이 품종은 자극받으면 흥분하기 쉽고 공격성이 네. 비교적 강해 관리할 때 벌에 쏘이는 것에 주의해야 합니다.
0: 네.
1: 이 벌은 아주 강합니다.
0: 네.
1: 우리 이 야생에서도 보면은 생명력이 강해요.
0: 네.
1: 이 벌. 그리고 극동 흑벌 사양 관리에서 주의점이라면
0: 네.
1: 관리 작업 시 조용히 행동하고
0: 네.
1: 벌통을 갑자기 두드리지 말아야 합니다.
0: 네.
1: 월동 전 충분한 먹이를 비축하고
0: 네.
1: 벌통 보온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0: 네.
1: 벌 세력이 지나치게 강해 과도하게 분봉하는 현상을 잘 관찰하고
0: 네.

0: 연봉 통제 관리를 실시해야 합니다.
1: 그렇네요.
0: 다음 송단이 옵니다.
1: 네.
0: 이 품종은 국내에서 육종한 잡종 품종으로 꿀 생산 능력이 뛰어나고 월등 성능도 양호하며 네. 분봉 성향이 비교적 약합니다.
1: 네.
0: 벌세력이 빠르게 확장하는 특징 것이 특징입니다.
1: 네.
0: 이 품종의 장점이라면
1: 네.
0: 꿀 생산량이 높고
1: 네.
0: 관리가 비교적 쉬우며 온순한 편이어서 대규모 사양에 적합합니다.
1: 네.
0: 이 품종은 밀원이 부족할 때 먹이 소모량이 큽니다.
1: 네.
0: 장기적으로 밀원이 부족한 환경에서는 벌세력이 쉽게 저하되는 것이 특점입니다.
1: 네.
0: 송단 2호를 사용한다 할 때에는 밀원이 부족할 때 제때 보충 사료를 공급해야 합니다.
1: 네.
0: 밀채집 기간에는 벌통 공간을 제때 확장해 꿀 저장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1: 네.
0: 잡종 특성상 2세대 이후
1: 네.
0: 품질 퇴화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홍보를 교체해야 합니다.
1: 네.
0: 우리 간단히 말해 우리 지금 장백산 지역에 보면은
1: 네.
0: 이 송단 규모가 좀 큰 집에는 송단 2호를 많이 네. 예, 합니다.
1: 네.
0: 그런데 보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하면은
1: 네.
0: 그 그런 게 진드기병
1: 네.
0: 그리고 이 관리가 따라 못 가가지고
1: 네.
0: 이 우리 그러니까 사양 이 사료가
1: 네.
0: 부족하기 때문에
1: 네.
0: 벌들이 굶어 죽는 현상이 많고
1: 네.
0: 그리고 이 밀원 자체를 파악을 제대로 못 이 꿀벌은 양을 많이 꿀을 많이 떠옵니다.
1: 네.
0: 꿀을 많이 또 아주 온순해요.
1: 네.
0: 그리고 대량적으로 우리 양봉하는 데는 그래도 송단 2호가 장점이 있어요.
1: 네.
0: 이 우리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말한 거 우리 극동자 흑벌이나 그것보다
1: 네.
0: 생산량이 한 두 배 정도 높습니다.
1: 네.
0: 그리고 순해요, 이벌은.
1: 네.
0: 근데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양봉할 때 보면은 이 관리할 때 우리 분봉할 때 신경을 아주 많이 써요. 부지런 해야 됩니다.
1: 분봉할 때요?
0: 예, 예, 네네. 분봉할 때.
1: 네.
0: 근데 제가 요즘에 이거 봤을 때는 보통 규모화로 지금 한다는 집들은 네. 송단 2호를 많이 씁니다.
1: 아, 송단 2호 예. 규모화에.
0: 그리고 이거는 그리고 왕벌을
1: 네.
0: 해마다 바꿔줘야 돼요.
1: 네, 해마다.
0: 해마다 바꿔줘야
1: 네.
0: 돼요. 그래야만이, 이가 또 왕벌이 또, 그런 거 왕벌이 새끼를 많이 쳐요.
1: 네.
0: 그래, 해마다 바꿔줘야 됩니다.
1: 네.
0: 그리고 세 번째는, 가르파티아 품종입니다.
1: 네.
0: 이 품종을 보게 되면, 유럽 원산 흑벌 계열로 온순하고,
1: 네.
0: 월동 성능이 좋으며, 꿀 채집 능력이 우수하고 본교 네. 생산량이 많습니다.
1: 네.
0: 이 품종은 사람을 잘 쏘지 않아
1: 네.
0: 관리하기 편리합니다.
1: 네.
0: 하지만 이 품종은 봄철 벌세력 회복 속도가 다소 느립니다.
1: 네.
0: 때문에 대량 개화하는 꿀 채집 시기에는 벌세력 확장
1: 네.
0: 속도가 뒤처질 수 있습니다.
1: 네.
0: 사양 관리 주의점이라면 봄철 관리 시
1: 네.
0: 충분한 보온과 보충 먹이를 공급해 벌세력의 조기 회복을 도와줘야 합니다.
1: 네.
0: 그리고 그 봉교를 생산하려면 전용 설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 네.
0: 이 또 벌의 이제 특정 우리 여기도 이거 듣는가 하면 이거는 그러니까 이 벌이 유럽벌하고
1: 네.
0: 우리 중화벌이
1: 네.
0: 그러니까 접한 거예요.
1: 네.
0: 이거를. 그런데 이 벌이 보면은 사람을 공격을 다 안 합니다.
1: 네.
0: 이 벌도 대개 우리 이 지역에 쓰는 거 한 40% 정도 될
1: 네,
0: 겁니다.
1: 플러스 많이 네. 차지하네요. 네.
0: 그리고 네 번째로 가니올라 품종입니다.
1: 네.
0: 이 품종을 보게 되면 세계적으로 널리 쓰이는 우량벌종으로
1: 네.
0: 매우 온순하고 월동 능력이
1: 네.
0: 탁월하며
1: 네.
0: 병 저항성이 좋습니다.
1: 네.
0: 미련 상황에 맞춰 스스로 벌세력을 조절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1: 네.
0: 이 품종은 공격성이 거의 없어 현장 작업이 편리하고
1: 네.
0: 월동 기간 먹이 소모가 적으며
1: 네.
0: 응애 등 해충에 대한 저항성이 비교적 좋습니다.
1: 네.
0: 하지만 밀원이 끝나면 스스로 산란을 크게 줄여
1: 네.
0: 벌세력이 급격히 감소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1: 네.
0: 때문에 집중적으로 꿀 채집할 때 벌세력 증강이 다소 부족할 수 있습니다.
1: 네.
0: 사양 관리에서 주의점 할 점이라면 밀원이 끊어지는 시기
1: 네.
0: 벌세력 변화를 잘 관찰하고 필요한 경우 인공 보충사료를 공급해야 합니다.
1: 네.
0: 그리고

0: 꿀 채집 전에 미리 벌새력을 키워 놓아야 합니다.
1: 네.
0: 이 각종 벌의 인자 특성이 다 있습니다.
1: 네.
0: 그래가지고 좋기는 이 처음 접하는 분들은
1: 네.
0: 우리 이런 방송이나 네. 이 자료를 많이 수집해가지고
1: 그렇죠.
0: 관찰하면서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1: 네.
0: 그리고 우리 다섯 번째 황황개입니다.
1: 네.
0: 이 품종은 잡종, 육종 계통으로 꿀 생산성이 좋고
1: 네.
0: 벌새력 정식 속도가 빠르며
1: 네.
0: 아카시아 등 대규모 미륜에 적합합니다.
1: 네.
0: 이 품종은 봄철 벌새력이 빠르게 커져
1: 네.
0: 단식에 집중적으로
1: 네.
0: 꿀을 생산하는 데 유리합니다.
1: 네.
0: 단점이라면 분봉 경향이 강하고
1: 네.
0: 미륜 조건이 좋지 않을 때 먹이 소모가 큽니다.
1: 네.
0: 때문에 품종 순도 관리에 신경 써야 합니다.
1: 네.
0: 이 품종을 사용한다 할 때는 분봉 징후에 자주 확인하고
1: 네.
0: 미리 분봉하지 못하게 억제해야 합니다.
1: 네.
0: 미륜 부족 시 제때 당액을 보충하고
1: 네.
0: 주기적으로 왕벌을 교체 품질을 유지해야 합니다.
1: 네.
0: 그리고 우리 여섯 번째 동봉 흑벌입니다.
1: 네.
0: 이거는 우리 이 우리 정부 차원에서 또 많이 신경 쓰는 벌입니다.
1: 네.
0: 이 품종은 동북 지역 토착 우량 벌종으로 혹한의 산간 기후에 최적화되어 월동 능력이 매우 강하고 야생 미륜 리용 능력이 뛰어납니다.
1: 네.
0: 이 품종은 추위와 질병 장성 강하고
1: 네.
0: 병영 산간 지역 환경 적응력이 가장 뛰어나 야생 꿀 생산에 유리합니다.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이 품종은 우리 꿀 생산력이 아주 낮습니다.
1: 네.
0: 대신 우리 정부 이 지원 보조금도 좀 많아요.
1: 네.
0: 그리고 이 꿀벌은 사람도 잘 쏩니다. 그리고
1: 네.
0: 야생에서
1: 네.
0: 이 기후 우리 장백산 지역에 봤을 때는
1: 네.
0: 기후가 이제 아침 기후가 찼고 저녁 밤 기온이 차올 때는 그래도 다른 벌들은 막 얼구나 하는데 이 벌은 조금 안 그래요.
1: 네.
0: 우리 질병 이 걸리는 비율이 아주 낮습니다.
1: 네.
0: 강합니다 이 벌이.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우리 꿀을 대신 야생 꿀인자란 그 브랜드화를 이제 가는 건 아주 좋습니다. 이거.
1: 네.
0: 대신 그리고 이제 우리 이 꿀은 또 고가로 받을 수 있어요.
1: 네. 네.
0: 단 이 품종은 공격성이 약간 있고
1: 네.
0: 분봉성이 존재하며 대규모 네. 단일 미륜에서의 꿀 생산량은 더 품종보다 떨어질 수 있습니다.
1: 그렇죠.
0: 대신 네. 근데 이거 있지 않습니까? 이 또 네. 벌들이 우리 이 종합을 하는 분들이 우리 연변 지역에 요즘 조금 많이 늘어났습니다.
1: 네.
0: 이전에 우리 보통 꿀 한 25원 정도 받을 때 또
1: 네.
0: 이분들은 꿀을 한 건에 한 100원 정도씩 팔았어요.
1: 네. 그렇네요.
0: 사양관리 주의점이라면 월동기 봉과 먹이 확보를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벌통을 여는 작업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1: 네.
0: 자연 분봉 현상을 잘 관찰하고 적절하게 분봉을 유도하거나 억제해야 합니다.
1: 네. 네. 그렇네요. 우리 여섯 가지 품종 우리 주에 적합한 품종이라고 봅니다. 우리 월동 손실률이 적고 봄철 벌새력 회복에 안정적인 품종이 있냐 하면 꿀 생산에 좋은 품종 또 자체 그 자생 능력이 좋은 품종 다 각자의 특징이
0: 그렇죠.
1: 특점이 있는 만큼 이 특징에 맞게끔 관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우리 주에서 이 여섯 개 품종과 함께 양봉업에서 표준화, 우량종화, 질량화로 전환 승격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요. 표준화 양봉이란 무엇인지요?
0: 예, 표준화 양봉은 과거 경험에 의존하던 조방식 양봉에서 벗어나
1: 네.
0: 품종 선발,
1: 네.
0: 벌통 설비, 사양 관리, 병해 충이 예방, 꿀 수확, 가공, 저장의 네. 전 과정을 통일된 기술 규범에 따라 진행하는 양봉 생산 방식입니다.
1: 네.
0: 벌새력 안정, 꿀 품질 향상, 농가 노동 부담 경감,
1: 네.
0: 안전한 벌 제품 생산을 목표로 하며
1: 네.
0: 우리 주 양봉 산업을
1: 네.
0: 고품질화로 이끈의 핵심 방안입니다.
1: 네, 그러네요. 그러면 표준화 양봉업에서는 어떤 요구에 도달해야 합니까?
0: 벼조나 양봉업에는 아래와 같은 조건을 필수로 합니다.
1: 네.
0: 첫째, 우량종 자원 조건입니다.
1: 네.
0: 지역기 우한밀원에 적합한 우량 왕보를 확보하고 정기적으로 왕보를 갱신해 품종 퇴화를 방지해야 합니다.
1: 네.
0: 이번에 우리 주 보급한 6종의 왕보리 바로 그 기초 자원입니다.
1: 네.
0: 둘째로는 표준화 설비입니다.
1: 네.
0: 규곡에 맞는 표준 벌통,
1: 네.
0: 꿀 소비, 꿀 채취 설비,
1: 네.
0: 위생적인 생산 도구를 확보해야 합니다.
1: 네.
0: 낮고 파손된 벌통 사용을 배제, 벌산물 오염을 막아야 합니다.
1: 네.
0: 지금 우리 요즘에 여기나 내가 간다. 우리 그 자동화
1: 네.
0: 벌통.
1: 네. 자동화
0: 그거를 요즘에 벌통. 이제 제가 그 테스트 중입니다.
1: 네.
0: 이제 테스트하면은 거기에는 우리 벌통 안에 온도,
1: 네.
0: 벌의 질병,
1: 네.
0: 그리고 우리가 꿀을 채집할 때
1: 네.
0: 거기에 숙성도
1: 네.
0: 다 이제 우리가 어떤 AI 지수를 해가지고
1: 네.
0: 자동화로 핸드폰에 이어집니다.
1: 네.
0: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
1: 네.
0: 필요하시다면은
1: 네.
0: 우리 함께 이제 연구소에 와가지고
1: 네.
0: 같이 보고 서로 제가 바라는 거는 표준화
1: 네.
0: 더 우리 갱신해가지고
1: 네.
0: 나가는 것을 이제 그 추천합니다.
1: 네.
0: 셋째로는 사양 관리입니다.
1: 네.
0: 봄 관리, 굴 채집 시기
1: 네.
0: 관리, 가을 관리, 월동 관리 등 계절별 표준 기술을 준수해야 합니다.
1: 네.
0: 벌 세력 관리, 먹이 보충, 분봉 관리를 규범에 맞춰 실행해야 합니다.
1: 네.
0: 넷째로는 병해충 예방 방제입니다.
1: 네.
0: 응해, 각종 굴벌 병을 예방 위주로 관리하고
1: 네.
0: 금지약품을 사용하지 않으며
1: 네.
0: 약물 사용 기준을 준수해 꿀벌 제품의 약물 잔류를 막아야 합니다.
1: 네.
0: 다섯째로는 밀원지입니다.
1: 네.
0: 벌통 배치 장소에 밀원 자원이 확보되어야 하고
1: 네.
0: 농약 살포 위험이 적은 안전한 밀원지를 선정해야 합니다.
1: 네.
0: 여섯째로는 꿀 생산에서 위생 조건입니다.
1: 네.
0: 굴 채취, 려과, 저장, 과정의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 굴벌 제품 품질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1: 그렇네요. 여섯 가지 표준화 관리로 한다면 꿀 품질이 오르고 가격도 같이 오를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1: 이 지금 가을철에 양봉 농가들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관리에는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는지요?
0: 예, 그렇다면 가을철은 벌떼 월동 기반을 다지는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1: 네.
0: 월동 준비나
1: 네.
0: 첫째, 굴 수확 후 월동 먹이를 충분히 확보하는 일입니다.
1: 네.
0: 보면은 우리가 지금 아직 보면은 우리 보통 늦어서
1: 네.
0: 이 우리 굴벌 먹이를 11월 중순 다 끝나야 됩니다.
1: 네.
0: 밀원이 끝난 뒤 벌통 안 저장 꿀 양을 확인하고 부족하면 네. 당력 사료를 제때 보충해야 합니다.
1: 네.
0: 둘째로는 벌세력을 정대하는 것입니다.
1: 네.
0: 불필요한 약한 벌통은 합병시키고
1: 네.
0: 건강한 일벌 위주로
1: 네.
0: 월동군을 만들어야 합니다.
1: 네.
0: 셋째는 벌병 응해 방제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1: 네.
0: 요즘에 가을철 들어서 일이 급할 때 많습니다.
1: 네.
0: 그래가지고 이제 농가 일을 하면서 이 벌 키우는 사람들도 있는데
1: 네.
0: 벌을 이렇게 무심히 관리 안 하고 할 때는 저리 응해병이
1: 네.
0: 엄청 심해요.
1: 그렇죠.
0: 네. 그래 이거 꼭 인다 벌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1: 네.
0: 가을철 응해 피해가 커지면 월동 중 벌떼가 큰 피해를 보기 때문에 밀풍기가 끝난 뒤 적기에 방제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1: 네.
0: 마지막으로 월동용 벌통 상태를 점검하고
1: 네.
0: 보온 자재를 미리 준비하는 작업 또 빼놓을 수 없습니다.
1: 네. 이 올해 우량 왕벌을 보급받은 농가가 가을철 이 새 왕벌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려면 어떤 점에 중시를 돌려야 할까요?
0: 새로 우리 보급받은 우량 왕벌을 가을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아야 좋은 월동군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1: 네.
0: 먼저 왕벌 투입 시 벌꾼의 분위기를 안정시켜야 합니다.
1: 네.
0: 직접 넣기보다는 왕벌빵을 활용해 서서히 벌들이 새 왕벌의 냄새에 적응하도록 해야 왕벌을 죽이는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1: 네.
0: 둘째, 왕벌 투입 후 산란 상황을 면밀히 관찰해야 합니다.
1: 네.
0: 정상적으로 산란하는

0: 있는지 확인하고
1: 네.
0: 산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보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 네.
0: 셋째로는 새 왕벌군은 먹이가 부족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1: 네.
0: 가을 밀원이 줄어드는 시기이기 때문에
1: 네.
0: 먹이 부족으로 벌군이 왕벌을 거들하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보충사료를 적절히 공급해야 합니다.
1: 네.
0: 마지막으로 응애 등 해충 피해를 받지 않도록 방제를 잘해서 새로 부화하는 어린벌을 건강하게 키워내야 합니다.
1: 그렇네요. 우리 주는 겨울이 길고 추운 것이 특점인데요. 이 벌떼가 안전하게 월동하기 위한 핵심 포인트는 무엇인지요?
0: 자, 우리 주 평양 지역은 혹한 그 추운 날이 길기 때문에
1: 네.
0: 월동 성공의 관건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1: 네.
0: 첫째는 충분한 양질의 월동 먹이 확보입니다.
1: 네.
0: 월동 기간 벌떼는 꿀을 먹으며
1: 네.
0: 체온을 유지하기 때문에 양이 부족하면 겨울 속에도 굶어 죽게 됩니다.
1: 네.
0: 그래서 항상 이 양을 잘 체크해가지고
1: 네.
0: 좀 충분한 양을 주는 거 좋습니다.
1: 네.
0: 그리고 이 월동할 때 탈수력은 움직이지 않는 게 좋아요.
1: 네.
0: 움직거리면은 벌들이 있지 않습니까? 먹이도 많이 소모되고 그리고 월동을 제대로 못합니다.
1: 네.
0: 그리고 그 우리 덮개 같은 것도 이제 온도계 그 벌 나드는 그
1: 네.
0: 문 창구에 거기다 이제 두고 체온만 잘 보관함 그 우리 측정하면 돼요.
1: 네.
0: 둘째는 적절한 보온 관리입니다. 너무
1: 네.
0: 과도하게 보온하면은 벌들이 활동하게 돼요. 먹이 소모가 커지고
1: 네.
0: 너무 보온이 부족하면 추위 피해를 입으니 지역 기후에 맞춰 벌통위 옆면 위주로 보온을 하고
1: 네.
0: 밑바닥은 통풍을 잘 시켜 습기가 차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1: 네.
0: 그리고 셋째는 건강한 월동 벌군을 꾸리는 것입니다.
1: 네.
0: 가을에 병해충 방제를 잘하고
1: 네.
0: 어린 건강한 월동벌이 많이 확보해야 겨울을 잘 넘기고 이듬해 봄에 빠르게 벌세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1: 네.
0: 또한 월동 중 벌통 내 습기 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1: 네.
0: 습기가 많으면 곰팡이 병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1: 그렇네요. 최근 기후 변화로 밀원 개화 시기가 자주 변동하는데요. 양봉 농가는 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요?
0: 자, 그렇다면 기후 변화로
1: 네.
0: 개화기가 앞당겨지거나
1: 네.
0: 늦춰지고
1: 네.
0: 밀원의 지속 시간도 불규칙해지고 있습니다.
1: 네.
0: 먼저 주변 밀원 식물의 개화 상황을 수시로 관찰하고
1: 네.
0: 농촌 기술 부서의 기상 밀원 정보를 잘 정취해야 합니다.
1: 네.
0: 그리고 이동 양봉을 하는 농가는 개화 시기 변동에 맞춰 방목 이동
1: 네.
0: 일정을 유연하게 조정해야 합니다.
1: 네.
0: 둘째로는 밀원이 끊어지는 공백기가 생길 경우를 대비해
1: 네.
0: 보충 사료를 미리 준비해 벌군의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
1: 네.
0: 셋째는 우량 품종을
1: 네.
0: 활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1: 네.
0: 밀원 변화에 적응력이 좋은 지역, 적합 품종을 사용하면 기후 영향을 일부 완화할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기적으로 표준화 사양 관리를 실천해 벌군 자체의 정성을 키우는 것이 근본적인 대응책입니다.
1: 그렇네요. 이 표준화 양봉에 대해 말씀 주셨는데요. 이 양봉을 실천하면 농가 소득 측면에서 어떤 효과 기대할 수 있습니까?
0: 네. 표준화 양봉은 단순히 기술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1: 네.
0: 안정적인 소득을 만드는 기반입니다.
1: 네.
0: 첫째, 우량종 사용과 규범화된 관리로 벌군 폐사,
1: 네.
0: 위험이 줄어 생산이 안정화됩니다.
1: 네.
0: 그리고 흉작 위험이 낮아지면서 매년 생산량이 편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1: 네.
0: 둘째, 꿀과 벌산물의 품질이 일정하게 높아집니다.
1: 네.
0: 고품질 제품은 시장에서 더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어 단위 생산당 수익이 높아집니다.
1: 네.
0: 셋째로는 병해충 발생이 줄어들어 약품 구매 등 생산 원가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네 번째로 표준 생산 기술을 만족하면
1: 네.
0: 향후 지역 브랜드 제품 생산에도 참여할 수 있어
1: 네.
0: 판로 확대 기회도 얻게 됩니다.
1: 네.
0: 결과적으로 생산 안정, 품질 향상, 원가 절감, 판로 확대를 통해 양봉 농가의 실

0: 실적인 소득 증대를 이어집니다.
1: 네. 앞으로 우리 양봉 농가를 위해 어떤 기술지도 지원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지요?
0: 자, 앞으로는 병영 지역 양봉 산업이
1: 네.
0: 조방 병영 조방형에서

0: 밀풍기 관리,
1: 네.
0: 가을 관리, 월동 관리 현장치를 펼치고
1: 네.
0: 농가 현장의 애로 사항을 직접 해결해 드릴 것입니다.
1: 네.
0: 셋째로는 양봉 기술 교육을 실시해 농가들이 표준화 사양 기술, 백내충 예방 기술,
1: 네.
0: 벌산물 품질 관리 기술을 습득하도록 지원합니다.
1: 네.
0: 넷째로는 농가의 벌산물 생산 위생 관리 지도를 강화하고
1: 네.
0: 향후 브랜드화 관련 정보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1: 네.
0: 이를 통해 작은 꿀벌이 병균 군중의 소득 증대와 부민 산업의 핵심 동력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1: 네, 오늘 연변 동방 꿀벌 연구소의 최동림 소장을 모시고 이 우량 왕벌 품종과 표준화 양봉에 대한 필요한 조치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1: 네, 네. 오늘 방송을 들으면서 여러분께서는 아마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아, 우량 왕벌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을 우리 지역 기후와 미론에 맞게 잘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구나. 그리고 또 표준화 양봉이 결국은 내 소득과 직결된다는 점을 깨달으셨을 겁니다. 특히 우리 조는 겨울이 길고 추운 것이 특징인데요. 예, 오늘 최 소장님께서 강조하신 것처럼 갈철 새왕벌의 안정적인 정착과 월동관리의 핵심 포인트를 놓치지 마시고 기후변화로 미론개화 시기가 변하는 것에 대비해 유연하게 대응하신다면 내년 봄 여러분의 벌통은 더욱 튼튼하고 알찬 꿀로 가득 찰 것입니다. 이 표준화 양봉을 실천하면 농가 소득 측면에서도 분명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연구소에서도 이 양봉 농가를 위해 다양한 기술 지도와 지원 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 변경지역 산간미론을 활용한 고품질 벌제품 생산과 브랜드화 그 가장 중요한 열쇠는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꾸준한 노력과 연구소의 기술 지원이 하나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방송이 여러분의 양봉농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고향은 지금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 병으로 인한 치매 등